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혹은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우리 환불을 해야 합니다. 우리 환불하다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표현들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spend. 돈을 쓰다 혹은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spend는 모두 내가 가진 자원을 소모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을 쓰다 혹은 내가 가진 시간을 보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 이 단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스펠링 외우고 오른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펠링을 외울 때는 눈으로 보고 이 단어를 바로 눈에 넣은 다음에 오른쪽에 써보는 거예요. Spend. S, P, E, N, D 하면 spend. 돈을 쓰다도 되고 시간을 보내다도 됩니다. 우리 예문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I can spend $10. I can spend $10. 나는 10달러를 뭐할수 있을까요? Spend니까 쓸수 있어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Spend 뒤에 이렇게 time이 나오게 되면 시간을 보내다가 되겠습니다. Let's spend more time together. Let's spend more time together. 무슨 뜻일까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모아자, spend, 보내자가 되겠습니다. 자, spend의 두 가지 의미 꼭 같이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expensive,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아는 단어입니다. expensive 하면 비싼이고요. 강세는 이렇게 pen에 들어가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강세를 살려서 expensive. 한번더 읽어볼게요. expensive. 네, expensive 하면 비싼 거고요. 우리 값싼 반대말은 cheap을 활용하면 됩니다. cheap로 써요. cheap 하면 값싼. 반대말 비싼은 expensive. 같이 한번 써볼게요. 비싼 expensive. e x p e n S-I-V-E 읽어보겠습니다. expensive, 비싼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My shoes are not expensive 이렇게 말하면 내 신발은 비싸지 않다가 되겠네요. Not expensive니까 내 신발은 비싸지 않다. 하나 더. We can't buy this computer because it's too expensive. 우리는 이 컴퓨터를 살수 있어요, 없어요? Can't buy니까 살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because it's too expensive. 너무 비싸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수 없다. 자, expensive 기억하셨나요? 반대말인 cheap도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다음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refund가 나와 있는데요. refund는 환불하다 혹은 환불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 refund에서 fund는 바로 money. money입니다. money. 돈이죠, 돈.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 re는요, 다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환불하다, 환불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동사일 때와 명사일 때 강세가 다른 곳에 찍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refund가 그런 예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refund가 동사로 쓰일 때, 즉 환불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강세가 뒤에 들어갑니다. refund, refund 이렇게요. 그런데 명사로 쓰일 때는요. 앞에 강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refund, refund가 되겠죠? 자, 여러분, 환불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refund, 환불일 때는 refun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스펠링 체크하면서 써볼게요. refund, R, E, F,
UND, refund.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Can you refund this ticket? 자, 이 표를 뭐 해주실 수 있나요? Refund, 환불해주실 수 있나요?가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shirt. 자, 이때는 get a refund, 명사로 쓰였죠? 제가 뭘 받고 싶어요? Get a refund, 환불받고 싶어요. 근데 뭘 환불받고 싶어요? For this shirt, 이 셔츠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refund, 환불하다 혹은 환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같이 알아두면 좋은 소비와 구입 관련 영단어들 딱 다섯 개 살펴볼 텐데요. 여기 있는 영단어들도 앞에 봤던 영단어들 못지않게 정말 중요해요. 꼭 같이 정리하고 알아둘게요. 먼저 사다와 팔다. 우리 사다 할 때는 buy, 팔다는 sell입니다. 둘이 꼭 같이 기억하시고요. 우리 물건 살 때는 가격을 고려하잖아요. 이 가격은 영어로 price라고 합니다. 가격이 영어로 뭐예요? price. 자, 그리고 cost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cost도 가격이나 비용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동사로 정말 자주 쓰여요. 어떤 비용이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This will cost $5. This will cost $5.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비용이 5달러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This will cost $10. This will cost $10.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비용이 10달러이다가 되는 겁니다. cost는 이렇게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우리 환불 받으려면 꼭 이게 필요합니다. 영수증인데요. 얘는 발음하실 때 receipt, P가 무음이에요. 없는 것처럼 발음합니다. receipt, receipt. 이 영수증까지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들 복습해 볼 건데요. 신발 가격이 너무 비싸요. 못 사겠어요. 비싼 영어로 expensive.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소비한다. spend. 그리고 집에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할 거예요. 환불하다는 refund.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샤를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도대체 이 샤를 법칙을 입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용들을 학습하고 조사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은 우리가 이 입자의 관점에서 샤를 법칙을 학습하기 위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됐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뇌 속 포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샤를 법칙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샤를 법칙을 입자로 설명해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 이 샤를 법칙에 대해서 더더욱이 중요한 입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시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달라는 것인지 즉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내용 보면서 질문 생성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샤를 법칙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샤를 법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 가장 먼저 나와야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 부분만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용기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서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요인에 있어서 지금 여기 한 상황을 보면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압력은 그냥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었기 때문에 한쪽의 힘이 다른 방향의 힘보다 더 크면, 그렇죠. 밀어내게 되겠죠. 그럼 언제까지 밀어내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아주 일시적으로는 압력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피를 조정함으로써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지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일정량의 기체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수가 변하지 않아야 우리가 이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밀폐된 용기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 기체 입자가 더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온도를 두 배로 증가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네, 온도를 두 배로 증가시키면 입자들이 활발하게 운동하고 일시적으로 내부의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데 외부 압력이랑 같아질 때까지 밀어내게 되겠죠. 따라서 부피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2분의 1로 감소하면요, 당연히 부피도 절반으로 감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피와 온도는 비례관계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먼저 내가 생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질문을 만들었어야 하는지 질문을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진다는 샤를 법칙에 대해 배우고 있어 라고 나의 역할 혹은 나의 맥락을 제시해 주시고요. 샤를 법칙이 어떤 법칙인지, 그리고 온도와 부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려줘.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래프나 예시가 있다면 함께 설명해 줘 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어떤 그림이나 그래프의 형식을 제시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도 향상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구하면서 여러분의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입자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요 안에 기체 입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온도와 입자의 운동 요거 공부했거든요. 기체의 온도는 입자들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 입자들은 더 빠른 속력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끊임없이 운동하는 기체 입자들은 용기 벽면에 충돌하면서 압력을 발생시킬 것이고, 그럼 그 압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일정한 압력이 유지된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입자들의 평균적인 힘이 일정하다는 것. 즉, 말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얘네들이 활발하게 운동하니까 일시적으로는 압력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외부 압력이랑 같아질 때까지 얘를 밀어낼 것이기 때문에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입자들의 평균 속도가 증가하고 입자들이 벽면을 충돌할 때 충돌하는 세기가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온도를 높여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충돌이 더 강해지면요 벽면에 가해지는 힘이 커짐으로 이 앞에 상황이네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자들이 충돌하는 횟수를 줄여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입자들이 충돌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즉 용기의 부피가 증가해야 하는 것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온도를 높였더니 부피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온도를 낮췄어요. 그럼 그때는 부피가 감소하겠구나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요 안에 온도를 높여줬어요. 그러면 기체 입자들이 활발하게 운동하겠죠.

아주아주 일시적으로 압력이 증가할 순 있지만 결과적으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얘를 밀어낼 거죠. 그러면 부피가 커지는 것이다. 즉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샤를 법칙을 이러한 입자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답으로 얻고 싶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답으로 얻기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같이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입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 결과로 부피가 왜 커지는지 궁금해. 샤를 법칙을 입자의 관점에서 설명해줘.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1학년에서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 과학이 입자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모형이나 비교 표현도 같이 사용해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실험으로 혹은 여러분이 선원수령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니까요, 반드시 써보는 연습, 정보를 얻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만의 질문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의 질문 패턴도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속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주 들었던 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속담은 후에 그리고 뒷북과 관련되어 있어. 그럼 지금부터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지각한 것에 걸리지 않았네. 아싸!
2: 몸이 좋지 않아서 조금 늦었어요.
3: 나 늦은 거 아니고 선생님 심부름하고 왔어.
2: 죄송해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 계속...
0: 오늘의 속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자그마한 나쁜 일도 자꾸 해서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거짓말하는 버릇을 처음에 못 고치면 나중에는 더 못된 짓을 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4: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자전거 도둑, 박완서. 시골에서 올라온 16세 소년 수남이는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의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꼬마 점원으로 일하며 언젠가 야학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성실하게 생활한다. 주인 영감은 수남이의 부지런함을 좋아하여 손님들 앞에서 그를 칭찬하지만 사실은 수남이가 일을 그만두지 않게 하려고 공부를 시켜줄 것처럼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다. 몹시 바람이 심하게 부는 어느 봄날, 수남이는 배달과 수금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0: 거센 바람에 자전거가 넘어져 길가에 있던 고급 승용차에 흠집을 내게 된다. 차 주인인 신사는 수나미에게 수리비로 자전거 한 대 가격인 5천 원을 요구하며 돈을 가져올 때까지 자전거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워놓고 사라진다. 곤란해하는 수나미에게 주변 구경꾼들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라고 부추기자 수나미는 순간적인 충동과 알 수 없는 쾌감을 느끼며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가게로 돌아온다. 자초지종을 들은 주인 영감은 수나미를 도덕적으로 꾸짖기는커녕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게 된 것을 기뻐하며 오늘 운 텄다라고 칭찬한다. 수나미는 자전거를 훔쳐 달아날 때 느꼈던 짜릿한 쾌감을 되새겨보는데 문득 점점 큰 쾌감을 느끼기 위해 도둑질을 더하다 보면 자신도 도둑질로 망가진 형처럼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더 큰 도둑이 되기 전에 자신의 부도덕성을 견제해줄 어른인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된 수나미는 결국 도둑이 되지 않기 위해 짐을 꾸려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이 작품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당시 5천 원은 정말 큰 돈이었죠. 순진한 소년의 눈을 통해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른들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지 않기 위해 마음을 잡는 수나미의 모습이 인상적이군요.
1: 오늘의 속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였습니다. 잘못이 작을 때 이것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속담의 교훈처럼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길 바라고 꼭 기억하시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오늘의 실험 주제는 리튬, 나트륨, 칼륨의 유사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세 원소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기율표에서 1족 원소에 해당한다는 점이죠. 오늘은 실험을 통해서 같은 족의 원소들이 정말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띠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칼륨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지금은 직접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칼륨의 실험 결과는 나트륨의 실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관에 물을 4분의 1 정도 넣습니다. 물은 금속과 반응할 물질이에요. 너무 적으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관의 4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리튬을 쌀알 크기로 자른 후 과정 1을 시험관에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리튬은 금속 중에서도 반응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크기로만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리튬과 물이 만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과정 2의 시험관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다른 시험관으로 모은 후 그 시험관에 불꽃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 나는 소리나 반응을 통해 이 기체의 성질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이 붙었다가 아니라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번에는 리튬 대신 나트륨으로 과정 1에서 3을 반복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같지만 반응의 모습이 같을지 다를지 비교하면서 관찰해 봅시다. 오늘은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인 리튬과 나트륨의 화학적 성질을 직접 실험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리튬과 나트륨은 모두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알칼리 금속들은 물과 반응하여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그렇죠. 물과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발생한 기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은 기체에 불꽃을 가까이 댔을 때 퍽 소리와 함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이 기체는 불에 타는 성질을 지닌 수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실험 결과를 통해 리튬과 나트륨처럼 같은 족에 속한 원소, 즉 동족 원소는 서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위치가 원소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 1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쓰기 영역을 마무리해보는 날입니다. 자, 우리 함께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푸는 걸 구경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듣기 전에 무엇을 해왔어야 해요? 그렇죠.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풀어 오셨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대단원 마무리 문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쐐기 영역에서 살펴봤던 지문들, 그리고 그 문제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지문으로 제시가 된 것은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었어요. 자, 이 각각의 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간략하게 살피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문단에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디자인의 시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이 말은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 필립스탁의 말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기반으로 하는 철학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이 산업 디자이너의 말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인용하고 있어요. 자, 인용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 문단으로 이어지겠죠. 자, 우선 유니버설 디자인의 뜻부터 알아보면 하고 지금 A에 빈칸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글을 쓰고 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의 뜻부터 알아보면, 하면 그 뒤엔 당연히 뭐가 나와야겠어요? 그렇죠. 유니버설 디자인의 뜻, 즉,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의의 방법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A의 빈칸을 우리에게 채워보라고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어떻게 확산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 문단에서 하고 있고요. 다 문단으로 가서 그렇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문단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뜻을 살펴봤고요. 그다음 이제 다 문단으로 와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글쓴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하나 뭐 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어요. 자, 나열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유니버설 디자인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디자인으로 뭐가 있냐면 고령 친화 디자인, 아동 친화 디자인, 무장애 디자인이 있는데 이들은 사람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철학을 공유해요. 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은 특정 집단에 국한하지 않고 사람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다른 디자인과 구분된대요. 자,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고령 친화 디자인, 아동 친화 디자인, 무장애 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차이점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무엇을 살펴보자. 사례를 살펴보자. 그래서 나 문단에서 뜻 이야기하고 다 문단에서 특징 이야기하고 라 문단에서 사례 이야기하는 계속해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 구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꼭지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자, 과거의 수도꼭지는 돌려서 사용하는 형태여서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지금의 수도꼭지는 상하 이동은 물의 양 조절, 좌우 이동은 온도 조절을 하는 구조로서 손에 힘이 부족한 사람도 수도꼭지를 이용하기 쉽대요. 그러면 과거의 수도꼭지와 지금의 수도꼭지를 또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소수의 사용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을 했던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이 확산되며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문단에서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은 이 글을 쓸때 세운 계획이다. 가부터 마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처음, 중간, 끝의 3단 구조 하고 있는 거 우리 설명하는 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고요. 자, 조직, 중간 부분을 순서 구조로 조직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 순서 구조는요, 순서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하는 거죠. 요리를 하는 순서 또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순서를 할 때는 순서 구조로 조직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은 어떤 구조를 띠고 있었어요?
그렇죠. 순서 구조가 아니라 나열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틀렸고요.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죠. 이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을이 틀렸으니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 글을 쓸때 글쓴이가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주변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물건들의 예를 들어야지. 그래서 무슨 예 들었어요? 수도꼭지 들었어요. 그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 우리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줘야지.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보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내용도 있었어요. 자, 유사한 철학을 지닌 디자인과 대조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징을 강조해야지.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한 문단에 보면 고령 친화 디자인, 아동 친화 디자인, 무장애 디자인과 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뭐 하고 있었어요? 대조하고 있었죠. 자,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야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은 우리 글에서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하여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해야지. 인용한 부분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가문단의 첫 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A에 들어갈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자, 자료를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장애,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디자인이라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뭘 밝혀주고 있어요? 뜻을 밝혀주고 있어요. 자, 이 자료를 활용해서 A에 들어갈 말을 써보래요. 우선 유니버설 디자인의 뜻부터 알아보면 A다. 처음에는 특정 집단의 사람을 위해 디자인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의 전반적 생활의 질을 높이며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치가 확산되었다. 그러면 이 A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뜻이 들어가 주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정의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A에 들어갈 말을 써주면 되겠네요. 유니버설 디자인의 뜻은 장애, 연별, 성별과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의 방식을 사용한 문장으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만 서술형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자, 그러면 다음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요, 사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마찬가지 설명문입니다. 자, 우리 설명 방법을 활용한 글쓰기 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겠죠. 자, 가. 사과는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뉘는데, 자, 지금 이첫 부분부터 사과를 기준에 따라서 나누고 있어요. 자, 이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분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내내 사과를 맛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1년 내내 사과를 맛볼 수 있는 이유는 저장성이 높다. 그쵸. 그래서 결과와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 즉,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데 이 말을 믿어야 할까? 라고 하면서 이 저녁에 먹는 사과가 독이라는 이야기를 앞으로 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죠. 자, 우선 사과는 건강에 좋다. 사과는 껍질과 과육, 씨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사과를 구성 요소에 따라서 뭐 하고 있어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의 설명 방법 사용하고 있고요. 자, 사람들은 이제 껍질과 과육을 먹게 되겠죠. 자, 사과의 껍질은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서 장 건강에 좋아요. 그러면 사과의 껍질이 장 건강에 좋은 이유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 인과의 방식 사용하고 있고요. 자, 사과의 과육도 건강에 좋은데 사과의 과육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이거겠죠. 마찬가지 인과의 방식. 자, 이렇게 건강에 좋은 사과를 저녁에 먹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서 이제 다음 문단부터 왜 저녁에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니까 이것도 무슨 방식? 인과의 방식. 자, 물론, 자,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위장에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녁에 사과를 먹지 말라고 한대요. 그런데, 물론 평소에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섭취를 조절해야 해요. 하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저녁에 사과를 먹어도 문제가 없대요. 자, 그러면 질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서로 뭐 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죠. 차이점을 찾아서 서술하고 있죠. 자, 대조의

방식도 사용을 했어요. 자, 사과를 저녁에 먹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래서 이유를 하나하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혈당을 높여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대요. 하지만 다른 과일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고요. 오히려 낮아요. 포도나 바나나에 비하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포도, 바나나와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사과를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높아지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인과의 방식을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과는 건강한 음식이지만 많이 먹으면 해롭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기억하면 적당히만 먹는다면 사과는 저녁에 먹든 아침에 먹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4번. 다음에 A부터 C는 이 글을 쓸때 글쓴이의 생각인데요. 그 중에 글에 반영된 내용을 모두 골라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에 사과를 먹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진실인지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줘야지. 자, 이 글을 쓴 목적이죠. 알려줄 거래요. 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사과는 몸에 좋다는 것을 설명하고 나서 A, 인과의 방법을 써서 그 말이 나온 이유를 설명해야겠어. 자, 인과의 방법을 써서 그 말, 즉 저녁에 사과를 먹지 말라는 말이 나온 이유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이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했었고, 이 혈당이 높아져서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 반영했어요. 자, B. 그 말이 나온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할 때에는 나열의 구조를 통해 조직해야지. 아,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과 같이 설명을 했구나. 나열의 구조 사용했어요. 자, 그리고 사람에 따라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대조를 통해 설명해야지. 그래서 이 특별한 질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각각을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A와 B와 C를 모두 반영했네요. 그러면 정답은 그쵸. 5번이 되겠죠. 자, 기역부터 미음 중 다음 문장과 동일한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희곡의 구성 요소에는 대사와 지시문이 있다. 라고 해서 희곡을 구성 요소에 따라 나눈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구성 요소에 따라서 나누는 거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 분석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역. 사과는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뉘는데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건 구분의 방식이고요. 사과는 껍질과 가육, 씨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사과를 구성 요소에 따라 나눴네요. 자,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건 분석이 되겠죠. 자, 사과의 가육에는 수분과 탄수화물,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하여 갈증 해소와 에너지 보충 등에 도움이 된다. 사과의 가육이 갈증 해소와 에너지 보충 등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그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한 것이 되겠고요. 저녁에 사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되겠고요. 사과에 포함된 당분은 이렇다. 다른 과일에 비해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니고 포도나 바나나 등에 비하면 오히려 낮다라고 하면서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대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분석을 사용한 거몇 번? 니은. 그렇죠. 그러니까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의 뒤에 이어질 내용을 조건에 맞게 쓰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에서 언급된 사과의 장점을 포함하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독자에게 당부하는 말을 쓰래요. 자, 사과는 건강한 음식이지만 많이 먹으면 해롭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기억하며 적당히만 먹는다면 사과는 저녁에 먹든 아침에 먹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앞에서 언급된 사과의 장점 뭐예요? 그렇죠. 건강에 좋다. 자, 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사과의 장점을 살리고 독자에게 당부를 하라고 했으니 어떻게 먹자? 그쵸. 적당히 또는 현명하게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현명하게 섭취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당부하는 말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건에 맞게 쓰면 건강에 좋은 사과를 더 현명하게 즐기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사과의 장점과 권유하는 것. 이것이 함께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문장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부터 9번은요, 우리 남한산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한산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인데, 가 문단에서는 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 수도로 기능하도록

고도로 축조된 산성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었고요. 나 문단에서는 이 요새로서의 남한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산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방어에 유리했는지 함께 설명을 하면서 요새로서의 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어장대와 행궁의 사진이라고 하는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 문단에 남한산성이 어떤 공간이다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이 있고, 뛰어난 축성술을 확인할 수도 있고, 사찰도 있고, 사당도 있고, 그리고 풍경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의 남한산성을 설명하고요. 그것의 전체 구조를 남한산성 탐방 안내도, 즉 지도,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 문단에서는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래서 이 동아시아 축성술의 교류를 보여주고, 그리고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자연지형을 활용해서 탁월한 반어시설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내용을 뭘 가지고 한번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동영상을 가지고 한번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산성의 걸작이라고 하는 남한산성은 이렇게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라고 하면서 앞에 문단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글의 끝에 참고 자료의 출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합 양식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이 글을 쓸때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적절한 걸 찾아주셔야 돼요. 자, 1번.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는 게그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한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할 순 없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글은 뭘 하는 글이에요? 남한산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죠.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는 거 아니고요. 생각이나 느낌을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인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글은 설명하는 글. 그러니까 뭘 전달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어야 합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자, 내용을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는 거고.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글쓰기 상황을 고려할 때이 글의 글쓴이가 세운 복합 양식 자료 활용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내가 어떤 자료를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활용할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단계에서 했을 생각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남한산성에 대한 주요 정보는 문자로 전달해야겠어. 그렇죠. 남한산성에 대한 주요 정보는 대부분 글로 전달이 되고 있죠. 문자로 전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남한산성의 주요 시설은 사진을 활용하여 사실적으로 보여줘야겠어. 자, 사진. 그렇죠. 우리 수어장대, 행궁과 같은 것들 우리 사진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남한산성의 전체 모습은 지도를 활용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야겠어. 그래서 우리 탐방 안내도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 지도를 통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남한산성의 실제 모습과 가치는 동영상 링크를 걸어 생생하게 확인하도록 해야겠어. 그래서 이 남한산성 속의 동영상을 함께 첨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생생하게 남한산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5번. 남한산성에 가는데 필요한 교통수단은 그림을 활용하여 간략한 노선도로 제공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우리 글에서 남한산성에 가는데 필요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런 부분은 우리 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8번의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9번. 다음엔 이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의 일

이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개요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개요 중에서 구성 단계 어디에 속하는 부분? 그렇죠. 중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중간 부분에서 그럼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가 문단이 처음에 속했고요. 나, 다, 라 문단이 우리 중간 부분에 속했고 마지막 마 문단에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나, 다, 라, 마, 나, 다, 라 문단의 내용이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자, 남한산성의 특징 한번 볼 텐데, 자, 첫 번째로는 군사시설을 갖춘 요새로서의 남한산성. 이거 몇 문단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나 문단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채워야 할건두 번째고, 마지막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남한산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대요. 자, 그럼 이건 몇 문단이었어요? 그렇죠. 이건 라 문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겠어요? 그렇죠. 다 문단의 내용이 이 빈칸에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자, 글에 사용된 단어를 활용하여 쓸 것이라고 했고, 명사로 끝낼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문단에서 어떤 이야기 했어요? 그렇죠.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로서의 남한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 내용을 이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로, 명사로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10번부터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기사문으로 바꾸어 쓰던 그글 같이 볼 텐데요. 우리 학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글을 쓰고 그것을 다시 기사문으로 옮겨 쓰는, 고쳐 쓰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가에 지금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초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초고를 우리가 고쳐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기사문으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제시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내용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그리고 A는 어떻게 고쳐졌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부터 제시된 내용은 이제 기사문으로 바꾸어서 기사문이기 때문에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이라고 하는 이 짜임에 맞추어서 이제 글을 수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집에 올리는 글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양식 자료들을 추가한 것들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넣어주고 우리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함께 이렇게 우리 영상도 넣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학년 학생의 인터뷰까지 추가를 해서 마지막에 우리 이번 체육대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마음을 모아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마무리를 했었죠. 자, 이렇게 가에서 나로 고쳐 쓰는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을 해서 점검 조정을 해서 이렇게 고쳐 쓰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하겠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나로 고쳐 쓰면서 점검 조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설득이 목적인 글이니까 내 의견에 뒷받침할 근거를 더 추가해야지?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나의 글의 유형은 뭐예요? 기사문이에요. 자, 여러분. 기사문의 목적은 뭡니까? 설득이 아니라. 그쵸? 정보 전달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득이 목적이라고 한 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마지막에 주제를 압축한 문장을 추가해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해설 부분의 마지막 문장 보시면 주제를 압축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볼수 있고요. 독자의 기대나 요구를 고려하여 학생들과의 실제 인터뷰 내용을 추가해야지. 그쵸. 그래서 1학년 학생의 소감 인터뷰 우리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글의 유형이 기사문이니까 기사문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도록 수정해야지. 그래서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도록 수정을 했고요. 글을 실을 매체가 학교 누리집이니까 동영상이나 사진 등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야지. 그래서 우리 이 복합 양식 자료가 추가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1번. 기역부터 미음을 고쳐서 나를 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고쳐 쓰기 과정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고쳐 썼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기역에서 원래는 제목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표제, 부제를 바꾸었죠.
뭐가

잘 드러나도록. 그렇죠.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요. 지난 10월 며칠, 네모시 네모로에 위치한 우리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다인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뭐 했습니까? 삭제했습니다. 자, 이거 왜 삭제했어요? 그렇죠. 읽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삭제한 거 맞죠. 자, 디귿. 학급별로 개성 넘치는 반티를 맞춰 입고 학생들은 큰공 굴리기, 단체 줄넘기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했대요. 자, 여기 뭐 잘못됐어요? 그렇죠. 맞춰 입고가 잘못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고쳤어요? 맞추어, 맞춰로 바꾸었죠. 그래서 맞춤법에 맞지 않은 단어를 바로잡은 거 맞습니다. 자, 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인 핫도그와 떡꼬치는 먹거리 장터에 없었다. 자, 이 내용을 그래서 기사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삭제했어요. 자, 이거 왜 삭제했어요?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예요? 그 문단에서.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먹거리 장터를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을 응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인데, 그 주제에 핫도그와 떡꼬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주제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꾼 것이지 주관적 감상을 객관적 사실로 수정하려고 바꾼 것은 아니죠. 자, 미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교사들이 뜻밖의 즐거움을 어떻게 선사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문단을 아예 하나로 나누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이 되니까 11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A를 B로 고쳐 쓴 까닭을 조건에 맞게 쓰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학생들은 무척 좋아하였고였는데요. 자, B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교사의 춤을 따라했고로 바꾸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서술할 때 글의 목적과 관련지어서 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A에서 B로 갈때 글의 유형이 뭐였어요? 그렇죠. 기사문이었어요. 자, 기사문은 나뭘 전달해야 돼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자,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A는 무척 좋아하였고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죠. 뭐예요, 이건? 주관적입니다. 자, 이 주관적인 내용을 내가 기사문이라고 하는 이 글의 유형에 맞게,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 즉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바꾼 거죠.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며 교사의 춤을 따라했고 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건에 맞게 쓰면 이 글의 목적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주관적인 표현을 어떻게? 그렇죠. 객관적인 표현으로 바꾸었다라고 해서 이 조건에 제시된 목적 그리고 차이점이 모두 포함되도록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12문제 풀어봤거든요. 자, 이 12문제 중에서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면 내가 어떤 부분을 간과해서 그 문제를 틀렸는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앞으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서 오답 노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꼼꼼하게 읽고 만나요. 안녕.

자, 오늘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영어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챕터의 실전 문제 1번부터 25번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오신 거 맞죠?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 2번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에 미래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보기 가운데 미래를 나타내는 거 바로 5번입니다. will을 활용해 주는 거지요. 스텔라는 will go hiking. 하이킹하러 갈 것이다. 언제? 다음 주 토요일에. 1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어진

2번입니다. 정답은 그렇죠. 우리 동사 현재형으로 moves 바로 3번 보기 정답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지구는 moves around the sun. 태양 주위를 이동한다. 태양 주위를 돈다란 의미예요.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현재 시제에 써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the earth 주어에 맞게 우리 move의 현재형, move에 s를 붙여주는 거죠. 바로 moves. 이번에 3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3, 4번. 역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요. 자,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will이 보이고 있죠. Jason will leave his hometown. 자, hometown은 맞아요. 고향을 얘기해 주고요. Jason이 그의 고향을 leave,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will이 미래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4번에 다음 주 월요일에. Next Monday가 바로 정답 되겠고요. 자, 이어진 4번은요. 우리 동사가 현재형으로 나와 있죠. aiden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arrive에 s가 붙어줬고요. 자, aiden이 arrives at school early. 학교에 일찍 도착한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제와 어울리는 표현을 찾아주는 것이 문제의 의도였고요.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바로 2번 보기예요. Every day. 에이든이 매일 학교에 일찍 도착한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시제에 사용할 때그 쓰임 중에 하나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이때 우리가 현재 시제 활용해준다. 기억하시죠? 바로 4번 문제에 적용이 되고요. 자, 1번은 2시간 전에. 3번은 어제를 얘기하죠. 4번은, 지난밤, 어젯밤을 얘기합니다. 과거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5번은 다음 주 일요일을 얘기하는 미래를 나타내는 편이기 때문에 정답 2번인 거 다시 한번 확인되네요. 이어진 5번. 자, 동사의 진행형. 결국 이 문제는 동사의 ing 형태를 잘못 만든 거를 골라준 문제인데요. 우리 보기 가운데 정답, 그렇죠. 3번이었죠. 주의하셔야 되는 동사 중에 하나인데, 철자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줘요. 하지만, 앞쪽에 강세가 옵니다. enter가 아니라 enter.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 모음이 강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럴 때는 그냥, ing를 붙여주기 때문에 r이 한번더 나와주면 안 돼요. 그냥 entering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데요. 우리 1번에 나와준 cheer라는 동사는 환호하다, 응원하다 의미를 가진다는 거 의미까지 잡아줘야 돼요. cheer, 환호하다, 응원하다. 됐지요? 5번에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일단, 자, create. 동사 원형이에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의미죠. 근데 내용이, 아, 그래요. 킹 세종,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맞아요. 과거 시제 활용해줍니다. create. 규칙형의 우리 동사이기 때문에, D만 붙여주면 바로 과거형이 돼요.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바로 정답 나왔네요. 4번 보기에 우리 create의 과거형인 created. 자, 이 형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에 will go가 정답이 되는 이유는 그렇죠. next year. 내년을 얘기하거든요. Mary가 will go on a trip. 우리 go on a trip. 여행 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는 will과 함께 사용됐기 때문에 Mary가 여행을 갈 것이다. 어디로? 영국으로. 언제? 내년에. 정답은 4번 보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과거 시제.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내년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7, 8번. 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여러분들 뭐가 사용되고 있죠?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원래 여러분들 이 단어, 동사 원형이 뭐지요? take입니다. take a walk. 이거 산책하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는 Are you taking a walk at the park? 너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니? 자, 이렇게 하는데 물어봤지요. 그러면 만약에 긍정의 답이 나오면 Yes, I am. 부정의 답이라면 보기 가운데는 No, I'm not. 이거겠죠. 자, 뒤에 나온 내용이 I am having lunch. 나는 점심을 먹고 있다. 누구랑? With my friends. 나의 친구들과. Now, 지금. 나의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라고 답하네요. 그러면
그렇지. 산책하는 중이 아니란 이야기야. 부정의

답이 나와줘야 되겠죠? 우리 보기 가운데는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8번. 요번에는 과거 진행형이 보이고 있죠? Was Rose cooking dinner an hour ago? 로즈가 1시간 전에 저녁을 요리하고 있었니? 자, 빈칸 나와주고요. 긍정의 답이라면 Yes, she was. 부정의 답이라면 No, she wasn't. 이거겠죠, 여러분들? 근데 뒤에 이어진 내용이 She was cooking fish and chips. 그녀가 요리하고 있었다. 맞네, 여러분들. 요리하고 있었던 거야. 뭐를? Fish and chips. 영국의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생선튀김과 이제 감자튀김을 같이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그러면 긍정의 답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보기 가운데는 3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여러분들. 자, 그럼 9번, 10번.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골라주는 겁니다. 자, 여기 9번 같은 경우는 제니가 여러분들 주어이고요. 우리 9번, 10번 문제가 똑같은 내용을 물어봐 주고 있죠. 뭔가요? 바로 일단 9번의 정답, 5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노란 동사를 다양하게 활용해 놨는데요. 노 같은 경우에는 알다, 상태를 나타내 주는 단어, 기본적으로 진행형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9번과 10번 문제 나와준 거예요. 자, 지금 5번 보기는 was knowing. 노를 가지고 과거 진행형으로 써준 거지요. 우리 노는 진행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해 주고요. 소유나 상태를 나타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문법적인 개념이 바로 문제에 적용되는 거야.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9번에 우리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 자,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보면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 바로 2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데, want란 동사가 원하다. 자, 우리 상태를 나타내는 또는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 뭐라고요? 진행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는 2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올바른 문장이 되려면, 만약에 현재형 써주고 싶다. 민수가 주어이기 때문에, once. 이게 맞겠죠, 여러분들. 됐죠? 우리, want는 이렇게 진행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11번, 12번. 대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 자, 지금 보니까 1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질문이에요. 답의 힌트가 나와주는 거죠. 답하는 내용에, She was exercising at the gym. 바로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나와주고요. 우리 exercise는, 그렇죠. 이를 빼버리고 ing를 붙여주는 거죠. 과거 진행형이에요. 그녀가 운동하고 있었다. At the gym, 체육관에서. 자, 그렇다면 과거 진행형으로 답해줬기 때문에 사실 질문들은 늘 뭔가 과거 진행으로 나와주는 것이 유력한 정답 후보가 되겠죠. 보기 가운데 그러네요. 1번 보기 바로 정답됩니다. Amy가 그때 운동하고 있었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녀가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었다라고 답해주는 거야. 자연스럽죠, 여러분들? 결국 답하고 있는 과거 진행형이 힌트가 되는 문제였고요. 11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에요. 자, 이어진 12번째 문제. 요번에는 뭐가 보이나요? yes라고 얘기한 다음에 he에 맞게 비동사 우리 is가 나와주고요. going to 동사 원형이 보입니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우리 미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가 도서관에서 공부할 것이다. 공부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자, 그렇다면 역시 우리 이것도 비동사 going to 동사 원형. 우리 답에 사용된 표현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겠네요. 보기에 우리 그렇죠.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비동사 우리 is가 나와준 거예요. Is Jason going to study for an exam tonight? 제이슨이 오늘 밤에 시험 공부를 할 거니 할 예정이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질문이었고요. 그렇대요. 그는 도서관에서 공부할 것이다. 공부할 예정이다. 자연스럽죠, 여러분들? 12번에 우리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진 문제. 자,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인데요. 사실은, 자, 지금 보면 첫 번째 문장은 뭐가 들어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되죠. 근데 두 번째 문장에 결정적인 힌트가 나와줍니다. 어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의문문인데, 자, 우리 주어 앞으로 빈칸이 나와 있고, 주어 다음에 rain, 비가 오다란 동사를 활용 가능하잖아. 근데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러네요. ing 형태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 어제를 얘기하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왜? 주어 다음에 ing 형태가 보이잖아요. 앞에는 비동사의 과거형을 필요로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보고 미소 짓고 계셨다. 나를 보고 웃고 계셨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어제 이 시간에 비가 오고 있었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렇죠?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어진 14번째 문제.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과란의 말을 배열할 때세 번째 올 단어 배열해 볼까요? 린은 이번 주말에 캠핑을 가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린이 주어로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뭐 할 것이다. will이 지금 가지 않을 것이다니까 부정형으로 나와줘야 돼요. will 다음에 not 나와주고 그 다음에 캠핑 가다. go camping 뒤에 붙어주는 거지요. 자, 시간을 나타낸 표현 일반적으로 문장 뒤쪽에 써주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this weekend. 자, 나열하게 되면 결국 Lynn will not go camping this weekend. 이런 식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올 단어니까 바로 not 정답 되겠네요. 4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15번, 16번은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거를 골라준 문제였는데요. 일단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은 내년에 프랑스어를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 미래 일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않을 것이다 이거니까 부정문이 나와줘야 돼요. 자, 지금 보기 가운데는 그렇죠. 바로 5번 보기 정답이 되는 거고, Mr. Lee가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 be going to 동사 활용 가능한데, 당연히 비동사는 is가 나와준 거예요. going to 동사 원형 teach. 그런데 가르칠 것이다가 아니라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부정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not이 들어갔고요. is not, 축약형 isn't가 활용된 문장입니다. Mr. Lee isn't going to teach French next year. 이런 식으로 15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 16번 내 컴퓨터는 어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자, 여러분들, 뭐뭐 하고 있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과거 진행형이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는데, 여기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이거니까 과거 진행형에 맞아요. 부정문을 만들어주는 것이 문제의 의도한 바였고요. 우리 work가 일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기계와 연관돼서 여러분들 워크라는 동사가 사용되면 그렇죠. 작동하다. 의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어쨌든 자, my computer가 주로 나와주고요. 과거 진행형에 부정문이 사용되는 거니까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my computer was not working yesterday. 과거 진행형 만들어주기 위해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나와줬고요. 여기 워크는 그렇죠. 작동하다라는 의미인데 과거 진행형 만들어줘야 되니까 ing 형태로 바뀐 겁니다. 만약에 not이 없었다면 나의 컴퓨터는 어제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근데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부정문이 돼야 돼요. 비동사 뒤에 not 붙여준 거 확인해 주면 됩니다. 16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17번.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시작되어진 것. a bird 나와주고요. 동사 자리가 비어있는데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fly가 ing를 붙이고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will이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왜?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 보여야 되잖아. 그렇다면 비동사 우리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그리고 뒤에 ing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지 과거 진행형인지 이걸 구분해 줘야 되는데요. 뒤에 보니까 at that time 그때의 당시 과거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이 적절하겠지요.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과거형 나와주고요. 보기 가운데 맞아요. was가 정답이 되겠죠. 의미는 뭔가요? 새한 마리가 was flying over the tree. 나무 위를 날고 있었다. at that time. 그때에.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의문문인데요. now가 보입니다. 지금 현재를 얘기해주고. 자, 의문문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주어가 the children이에요. 주어 앞에 빈칸 나와주고 뒤에 나오는 점프란 동사 형태가 ing 형태로 나와줬죠. 그렇다면 요번에는 맞아요. 우리 현재 진행형이 맞겠죠. 왜? now가 보이니까. 그 아이들이 주어니까 우리 비동사는 그렇죠. 아가 나와줍니다. 정답은 바로 3번 보기네요. 그 아이들이 jumping, 뛰고 있니? on the bed. 침대 위에서. now,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침대 위에서 뛰고 있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18번째 문제는 다음 문장을 과로 안에 주제로 바꾼 것중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이고요. 일단 표현 잡아줘야 돼요. 원래 take a nap 이란 표현이 낮잠 자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지금 자

바로 The Baby가 조어이기 때문에 조어에 맞게 S를 붙여준 겁니다. 그 아기는 낮잠을 잔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머지는 다 맞는데요. 문제가 되는 거 바로 4번 보기였죠. 과거 진행 시제. 과거 진행형은요. 우리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과거요. was나 were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방법.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문법용으로는 참고로 현재 분사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was나 were가 나와주고, 현재 분사가 나와주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바로 과거 진행형의 모양인데요. 지금 4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was까지는 괜찮죠. 근데, 자, takes가 아니라, 어떻게? take는, 자, 이로 끝나는데 이가 발음되지 않아요. 이를 과감하게 제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ing를 붙여준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the baby was taking a nap. 그 아기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주는 거지요. 됐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18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19번부터 21번까지는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골라주는 문제가 나와줬네요. 일단은 1번 보기, 뭐가 잘못됐죠? 여기는 The Second World War, 제2차 세계대전, 이 주어로 나와준 거야. 자, 그러면 1945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죠. 역사적인 사실은, 과거 시제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ends가 아니라 ended.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됐죠?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 바로 2번 보기에 들어가 있네요. Spring comes after winter. 봄은 온다. After winter. 겨울 뒤에. 겨울 다음에 여러분들 봄이 오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현재 시제 활용해 주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고요. 하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러분들. 워더가 좋아야. 이거 기억나시죠? freeze가 우리 얼다라는 의미예요. 아, 물이 언데. 우리 영도를 영어로는 zero degrees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여기 나온 celsius가 섭씨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이 섭씨 영도에서 언다.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하죠. 현재 시제가 맞고요. 워더가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s를 붙여주셔야 돼요. freezes 이런 식으로. 됐죠? 4번. 자, 지금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그녀가 배고픈 거야. 당연히 비동사는 현재형. 우리 현재 시제가 사용되어 있는 것이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녀가 지금 배고프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어제를 얘기해 줍니다. 여기는 현재 진행형이 나와줬는데요. 만약에 진행형 써주고 싶다면 과거 진행형이 맞겠죠. 왜? 어제를 얘기하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Are they enjoying the party yesterday? 그게 아니라 Were they enjoying the party yesterday? 그들은 어제 파티를 즐기고 있었니? 만약에 진행형 써주고 싶다면 현재 진행형이 아닌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 맞는 겁니다. 왜? 어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이어진 2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어법상 올바른 문장 골라준 문제가 이어지는 건데요. 자, 보니까 1번은요. Tomorrow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닌 우리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시제가 와줘야 되겠죠? 우리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will이 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the shop. 주어에 맞게 is going to 나와주고 뒤에 open은 그렇죠. 동사 원형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will open이나 is going to open 이게 맞겠죠? 그 가게는 내일 오전 10시에 문을 열 것이다. 그다음에 whales. whale 여러분들 고래예요. 그리고 mammal. 포유류를 얘기하지요. 자, 고래는 포유류이다. 사실이잖아. 이거 일반적인 사실. 과학적 사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재형이 맞아요. 뭐가 아닌 아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답 바로 3번이죠. capital이란 단어가 수도라는 의미로 사용됐고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당연히 현재 시제가 활용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어젯밤을 얘기하네요. is가 아닌 was가 맞겠죠. 제이크가 어젯밤에 아팠다. 그 다음에 5번은요. next year 내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사 과거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will이나 또는 be going to를 활용해 주는 것이 맞겠죠? Cathy가 좋으니까 be going to는 is going to. 다음에 우리 visit. 동사 원형이 나와주면 돼요. 그러니까 Cathy will visit 또는 Cathy is going to visit. 어디를 방문할 거래? 마드리드를 방문할 거래요. 언제? 내년에. 됐죠? 20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 확인해 주고요. 21번, 역시 이어지는 문제, 우리 어법상 올바른 문장 골라주는 건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눈이 오지 않았다.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It didn't snow.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지금 보니까 is having. 현재 진행형인데요. 여기 have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네요. 진행형 안 돼요. 그러니까 is having이 아닌 has가 맞겠죠. 카일이 has a beautiful house.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On the hill. 언덕 위에.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비동사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보여야 되는데, ing 형태가 보이네요, 여러분들. ing를 빼버리고 동사 원형인, 그쵸? 이를 붙여준 형태를 써주는 것이 맞겠죠? Ben is going to practice the violin tomorrow. Ben은 내일 바이올린을 연습할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김윤아. 그 유명한 김연아 선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 윈의 과거형 보이죠? Won the gold medal. 금메달을 땄다. 언제? 2010년도에. 과거일을 얘기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 당연히 과거 시제가 맞고요. 그다음에 자, 5번은요. 스만타가 항상 커피 한 잔을 마신다. 언제? 점심 식사 후에. 항상 반복 주름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맞겠죠. 주어가 스만타. 3인칭 단수주어이기 때문에 우리 드링크에 S가 붙어줘야지 맞아요. 이어지는 22번 가보도록 합니다.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 자, 질문이요. 과거 진행형이죠. 너와 너의 남동생이 쿠키를 만들고 있었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만들고 있지 않았대요. 그러면 쿠키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었는지 과거 진행형으로 답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대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치요? 우리 보기 가운데는 3번이에요. We were playing basketball. 우리는 농구를 하고 있었다. 22번에 3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23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글의 1번에서 5번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주는 건데요. 자, 1번 보니까 우리 원래 표현이 go on a trip 이란 표현이에요. 여행 가다라는 건데, 과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went가 왔네요. 로즈가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괜찮아요? 그녀가 arrived, 도착했다. 어디에? 파리에. 언제? 어제. 과거니까 여러분들 right. 동사 과거형 맞고요. 그 다음에 She ran to the Eiffel Tower last night. 그녀가 어젯밤에 에펠탑에 갔다. 역시 맞는 문장이지요. 그리고 4번에 She will visit. 그녀가 방문할 것이다. The Louvre Museum. 루브르 박물관을 얘기합니다. 언제? 오늘 오후에. 여기까지 문제가 없네요.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비동사 going 다음에 여러분들 2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보여야 되겠죠? 여기 2가 빠져있네요. 됐죠? 표 하나 잡아줘야 돼요. Take a cruise 하게 되면 이게 유람선을 타다 또는 뭐 크루즈 여행을 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녀가 유람선을 탈 것이다. On the Seine 우리말로는 생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 표준어고요. 생강에서 내일 유람선을 탈 것이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녀가. 우리 2가 빠져있기 때문에 23번에 5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24번이에요. 어법상 올바른 문장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 그렇다면, 자, 우리 정답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틀린 문장은 왜 틀렸는지,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도 기억해 줘야 돼요. 일단, A번은요, 우리 비동사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 여러분들? Jenny and Amy가 주어입니다. 비동사가 잘못됐죠. is가 아니라 맞아요. are로 바꿔줘야 돼요. 제니와 에이미는 are going to take the subway. 우리 take the subway라는 표현이 지하철을 타다란 표현이에요. 제니와 에이미는 지하철을 탈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B번은요. 민호가 주어입니다. is going to도 빠져있네요. to cut his hair soon. 민호는 곧 그의 머리를 자를 것이다. 민호 is going to cut his hair soon.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C번은 will이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이에요, 여러분들. 부정어는 그렇지요. not이 will 다음에 오는 거지요. Alice will not wear that jacket today. 앨리스는 오늘 저 자켓을 입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맞는 문장 나올 때가 됐지요. 바로 D번입니다. Jake가 주어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is가 맞고요. going to 동사 원형 확인하셨나요? Jake가 자, is Jake going to buy some flowers? 제이크가 꽃을 좀살 거냐? For his mom? 그의 엄마를 위해. 언제? 오늘 오후에. 됐죠? 2번은 뭐가 잘못됐나요? will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는 동사 원형 보여야 되는 거죠. goes에 우리 es를 떼어주셔야 돼요. She will not go to school tomorrow. 그는 내일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다.

0: 또 하나의 정답, 우리 F번에 들어가 있네요. 과거 진행형 문장입니다. Jessica was taking a cello lesson then. 제시카가 그때 첼로 수업을 받고 있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D번과 F번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오늘 많은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어법상 올바른 문장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거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에는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당연히, 그렇죠, 보기 가운데 과거형인 made가 맞겠죠. 나의 아버지가 made a card for my sister. 나의 여동생을 위해 연을 만드셨다. 여동생이 연을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며칠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과거형의 동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데이빗이, 그렇죠, 여러분들. 낚시하러 갈 것이다. 이게 맞겠죠. will go가 맞고요. 미래를 나타내 줍니다. go fishing이 낚시하러 가다는 표현이고, 데이빗이 will go fishing. 낚시하러 갈 것이다. with his brother. 그의 형과 함께. 언제? 이번 주말에. 미래를 나타내 줍니다. will은 조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will 그대로 나와주고요. 뒤에 동사 원형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문장.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Kathy and Susan 나와주고요. 빈칸 나와준 다음에 chatting. 이건데, 자, 보기를 보니까 비동사 현재형 아니면 과거형이 들어가 있죠. 뒤에 then, 그때 얘기합니다. 여기는 then이 그때, 과거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자, are chatting, 현재 진행형은 말이 안 되고요. 과거 진행형이 맞겠죠. 바로 주어가 Kath and Susan이기 때문에 were가 맞아요.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우리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의미가 뭔가요? Kathy와 Susan은 were chatting. 최씨 여러분들, 잡담하다 수다 떨다라는 얘기잖아. 잡담하고 있었다. 수다를 떨고 있었다. on the phone. 전화로. 언제? 그때. 됐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에 5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실전 문제 첫 번째 시간이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6번부터 50번 문제까지 풀어야 될 테니까 문제 풀어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많은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오늘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회 은혜쌤이 왔어요. 자, 우리 책을 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읽고 문제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개념책 잘 준비하셨죠? 책을 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의 등장인물, 주로 나오는 등장인물 두명 기억나시나요? 진서 그리고 도깨비였는데요. 오늘의 만점 구치기 퀴즈도 역시 이 등장인물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도깨비는 진서보다 키가 컸나요? 키가 작았나요? 정답은 바로 O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었죠? 진서의 몸이 들리더니 도깨비의 어깨 위에 얹혀졌잖아요. 그래서 길을 갈 때 진서가 팔로 이렇게 나뭇가지도 치웠어야 했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진서보다 도깨비가 키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진서가 가져온 우산이 도깨비에게는 얼굴 가리개 크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O였어요. 잘 풀어보았나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만점 구치기 퀴즈가 나올지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64번 문제까지 풀이했으니까 65번부터 68번까지 함께 풀고요. 우리가 긴 문제 풀이를 거쳐서 단원 정리 학습에 도착했습니다. 1단원 내용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어 확인할 거고요.

단원 확인 평가라는 것은 이제 정말 정말 일단원 내용 잘 알고 있죠?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용 더 읽어볼게요. 교재는 22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진서가 펼친 책에는 도깨비 이야기도 있었지. 진서가 책을 펼쳤더니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도깨비 이야기도 있었대요. 진서 옆에 있는 친구도 도깨비인데, 그쵸? 도깨비 그림이 나올 때마다 책방에 도깨비가 얼굴을 붉혔어. 자, 얼굴을 붉혔대요. 도깨비 이야기인데, 옆에 있는 책방 도깨비도 얼굴을 붉혔다. 자, 우리가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쑥스럽고 부끄러울 때 붉어지기도 하지만, 화가 났을 때 붉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조금 더 읽어봐야겠죠? 도깨비가 처음 출연했던 책이라나 봐. 무척 부끄러워하더라고. 아,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구나. 이제 우리 이해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곳에 있는 책의 표지에는 도깨비 그림이 유난히 많았어. 이제 책 표지, 우리 책 읽을 때 겉표지 확인하잖아요. 거기에 도깨비 그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도 도깨비가 나와? 진서가 읽지 못했던 그책 있죠? 정말 읽고 싶어 했는데 변기에 빠뜨려서 물내림을 누르는 바람에 막 찢겨져서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됐잖아요. 너무 읽고 싶어서 궁금했나 봐요, 내용이.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아, 그 책에도 도깨비 내용이 나왔나 봐요, 그쵸? 도깨비의 대답에 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구나. 그러곤 가만히 중얼거렸지. 정말 읽고 싶었는데. 아, 마음이 아프죠, 그쵸? 가만히 중얼거리는 내용이 뭐예요? 아, 그거 정말 읽고 싶었는데. 근데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 읽었던 내용에 다 나오죠. 저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들 떠올려 보면서. 그 마음 알것 같아. 몇 번을 읽어봐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어. 어떤 게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진서가 펼친 책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아니죠. 앞에서, 아, 정말 읽고 싶었던 그 책, 변기에 빠뜨려버린 그 책이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말하면 더 읽고 싶어질 텐데, 그쵸? 도깨비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어. 몇 번을 읽어봐도 진서가 도깨비에게 바짝 다가왔어. 자, 장면 한번 상상해볼까요? 몇 번을 읽어봐도 너무 호기심 가득하고 궁금한 거죠. 그렇죠? 몇 번을 읽었으면 혹시 나한테 이야기해 줄수 있어? 내가 직접 읽지는 못하게 됐지만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라는 거죠. 진서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 이런 행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짐작해 볼수 있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상황 뭐 있죠? 여러분이 부모님께 용돈 좀더 주세요. 선생님 쉬는 시간 더 많이 주세요. 할때 눈이 빛나지 않나요? 뭔가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뭘 부탁하고 있어요? 그 읽었던, 몇 번이나 읽었으니까 그책 내용 나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어? 라고 부탁을 하니까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 도깨비는 그 눈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지.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 아, 진서가 표정을 막 이렇게 하니까, 아, 그걸 보고 누가 거절을 할수 있겠나요? 도깨비도 결국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 거죠. 작은 책방에 이야기 나라가 펼쳐졌어. 이야기를 시작해 줬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이책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요. 기관사 루카스 아저씨는 기쁨의 나라에 살고 있었단다. 그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 이야기 나라는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아. 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열리지. 진서는 이 작고도 넓은 나라의 첫 번째 손님이 되었어. 자, 이야기 나라도 있고요. 기쁨의 나라도 있고요. 또 여기도 이야기 나라가 나오네요. 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 선생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작은 책방에 펼쳐진 이야기 나라와 루카스 아저씨가 살고 있는 기쁨의 나라는 같은 공간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이야기 나라는 도깨비가 진서에게 책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나라라고 했고, 루카스 아저씨가 살고 있는 기쁨의 나라는 책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이야기 나라는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아. 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열리지. 여기 있는 이야기 나라와 이 이야기 나라는 같은 나라다. 어떤 얘기? 책방에서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주는 진서와 도깨비 사이의 그런 것을 이야기 나라라고 표현한 거죠.
저녁이 되면 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열리는데 진서가 이 작고도 넓은 나라. 이거는 어떤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예요? 이야기 나라예요? 이것도 역시 이야기 나라겠죠. 첫 번째 손님이 되었다. 도깨비가 진서 말고는 이렇게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준 사람이 그전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읽고 문제 한번 볼까요? 65번입니다. 진서가 펼친 책을 보고 도깨비가 부끄러워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도깨비가 진서를 좋아해서, 나너 좋아해서 너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져. 이런 거 아니었죠. 도깨비가 좋아하는 책이라서, 내가 이거 좋으면 부끄러워지나요? 책이 좋아서? 아니었습니다. 도깨비가 처음 출연한 책이라서.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그쵸? 도깨비가 처음 출연한 책이라나 봐.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야. 이렇게 내용이 나왔었죠. 도깨비가 그린 도깨비 그림이 나와서 직접 내가 표지를 그렸어.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라서 도서관에서 가져왔다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3번이 답이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66번이에요.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짐작하는 것은 그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즉 생략된 내용인데 우리가 유추해보고 추리해보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가 부분을 먼저 봐야겠네요. 내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도 도깨비가 나와?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도깨비의 대답에 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곤 가만히 중얼거렸지. 정말 읽고 싶었는데.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번. 진서는 책을 변기에 빠뜨렸다. 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도깨비의 대답에 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으니까 이 말이 도깨비가 한 말이죠. 도깨비. 이 대답을 듣고 진서가 고개를 끄덕인 거잖아요. 그럼 그 위에서 내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도 도깨비가 나와?는 누가 한 말이에요? 진서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 진서가 말했는데 내가 변기에 빠뜨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하는 거는 또 도깨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진서가 책을 빠뜨린 걸까요? 아니죠. 도깨비가 변기에 책을 빠뜨렸겠죠. 그래서 이건 1번은 답이 아니고요. 진서는 도깨비가 나오는 책을 좋아한다. 뭘 통해서 알수 있죠? 아, 정말 읽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앞선 내용에도 몇달 동안 도서관에 가서 사서 선생님께 그책 있어요? 물어봤던 내용도 기억하시죠? 도깨비가 나오는 책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겠네요. 67번입니다.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바꾸어 쓸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뜻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기억,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 알것 같아. 몇 번을 읽어봐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어. 자, 흥미진진한이라는 뜻, 우리 교재의 낱말풀이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떤 뜻이죠? 흥을 느끼는 재미가 매우 많은 이것이 흥미진진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흥을 느끼는 재미가 매우 많다. 뭐랑 비슷해요? 1번부터 5번 중에서 재미가 매우 많은, 그렇죠. 재미있는과 뜻이 가장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루한, 무서운, 단순한, 따분한 이런 것은 흥미진진함과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의미이죠. 이런 단어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68번 볼게요. 중요한 문제인데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를 고르는 겁니다.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예요, 여러분. 자, 서진. 인물이 한 말에서 단서를 확인해야 해. 자, 어디에서요? 인물이 한 말에서. 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그렇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방법,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서가 무슨 말을 했지? 도깨비가 무슨 말을 했지? 아, 진서가, 아, 나그책 정말 읽고 싶었는데. 라는 말에서, 그 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읽고 싶었구나, 간절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상호, 인물이 한 행동을 살펴보고

짐작하면 좋아. 자,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 알수 있나요? 그렇죠.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럽구나. 이런 것들 짐작할 수 있죠. 미해.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 짐작하면 안 돼. 자, 어때요? 경험이나 배경 지식으로 짐작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경험, 내가 겪었던 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직접 나오지 않았더라도, 아,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낼 수 있었죠. 따라서,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 누구요? 미해. 선생님이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 알맞게 말한 친구 이런 걸꼭 표시하셔야 돼요. 다 풀었는데 이런 곳에서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68번까지의 문제 다 풀었는데요. 우리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었죠? 단원 정리 학습한다고 했었죠. 우리 1단원의 내용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요라는 단원에서 가장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는요,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냥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잘된 대화야, 좋은 대화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대의 마음을 배려했는가? 그럼 이 배려라는 거는 뭘까?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행동 어떤 게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써주는 거, 챙겨주는 거, 이런 걸 배려라고 하잖아요. 행동으로는, 내가 문을 열었는데, 뒷사람이 막, 따라와요. 그 사람도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문을 잡아준다던가. 아니면 고등학생인 누나가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잠을 깨우기 싫으니까 내가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들, 이런 거 배려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대화하는 상황,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1단원에서. 자, 어떤 게 있었죠? 일단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듣거나, 뭐라고? 못 들었어. 이렇게 하는 것은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죠. 집중해서 듣는 거 선생님이 경청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경청하기. 그리고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행동으로 대화합니다. 자, 상황.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친구가 뭐 슬픈 얘기를 해요. 그런데 표정이 어울리지 않게, 행복한 미소 지으면서 친구의 슬픈 얘기를 들어요. 나 너무 슬펐어 하면서 울고 있는데 듣는 친구가, 와! 박수치고, 그쵸? 그런 행동. 그리고 미소 짓는 표정 어울리지 않죠.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친구가 축하받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대회에서 상을 탔어요. 그런데 표정이, 시무룩해. 그냥 뭐, 시큰둥해. 또 행동은 어때요? 뭐, 핸드폰 보고 있어. 이런 것은 상대를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이 아니다. 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해야 합니다. 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과 같다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것을 헤아려야 한다는 거죠. 자, 배려하는 대화의 예시입니다. 승민이와 수진이가 말을 나누고 있는데요. 수진아, 안녕. 너에게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 어서 말해봐. 지금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어서 말해봐. 어제 집에서 숙제를 하면서 필통을 꺼냈었는데 깜빡하고 집에 놔두고 와버렸네. 자, 어떤 목소리예요? 걱정하는 목소리로 어떡하니? 당황했겠다.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인 거죠. 어떡해. 너무 당황했겠다. 당황스러운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고 있죠. 그래서 연필이랑 지우개 좀 같이 쓰면 안 될까? 이게 뭐예요? 부탁인 거죠, 부탁. 이런 것도 잘 찾으시고요. 당연히 되지. 필요할 때 같이 쓰자. 짐은 어떤 표정과 말투로 읽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읽었어요? 당연히 되지. 필요할 때 같이 쓰자라고 했잖아요. 뭔가 선뜻 그렇게 받아들이는, 빌려주려고 하는 기쁜, 밝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겠죠. 표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되지. 필요할 때 같이 쓰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되지. 친절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민이가 어떤 목소리로, 기쁜 목소리로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려하는 대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대화도 있습니다. 배려하지 않는 대화예요. 벌써 읽기가 두려워지는데 똑같이 승민이, 수진이가 나오고 부탁을 하는 건 같아요. 어제 숙제를 하면서 필통을 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으며
이것은 우리가 배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상대의 말에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있어요. 그쵸? 아, 너 필터 안 가져왔구나? 이책 너도 읽어봤니? 갑자기 책 얘기를 하고 있죠. 필통 얘기하고 있었는데 소리를 높이면서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아직 내 얘기를 다 듣지도 않았잖아. 하니까 건성으로 답하며 이것도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럼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방법 중에서 두 번째는요, 방금 우리가 태도 측면에서 봤다면, 주제를 정하여서 대화하는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과 내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 그게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지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것들을 쭉 떠올리면서, 내 앞에 있는 이 친구랑 오늘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로 말을 해야지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상대방도 좋아할까? 이런 거 경험을 다양하게 떠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 경험이 항상 좋은 것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아, 내가 슬프고 좀안 좋았던 일 얘기하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냥 즐거운 얘기만 해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슬펐던 얘기, 또 위로받고 싶은 얘기를 하면 그에 따라서 상대방이 적절한 반응을 해줬을 때 위로가 될수 있잖아요. 그것도 바람직한 대화이기 때문에 이 경험은 다양하게 떠올리면 됩니다. 이런 것들 문제에 굉장히 잘 나와요. 즐거운 경험만 떠올려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경청하는 자세,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만 있다면요. 그리고 말할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말할 내용을 왜 정리해야 하냐? 주제는 정했어요. 최근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한번 연기를 해볼게요. 너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아, 나 요즘 떡볶이가 맛있더라. 근데 너 오늘 입은 옷 예쁘다. 갑자기 주제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어느 장단에 맞춰서 반응을 해줘야 될지 혼란스럽단 말이죠. 하나 주제를 정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떡볶이를 왜 좋아하고 우리 동네 근처에 떡볶이 맛집을 또 얘기해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선 1번에서 봤던 것처럼 배려하는 태도로 대화를 해야 되죠. 어떤 게 있었죠? 경청하는 거. 그리고 상황에 알맞은 선생님 힌트 줄까요? 이런 거 표정, 그죠? 표정. 그리고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말고도 중요한 거뭐 있었어요? 그냥 뭐 핸드폰 보면서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밝은 미소로 핸드폰 보면 그건 좋은 건가요? 아니요. 표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마음 헤아리기. 이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배려하면서 대화를 한 후에는 대화를 잘 했는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대화 끝났다. 끝. 안녕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내가 오늘 대화할 때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했나? 내가 너무 건성으로 듣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았을까? 그 얘기 들었을 때 나는 웃는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느껴지기에 미소를 짓는다고 생각했을까? 충분히 위로하는 말 또는 축하하는 말을 상황에 맞게 해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하죠. 우리도 지금 문제를 쭉 풀고 나서 단원 정리 학습도 하고 평가도 풀어보고 하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나? 점검하잖아요.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또 반성도 하고 이런 점은 잘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다음에 대화를 나눌 때더질 좋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것은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겁니다. 문제로 정말 많이 풀어봤어요. 문제에 누군가가 정말 화가 났다. 누군가는 정말 기쁘다. 이렇게 적히지 않았어도 우리가 빠진 내용을 짐작해 볼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자, 방법부터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짐작을 할까요? 첫 번째,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한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지, 어떤 행동을 했다고 나와 있지를 보면, 아, 나와 있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짐작을 할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서, 아, 나 그런 거본적 있었어. 내가 그거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를 활용하면

생략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자, 예시를 한번 보면, 이 그림 기억나나요? 선생님께서 우민이 데려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셔서 우민이를 찾으러 갔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를 보고 내 친구가 다 다르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다르게 짐작을 했을까? 자, 지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민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을 보니 우민이 친구인가 보구나. 우민이라는 애 있어? 라고 했으면, 저 친구도 우민이 잘 모르는데 그냥 심부름 왔나 보다 했을 텐데, 우민이 있어? 그러니까, 아, 원래 아는 사이구나 했던 거죠. 뭘 통해서? 말에서 단서를 확인한 거죠. 우민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수민이는 땀을 흘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우민이를 찾는 것을 보니,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봐. 자, 이건 뭐예요? 말을 통해서 한 거예요? 아니죠. 여기, 막. 선생님, 그려볼게요. 땀을 막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막 뛰어왔나 봐요. 다급한 목소리로 우민이를 찾는 거 보니까 빨리 만나야 하나 봐. 이건 말이 아니라 뭘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을 통해서 단서를 확인한 겁니다. 유연이는 우민이를 찾으러 자주 오는 것을 보니 우민이랑 친한가 봐. 제 저번에도 왔었는데? 한건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는 거죠. 지난주에도 왔었고, 지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자주 오네? 되게 친한 사이인가 봐?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하연이는 우민이를 찾는 상황으로 보아.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는 것 같아. 왜 찾지? 볼 일이 있나 보다. 이것은 상황을 고려한 거죠. 그쵸?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고요. 대화를 할때 어떻게 이 방법들을 적용해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까?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 떠올려야 한다고 했고요.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자, 대화 상황에 한번 적용해서 바로 볼게요. 와, 이거 모두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야? 라고 진서가 얘기했었어요. 진서는 도서관에 있는 책보다 여기에 있는 책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도깨비가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어.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이 훨씬 많아. 그런데 사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자,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이 훨씬 많다.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생략된 내용 어떻게 짐작할 수 있나요? 진서는 보고 싶은 책을 돌려주지 않은 도깨비의 행동을 보고, 내가 보고 싶었는데 도깨비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행동을 보고 책방에 있는 책도 너다그 도서관에서 가져왔지? 라고 짐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도깨비의 말에서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들을 도깨비가 책방에 계속 모은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 친구는 도깨비의 말을 통해서 짐작했어요. 아, 버린 책들을 그냥 구경한 게 아니라 한권한권다 모아서 책방에 뒀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짐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대화에서도 이런 것들이 짐작을 할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 한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단원 확인 평가입니다. 교재는 28쪽이고요.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풀어본다라고 했었죠. 자, 이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난 다른 주제로 하고 싶은데, 주제에 의논해서 정하자라고 했는데, 내 말부터 들어봐. 시간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그림 기억나시죠? 문제 볼게요. 소희와 민기가 정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대화하는 주제죠. 우리 의논해서 정하자라고 했더니, 아, 시간 없어. 막 이랬잖아요. 정해야 하는 것은 대화 주제이다. 대화 2에서 소희의 말에 대한 민기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죠? 아, 시간 없는데 그냥 내가 정한 주제로 대화하자 하면서 바로 그냥 대화를 시작해버려요. 주말에 한 일로. 그럼 반응이 존중한 거 맞아요? 아니죠. 아, 너그 이야기로 대화하고 싶구나. 이런 게 아니죠. 소희를 생각하면서 말했다. 기분을 고려했다. 이것도 다 틀린 설명입니다. 본인 생각만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였다. 4번이 정답이겠군요. 소희에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준게 아니라 시간 없다 재촉하면서 본인이 정한 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자, 3번과 4번은 이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우리 앞에서 정리하면서 봤던 거죠? 부탁하는 거. 승민이가 어떤 부탁했죠? 필통을 집에 놔둬서 연필이랑 지우개 같이 쓰자라고 부탁했던 그런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필통 빌려달라고 했나요?
아니죠. 필

책상을 두고 와서 연필이랑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숙제 도와달라는 내용 아니었고 연필과 지우개를 좀 같이 쓰자라고 했고요. 아, 선물해줘. 아닙니다. 선물이란 단어 나오지도 않았어요. 집에 놔두고 온 필통 좀 같이 찾아줘.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승민이의 말에 대한 수진이의 반응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네요. 승민이와의 대화에 집중했나요? 져서 말해봐 했으니까 집중했어요. 기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내용이에요. 당황했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숙제 안 해. 너 왜 숙제 안 했어?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연필과 지우개를 가지고 오지 않은 승민이를 놀렸다. 안 가져왔대요. 이런 거 아니에요. 승민이가 연필과 지우개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얘기를 했죠. 당황했겠다. 그래서 알맞은 반응은 1번과 5번이네요. 5번 문제입니다.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의 X표 하는 건데요. 1번,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그렇죠. 대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집중해서 잘 듣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한다. 그렇죠. 말을 집중하는 거, 마음 헤아리는 거, 배려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끊고에서부터 X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좋은데 상대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됐죠. 자, 우리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평가도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의 만점 고치기 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화 주제를 정할 때는 즐거웠던 경험만을 떠올려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여러분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우리 5강도 이렇게 잘 마쳤는데요. 선생님 다시 만나기 전에 꼭 게시판에 정답 올리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만나러 오세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요, 조금 더 친숙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동물과 에너지 첫 번째 수업으로요, 오늘 시간은 우리 몸 중에서도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 소화계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식물과 관련된 사진들이 보이는데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몸속을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요, 끊임없이 항상 식사라는 걸 합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 우리 몸을 지나면서 있는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도대체 이 우리가 먹은 음식들 어떻게 형태를 바꾸어 가는지 오늘 시간에 단계별로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의 개념 아이템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고요. 또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음식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양소요, 다시 크게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누고 있거든요. 3대 영양소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를 우리가 3대 영양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거 어떤 뜻이에요?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3대 영양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단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요, 3대 영양소로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엔 부영양소예요. 부영양소는 에너지를 내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하거든요.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있고요. 여러 생명현상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60%에서 70% 뭘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물이요. 물도 이 부영양소에 들어가고요. 우리 과일에 많은 비타민, 그리고 우리 이와 뼈를 구성하는 그러한 무기염류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기염류, 비타민, 물이 우리는 부영양소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 영양소, 도대체 어떠한 음식들에 들어가 있는지 검출도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 검출 방법 잘 나와 있거든요.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녹말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검출 시약은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입니다. 녹말의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떨어뜨리면요, 우리가 무슨 색깔로 변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청람 색깔이요. 우리가 이런 반응을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이오딘 반응에서 색 변화가 무슨 색깔로? 청람색으로 나타났다면, 아! 이 음식물엔 어떠한 영양소가, 녹말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요, 베네딕트 용액으로 우리가 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베네딕트 용액은 좀 특이한 게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가열을 해야지 색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네딕트 반응은요, 무슨 색깔로 변하면 황적 색깔로 변하면, 여기에 포도당 들어가 있네 라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엿당도 베네딕트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백질이요. 단백질은 무슨 반응? 뷰렛 반응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이거 뷰렛 용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요두 용액을 섞은 걸 뷰렛 용액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랑 1%의 황산구리토 수용액을 섞은 것을 뷰렛 용액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단백질에 똑 떨어뜨렸을 때 보라 색깔로 색 변화가 나타나면, 아, 이 음식물에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방입니다. 지방은 수단3 반응으로 우리가 검출을 하고요. 수단3 용액으로 확인을 합니다. 수단3 용액을 지방에 떨어뜨리면 어떠한 색으로? 선홍색으로 색깔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이 내용 실험으로 굉장히 많이 학교에서 수행하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양소 검출하기 실험이고요. 가, 반물을 준비하여 4개의 시험관 A와 D에 각각 얼마씩 10ml씩 넣는데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영양소 검출 시약을 넣은 후색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읽어보시면 시험관 A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대요. 밤물에다가 아이오딘 반응을 시키는 거죠. 무엇 알고 싶은 거예요? 네, 녹말이 들어가 있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관 B는 베네딕토 용액 넣고 그 다음 뭐예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어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야 반응합니다. 아, 베네딕트 반응은 우리 포도당 들어가 있나라고 검출하고 싶은 거고요. 시험관 C에는 뷰렛 용액 넣는데요. 무엇을 검출하는? 단백질을 검출하는 지시약이고요. 마지막 수단 3는요, 지방을 검출하는 지시약이었습니다. 즉, 밥물에 어떤 영양소 들어가 있나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결과 보면요, 우리 어디에만 반응했어요? 나머지에는 색 변화가 없지만, 아이오딘에만 반응을 하여서 청남색으로 변했구나. 아, 밥물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구나. 녹말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딘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밥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무엇이에요? 녹말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배워야 하는 게 바로 소화계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 소화계와 관련된 소화 정의 읽어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큰 영양소를 세포막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게 분해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밥 먹고 나면, 아, 이제 소화시켜야지 이런 말 굉장히 잘 하잖아요. 이 소화는 우리 몸에 들어온 이 영양소를 정말 작은, 얼마나 작은 세포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작은 물질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요, 단순히 이로만 씹어서 잘게 부숴서 일어나지 않고요. 화학적으로 결합도 끊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부수는 이런 기계적 소화도 중요하지만 화학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정말 작은 단위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게 바로 소화효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어느 기관에 어떤 소화 효소가 작용하냐라는 걸 차례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소화 효소는요, 영양소를 정말 작은 크기로 분해를 해요. 매우 작은 크기로. 그래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구나라는 이 소화 효소의

효소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뒤에 소화 효소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소화를 알았으니 소화계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사람의 소화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소화계라고 하는 건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의 집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 보면요. 우리 음식물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죠.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식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식도에서요. 어디? 위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위에서 어디로? 여기 바로 가운데 있는 작은 창자로 음식물 내려오게 되고요. 작은 창자 다 돌고 나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무슨 창자? 큰 창자로 음식물 들어가서요. 그리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소화 과정. 음식물 어디로 들어와서?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 그리고 위, 그 다음 작은 창자, 큰 창자로 우리 소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음식물이 직접 가는 이러한 관이라고 하거든요. 길. 우리가 이러한 기관들을 소화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화관. 음식물이 지나가는 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소화계 그림에 간도 보이고요, 침샘도 보이고요, 쓸개도 보이고요, 이자도 보여요. 얘네는 소화관이 아니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얘네는 소화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화액을 만들거나 분비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침샘, 뭘 만들어요? 침을 만들어서 입으로 분비를 하겠죠. 그럼 침과 음식물이 입 안에서 잘 섞일 거예요. 자, 간은요, 여러분들 쓸개즙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쓸개즙 쓸개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요. 쓸개는 그 쓸개즙을 잠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쓸개즙을 어디로 내보냐면요, 내보내냐면 작은 창자로 분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이자입니다. 이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길게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이 이자가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자는 이자액을 만들어서 작은 창자로 분비를 할 거예요. 그때 이자액 안에는요, 녹말,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에 대한 이야기, 입부터 큰 창자까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에서의 소화입니다. 우리가 침 안에는 어떤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소화 효소가 하는 일은요, 녹말이라고 하는, 즉 이렇게 굉장히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된 이 형태의 이 결합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소화시켜요? 무엇으로? 엿당으로 분해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엿당은 보시면 지금 두 개의 입자만 붙어 있죠. 아,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 주는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이자에게도 아밀레이스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미 입에서 녹말 엿당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바뀌었는데 우리 음식물이 입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말이 전부 다 엿당으로 바뀌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작은 창자에 이자액 들어오면서 아직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지 못한 것들을 마저 다 엿당으로 바꿔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입에서의 소화는요, 침속 소화 효소인 무엇이 아밀레이스가 무엇의 일부를, 녹말의 일부를 엿당으로 분해해 주는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이와 관련된 실험 교재에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침의 소화작용 실험하기라고 하는 탐구 실험이고요. 혀 밑에 거즈를 넣어 침을 충분히 적시고, 침을 적신 거즈를 10ml의 물에 넣고 헹구어 침 용액을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 시험관 A와 D에 녹말 용액을 각각 3ml씩 넣고요. 시험관 A와 C에는 증류수를 넣고 시험관 B와 D에는 침 용액을 각각 넣는다고 합니다. 아, 지금 침이 녹말을 분해시키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녹말 증류수, 녹말 침, 녹말 증류수, 녹말 침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아마 소화가 되고 나서 지시약을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할것 같습니다. 35에서 40도씨의 물이 담긴 비커 4개의 시험관을 넣고 10분 정도 다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왜 35에서 40도씨의 물에 넣어둘까요? 우리 소화 효소는요, 우리 몸의 온도에서 가장 잘 작용을 합니다. 즉, 우리 체온 36.5도에

없어졌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이 녹말을 소화시킨 거죠. 침속 소화 효소가. 녹말과 증류주 섞은 용액에 베네딕트 반응을 시켰더니 파란색이 나왔대요. 여러분들, 파란색 원래 베네딕트 색깔이거든요. 즉, 색 변화가 없었어요. 즉, 여기는 녹말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베네딕트에는 반응하지 않았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마지막, 녹말과 침을 섞은 용액에 베네딕트 반응을 시켰더니 이번에는 황적색으로 색 변화가 나타났네요. 그럼 여기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녹말이 무엇으로 바뀌어서? 엿당으로 바뀌어서 우리 분해가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침 용액을 넣은 녹말 용액에서 베네딕트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침속 소화 효소가 무엇을? 녹말을 무엇으로? 엿당으로 분해했구나. 그리고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앞에서 배웠던 아밀레이스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위에서의 소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위에는요, 위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안에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액에는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염산도 들어가 있는데 염산은 펩신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액에 들어가 있는 소화효소의 이름은 펩신입니다. 이 펩신이라는 친구는요, 단백질을요, 조금 더 작은 크기,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분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단백질의 결합을 좀 이렇게 막 끊죠. 그래서 단백질이 조금 중간 크기로 소화되었구나, 분해되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위액 속 소화효소인 무엇은? 펩신은요, 단백질을 중간 크기로 분해해 주는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작은 창자에서의 소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은 창자 왜 중요하냐면 작은 창자의 모든 영양소, 우리 3대 영양소가 다 여기서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흡수까지 되고요. 그런데 우리 소화효소 알아보기 전에 어디에 이 작은 창자의 쓸개즙 들어오거든요. 분비가 되거든요. 이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쓸개즙은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디에서 저장되었다가 쓸개에서 저장되었다가 또 어디로? 작은 창자로 분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쓸개즙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작은 창자에서 지방이랑 만나면요, 이 지방을 작은 크기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이때 쓸개즙은요, 소화효소는 아니에요. 소화효소는 아니지만 지방을 작은 크기로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나중에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지방의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쓸개즙 안에는 소화효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지방을 작은 크기로 나눠주는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은 창자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화효소들이 분비되는지, 작은 창자로 분비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자에서 만든 이자액이 작은 창자로 분비되거든요. 그럼 이 이자액에는 어떠한 소화효소가 들어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림 볼게요. 우리가 침에도 아밀레이스가 있어서 침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켰지만요, 이자액에도 아밀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의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자액에는요,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도 들어가 있어요. 이 트립신이 하는 역할은 아까 위에 그 펩신에 의해서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바뀌었잖아요. 이 중간 크기의 단백질을 조금 더 작은 크기의 단백질로 또 이렇게 막 결합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은 크기의 단백질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자액에 또 들어가 있는 소화효소는 무엇이 있냐? 바로 이자액의 라이페이스예요. 라이페이스는요, 지방을 라이페이스로 다, 라이페이스가 지 지방을 다 분해합니다. 즉, 소화를 시켜요. 무엇으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완전히 이렇게 분해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자액에 들어있는 게 정말 많죠. 다시 보시면 아밀레이스, 그리고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에는 우리 무엇을? 녹말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이,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효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적으로 다 분해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작은 창자에서 모든 음식물이 3대 영양소가 다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지금

엿당이랑 작아진 크기의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소화가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작은 창자에서 나오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엿당분해 효소와 단백질분해 효소가 또 나와요. 그래서 작은 창자에서 이 나오는 엿당분해 효소에 의해서 엿당이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분해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녹말은 포도당으로,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마지막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고, 이것이 어디에서? 작은 창자의 벽, 융털에서 흡수가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흡수되는 융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각각 소화효소의 이름이 조금 낯설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낯선 거지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요 그림 한 번씩 그려가시면서, 그리고 소화효소 한 번씩 읽고 써보시면서 이 소화효소 이름을 좀 친숙하게 느끼게 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녹말, 단백질, 지방에 따라 또 입, 위, 그리고 작은 창자에 따라 단계적으로 어떻게 소화가 일어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작은 창자에서 음식물 무엇으로 큰 창자로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작은 창자에서 아까 봤던 그 영양소들 다 흡수할 거거든요. 그러면 큰 창자에서 일어나는 소화는 바로 물을 흡수하는 게 굉장히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흡수하고요.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점점 단단해져서 우리가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영양소가 어떻게 흡수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영양소는 작은 창자 안쪽에 어디에서 융털에서 흡수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작은 창자는 이렇게 보면 주름이 막져 있어요. 그걸 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여러 개의 털이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털을 우리가 융털이라고 하는데 이 융털 하나를 골라서 또 확대를 시켜 볼 거예요. 융털을 확대시켜 봤더니 이 가운데 노란색의 무엇이? 암주간이 있어요. 그리고 암주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무엇이 보여요? 모세혈관이 보이네요. 아, 융털은 암주간과 암주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모세혈관과 암주간이 흡수하는 영양소가 좀 다릅니다. 모세혈관은요, 어떤 영양소 흡수하냐면요, 물에 잘 녹는 영양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영양소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를 바로 모세혈관에서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암주간은 그 다른 것들을 흡수해야겠죠. 바로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이 그 가운데 암주간입니다. 여러분들 물에 잘안 녹는 거 하면 여러분들 지방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무엇과 무엇?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어디에서 암주간에서 흡수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영양소의 흡수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개념 아이템 잘 모아보았으니 개념을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소화기관의 기호와 이름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생명과학 파트 공부할 때는 꼭 그림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식물의 구조나 동물의 구조나 애초에 그 구조 안에 구조를 이해하고 기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그림을 보고 그 구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시험 문제를 또 그림 혹은 그래프, 표가 응용이 되는데 특히나 이 동물과 에너지 파트는 이런 그림을 통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기관 이름 얘기해 볼게요. A는 입이 될것 같고요. B는 뭐예요? 뭐 만드는? 쓸개진 만드는 간입니다. 간. 자, C는요. 여기 식도에서 연결되는 위가 될것 같고요. D는요. 여러분들 위와 여기 큰 창자 사이에 있는 그 길쭉한 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D는 이자가 됩니다. 이는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작은 창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F는 작은 창자 밖에 조금 더 두꺼운 친구죠. 우리가 큰 창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창자, 큰 창자. 자, 그럼 우리 이제 기관의 이름을 알았으니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소화기관의 기호와 이름을 짝지은 것을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A는 입 맞고요. B는 간이 맞습니다.
C는요, 위가 맞고요. 그리고 D는 이자. 이자는 선생님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소화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게이 이자고, 이자 안에 이자액이고, 그 이자액은 작은 창자로 분비된다. 그래서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선생님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요, E는요, 큰 창자라고 되어 있는데, E는 이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큰 창자 아니고 작은 창자구나. 따라서 정답은 몇 번? 5번이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곳, 장소를 물어봤어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곳 말고, 모두가 소화가 되는 장소. 어디라고 얘기했었죠? 작은 창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은 창자는 그 소화되는 과정을 한 번에 다 보여줬어요. 왜? 대부분의 그 분해가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창자의 기호는 2가 될것 같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영양소와 소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기역과 디귿은 소화 효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각 기역과 디귿 어떤 소화 효소인지 봐야 될것 같아요. 탄수화물, 즉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는 소화 효소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아밀레이스입니다. 아밀레이스는 어디에서? 입에서도 작용을 했고요. 또 이자액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 이자액이 작은 창자로 분비되면 입에서 분해되지 못한 녹말을 다시 엿당으로 바꿔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엿당은 다시 그 엿당 분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있고요. 단백질은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한번 분해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트립신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니은은 뭐여야 돼요? 트립신 전에 단백질 작게 만드는 거. 그렇죠. 펩신이죠. 펩신은요, 위액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작용을 하는 소화효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 트립신은 이제 이자액에 들어가 있었고 작은 창자로 분비되죠. 그리고 또 작은 창자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도 나와요. 최종적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우리가 분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은요, 쓸개집에 의해서 크기가 좀 작아진 다음에 어디에? 이자액에 있는 라이페이스. 어디에서? 작은 창자에서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분해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역과 디귿 다 이름을 찾아줬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 아밀레이스 맞고요. 2번 기역은 입에서 작용하나요? 네, 아밀레이스 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작용합니다. 니은은 펩신이 맞고요. 니은은 작은 창자에서 작용하나요? 니은 펩신이고요. 펩신 어디 들어가 있어요? 위액이 들어가 있어요. 위액은 어디서? 위에서 작용하죠. 따라서 작은 창자가 아니라 위에서 작용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5번. 디귿은 라이페이스죠. 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는 효소가 라이페이스이니까. 자, 우리 이 내용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그냥 수업하고 바로 끝내시면은 기억이 잘안 나요. 꼭 복습하고 오늘 책 덮는 거 선생님이랑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은 작은 창자의 융털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융털의 구조도 오늘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 융털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올라온 관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죠. 암주관입니다. 그리고요, 암주관 주변에 있는 이 혈관, 모세혈관이었죠. 그러면요, 가와 나를 통해 흡수되는 영양소 고르라고 했어요. 모세혈관은 물에 잘 녹는 영양소였고요. 암주관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였어요. 그러면 물에 녹는 영양소 뭐가 있어요? 포도당 맞고요. 지방산 아니에요. 아미노산 맞고요. 모노글리세리드 아닙니다. 무기염유도 맞죠. 그러면 세개 중에 하나가 답일 것 같고요. 나는 암주관이요. 물에 녹지 않는 거. 선생님이 지방 떠올리면 편하다고 했어요. 즉, 뭐랑 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고 암주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물에 녹는 영양소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동그라미 된 것은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역시 원대한 개념 아이템 잘 모아보았습니다. 개념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자액은요, 이자에서 분비되고요. 녹말을 분해하는 이것이,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것.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이거와 같은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선생님이요, 소화 효소 꼼꼼히 복습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 개념 클리어에 들어가는 답 어디에다 올려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답안 꼼꼼히 확인하고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동물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와, 벌써 다섯 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작품을 읽어보고 있어요. 마지막 작품이죠. 다이빙 대 위에서 휘우. 자, 다이빙이 의미하는 건 뭘까? 아, 다이빙 대죠? 다이빙 대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 5번 레인이라는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우리 지금 읽어보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뒷이야기 읽어볼게요. 어디 외치고 시작해볼까? 여기 라면 있어요.

자, 다이빙 대회 위에서 그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시간, 예, 4강에서 읽었죠? 원래 이 작품은, 네, 5번 레인, 네, 5번 레인. 5번 레인이라는 작품 속에 있는, 네, 글이라고 했어요. 예, 이 5번 레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성장소설이죠. 예, 성장소설. 읽으면 왠지 가슴이 뿌듯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분처럼, 13살 된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가. 예, 이걸 볼수 있는 성장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 5번 레인이라는 작품을, 동화를, 읽다가, 지금 같이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지난 시간에, 중요한 장면이 있었었죠. 버드리와 나루. 예. 나루가 버들 언니한테 수영 왜 그만뒀어? 하고 용기를 가지고 어렵게 물었는데, 버들 언니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그냥 뭐, 그만해도 될것 같았어. 아니, 그만하고 싶었어. 이랬어요. 충격, 충격. 어우. 이 나루는 그 언니를 바라보면서 수영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언니가 수영을 그만두다니 충격을 받았고 섭섭했고 또 화도 났어요. 그 뒷이야기입니다. 자, 나루가 이제 화가 났지? 섭섭하지?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언니도 엄마도 그만둔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수 있지? 뭐 이렇게. 결국 나루는 누르고 있던 화를 팍 냈어요. 참다 참다가.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랬어야지. 뭐 이런 말이에요. 자, 몇년 동안? 지금 이 나루가 13살이란 말이야. 근데 어릴 때부터 언니랑 같이 이제 수영을 한 거죠. 아니, 그렇게 이렇게 아주 쉽게 그만둘 거면 진작 그만뒀어야지. 7년 넘게 잘해놓고 기록 좀안 나온다고 바로 포기하는 게 어딨어? 자, 잘 봐요. 아주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했어요. 기록이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록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자, 이거 누구의 모습이지? 원래 버들 언니의 모습이지? 근데 그 버들을 보고 나루는 겁이 나는 거야. 나도 저렇게 될까? 라고.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이야기예요. 나는 열심히 에이스로 1등만, 그러니까 4번 레인만 받았던 나인데, 김초롱이라는 라이벌이 생긴 후에는 5번 레인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기록 안 나온다고 우리 언니가 포기했어. 그럼 혹시 나도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니한테 화를 내지만 사실은 두려운 거야. 나도 그렇게 될까봐. 다이빙은? 다이빙도 힘들면 또 그만두겠네? 버드리는 갑작스레 화를 내는 나루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다 이내 팔짱을 끼고 헉, 얘좀 봐라. 뭐 이렇게 고쳐 앉았죠. 야, 너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너이 언니한테 덤비냐? 막 이런 거죠. 나 강버들이야. 강나루 언니 강버들. 하지만 나루는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붓는 거야. 와, 화가 났으니까 확 쏟아붓는 거야. 자매들이 싸울 때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 덤빈다. 어쩔래, 뭐? 막 이런 거. 내가 틀린 말 했니? 언니는 수영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나 수영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져버릴 것 같다. 이게 뭐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얘기, 망한다는 얘기지.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지. 아주 큰일이란 얘기야. 언니는 어떻게 그래? 나루는 얼굴이 빨개져서 화를 내는 건지, 우는 건지 알수 없는 소리를 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내일 같으니까 그런 거야. 이게. 언니도 물론 안타깝지만, 나를 거기에 비춰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자, 또 나옵니다. 같이 삼각형, 경, 경. 예. 자, 상황을 보라 그랬어. 상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라 그랬어.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쫓고 있는 사람인지 보인다고 했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보인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나루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지. 얘는 수영을 정말 잘하고 싶은 거야. 얘는 수영이 인생의 전부야. 수영을 안 한다는 건 세상이 망하는 거랑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언니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나루의 심리를 이해가 할수 있겠죠? 네.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전 시간 4강에서 선생님이 게시판에 문제, 쓸 문제 얘기 알려줬죠? 라면 문제.
라면 문제에 모였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꿈을 포기해야 될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나루와 버드리를 보면서. 나루는 얼굴이 빨개졌어. 화가 막 나. 버드리가 고개를 비스듬히 한 채로, 얘좀 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나루를 빤히 봤어요. 그러다 팔을 풀고 바닥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아이, 네가 화를 내든 말든. 아, 정말 착한 언니야. 그죠? 기억에 쓰인 낱말의 뜻을 생각하며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해볼게요. 결국 나루는 누르고 있던 화를 내버렸어요. 자, 누르고 있다. 여기 누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누르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꾹꾹 참는 거죠. 예, 그래서 참다. 자, 나루가 버드리에게 화를 낸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뭘까요? 나루는 왜 버드리에게 화를 냈을까? 약속 어겨서, 자신을 무시해서, 엄마가 버드리 편이어서, 버드리가 다이빙을 잘 못해서, 버드리가 너무나 쉽게, 그거? 뭐, 그만해도 될 것 같았어. 아니, 그만하고 싶더라. 이래버리니까. 너무 실망한 거죠. 그래서 5번. 그만해도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만하고 싶더라. 뭐 이렇게. 언니, 그게 언니 입에서 할 소리야? 그렇게 어릴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해놓고. 니은에서 버드리의 감정 상태로 가장 알맞은 거. 감정 상태. 이거 중요한 거죠.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놀라서. 얘가 왜 이래, 갑자기. 아까는 물어봐도 말도 안 해놓고. 막 이렇게. 나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수영에 대한 태도. 이게 뭐예요? 수영에 대한 태도. 이거 가치예요, 이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예, 얘는요, 수영을 매우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는 정말 귀중한, 소중한 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1등을 해야 해. 1등을 안 하면 안 돼. 왜? 얘는 꿈이 있어요. 예, 메달 따야 돼. 올림픽에 나가야 돼. 이런 꿈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 화내라, 화내. 다른 사람 몰라도, 그래. 너는 화낼 수 있어. 왜? 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수영을 열심히 하거든. 너는 화낼 자격이 돼. 실컷 화낸 사람 어떠라고 버드리는 도리어 칭찬을 하네요. 막 화내면, 야, 네가 뭔데 나한테 화내. 이게 아니라, 그래. 넌 화낼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뭐지? 예. 화낸 사람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뭐죠? 예. 창피하죠. 뭐야, 내가 괜한 일로 화를 냈나?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걸 무안하게,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 안. 얼굴이 무, 없어. 얼굴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창피하단 아우, 무한하게 왜 그러세요? 이 말은, 아우, 저 창피한 마음이 들게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이에요. 예, 한자를 좀 알면 좋아요. 어휘력을 익히는데, 예, 뭐, 얼굴이 없어지게, 어우, 뭐야, 창피하게, 아우, 내할 말이 없어졌네. 뭐, 이게 무한하게예요? 나루는 아무 말도 않고 콧구멍에서 바람만 씩씩 불었어. 콧구멍 나오면 바람만 쉬쉬 그래서 쉬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화냈는데 그러면 앞에 사람도 같이 막 화를 내야 뭐가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나는 막 이렇게 화를 냈는데 앞 사람이 화내 화내 그러면 무한하게 되는 거지. 근데 나루야 수영 그만둬도 하늘 안 무너져. 이 말이 뭐야? 아이, 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영 그만두는 거 그렇게 큰일 아니야. 그 말이죠. 하늘 무너질까 봐 수영하는 거 알아두라. 하늘 무너질까 봐 수영하는 거면 알아두라고. 수영 그만둬도 하늘 안 무너져. 그 말이죠. 나는 심각한데 언니 장난해? 장난하냐고. 나도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다. 나루는 무릎 사이로 고개를 파묻어 버렸고요. 왜? 눈물이 나오니까. 창피하잖아. 있잖아, 나루야. 나 진짜 옛날에 내가 국가대표 할줄 알았다? 이 언니도 잘했거든. 근데 중학교 가니까 이게 아닌가 싶어. 너도 알지? 나 평영 못하는 거. 평영 뭐야? 개구리 헤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선수로 성공을 하려면 자유형도 잘하고 평영도 잘하고 뭐 버터플라이 이런 것도 잘하고 뒤로 가는 배영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약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지. 나 평영 못하잖아. 배울 때 엄청 고생했잖아. 근데 지금도 느려. 왜 그런 애들 있잖아. 나랑 반대인 애들. 똑같이 배웠는데 걔는 훨씬 잘해. 몸에 막 붙어. 체중 몸무게가 아니고요. 체중은 뭐냐면 체육중학교예요. 체육중학교에는 그런 애들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아, 걔네가 좀 게으르기라도 해줬으면. 성실하게 안 해줬으면. 내가 어떻게 좀 뭔가 해보겠을 텐데. 아, 그게 아니네. 죽어라 또 연습하네. 아, 안 되겠다. 나는 걔네를 이길 방법이 없어.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야. 자신에게 화를 내는 나루에게 버드리가 기억과 같이 말한 까닭. 그래, 넌 화내도 돼. 무엇이라고요? 예. 넌 열심히 하는 애니까. 예. 나루가 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화내도 돼. 넌 그럴 자격이 돼. 라는 거죠. 낱말의 뜻을 생각해서 니은에 들어갈 말. 수줍거나 창피해. 그게 뭐예요? 아이, 실컷. 화낸 사람 창피하게 부끄럽게 수줍게 무안하게 아유 내 얼굴이 없어져 이 말이란 얘기죠. 볼낯이 없어. 예, 이 낯이라는 게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야, 너참낯 두껍다. 이 말은 얼굴 두껍다 이 말이에요. 볼낯이 없게 무안하게. 버드리가 나루에게 한 말인 디귿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 야, 너 수영 그만둬도 하늘 안 무너져. 그렇게 세상이 망할 만큼 큰일 아니야. 이 말이죠. 자, 버드리가 수영을 그만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할게요. 버드리가 왜 그만뒀다고 했어요? 자신보다 게으른 친구들이 훨씬 앞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자존심 상해서 아니죠. 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재능도 있으면서 게다가 성실까지 한 친구들. 나는 이길 자신이 없어. 나는 평영도 잘 못하잖아. 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자, 볼게요. 나루는 자신을 앞질러가던 김초희의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했어요. 자, 라이벌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준비할 새도 없이 나타난다.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 나루가 언니한테 화를 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언니한테만 화내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언니를 보면서, 버드리를 보면서, 혹시 나도 저렇게 될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끼는 이 수영을 나도 관두게 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자신에게 내는 화를 언니한테 슬쩍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나루는 자신을 앞질러가던 김초희의 모습이 이제 떠오른 거죠. 그래. 왜? 김초희 어떤 애예요? 1등이란 말이야. 원래 이 1등 자리는 누구 자리였어? 내 자리였어. 나루 자리였어. 그런데 이 1등 자리를 뺏고 얘가 몇번 레인? 4번 레인을 차지했어. 자, 전 시간에 이 5번 레인이 의미하는, 이 원래 책 이름이 5번 레인이라고 했죠? 5번 레인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4번 레인은 1등.

2등 한 친구는 5번 레인을 준다고 했죠. 즉, 나루는 4번 레인을 독차지했던 앤데 라이벌 때문에 자기가 5번 레인, 2등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뭐야? 나의 위기야. 아, 이 위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얘가 2등 해요. 2등 하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겠구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작품이 교과서에도 나오고 교재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가면서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될까 생각해 가면서 이 글을 읽으라는 거야. 라이벌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예고도 없이 준비할 새도 없이 나타난다. 김초희도 그랬다. 영원히 나루의 것일 것만 같았던 메달을 한 번, 두번 빼앗아가더니 언젠가부터 꽉 잡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얘가 나타난 뒤로 2등만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너무 화가 났어. 그걸 누구한테 퍼붓는 거야? 버들 언니한테 계속 퍼붓는 거야. 언니 말이야. 좀 등수 안 나온다고 말이야. 기록 안 나온다고 말이야.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야. 막 이렇게. 나는 진짜 할 만큼 해봐서 별로 아쉽지 않아. 야, 멋있잖아요? 야, 나 그냥 탁논거 아니다. 나 진짜 할 만큼 했다. 근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래서 나 아쉽지 않아. 난 최선을 다해봤어. 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다이빙이 너 은근 재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이빙을 하게 된 동기가 여기 나오네요. 야, 나할 만큼 했어. 나 엄청 많이 노력했다. 끝까지 해봤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근데 말이야, 해보니까 다이빙 이거 재밌더라? 새로운 길을 얘가 찾은 거지, 버들이가. 사실 나루도 알고 있었다. 언니가 다이빙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걸 말이다. 어떻게? 정말로 좋아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야. 밥 먹다가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 정말로 좋아하는 거죠. 다이빙 대회 오를 때마다, 다이빙 이야기를 할 때마다, 버들이의 얼굴에는 환하게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났어.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었던 거지. 너 10m 다이빙 대회 올라가 본적 없지? 나중에 한번 해봐. 해보면 알 거야. 얼마나 매력적인 종목인지. 버들이는 아주 천천히 한 발씩 땅을 딛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다이빙 대회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고닿다. 멋있는 친구 같아, 버들이가. 자,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날개가 없어도 아주 잠깐 하늘을 날수 있어. 언제? 다이빙 대회에서 팍 날아오를 때. 그죠? 날개가 없어도 잠깐 하늘을 날수 있다? 또 재밌어. 나는 물속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왠지 알아? 누가 나를 다이빙 대에서 팍 밀쳐서 빠지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나는 나는 거야. 나는 뛴 거란 말이야. 이 말이에요. 자, 나는 떨어진 게 아니라 뛴 거다. 뛰면서 계속 생각해. 최고로 아름다운 비행을 해야지. 잘 봐요. 이거 누구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네. 어쩌면 이 책에, 이 5번 레인이라는 책에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작가가 아주 공을 들여서 쓴 말이라는 걸 선생님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버들이야. 버들의 말이야. 이 버들의 입을 빌려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인 거죠. 자, 다이빙 때. 자, 다이빙 때야. 그리고 여기 사람이 딱서 있어. 탁서 있어. 여긴 물이야. 높지요? 자, 여기 딱서 있어요. 제목이 뭐야? 다이빙 대 위에서잖아요. 그쵸? 이 위에 딱서 있어. 그런데 언젠가는 이 사람이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물속으로 갈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래요? 나 물속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다. 와, 잘 떨어졌다. 아니야. 떨어지는 게 아니래. 뭐래요? 자기가 스스로 뛴 거래요. 이 말이 뭐예요? 여기 뒤에서 만약에 사람이 확 밀었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뒤에서 억지로 하라고 밀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떨어진 거야. 근데 내 스스로가 무엇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비행. 팍.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지게 이 물속으로 들어갈까? 아름다운 비행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스스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기쁘게. 멋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자, 여기에 등수가 들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루는 김초희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얘는 라이벌이 없어. 그냥 내 자신이 아름다운 비행을 만들어내면 돼.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의 만족이죠. 아름다운 비행이 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나루는 뭐예요? 승리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기기만 하면 돼. 내가 다시 4번 레인을 차지하기만 하면 돼. 이게 이 아이의 그 추구하는 가치가 되는 것이죠. 버드리가 한 발짝 뛰어 나루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이 장면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 자, 중심 내용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주제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주제 머릿속에 콕 넣으세요. 주제란 뭐냐면 중심 내용 또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는 주제라고 합니다. 흥부놀부의 주제 뭐예요? 그러면 착하게 살자, 우애 있게 살자,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죠. 예,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자, 가장 알맞은 것의 기호. 김초희가 다이빙 시작하게 됐다. 나루는 김초희에게 메달을 되찾았다. 버드리는 자신의 다이빙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뭐예요? 4번이죠? 자, 기억과 같은 상황에서 나루가 느꼈을 감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라이벌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준비할 새도 없이 나타난다. 맞죠? 김초희가 나타나리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 김초희 경쟁자 때문에 누구야? 나루는 당황스럽고 질투가 났어요. 나도 4번 레인을 되찾을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종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맞게 말한 친구가 되겠죠? 자신보다 뛰어난 경쟁자의 등장에 존경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컸을 거야. 요거는 그러면 좋으련만, 예, 지금 나루의 상태는 아닌 거죠. 나루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초이 때문에. 나루가 알고 있던 언니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수영 싫어해. 모든 운동 잘해. 다이빙 두려워해. 다이빙을 정말로 좋아해. 사실은 수영을 계속하고 싶어 했어. 어쩔 수 없이 다이빙으로 종목을 바꿨어. 아니죠? 자, 사실은, 예, 다이빙을 굉장히 좋아하는 언니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영을 그만둔다고 하니, 예, 저게 혹시 수영 그만두는 게 나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은에서 알수 있는 다이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날개가 없어도 아주 잠깐 하늘을 날수 있어. 다이빙은 위험하니까, 수영보다 다이빙이 어려우니까, 다이빙은 자유롭고 해방감을 주는 경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뭘까요? 하늘을 아주 잠깐이지만 하늘을 날수 있어. 나나나 뭐예요? 하늘을 난다? 보통 하늘을 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돼요? 바로 요거죠?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나는 하늘을 날 거야. 나는 뭐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 그럴 때뭐 어둡거나 괴롭거나 그 어디 갇혀 있거나 이게 아니라 뭔가 그 시야도 넓고 멀고 또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들죠. 자, 그래서 요겁니다. 나 날개 없어도 잠깐 하늘 날수 있다. 무엇을 하면? 다이빙을 하면. 근데 정말 무슨 일인지 얘기 안할 거야?라고 언니가 또 물어봐요. 야, 나루야, 너왜 그러는데? 응? 말해봐. 이제 다시 또 물어보는 거지. 나루가 다시 입을 꾹 다물자. 버들이도 더 이상은 묻지 않았어요. 아, 이 언니 진짜 멋지네. 응. 말해봐. 너말안 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네가 말하고 싶을 때 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나루야, 넌 나랑 달라. 와. 이 언니 정말 대단한 언니인 것 같아요. 벌써 나루의 이 생각을 꿰뚫고 있어. 나루야. 너 사실은 언니처럼 수영 그만둘까봐 걱정하는 거지? 응. 벌써 알고 있어. 너 나랑 다르다 하고 안심시켜주는 거야. 나는 수영을 그만뒀지만 넌 달라.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거지. 아, 정말, 뭐랄까요. 그냥 했어요, 그냥. 버드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왠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예, 좋은 언니지만 사람 자체가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예. 야, 나루야, 나너 알아. 네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알아. 근데 너 나랑 다르다.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너는 거기서 멋있게 뛰어. 네 맘대로 해. 할수 있어. 방향이 아래를 향하더라도 네가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더라도 너 스스로 그 방향으로 네가 갔다면 너 그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너뛴 거다. 나는 거야.

나는 거야가 뭐예요? 날아가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나루는 버드리에게 수영을 왜 그만두었는지를 물었는데 버드리는 다이빙을 하고 싶었다고 얘기했다. 나루는 그제서야 코치님이 수영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것 같았다. 이 코치님이 나와요. 이 책에 보면 등장인물 중에 코치님이 나루한테 물어봐요. 나루야, 넌 수영을 왜 해? 하고 물어봐요. 나루는 그런 걸왜 생각하지? 이기면 되잖아, 그냥.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의미를 이제 알것 같아요. 결국 그 물음은 너 수영 계속 하고 싶은 거 맞아? 라고 짚어보란 얘기였어요. 너 수영 그렇게 계속 할 거면 너 지는 것도 연습해봐야 돼. 지는 것에 익숙해질 줄도 알아야 돼. 이 말이 되는 거죠. 어제 엄마가 수영을 그만둬도 괜찮다고 했을 때 나루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루는 그래도 수영을 하고 싶었다. 아직은 수영장 물 밖으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자, 수영장 물 밖으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예,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이거 뭐예요? 수영선수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끝이라고, 할 만큼 해보지 않았고, 이거죠. 그래.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 못하겠어. 나더 이상 못해. 이렇게 끝까지 아직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잘할수 있다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나 김초희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내가 팔이 조금 더 길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얘가. 내가 팔이 좀 짧아서 그런가? 어떻게 하면 더 길게 하지? 막 이런 것도 생각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0.1초를 더 단축시켜 볼까? 이렇게 고민했단 말이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아직 나는 생각하고 있어. 지금 나루는 10m 다이빙대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지금 진짜 올라가 있다는 얘기 아니죠? 나루는요, 지금 다이빙대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서 고민하고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자, 선택입니다. 뛸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1번이냐, 2번이냐? 이게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작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나루가 지금 선택해야 돼. 뛸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나 수영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목이 다이빙대 위에서예요. 멋있죠? 제목이. 이해가 가죠? 이게 무엇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가치의 문제라는 거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정말 수영을 사랑한다면 내가 질 수도 있어야지. 그걸 내가 참아내야지. 맨날 매일매일 이기기만 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나루와 버드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맞게 연결해 볼까요? 나는 승리해야 돼. 아니야. 나는 재밌고 즐거워도 돼.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생각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삶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나루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래도 되고, 아니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요, 어디 가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버드리처럼, 내가 이거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여기서 성공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다른 길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 돼요. 네, 다 돼요. 그래서 열려있는 문제. 예, 네, 어떤 것이든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평가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채점하실 때 무엇을 볼까요?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생각하고, 요거.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이 이 답안지 안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다 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 뭐래요?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답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만점. 이야기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버드리가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이죠? 다이빙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언제부터인가 라이벌 김초희에게 계속 메달을 빼앗겼어요. 누가? 나루가. 그리고 자신을 보러 온 버드리에게 수영을 그만둔 까닭을 물었고요. 그다음에 나루는 수영을 아직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라면 문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써보실래요?
네, 윤희순 의병장, 그 다음에 뭐, 봉운이, 장호, 나루, 버들, 여러 인물들이 있었죠?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게시판에 한번 써줘 보세요. 저는 이것을 추구합니다. 예,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눠 봐요. 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확률의 중단원 테스트 문제 우리 풀어볼 시간인데요. 주어져 있는 문제 18번부터 25번까지 마무리하고 이어서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의 구원 픽은 숫자는 좀 많습니다. 20번, 21번, 25번 세 문제인데 20번과 21번은 상당히 수능 시험과 비슷한 느낌의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 픽으로 골라봤고요. 25번 문제는 앞에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변형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변형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선생님이 구원 픽으로 다시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자, 문제들 잘 집중해 주시고요. 20번과 21번 문제처럼 배웠던 지식을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해야 되는 상황 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8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100장의 카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뽑을 때그 카드에 적힌 수를 100으로 나눈 값이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유한소수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때요? 맞아. 분모에 2 또는 5 이외에 다른 소수가 없으면 유한소수가 되죠. 그 이외에 다른 소수가 있으면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생각 했었습니다. 네, 이거 예전에 배웠던 생각이죠. 그래서 결국 유한소수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잘 분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봐야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주어져 있는 값은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카드를 하나 뽑은 거니까 내가 그 뽑은 카드에 적힌 숫자를 라지엔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라지엔을 105로 나눈 값이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이게 유한소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요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105가 유한소수가 안 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체크해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05를 생각해 봅니다. 105는 21 곱하기 5로 우리는 볼수 있고요. 21이 3 곱하기 7이니까 3 곱하기 7 곱하기 5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유한소수가 안 되려면 여기 있는 3이랑 7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3만 남아 있어도 되고요. 7만 남아 있어도 되고요. 둘다 남아 있어도 돼요. 이렇게 봤더니 계산이 너무 상황이 복잡한데?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한소수가 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겠다? 1에서 유한소수가 될 확률을 빼서 계산하겠다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그냥 계산하면 3이 남을지, 7이 남을지, 둘다 남을지 경우를 생각해야 될게 너무나 많으니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1에서 유한소수가 될 확률을 빼가지고 정답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유한소수가 될 확률 구해보자. 그러려면 어때? 반드시 3하고 7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애니. 3만? 아니요. 3과 7 모두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애니 21의 배수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100 이하에서 21의 배수가 몇개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죠. 몇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4개. 결국 이게 유한소수 1 확률을 생각해 보면 전체 100개 중에서 21의 배수 넷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유한소수가 될 테니까 100분의 4, 25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유한소수가 될 확률이에요. 근데 문제에선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체 확률 1에서 유한소수가 될 확률 25분의 1을 빼주면 이게 바로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정답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을까? 문제를 봤더니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을 직접 구하는 게 경우가 너무 복잡하더라.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생각해서 유한소수일 확률을 구하고 1에서 그 확률을 뺐다라는 게 접근 방법이죠. 자, 이 문제에 적어도라는 말의 표현이 있나요? 없어요. 적어도라는 말의 표현이 있으면 여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자연스럽지 않아 여사건으로 가는 게 하지만 그래도 여사건으로 갈때 편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리안이와 도연이가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큰 수의 눈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려고 한대요. 이거 예전에 한번 봤었지. 한 사람이 큰 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때? 일일이 다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공평한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둘이 서로 눈의 수가 똑같은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를 절반씩 나누어 갖는다라는 관점으로 선생님이 설명드렸었죠. 네, 그 관점 생각하면서 문제 볼게요. 두 사람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졌을 때 리안이가 이길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했습니다. 주사위를 두번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 아, n은 6 곱하기 6하고 쓸수 있겠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리안이가 이길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자, 이건 어떻게 구해? 전체 36가지 중에서 두 사람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의 수가 똑같은 경우가 6가지가 있으니까 그 6가지를 빼고 그럼 30가지 경우가 남는데 그 30가지 중에서 절반은 리안이가 이길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도연이가 이길 거니까 리안이가 이기는 경우는 30가지의 절반. 그래서 우리 15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구했으니까 확률 P 생각하시면 36분의 15고요. 이거 3으로 나눠주면 12분의 5다라고 확률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우리 19번 문제였었습니다. 할만하죠? 예전에 풀었던 형태의 문제를 기억하고 있다면 복잡하게 경우를 다 나열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20번 보자. 여기 있는 20번 문제에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하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격자가 있고 최단 경로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숫자를 쓰면서 덧셈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림은 똑같아.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을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5점 중에 한 점에 도달하면 멈춘다라는 새로운 조건을 주고 있어요. 이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배웠던 게 있는데 그 배웠던 게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상황이 달라지면 너는 어떻게 적응할래? 빨리 적응해봐라고 얘기하는 것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들, 이게 이제 수능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5점 중에 한 점에 도달하면 멈춘다라는 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장애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봐야 됩니다. 보세요. P에서부터 C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1, 1, 1, 1하고 2, 3 더하면서 갔죠. 그쵸?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만약 P가 아래로 내려와서 A라는 점에 갔다면 옛날 같으면 꺾여서 B라는 점으로 왔을 텐데 지금은 도달하면 멈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옆으로 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멈춰져야 돼. 그럼 그냥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쵸? 아, 그럼 숫자를 써서 더해가는 문제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빨리 숫자를 써서 덧셈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 P가 A까지 도달하는 확률을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P라는 점에서 아래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디로 갈까? 아,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오른쪽과 아래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확률은 아래로 내려갈 확률 2분의 1, 오른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 하고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P라는 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갈까, 아래로 갈까를 고민해야겠죠. 그렇지. 아래로 내려가야 A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이 2분의 1의 확률로 아래로 내려가야

내려왔다가 다시 또 2분의 1의 확률로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A라는 점에 도달하면서 멈출 확률은요, 4분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B에 올 확률, C에 올 확률, D에 올 확률, E에 올 확률을 생각해 볼 거고요. 그러면서 20번 문제는 점 C에 도달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C에 도착하려면 어때야 돼요? 분명히 B라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오거나 D라는 점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C에 올수 있죠. 근데 이 문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없지. 왜? B라는 점에 도달하는 순간 프로그램은 종료가 될 거고요. D라는 점에 도달하는 순간 프로그램은 종료가 될 거니까 C에 오려면 B나 D를 거쳐야 되는데 B나 D에 점이 와버리면 프로그램이 그냥 종료되면서 끝나니까 절대로 C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의 확률은 얼마다? 0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C라는 점에 도달해서 멈출 확률은 0이야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할수 있을까? 네, 요게 바로 20번 문제였습니다. 확률 문제를 계산하는데 답이 0이 되는 경우도 독특하고요. 최단 경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접근하지 않고 확률을 양쪽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한 확률을 2분의 1로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독특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느낌의 문제이니까 적응을 빨리 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다면 어때요? 나중에 가면 갈림길에서 왼쪽과 오른쪽과 아래로 내려갈 확률을 똑같이 주지 않고 다르게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갈 확률은 3분의 1,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3분의 2, 이런 식으로 숫자의 값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형태로 문제를 확장할 수도 있겠네요. 됐지? 자, 이게 20번 문제의 확률, 그래서 정답은 0이었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21번 봅시다. 21번 문제는 점 D에 도달해서 멈출 확률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P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P에서 D까지 가려면 E라는 점은 절대로 거쳐가면 안 되죠. 요렇게 내려갈 순 없어요. 왜? E라는 점을 도착하는 순간 멈춰야 되니까. 자, 그래서 P에서 D로 가려면 다음과 같이 빨간색 경로로 D까지 움직여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P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D에 도착하는 경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이두 가지 경로 이외에 다른 경로가 있을까요? 없어. 그치? 왜?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끝. 더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끝. 그렇죠? 여기서 B로 내려와도 끝.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D라는 점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빨간색 경로와 주황색 경로, 이렇게 두 가지 경로 이외에는 D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빨간 경로를 1번이라고 하고 1번 경로를 따라서 D까지 갈 확률을 생각해 보자. 우선은 점 P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오른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 그리고 나서 어때? 중간점에서 아래로 내려와야겠지. 아래로 내려올 확률 2분의 1. 그리고 이 점에서 어때? 오른쪽으로 꺾어져야 D에 도달하죠. 오른쪽으로 꺾어질 확률 2분의 1. 그러니까 빨간색 경로를 따라서 D라는 점까지 갈 확률은 8분의 1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1번 경로 말고요. 우리는 또 다른 경로, 2번 경로도 존재하니까 2번 경로의 확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P라는 점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아, 2분의 1의 확률로 내려와. 그러면 그 점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이에요. 자, 다시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D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D까지 갈 확률은 또다시 2분의 1 곱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8분의 1이다라는 거알수 있겠네. 1번 또는 2번의 경로로 움직인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의 확률이 8분의 1씩이니까,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하고, 우리 점 D에 도달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 D에 도달할 확률은 얼마더라? 4분의 1이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우리 21번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괜찮아? 그래, 여기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새롭게, 아, 최단 경로 문제지만 각 갈림길에서 이쪽 저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야 되는 독특한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에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생각해낼 수 있어야죠.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네, 그런 문제였어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22번입니다. 1부터 20까지

사건의 경우에서는 적힌 수 중에 큰 수가 15가 되는 경우의 수죠. 자, 그럼 처음에 15를 뽑고 나중에 15보다 작은 걸 뽑아도 되고요. 반대로 처음에는 15보다 작은 걸 뽑고요. 나중에 15를 뽑아도 되겠죠. 그래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A라고 이야기하면 그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A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먼저 15를 뽑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이 아니라 나중에 15를 뽑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자, 처음 15를 뽑는 그런 경우의 수 생각해 봅시다. 처음 15를 뽑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15를 뽑아야 되니까 한 가지예요. 그거 무조건 뽑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보다 작은 걸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1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14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나중에 15를 뽑는 경우 생각할까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15보다 작은 수 중에 하나 뽑아야 되죠? 14개의 수 중에 하나 뽑아야 됩니다. 경우의 수 14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뽑을 때는 반드시 몇을 뽑아야 돼? 15를 뽑아야죠. 그러니까 15로 뽑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또 14가지 경우가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힌 수 중에서 큰 수가 15일 경우의 수는 A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 15를 뽑고 나중에 15보다 작은 수를 뽑거나 또는 처음에는 15보다 작은 수를 뽑고 나중에 15를 뽑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각각 경우의 수가 14가지씩이니까 더해서 28가지 경우가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제 확률 구해보자. 확률 P는 380분의 28 하고 쓸수 있고, 약분해서 계산해야겠다. 2로 나누어주면 190분의 14, 다시 2로 나누어주면 85분의 7이라고, 95분의 7이라고 우리 약분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얼마다? 95분의 7이다라고 찾아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할 만하세요? 상황이 20가지의 자연수 중에서 각각 그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카드를 뽑는데 이번에는 뽑은 카드를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0 곱하기 19라고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 저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2번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23번으로 가봅시다. ABCD 다섯 사람 중에서 반장 한 명과 부반장 한 명을 뽑을 때 A가 반장 또는 부반장으로 뽑힐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야죠. 전체 경우의 수는 저 다섯 사람 중에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아무렇게나 뽑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대표 두 명을 뽑는데 반장, 부반장, 자격이 다른 대표 두 명을 뽑는 거구나. 반장 뽑는 거 경우의 수 다섯 가지, 부반장 뽑는 거네 가지 해서 총 스무 가지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생각할 건데 그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A가 반장 또는 부반장으로 뽑힐 그런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어때? 두 가지로 역시나 나누어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A가 반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A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각각의 경우에서 한번 구해 볼까요? 자, A가 반장이 되는 경우의 수 생각합시다. 반장 뽑아요. 그럼 누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그러니까 1이라는 경우의 수로 딱 고정이 되어져 있죠. A라는 사람 뽑아야 되니까. 부반장은 그럼 누가 되면 됩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 1명, 아무나 돼도 되죠.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가 4가지다. 이야기할 수 있어서 A를 반장으로 뽑는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A를 부반장으로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까요? 먼저 반장부터 뽑을게요. 그럼 반장이 누가 돼야 돼요? A만 제외하고 나머지 넷 중에 1명 되면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4가지. 그리고 부반장은 A로 고정돼 있으니까 경우의 수 1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역시나 경우의 수 4다 생각할 수 있고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5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주어야 특정 사건 A,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A가 되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생각하시면 확률은 20분의 8, 약분하면 5분의 2라고 구해지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23번 문제 해결할 수 있죠.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다라는 건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없는 거니까 그냥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눌 게 없어요. 기억하죠?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랑 그냥 좌격이 똑같은 대표 두 명을 뽑는 경우는 엄연히 다른 경우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자, 다음 문제 보자. 24번입니다. 어느 대학교에 A학과는 20명을 모집하는데 100명이 지원했대요. A학과를 지원했을 때 경쟁률은 5대 1이라는 이야기고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다음 B학과는 25명을 모집하는데 100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럼 B학과를 합격할 확률은요? 100분의 25, 4분의 1이라는 이야기다. 됐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문제를 읽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A학과에 합격할 확률을 생각해보면 너는 100분의 20, 5분의 1이고 B학과에 합격할 확률을 생각해보면 너는 100분의 25, 4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겠다.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재윤이가 A학과에, 혜민이가 B학과에 지원을 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해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자, 적어도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건 케이스가 좀 많겠다라는 생각 들죠.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경우는요. 혜민이만 합격하는 경우, 재윤이만 합격하는 경우, 둘다 합격하는 경우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다 구해서 덧셈하기에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적어도 한명 합격한다라는 것에 여사건을 확률을 계산해서 1에서 빼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이거죠. 1 빼기 모두 불합격할 확률. 자, 요렇게 접근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모두 불합격하려면 A학과에 지원한 사람도 불합격해야 되고 B학과에 지원한 사람도 불합격해야 됩니다. 자, A학과에 합격할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A학과에 불합격할 확률은 5분의 4죠. A학과 불합격하고요. B학과도 불합격해야 돼요. 합격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불합격 확률은 4분의 3이다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1-5분의 3 계산해서 5분의 2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겠다. 여기 있는 5분의 2는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자, 여기 이렇게 두개 곱한 건 A학과에서도 불합격, B학과에서도 불합격될 확률. 즉, 5분의 3이 둘다 떨어질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은 5분의 2라고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에서 점 P가 꼭지점 A를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을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았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죠. 오각형을 돌 수도 있고요. 육각형을 돌 수도 있고요. 도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주사위를 몇번 던진대? 두번 던진 후에 점 P의 위치가 꼭지점 D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죠. 지난번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는요, 주사위를 두번 던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던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번 던지는 경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그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볼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생각해 봐. 주사위를 두번 던졌어? 그럼 최소 몇칸 움직입니까? 두칸 움직이지. 최소 2부터 시작해서 최대 어디까지 움직여요? 12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점 P가 A에서 출발해서 하나, 둘, 세칸 움직여가면 D에 도달하는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은 4, 5, 6, 7, 7칸 움직이면 D에 도달하는구나 얘기할 수 있고요. 다시 8, 9, 10, 11, 11칸 움직이면 D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멈춰야죠. 왜? 2에서부터 12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되니까. 2 포함, 12 포함이니까. 괜찮니? 자, 여기서 한번더 움직이면 15번 움직여야 D에 도달하는데 그건 주사위 두번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사위의 누네수의 합이 3이 되거나 7이 되거나 1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전체 경우의 수 36으로 나누어 주면 확률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합이 3이 되는 경우 생각합시다. 몇 가지? 1, 2, 2, 1두 가지. 자, 합이 7이 되는 경우 생각합시다. 7이 되는 경우는요. 1, 6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1, 6, 2

0: 1, 2, 3, 4, 4, 3, 5, 2, 6, 1 이렇게 6가지 존재하죠. 6가지. 자, 합이 11이 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합이 11이 되는 경우는 5, 6과 6, 5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기 있는 점 P가 꼭지점 D에 위치할 그런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있다 얘기해 볼수 있겠네.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인데 그중에 10가지가 점 P가 D에 위치하니까 확률 계산하면요. 18분의 5라고 우리 확률 구할 수 있겠죠.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문제의 형태가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등장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봐두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주사위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도 예전에 드렸습니다. 그 문제 나왔으니까 꼭 한번 잘 복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서술형 문제의 확률 단원에서는요. 무언가 말로 많이 서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전체 경우의 수와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그걸 분수 형태로 표현한 확률, 요렇게 세 가지씩이 주류를 이룰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세 개의 식을 써내는 게 포인트고요. 선생님이 객관식으로 풀어내는 것과 문제풀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자. 다음은 다운힐에 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다. 학생 한 명을 골랐을 때그 학생이 야구를 가장 좋아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 전체가 몇 명인지 생각하면 되겠죠? 8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하면 얼마 나와요? 30 나와요. 즉, 30명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 7명이니까 확률은 30분의 7이다라고 쓰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서술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학생 수의 총합이 30이고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7명이니까 30분의 7이다 라고 쓰면 더 이상 쓸게 없어요. 됐죠? 네. 다음 문제 가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n이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일 때 확률이 0하고 1 사이인 이유를 한번 구해봐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A의 범위를 생각해보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면 경우의 수가 0이고요. 무조건 일어날 사건이라면 경우의 수는 n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p를 생각하면 0과 n을 뭐로 나누면 돼요? n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1 사이의 확률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두 줄이면 충분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가보자. 주사위를 두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전체 경우는 6 곱하기 6, 36가지가 될 텐데, 차가 4 이상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차가 4인 경우는 5, 1, 15, 6, 2, 26, 4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또, 차가 5가 되는 경우는 1, 6, 6, 1, 2가지밖에 없다라는 생각 할수 있으니까, 아, 확률 P를 생각하면, 36분의 6 계산해서 6분의 1이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4번 문제 가봅시다. 4번 같은 경우, 첫 번째에는 여기 있는 원판 중에 소수, 두 번째에는 20의 약수가 적힌 부분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소수는 2, 3, 5, 7, 11 이렇게 5개가 존재하죠. 그리고 20의 약수는요, 1, 2, 4, 5, 10까지 이렇게 또 5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2분의 5 더하기 12분의 5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12분의 10 약분하면 우리 6분의 5라는 확률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지금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또 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에 확률을 구해라 이야기했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에 있는 문제들부터 또 선생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0: 있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네모가 대굴대굴
1: 블록탕 왔나 와!
2: 쓰러질 것 같아.
1: 괜찮아. 네모 블럭이 딱 받치고 있어서 안 쓰러져.
3: 아, 우리 이제 한글 주사위 놀이 하자.
1: 좋아.
3: 오다! 1, 2, 3, 4, 5! 미음이야!
4: 네모난 주사위를 굴려서 네모난 미음이 나왔네.
3: 그러네. 미,
4: 음! 이번엔,
3: 야! 오, 또 오다!
4: 1, 2, 3, 4, 5!
3: 우다, 우! 이음이랑 우랑 합치면 모! 모음이 할 때 모 글자야! 모! 모!
5: 천지대장님! 둘 중에 뭐 하실래요?
6: 난 이게 좋겠군.
5: 어? 대장님이 동그라미, 내가 네모. 자, 그럼 이 핀으로. 그런데 동그라미가 더 쉬워 보이는데. 아하. 대장님, 바꿔주면 안 돼요?
6: 안 돼. 내가 더 쉬운 거 할 거야.
5: 너무해.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다.
6: 절대 안 바꿔줄 거야. 잠깐.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다?
5: 오?
6: 그거 재밌겠는걸?
7: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6: 그럼 시작해볼까? 지금 오, 이응, 동, 기역, 으, 리을, 글, 동글동글.
7: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럴 수가!
1: 대왕별님!
0: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1: 네. 예.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니은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2: 이번엔 나지?
3: 어? 주섬이가 왜 굴러가지?
2: 어? 아, 블록탑이 왜 무너진 거야? 네모난 블록이 다 어디 갔지? 아, 이상하네.
4: 모모마! 이것 봐! 주사위가 동그랗게 변했어!
5: 뭐?
4: 응?
6: 자마 모모마! 무슨 일이야?
4: 네모난 블록이 다 사라졌어요. 네모난 주사위도 이렇게 동그래지고요.
6: 이게 주사위라고? 공 아니야?
4: 응? 우리 아까 뭐라고 써놨는데? 오로 변했어!
7: 네모난 블록이 사라지고
6: 네모난 주사위는 공처럼 변하고
8: 네모난 미음이 이응으로?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니은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혹시
1: 네모?
6: 저것 봐, 네모난 TV도 동그랗게 변했어. 오오오, 굴러간다.
8: 이럴 수가. 천지가 네모 글자에 동글동글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7: 세상에 있는 모든 네모가 동그랗게 변하게 될 거야.
4: 아이여, 그 전에 어서 네모 글자를 찾아요.
6: 그래, 서두르자.
4: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1: 네, 네 아야.
2: 어? 저기 니엠니엠이 있어요.
3: 아, 저건 나무야.
4: 먼저 네모 모양을 찾아야 할 것 같아.
3: 네모 모양이라면 세모 모양 나무, 세모 모양 바위.
2: 동글동글한 바위는 있는데 네모난 모양을 못 찾겠어.
5: 그건 천지대장님이 네모 모양을 다 동글동글한 공처럼 바꿨기 때문이지.
0: 천지?
6: 동글동글한 건 잘 구르기 마련. 대굴대굴 바위가 대굴대굴 구르다. 오오오오오
7: 어서 피해!
1: 네!
0: 어서 막자!

0: 욕망치로 지진파!
1: 부메랑! 야! 하! 하!
0: 태극봉! 초! 강력! 회오리!
2: 불 떨어진다! 아유, 먼지!
3: 어디로 갔지?
0: 네모를 찾을 수가 없어. 네모를 어디서 찾지?
4: 불 떨어진다!

0: 저기 봐요. 세모 두 개가 꼭 네모 같아요.
1: 응?
2: 응? 아, 그래 맞아. 세모 두 개를 합치면 네모가 될 수 있어.
1: 오, 똑똑한걸.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0: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히읗, 아, 비읍, 합. 지읒, 이, 치.
2: 디귿, 아, 다.
1: 합시다. 합시다! 세모 두 개를 합치다!
3: 와, 네모가 됐어!
4: 세모 두 개를 합쳐 네모를 만들다니.
5: 대단하구나, 아이야.
2: 어서 글자를 찾자.
6: 돌아와, 한글!
1: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좋아. 욕망치,
7: 대극봉, 합체!
1: 어와?
8: 네가 맞나?
1: 에? 오는 내가 쓸게. 헛! 지엇! 뿅망치로 오!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이음이 애를 만나? 네! 이음이 오를 만나? 고! 네! 모!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TV도 다시 네모로,
1: 주사위도 네모,
0: 이응도 다시 미음이 됐어. 블록도 다시 네모 모양이 됐어. 이렇게 놓으면
2: 블록 탑 완성! 와!
3: 우와! 탑을 아주 멋지게 쌓았네, 이거. 오! 오! 어? 아이고.
0: 어? 할아버지!
3: 아, 어떡하지. 자, 음아, 모음아. 네모 블록을 밑에 쌓아야 더 튼튼한 거야. 알았지? 할아버지랑 더 튼튼하고 엄청 멋지고 더 큰 섬을 쌓아볼까?
2: 와, 좋아요!
3: 좋았어! 자, 네모 블록을 밑으로 쌓아보자. 네모, 네모. 네모.
1: 네모.
3: 네모. 네모.
1: 네모.
3: 짠, 짠.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2: 네모!
3: 네모!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지난 이야기. 화가 요정에게서 초록색 조끼와 비누를 선물 받은 그린. 비누 마법에서 깨어난 도도를 통해 자신이 그린 조끼 구조대란 사실을 깨닫고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러 떠납니다. 멸종위기의 동물과 식물을 돕는 그린 조끼 구조대. 과연 오늘은 어떤 친구를 구하게 될까요?
1: 북극곰을 구해줘!
2: 아 맞다, 그린아. 지난번에 너가 보고 싶다고 했던 책 있잖아. 도도새 나오는 책.
1: 어, 도서관에 있대요?
2: 응. 이따 우리 같이 빌리러 갈까?
1: 네, 신난다!
2: 그럼 우리 이따가 같이 걸어서 갔다 오자.
1: 걸어서? 싫은데?
2: 걷는 게 왜 싫어? 가깝잖아.
1: 다리 아파요. 그냥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0: 오늘 도서관 가서 도도새 책 빌려올 거다.
1: 오, 도도도도. 도도도 도도책 읽고 싶도도.
0: 그럼 같이 읽자. 근데 엄마가 도서관 걸어갔지. 걸으면 다리 아픈데.
1: 이번엔 누굴까? 우리나 얼른 가자. 아, 맞다. 걸어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0: 나도 알아. 이쪽 안으로 쑥 들어갈 거잖아.
1: 그림 찾기 그저대.

0: 다 얼음이. 오!
1: 어? 그렇단 여긴 북극.
2: 도와줘.
1: 도도도.
2: 아, 여기야 여기 도와줘. 나 물에 빠질 것만 같아.
1: 조심해서 일로 와. 내가 손 잡아줄게.
0: 조심해.
2: 고마워.
1: 조심.
0: 조심. 조심.
1: 조심.
0: 조심. 조심.

0: 그러니까 북극곤 이 장난치지 마. 그렇게 작은 얼음 위에서 놀다가 큰일 나도도.
1: 나 장난친 거 아닌데.
2: 그럼?
1: 그게... 우리 북극곰들은 얼음 위를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 북극은 날씨가 추워서 바다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거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점점 녹아서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우리 북극곰들은 먹이를 찾아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2: 그럼 어떡해?
1: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린 수영을 엄청 잘하거든? 그래서 바다를 헤엄치면서 먹이를 찾기도 해. 아이, 수영했더니 너무 힘들다. 얼음 위에 올라가서 잠깐 쉬어야겠다. 어디 보자. 얼음이 왜 이렇게 없지? 저기 작은 얼음밖에 없잖아. 어떡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작은 얼음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야.
0: 근데 그린아, 갑자기 네가 멀게 느껴지는 건 이분 탓인가?
2: 여기 임마!
0: 어떻게 된 거야?
1: 글쎄 이렇다니까. 그 사이에 얼음이 녹아서 저렇게 작게 쪼개지는 거라고.
0: 세상에. 좋아. 얼음이 왜 자꾸 녹는지 도도가 한번 알아보게. 도도.
3: 알았어.
0: 어디 보자.
2: 도도 뭐가 보여?
4: 열. 당신은 너무 뜨거워요. 이러다가 우리 북극에 있는 얼음들 다 녹겠어. 당장 여기 떠나요.
5: 얼음. 당신 정말 차갑군. 난 뭐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
4: 그러니까 떠나라고요. 가! 가란 말이야! 진짜 하마터면 얼음들 다 녹을 뻔했잖아?
5: 아이쿠야.
4: 뭐야? 아니, 왜 또 왔어?
5: 아니, 저 그게...
4: 어서! 네. 가!
6: 아, 진짜 또 오기만 해봐.
5: 아이쿠야.
4: 또?
0: 거참. 열, 너 가라는데 왜 자꾸 와?
2: 맞아, 너가 자꾸 오면은 북극 얼음이 녹고 북극 얼음이 녹으면 북극 꿈도 살 수 없단 말이야.
5: 아니, 나도 가고 싶다고.
0: 자, 너네 집 어디야? 말해봐, 우리가 데려다 줄게.
5: 난 태양에서 왔어. 태양에서 지구로 날아온 열은 지구의 식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는.
7: 응, 난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지구에 흡수될게.
5: 나도. 그럼 난 지구 밖으로 나갈게. 우리가 다 같이 지구에 남아있으면 지구가 너무 뜨겁잖아. 그렇게 난 지구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
2: 근데...
5: 여기다. 나가는 문. 지구. 안녕. 깜짝아. 누구세요?
8: 난 이산화탄소. 난 메탄가스.
4: 난 아산화질소. 우리
9: 온실가스 삼형제요.
5: 네. 그럼 이만.
9: 어디에?
10: 녹화!

0: 어쩐지 왜 자꾸 돌아오나 했네.
1: 자자, 그러니까 국구곰은 얼음이 자꾸 녹아서 살기가 힘든데 그 얼음을 녹이는 건 열이고 열을 지구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건
2: 온실가스.
1: 그렇다면 열, 우리를 안내해.
3: 오케이, 하나, 둘, 셋.
4: 얘네들이야.
5: 안녕하세요.

0: 나는 이산화탄소.
1: 나는 메탄가스.
2: 나는 아산화질소. 우린
3: 온실가스 사령대요.
4: 뭐 예의는 바르구만. 아 근데 너희들 그렇게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어떡하니?
5: 맞아. 열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잖아. 비켜.
1: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뭉치면 열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
5: 그럼 온실가스 사명대 여기서 나가줘.
2: 나가줘? 나가줘? 우리 여기 있게 만든 게 누군데?
5: 누군데?
1: 온실가스 누가 만드나
0: 석탄이나 석유 쓰는 공장 자동차에서

0: 소가루는 똥에서 메탄가스 나오지.
1: 고기 먹으려고 소들을 누가 키우나.
2: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한 번 더. 온실가스는 모두 사람들 때문이야. 우리 온실가스를 이대로 두느냐 아니면 줄이느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 말이야.
3: 맞아 맞아, 맞아.
4: 맞아. 알겠어.
0: 잘 가라.
1: 우린 한 번 생기면
2: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없어진다고.
5: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이 점점 더 녹아서 북극곰이 점점 더 먹이를 찾기 힘들게 된 건 결국 사람 때문이었도도.
4: 미안해 북극곰. 대신 약속할게.
2: 오? 약속?
4: 응. 온실가스를 점점 더 줄이도록 우리가 노력할게.
5: 그래. 다 같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북극곰한테 얼음을 다시 돌려줄 날이 올 거야.
2: 이야, 그 약속 꼭 지켜줄 거지?
4: 당연하지. 약속.
2: 약속.
6: 그리나. 그리나. 그리나, 지금 도서관 갈까?
4: 네, 근데 우리 차 타지 말고 걸어서 가요.
6: 그럴까?
4: 네!
7: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동물요정본부다.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8: 나왔다, 오빠!
7: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에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연기는 온실가스를 더 많이 만들어서 지구를 뜨겁게 하고 북극곰을 아프게 해.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꼭 걸어다니자.
6: 근데 그린아, 마음이 왜 바뀐 거야? 아까는 걷기 싫다며.
4: 아, 누굴 좀 만나고 왔거든요.
6: 누구?
4: 비밀이에요.
7: 오늘 그린이와 그린조끼 구조대 친구들은 가까운 거리를 걸어다녀서 북극곰을 도와줬으니까 북극곰 패치를 따! 북극곰아, 건강해야 해. 그럼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 우리 도도가 기다림. 도도도도도도도도.
9: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0: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9: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0: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국어 공부 열심히 신나고 재미있게 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요, 국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며 글 읽기와 그리고 어느새 벌써 3단원 짜임새 있는 글, 또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 단원에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일부분 풀어볼 겁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 잘 기억하면서 또 배운 내용 잘 떠올리면서 오늘의 공부도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이 글을 통해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문제 풀어보기 전에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서 공부하러 올 때, 이번엔 어떤 머리띠를 하면 좋을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볼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머리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은요, 이 머리띠가 어떤 동물의 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고, 선생님, 이건 이 동물의 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은 이 선생님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어떤 동물의 귀인지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지? 강아지 귀인가? 자, 그러면 오늘의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요, 지역마다 맛도 모양도 달라요라는 제목을 가진 글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먼저 가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단 배웠죠? 문장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는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했잖아요. 자, 먼저 가 문단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김치의 맛. 겨울이 길고 기온이 서늘한 편인 북부 지방에서는 백김치, 동치미 같이 싱겁고 담백한 김치를 많이 만들어 먹어요. 날씨가 추워서 김치가 금방 익지 않으므로 고춧가루도 소금도 많이 넣지 않아요. 자, 북부 지방에 비해 날씨가 따뜻한 남쪽 지방이 바뀌었어요. 남쪽 지방에서는 김치가 빨리 익고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춧가루와 소금, 젓갈을 많이 넣어 맵고 짠 편이에요. 양념도 넉넉해서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지요. 새우가 많이 나는 서해안과 중부지방 또 바뀌었습니다. 지방이. 서해안과 중부지방에서는 새우젓을, 남해안에서는 멸치가 많이 잡혀 경상도와 제주도 지역에서는 김치 양념에 멸치젓을 주로 넣어요 라고 지방을 바꿔가며 지역마다 다른 김치의 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나 문단 보죠. 충청도는 나박김치, 강원도는 해물김치. 충청도는 젓국을 많이 쓰지 않고 소금만으로 간을 하여 소박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특징이에요. 무김치를 담글 때 삭힌 풋고추, 미나리 등을 함께 넣어 먹기도 하고, 표고버섯, 배, 밤 등을 넣어 은근한 맛이 우러나도록 담그기도 하지요. 충청도에서는 김치를 짠지라고도 하는데 겨울에는 주로 배추로, 여름에는 무로 담가 먹어요. 자, 강원도는 자, 충청도가 나왔고요. 자, 문단이 바뀌면서 강원도가 나옵니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산이 가까운 곳과 바다가 가까운 곳, 그러니까 산이 가까운 곳을 강원도 중에서도 영서라고 하고요. 바다가 가까운 곳을 강원도 중에서도 영동이라고 합니다. 자, 에 따라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요. 영서 지방에서는 소금과 고추만을 이용해 소박하게 김치를 담그는 반면, 영동 지방에서는 동해에서 나는 오징어, 북어, 명태를 넣은 해물 김치를 많이 담가 먹어요라고 충청도와 강원도를 예를 들며 나박김치와 해물 김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글, 가를 세 문단으로 나눌 때 나누어지는 부분이 어디인지

두 군데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글 가를 세 문단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두 군데 골라보세요라는 문제이네요. 자, 글 가는요, 보니까 지역마다 다른 김치의 맛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고요. 자, 보니까 기역, 겨울이 길고 기온이 서늘한 편인 북부지방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니은은요, 날씨가 추워서 김치가 금방 익지 않으므로 고춧가루도 많이 넣지 않아요라고 이 문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디귿은요, 날씨가 따뜻한 남쪽 지방 이야기가 나오고요. 리을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다 앞에 문장을 또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음은요, 새우가 많이 나는 서해안과 중부지방에서는 새우젓을, 지방이 바뀌었어요. 또 남해안도 나오고요. 경상도와 제주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단을 세 문단으로 나눈다면 뭔가 내용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북부지방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한 부분, 그리고 디귿, 남쪽 지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중부지방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전, 따라서 디귿과 미음으로 문단을 나누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디귿과 미음을 고르면 3번과 5번이기 때문에 3번,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운 바시피 배운 적이 있잖아요. 문단은요,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북부 지방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남쪽 지방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요, 서해안, 뭐 중부 지방, 남해안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적절히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디귿과 미음이 적절하다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인데요. 충청도 김치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충청도 김치! 자, 나글의 제목이요. 충청도는 나박김치, 강원도는 해물김치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여기서 충청도 김치의 특징을 묻고 있으니까 선택지를 보죠. 1번, 맵고 짠 편이다. 그런가요? 여기 보면 소박하고 담백한 맛이라고 있는데요. 들렸습니다. 자, 소박하고 담백 맞고요. 새우젓을 사용한다. 양념이 넉넉한 편이다. 그리고 해물김치를 많이 담가. 이거는 모두 충청도 김치와 관련이 없지요. 소박하고 담백한 맛 2번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41번 문제인데요. 글 나의 비읍 그리고 측 가운데 중심 문장에 해당하는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글, 나 한번 보죠. 비읍부터 측까지 볼 텐데요. 자, 비읍은요, 충청도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충청도 김치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옷은요, 무김치를 담글 때뭐 이런 걸 넣어 먹기도 하고 은근한 맛이 우러나도록 담그기도 해요. 뒷받침 문장이지요. 그리고 이응은요, 충청도에서는 김치를 짠지라고도 하는데 겨울에는 주로 배추로, 여름에는 무로 담가 먹어요. 역시 뒷받침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충청도의 특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읍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읍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강원도는 이라고 이야기가 바뀝니다. 따라서 문단을 바꾸어 줬어요.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산이 가까운 곳과 바다가 가까운 곳에 따라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다라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영서지방에는 이러이러한 재료를, 영동지방에서는 이러이러한 재료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읒이 바로 중심 문장, 치읒이 지읒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또 다른 중심 문장은 강원도의 특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읒, 그러니까 4번이네요. 따라서 1번과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운 내용 또 떠올려 볼까요? 문단은요, 중심 문장이 있고요, 뒷받침 문장이 있습니다. 중심 문장은 말 그대로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단의 여러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은
이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중심

문장이고요.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이야라고 한다면 그건 중심 문장이 아니라 뒷받침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요, 글을 읽을 때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 뒷받침하는 문장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다면 조금 더 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4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남쪽 지방 김치가 맵고 짠 편인 까닭 묻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 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남쪽 지방이라고 했으니까요. 남쪽 지방 찾아보면 여기 있죠. 남쪽 지방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해서 맵고 짠 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 앞을 좀 자세히 볼게요. 김치가 빨리 익고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 고춧가루와 소금, 젓갈을 많이 넣어서 맵고 짜구나. 그러면 김치가 왜 빨리 익고 물러지냐면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이겠죠. 북부지방에 비해서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날씨가,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날씨가 따뜻해. 날씨가 따뜻해. 김치가 빨리 익고, 빨리 익고,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뭘 넣느냐면 고춧가루와 소금 그리고 젓갈을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날씨가 따뜻해 김치가 빨리 익고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춧가루와 소금, 젓갈을 많이 넣기 때문에 바로 남쪽 지방 김치가 맵고 짠 편이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 알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4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만나보는데요. 이번에는요,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1번과 2번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떠올리며 1번과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풀어보기 전에 1번부터 보죠. 기역니은 디귿 가운데 문단의 짜임에 맞지 않는 문장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기역은요, 흥부전을 읽고 흥부가 부러진 제비 다리를 치료해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 흥부전을 읽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감동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니은, 나는 제비가 왜 나무 위가 아니라 처마 밑에 집을 짓는지 궁금했다. 갑자기 나의 궁금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디귿은요. 감동을 느낀 이유는 이라고 해서 내가 왜 감동을 느꼈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흥부의 착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자, 이야기를 읽고 감동이 드러난 부분, 재미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때문입니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이유도 함께 적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자, 그래서 문단의 짜임에 맞지 않은 문장은요. 갑자기 나의 궁금증을 이야기한 니은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따라서 기호를 쓰면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 보죠. 글쓴이가 흥부전을 읽고 감동을 느낀 부분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 글을 쓴 친구는요, 바로 이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대요. 자, 요 앞에 부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치료해준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것 B 가위표 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문단이란 무엇인가요? 문단이란 문장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는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우리 문단은요, 한 문장마다 줄을 바꾸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단에서는 문장을 쭉 이어쓰고 문단이 바뀔 때 줄을 바꾸어 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2번은요. 중심 문장은 문단의 맨 처음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일 수도 있고요. 중간일 수도 있고요. 맨 끝일 수도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위표. 3번. 중심 문장은요. 말 그대로 그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기 때문에 3번은 동그라미 해주고요. 4번,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글을 써야 글을 읽는 사람도 더 이해가 쉽겠죠? 따라서 4번도 동그라미 해주면,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그리고 5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글 우리 읽은 적이 있지요? 자, 플라스틱은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장난감, 페트병 따위의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단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녹이 슬지 않습니다라고 플라스틱의 좋은 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4번. 기역 니은 디귿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나누어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중심 문장은요, 그 문단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문단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은 기역일까요? 니은일까요? 디귿일까요? 아, 좀 헷갈린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물론 선생님, 이거예요. 바로 찾은 친구도 있겠지만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역, 니은, 디귿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이 다른 문장을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라는 문장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이 문장은 나머지 두 문장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끌어안을 수 있어요. 라는 문장. 바로 자, 기억 보세요. 좋은 점이 많아서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안에 니은, 플라스틱은 장난감, 페트병 따위 물건 만들어. 또 디귿, 단단하고 가볍고 녹도 안 슬어. 그래서 널리 사용돼. 그러니까 이 기억 문장 안에 니은과 디귿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심 문장은요. 니은과 디귿을 다 안을 수 있는 바로 기역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역이라고 적어주고요. 뒷받침 문장은 니은과 디귿 두 개를 골라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찾아봤고요. 이어지는 문제, 5번 문제 볼까요? 중심 문장을 생각하여 이 글의 제목을 정할 때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 널리 사용된다라는 중심 문장. 1번, 가벼운 플라스틱. 2번, 단단한 플라스틱. 3번, 플라스틱의 역사. 4번, 플라스틱의 좋은 점. 5번, 모양을 바꾸는 플라스틱에서 이 중심 문장을 생각하면 바로 플라스틱의 좋은 점이 가장 제목으로 어울리겠죠? 따라서 5번 정답,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에 알맞은 설명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자, 먼저 뒷받침 문장은요. 중심 문장을 강조하거나 잘 나타내기 위해 덧붙여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드는 방법 따위로 표현한 문장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고요. 중심 문장은요. 그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 그 문단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입니다. 따라서 2번은 1번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7번 문제 해결해봅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디 보죠?
공으로 하는 운동에는 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구는 주로 발과 머리를 사용해 상대편의 골대에 골을 넣는 운동입니다. 야구는 상대가 던진 공을 방망이로 치는 운동입니다. 볼링은 공을 굴려 병 모양의 핀을 많이 쓰러뜨리는 운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심 문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찾았나요? 밑줄을 그어 보았나요? 자, 보면 축구는, 야구는, 볼링은 다 예를 들고 있지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 공으로 하는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부터는 축구, 야구, 볼링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 밑줄을 그으면 이렇게 중심 문장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까지 또 신나게 풀어봤고요.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9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우리 집의 장소를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데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꿀단지 친구들의 집의 장소를 떠올리며 이 문제 풀어봅니다. 자, 우리 집의 장소. 어떤 곳들이 있나요? 뭐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을 수도 있고 다음 이런 곳 이런 곳도 있겠죠. 8번. 여기에 들어갈 장소. 그렇다면 우리 집의 장소와 어울려야 됩니다. 1번. 주방. 요리를 하죠. 2번. 안방. 3번. 도서관 집안에. 4번. 경찰서. 5번. 소방서. 자, 우리 집의 장소로 어울리는 것은요, 바로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가 아니라 요리를 하는 주방, 그리고 큰 방인 안방이 어울리겠죠. 따라서 1번과 2번을 골라 적어주면 되고요. 이어지는 문제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춘 문단을 쓸 때요, 이어질 뒷받침 문장을 하나 더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우리 집에는 다양한 방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니까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 방, 저 방,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면 좋겠네요. 가족 모두가 모여 쉴수 있는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하나 나왔고요. 씻거나 용변을 볼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뒤에 또 다른 뒷받침 문장, 그러니까 거실과 화장실 말고 다른 우리 집의 장소를 소개하는 문장 하나를 더 적어주면 좋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주는 것은요, 참고로만 보고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을 떠올리며 나이 장소 써야지 우리 집의 장소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맛있는 요리를 하는, 맛있는 요리를 하는 주방도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주방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친구들의 집에 따라 뭐내 방도 좋고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옷방, 뭐 공부방, 베란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집에는 다양한 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심 문장과 어울리도록 우리 집의 방이어야 합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어봤고요. 우리 친구들도 뒷받침 문장 하나 더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두 문제 남았습니다. 10번과 11번 문제인데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1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띠띠띠띠띠띠띠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시 읽어보았죠? 한번 더 보죠. 자, 우리 집 비밀번호 띠띠띠띠띠띠띠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띠띠띠띠띠띠띠는 엄마, 띠띠띠띠띠띠띠는 아빠, 띠띠띠띠띠띠띠는 누나, 할머니는 띠띠띠띠띠띠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라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듬뿍 담은 시입니다.

0: 자, 그러니까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띠띠띠띠띠띠띠인 사람은 바로 여기. 2연을 볼까요? 누르는 소리로 안 돼요. 누가 누르는지. 띠띠띠띠 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 누나네요. 따라서 나, 엄마, 아빠, 누나, 할머니 중에 4번을 골라 10번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어지는 11번 문제인데요. 이 시를 낭송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장면을 상상하며 낭송합니다. 그래요. 이 시를 읽을 때는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실감나게 읽을 수가 있죠. 맞고요. 2번. 말의 느낌을 생각하며 낭송합니다. 그래요. 시를 읽을 때이 말은 어떤 느낌인지를 떠올리며 읽으면 조금 더 실감나게,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죠. 3번. 글쓴이의 마음,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글쓴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읽으면 조금 더 시를 실제적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죠. 4번. 비밀번호 부부는 같은 속도로 낭송합니다. 그런가요? 자, 비밀번호 부부는요, 여기잖아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쓰레기 왜 띄워놓았을까요? 이 글쓴이는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읽으면요,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하겠죠. 따라서 같은 속도로 읽으면 안 됩니다. 들렸네요. 5번,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뿍 담아 낭송합니다. 정답이죠? 맞죠? 알맞지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정답이겠네요. 11번에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속도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11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만나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문단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교재 속에서 답을 찾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 뒤에 문제까지 쭉쭉 이어서 풀어볼 테니까요. 아직 못 답은 문제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꼭 먼저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꼭 다음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다음에 또 봐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금 닮은 도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닮은 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면도형

수행에서 그걸 적용해보는 연습했었죠. 오늘 입체 도형에서 닮은 비를 적용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닮은 비가 넓이의 비 그리고 부피의 비하고 특별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먼저 이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 닮은 비와 입체 도형에 그 적용하는 방법이 평면 도형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우리 유제 6번 문제 먼저 풀고 넘어갈 겁니다. 자, 평면 도형에서 닮은 비 적용하는 연습할 거고, 그리고 입체 도형으로 그대로 넘어가서 같은 방법 적용할 겁니다. 보자. 지금 두 개의 도형이 서로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을 구하여라. 먼저 닮은 비 찾아봐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평면 도형이냐, 입체 도형이냐 구별하지 말고 대응하고 있는 변들 중에서 둘다 길이를 알고 있는 변을 찾는 겁니다. 자, 두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 서로 변이 되는 그두개 찾아낸다 이거죠. 그두 변의 길이의 비가 뭐다? 닮은 비다. 그래서 닮은 비는 12대 15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는 거니까 둘다 3으로 나누어 주자. 그래서 4대 5가 닮은 비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대응변들은 전부 다 4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선분 GH를 한번 생각해 보면 GH라는 선분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대응변이 CD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응변 사이의 길이의 비율도 역시 4대 5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분 GH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한다면 8대 X가 4대 5라는 이런 비율이 그대로 성립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X값 구할 수 있겠지? 우리 친구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사용해서 4X가 40, 그러니까 X는 10 하고 구했을 겁니다. 자, X는 10 하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항상 계산이 가장 간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8대 X가 4대 5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쪽에 있는 숫자 8과 4를 봤더니 요렇게 곱하기 2를 하면 나타나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5에도 곱하기 2를 해주면 x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b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이거든요. 결국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계산이 좀더 간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분수가 나타날 때는 특별히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몇대몇 하는 거 바로 4에서 8두 배, 그럼 5에서 X가 두 배, X는 10 하고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보자. 각 D의 크기. 자, D는 그렇죠. 이쪽에 H하고 대응되는데, 선생님 H 모르는데요. 아, 이 문제 못 푸네. 잘못됐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이거 못 푼다라고 느껴지는 함정을 파놓은 거죠. 실제로 H를 몰라도요, D는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80도라는 각 F가 각 B로 그대로 옮겨오면서, 아, 각 B가 80도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각형에서 4개의 내각의 총합이 360도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360도에서 나머지 다 빼면요, 각 D의 크기가 110도라는 걸 계산해 낼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평면 도형에서 닮은 비를 생각하면 변의 길이의 비율이 닮은 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각의 크기는 똑같다.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차원만 한 차원 확장시켜서 입체 도형으로 가도 동일하다 이겁니다. 입체 도형에서 닮아 있는 두 개의 입체 도형은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아,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구나. 평면하고 똑같네. 평면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비율이 항상 일정했던 것처럼 대응하고 있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구나. 평면 도형이니까 변이라고 불렀고 입체 도형이니까 모서리라고 부르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응하고 있는 길이가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 그게 바로 뭐다? 닮은 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도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닮은 비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첫 번째 성질, 평면 도형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

대응하는 면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근데 입체 도형이니까 면이 여러 개가 있겠죠. 입체 도형이 서로 닮음이라면 대응하고 있는 면 자체를 보면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실제로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그 모서리들로 만들어지는 면도 그렇죠. 비율이 일정하게 확대나 축소가 됐을 거라서 닮음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사면체가 서로 닮은 도형이라면 그때 대응하는 면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EFG라고 주어진다면 아,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야 대응하고 있어 라는 얘기할 수 있고 아 AB의 대응변이 EF구나 그럼 AB 대 EF의 길이의 비율이 바로 두 도형의 닮음 비구나 그게 항상 일정하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분 AB 대 선분 EF의 길이의 비율과 뭐가 똑같아야 돼? 선분 BC 대 선분 FG의 길이의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게요. 그래요. 여기 있는 AC라는 선분과 EG라는 선분의 길이의 비율도 B도 항상 똑같아야 돼.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얘들아, 이거 대응하고 있는 면이 정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서리도 마찬가지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선분 AD하고 대응하는 모서리를 생각해 보면 EH인데, 이 EH의 길이와 AD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보면, 선분 AD 대 선분 EH의 비가 역시나 BC 대 FG, 그 닮은 비하고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거죠. 대응하는 모서리 어떤 걸 잡아도 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평면 도형이랑 다르지 않아요. 단지 모서리가 입체적으로 세워져 있을 뿐인 거지, 대응하는 모서리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닮은 비가 모서리의 길이의 비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 1번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대응하고 있는 모서리끼리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그게 닮은 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대응하고 있는 면들끼리는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닮은 도형 안에서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 그게 항상 닮은 비랑 똑같고 대응하고 있는 각은 서로 각계 크기가 같아진다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선생님, 말이 길었지만 평면 도형에서 했던 얘기에 그대로 반복이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하나 보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자, 문제 보자. 그림에서 두 개의 직육면체가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BCD에 대응하는 면이 IJKL이래요. 자, ABCD에 대응하는 면이 IJKL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그랬을 때두 직육면체의 닮은 비를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모서리 AB와 모서리 IJ가 대응하는 모서리인데 길이의 비가 3대 6. 가장 간편하게 표현하면 1대 2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모든 모서리들이 길이가 다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대응하는 것들끼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BF라는 모서리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JN이니까요. 이 JN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여야 해? 5cm의 두 배? 10cm여야 된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이겠죠. 됐지? 예. 그 다음, 면 BFGC에 대응하는 면, BFGC를 찾으면 우리 지금 앞쪽에 있는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JNOK라고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응하는 면은 면 JNOK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괜찮니? 자, 그럼 당연히 평면 도형에서 했던 일을 그냥 그대로 입체 도형에서 했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닮은 비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의 두 정사면체 AB의 닮은 비가 4대 5다. 정사면체 A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8cm일 때, 아, 여기 하나가 8cm일 때, 정사면체 B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네. 그럼, 하나의 모서리의 길이가 얼만지 알면, 모서리의 길이의 총합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길이를 우리 X cm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어때요? 8과 X가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인데, 그게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 닮은 비 4대 5하고 같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X 값이 얼마? 10이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자, X가 10이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cm라는 이야기고, 이 정사면체는 모서리가 몇개 있어요? 아래쪽에 3

3개 있고요. 꼭지점에서부터 내려오면서 3개의 모서리가 있으니까 총 6개의 모서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10cm씩 6개 있으니까 정답은 60cm 하고 쓸수 있는 거겠죠. 어렵지 않잖아. 그쵸?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유제 10번 한번 보도록 하자. 다음 그림의 두 삼각기둥은 서로 닮은 도형이고요. 역시나 면 ABC에 대응하는 면을 가르쳐 주고 있네요. 자, ABC에 대응하는 면이 GHI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 EF의 길을 한번 구해보래요. EF 어딨니? 하고 살펴봤더니요. EF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 EF의 길이 모르니까 대응하고 있는 모서리의 길이 생각해봐야죠. EF에 대응하는 건 KL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너를 X cm라고 이야기한다면 X 대 15가 이두 입체 도형의 닮은 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닮은 비는 얼만데? 라는 질문 해야죠. 닮은 비를 찾으려면 대응하고 있는 두 개의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대22 닮은 비다. 자, 숫자 너무 커서 불편하니까 4로 나눈다면 3대 5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아,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는 3대 5여야 돼 이야기할 수 있고 45가 5x야라고 얘기해서 x값이 9다라고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죠? 5가 15가 되려면 3배 했으니까 3을 3배하면 x는 9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선분 EF의 길이를 9cm라고 단위까지 붙여서 써주면 충분한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도형만 입체로 그냥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그리고 심지어 이번 시간 처음에 풀었던 유제 6번과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다면 우리 이제 이 닮은 비가 넓이의 비랑 부피의 비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공식화시켜서 문제를 편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먼저 서로 닮은 두 개의 평면 도형에 닮은 비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닮은 두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가 다음과 같이 m 대 n 또 m제곱 대 n제곱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이 서로 닮은 모양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두 개의 직사각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 돼야 되니까 가로의 길이를 ma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가로는 mb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오호호, NA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길이의 비가 M 대 N이 될 겁니다. 되니까 세로의 길이 생각해 볼게요. 요 세로의 길이는요, MB라고 생각하면요, 여기 있는 세로의 길이는 NB가 되어야겠죠. 그래야 M 대 N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두 직사각형의 그 닮은 비는 M 대 N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둘레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볼까요? 둘레를 생각해 보면, 자, MA 두 개, MB 두 개, 그러니까 MA와 MB를 더해서 두배 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조금 더 예쁘게, 이 M이 공통이니까 괄호 앞에서 정리해 보면, 이 M에 A 플러스 B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른쪽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NA와 NB가 지금 가로와 세로니까,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NA와 NB를 더한 것의 두 배. 역시나 N이 공통이니까 N 앞으로 끌어낸다면 EN의 A 플러스 B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이두 개의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B를 생각해 보면요. 자, 너대 너. 자, 너대너 생각해 보면 어떤 일 벌어져요? 여기서 E하고 여기서 E가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여기서 A 플러스 B하고 여기 있는 A 플러스 B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B가 m 대 n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길이를 아무렇게나 잡았어요. a, b에다가 m을 곱한 걸로, a, b에다 n을 곱한 걸로, a, b를 아무렇게나 잡고 m 대 n의 b만 만족되도록 결정을 했더니 둘레의 길이 자체도 b가 m 대 n이 나오더라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방법으로요. 넓이도 생각해 볼수 있.

없는데 넓이는 제곱한 것만큼 비율이 나타나요. 자, 왼쪽에 있는 거 넓이 생각해 보면요. m제곱에 ab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넓이 생각해 보면요. n제곱에 ab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둘의 b를 생각해 보면 ab하고 ab가 사라지면서 m제곱 대 n제곱하고 만들어진다 볼수 있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닮은 비, 즉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그대로 따라가지만 넓이의 비는 그렇지 제곱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왜 제곱됐는지 알수 있겠습니까? 넓이니까요. 결국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서 두 방향의 길이를 곱하는데 그두 방향의 길이가 각각 m 대 n을 가지고 있으니까 곱하면서 m제곱 대 n제곱의 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구체적이고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좀 풀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실제로 개념 체크 문제 하나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DEF가 닮았고요. 그때 넓이가, 왼쪽에 있는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래요. 자, 이렇게 18제곱센티미터다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어.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야? 그러면 높이를 난 직접 구할 수 있겠네. 높이가 6cm네라고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두 삼각형의 닮은 비를 생각해 보면 6대 8, 즉 3대 4라는 닮은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6cm였던 변의 길이는 실제로 8cm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8과 8, 이걸 밑변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32가 우리 넓이가 된다라고 요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랬는데 우리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왜? 실제로 길이의 비가 6대 8, 3대 4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닮은 비가 될 것이고, 이 닮은 비를 제곱하면 넓이 비가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넓이 비를 생각하면 그 넓이 비가 9대 16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9일 때가 18제곱센티미터였었죠? 그랬을 때 16일 때 넓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비례식 다음과 같이 세우면 되죠. 9대 16이라는 넓이의 비가 삼각형 넓이 18제곱센티미터 대 우리가 모르는 삼각형 DEF의 넓이다라고 비례식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두배 했으니까 이렇게 두배 해주면 넓이가 32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각형 DEF의 넓이를 구해내실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지. 지금 선생님 여기서도 어때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런 거 썼나요? 아니었죠. 그러면 숫자가 너무 커져요. 불편하니까. 9에서 18로 2배 됐으니까 16에서 2배에서 32라고 답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계산이 빠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괜히 넓이를 가지고 변의 길이를 구하고 변의 길이를 가지고 다른 변의 길이를 구하고 넓이를 따로 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없는 경우조차도 이런 방법이라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야기를 아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중요한 얘기가 된다 이거죠. 자, 문제 하나 또 볼게요. 유제 7번입니다. 자, 그림에서 사각형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닮은 비가 3대 4다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EFGH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닮은 비가 3대 4니까 EF의 길이를 이렇게 직접 구할 수 있죠. 또 EH의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있고 EF의 길이도 직접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cm에 12cm 더하니까 둘레의 길이는 32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안 풀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12cm의 대응변, 이게 3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너는 9cm겠구나. 자, 여기 3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는 6cm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서 이 왼쪽에 있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 볼수 있는 겁니다. 9cm에 9cm 더하면 18cm, 거기다 6 더하니까 24cm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둘의 닮은

닮은비를 생각해 보면 그 닮은비가 몇대 몇이다? 3대 4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이둘 사이의 길이의 비율도 몇 대면 3대 4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32cm라고 써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선생님, 첫 번째 풀이가 더 쉬운데요? 맞아. 이 문제는 그래요. 하지만 학교 시험에 출제할 때 왼쪽에 있는 정보를 많이 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정보는 조금만 준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래 있었던 도형의 둘레의 길이에서 닮은비를 활용해서 다른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두 번째 풀이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니? 선생님, 그래도 저는 이게 불편해서 그냥 직접 구할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유제 8번 볼게요. 1,5와 1,5'의 닮은비가 3대 2이고 1,5의 넓이가 18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 그때 1,5'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아이까짓 것 1의 넓이 구하지 뭘이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1의 넓이 5를 18파이 제곱센티미터라고 넓이를 찾아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둘의 닮은비를 3대 2라고 주었기 때문에 뭘 생각해야 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원의 중심에서 요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의 반지름을 r이라고 이야기하면 r을 제곱해서 파이를 붙이면 18파이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파이파이 약분을 하더라도 어떤 수를 제곱해야 18이 되는지 알수 있나요? 아니지, 그치?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곱해서 18이 되는 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지름 r을 구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3대 2의 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반지름 찾아낼 수가 있나요? 없어요. 이제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도형이 뭐냐에, 어떤 도형에 어떤 정보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반지름을 구해낼 수도 있고요. 구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니? 그럼 구해내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푸나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1,5와 1,5'의 닮은비가 3대 2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넓이비를 그냥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9대 4다라는 넓이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9대 4의 넓이비를 가지고 있는 게 다음과 같이 18파이 대 1,5'의 넓이라고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럼 우리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생각해 볼수 있죠. 아니면 이렇게 올때 2파이 곱했으니까 이렇게 올때 2파이 곱해준다면, 1,5'의 넓이가 몇 파이? 8파이 제곱센티미터다라는 얘기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실제로 1,5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있는 5프라임이 더 작다라는 걸또 우리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정확히 모르지만 그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3대 2다라는 이 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넓이가 18파이 대 8파이로 9대 4의 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좋아.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제 8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넓이비를 제곱해서 부피비가 나온 그 닮은비를 제곱해서 넓이비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모른다면 풀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치? 안타깝잖아. 네, 그래서 그 내용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한 차원 확장시켜 놓은 게 어디냐? 바로 입체 도형에서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체 도형에서 넓이는 뭐예요? 당연히 겉넓이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겉넓이도 넓이니까 그렇지. 닮은비의 제곱비만큼에 해당이 될 거고요. 부피비는요.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세번 곱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 대 n이 세번 곱해지면서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의 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입체 도형에서 확인해 볼때 가장 좋은 건 바로 9입니다. 9.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MA인 9와 반지름의 길이가 NA인 9두 개의
겉넓이와 부피를 비교해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m제곱 대 n제곱이 넓이의 비고 부피의 비가 m세제곱 대 n세제곱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어요. 실제로 부피비를 생각할 때 3분의 4 파이의 반지름의 세제곱하고 쓰여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분의 4 파이의 반지름의 세제곱하고 쓰여지니까 어떤 일 벌어져? 3분의 4 파이, 3분의 4 파이 사라지고요. m 세제곱 a 세제곱이고 n 세제곱 a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 a 세제곱 사라지면서 결국은 이 결과가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다라는 걸 바로 확인해 볼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볼때 우리 9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겉넓이의 비는요? 4πr 제곱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넣고 계산해 보면 m 제곱 대 n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입체도형에서 부피비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닮은 비의 세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유제 11번 문제 하나 볼까요? 두 개의 구가 있는데 닮은 비가 3대 5로 주어져 있대요. 그랬을 때두 구에서 구 A의 겉넓이가 36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구 B의 겉넓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 B의 겉넓이를 S 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하고 비례식 한번 세워볼까요? 자, 현재 닮은 비가 3대 5로 주어져 있는데 겉넓이의 비를 생각하니까 겉넓이의 비는 제곱비가 되면서 9대 25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36파이 대 얼마? S라고 이렇게 비례식 세워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식 세우면 되는데 계산이 불편하니까 9에서 36파이 갈때 4파이 곱했으니까 여기도 4파이 곱해주면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넓이 S 생각해보죠. 그렇다면 100파이 제곱 센티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간단하잖아? 그래. 알고 있어야 우리 문제를 푸는데 훨씬 간편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유제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죠. 그림과 같은 두 개의 원뿔 AB가 서로 닮은 도형이고요. 원뿔 A의 부피가 1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그때 원뿔 B의 부피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닮은 비를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4cm와 6cm로 주어져 있으니까, 닮은 비를 생각하면, 닮은 비는 2대 3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닮은 비를 가지고 부피의 비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부피비는요, 세제곱하면 되니까 8대 27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첫 번째 구의 부피가 1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였고요. 자, 두 번째 부피를 우리 V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한다면 비례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겠네요. 부피의 비가 8대 27인데 그게 바로 16파이 대 V다라고 식 세워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역시나 2파이 곱한 거니까 너도 2파이 곱해주면 된다 생각할 수 있어서 부피 V가 5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야라고 결론 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가요? 만약에 이거 넓이비를 세제곱해서 부피비를 만들었다라는 걸 모른다면 이 원뿔의 반지름 높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불가능해요. 그쵸? 그러니까 미지수를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과 같이 닮은 비와 넓이 비와 부피 비 사이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삼각형의 닮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오늘 이번 시간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분야, 과학 분야로 들어가 볼까요? 두 개의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글은 잠은 꼭 자야 할까? 입니다. 잠을 안 자고도 살 수 있다면 하루 24시간

시간을 온전히 쓸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멋진 내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근데 잠을 자야 돼요. 자, 두 번째 글은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류 전쟁입니다. 아, 이거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죠. 자, 첫 번째 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문으로 분석하는 시각 자료. 렘수면과 비렘수면입니다. 우리 잠의 종류에 대한 건데, 렘수면은 자는 동안 안구가 빠르게 운동하는 수면 상태예요. 그래서 렘,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의 약자예요. 잘 외웠다. 생각 안 날까 봐. 자, 이때 꿈을 꿉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전체 수면 시간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고, 비렘 수면은 이제 렘 수면이 아닌 수면이죠. 자는 동안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수면 상태의 전체 수면 시간의 4분의 3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취침을 해서 다음날 이제 그 아침, 뭐 어차피 같은 날이죠. 12시에 취침을 해서 7시에 기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는 잠을 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글 내용을 만나보겠습니다. 잠은 꼭 자야 할까? 영수는 기말고사 기간이다. 시험 기간 동안은 안 자고 시험이 끝나면 몰아서 보충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죠. 그 잠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어요. 근데 뭐 며칠만 안 자도 사람이 완전히 정말 막 환각을 보고 막 환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 이상 헛것을 보고 막 헛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잠을 꼭 자야 돼. 아쉬운 마음에 잠꼭 자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문단은 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이어서 2문단 잠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다양한 잠의 자세에 대한 내용인데 잠의 특성 어때요? 우리 잘 때. 움직임이 거의 없죠. 물론 자다가 약간 뒤척이는 경우는 있지만 깨어있을 때처럼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웬만한 소리나 빛이나 동작으로는 사람을 깨우기가 어렵죠. 크게 일어나 흔들어라 이러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깨어납니다. 잠은 그렇죠. 다양한 잠의 자세로 뭐 인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동물의 자세. 우리는 누워서 자는데 뭐 서서 자는 동물도 있고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2문단이고요. 이어서 다음 내용 보죠. 자, 앞에서 우리 여러분 이 부분 중심 화제예요. 잠꼭 자야 하는 걸까? 제목에서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죠. 잠은 꼭 자야 하는가? 그러면 잠을 자는 동안은 온몸과 뇌가 쉬는 것일까? 라고 물었고 바로 이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죠. 이와 같은 방법,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문답법.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잠을 자는 동안은 온몸과 뇌가 쉬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그냥 한번 물어보고 바로 답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면 좀 주의환기가 돼요. 그래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 내용에 더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노는 시간이라면 인생의 3분의 1을 허공에 날리는 셈이죠. 맞아요. 하루 8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하면 3분의 1을 자는 거야, 우리는. 잠자는 시간이 좀 아깝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은 쉬지만 뇌는 깨어있을 때와는 다르게 활동을 하네요. 뇌는 활동을 해.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을 잘때 근육과 뇌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문단 잠을 자는 동안 다르게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걸까?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입력된 정보들을 정리해서 지워버릴 정보와 오랫동안 보관할 것을 분류하여 장기 기억 폴더에 집어넣는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부한 것을 오랫동안 잘 기억하려면,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자야 돼. 잠을 자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안 자면 기억을 하는 것 같지만 금방금방 날아가 버려. 오히려 시험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야 돼요. 너무 많이 자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장 박동을 늦추고 근육을 이완하며 호흡수를 줄여서 최대한 잘쉴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는 동안에 뇌가 한다라는 겁니다. 잠을 잘 때의 상황이 나와 있네요. 뇌는 다음 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정보를 정리하고 몸은 에너지 충전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잠을 자는 동안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잠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은 꼭 자야 되는 거죠. 잠은 꼭 필요한 재충전과 정리의 시간이다 라고 잠의 의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 잠을 자는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게 뇌가 그냥 잠을 자버리는 것이 아니고 뇌는 계속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꼭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자야 돼. 그죠? 충분히 자줘야 되겠습니다. 잠은 일정한 리듬

믿음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그 그래프를 여기서 떠올리시면 돼요. 인간의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장착되어 있고 24시간을 주기로 일정하게 수면과 각성을 오간다. 그렇죠? 잘 시간은 자고 각성되어 있을 시간은 지금처럼 깨어나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졸리고 시간이 되면 깨어난다. 낮에 활동하다 보면 수면 유도 물질이 몸에 쌓이고 이것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잠이 쏟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활동할 때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이 몸에 쌓여요. 수면을 유도해 수면을 끌어들이는. 근데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자야 되는 거죠. 잠을 자게 되는 원리네요. 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뇌의 부위는 시교차상액. 와, 말이 어렵습니다. 시교차상액으로 손과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입니다. 잠과 관련된 물질. 멜라토닌은 어두우면 많이 분비되고 밝을 때에는 적게 분비된대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낮에도 졸린다. 아하! 비 오는 날에 왜 낮에 졸리나? 기압이 낮아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것도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 오는 날에 낮에 졸리는 까닭 중에 그 멜라토닌이 어두우면 많이 분비돼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자, 이어서 봅시다. 여기까지는 잠과 관련된 인간의 생체 리듬에 대한 내용이었죠. 잠은 두 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앞에 그래프를 떠올리는 게더 직접적이겠네요. 저 REM수면, 비REM수면 가는 것. 자, 자는 동안 빠르게 안구가 운동하는 REM수면과 그렇지 않은 비REM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잠의 두 가지 형태예요. 두 수면의 생리적 상태는 매우 다르고, 꿈은 주로 REM수면일 때 꾼다. 일반적으로 잠은 비REM수면으로 시작해서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REM수면으로 진행하는 주기를 거치는데, 우리 그래프에 보면 주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보통 90분 정도다. 전체 수면 시간에서 REM수면은 4분의 1 정도로 잠들고 나서 2시간 이내에 한 번쯤 깨는 경우가 많다. 잠이 깊어질수록 뇌파는 느린 파형, 서파. 라고 하는데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깊은 잠을 서파 수면이라고 한다. 잠의 질을 평가할 때 전체 수면 시간 중에 깊은 잠에 빠지는 비중을 측정해서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죠. 깊은 잠에 많이 빠지면 이제 잘 잤다. 그러니까 잤는데 잔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얕은 잠이라서 자꾸 자다 깨다 하는 그런 경우. 자, 여기까지 6문단 잠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렘 수면과 비렘 수면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꼭 8시간씩 자야 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대요. 역시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죠. 5시간 정도만 자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시간은 자야 하는 사람도 있다. 아,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내용이네요.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10시간 자야 좀 충분했던 것 같아요.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잤어. 한 10시? 늦어도 10시 반에는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잠이 많이 줄었어요. 어제도 몇 시간 잤냐? 한 5시간 정도 잔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잠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깨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수면 시간은 타고난 체질과 평소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좀 나오고 중요한 것은 잠의 질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짧더라도 깊이 잔다면 충분히 수면 부채를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8시간을 자야 해서 여기 중략된 내용에 보면 꼭뭐 8시간을 잔다고 해서 8시간을 못 잤어. 2시간씩 못 잤어. 그렇다면 내가 3일 동안 2시간씩 못 잤으니까 6시간을 못 잤어? 그러니까 주말에 6시간을 더 자야 돼.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짧더라도 깊이 잔다면 충분히 수면 부채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바람직한 수면 시간과 잠의 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푹좀 잘들 자고 있나요? 잘 자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너무너무 피곤하죠. 하루 종일 졸려요. 근데 또 그러다가 막상 또 자야 될 때가 되면 또 다시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또잘못 자고. 이게 반복이 되면 정말 사는 게 힘듭니다. 잘잘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자,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2,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잠의 특성과 형태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인데요. 자, 잠의 일반적인 특성 글에 나와 있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 잠을 자면 웬만해서는 깨우기가 어렵고, 동물마다 독특한 자세로 잠을 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의 역할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뇌는 다음날을 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버릴 거 버리고, 장기 기억으로 넘길 건 넘기고, 그죠? 그리고 몸은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휴식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잠은 재충전과 정리의 시간이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이어서 잠의 두 가지 형태, 렘수면과 비렘수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렘수면은 말 그대로 렘수면, 안구가 빠르게 운동하는. 이거 한번 좀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 저 누구 잘때좀 봐봐요.
안구가 움직이는지. 너 램수면이구나.

그때 꿈을 꾼다는 거죠. 전체 수면 시간의 4분의 1 정도이고 꿈을 주로 꾸는 수면입니다. 비렘 수면은 자는 동안 안구가 빠르게 운동하지 않는, 그래서 렘 수면 앞에 아닐 빗자를 쓴 거죠. 전체 수면 시간의 4분의 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꿈을 꾼다는 건데 매일. 어제 꿈안 꿨는데? 이건 안꾼게 아니라 사실 뭐 기억을 못하는 걸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잠의 주기입니다. 잠의 주기. 비렘 수면에서 시작해서 렘 수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고, 보통 90분을 주기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글의 끝부분에서는 수면 시간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잠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꼭 8시간 자야 되는 거 아니고, 뭐 5시간 자도 깊이 푹잘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잘잘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스텝 3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어요. 사실 이해 문제는 꼭 맞춰야겠습니다. 잠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그쵸? 글의 끝부분에 나와 있었고요. 동물에 따라 잠을 자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확인할 수 있죠.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입니다. 맞고요.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은 휴식을 취하지만 뇌는, 그쵸, 움직인다고 했죠. 잠을 잘때 뇌는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여 근육을 이완시킨다라고 했는데, 3문단을 보면 최대한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제한다는 설명이 잘못됐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보기를 참고하여 수면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요거 우리 앞에서 봤던 배경, 그 시각 자료 내용이죠.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잠을 자면서 깨어날 때까지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일어나기 직전에 꿈을 꾸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기상을 아침 7시에 했는데 렘 수면 상태에서 깼네요. 꿈은 렘 수면 상태에서 꾼다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죠. 비렘 수면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지만 깊이는 점점 깊어진다? 비렘 수면, 비렘 수면, 비렘 수면, 비렘 수면 보면 그래프에서 주기는 길어지고 깊이는 점점 얕아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얕다, 깊다잖아요. 그래서 2번 설명이 잘못되었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잠이 든후 대략 90분 안에 가장 깊은 잠의 상태로 들어간다. 12시에 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1시 반이, 1시 30분이 됐습니다. 1시간 반, 90분이죠. 가장 깊은 수면 맞네요. 전체 수면 시간 중렘 수면이 4분의 1을 차지하며 그 길이는 점점 길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글과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볼수 있죠. 12시부터 7시까지 잠을 잔다고 했을 때렘 수면은 대략 4번 정도 이루어진다. 렘 수면, 렘 수면, 렘 수면, 렘 수면, 4번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렘수면에 대해, 비렘수면, 렘수면, 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부터 키워보도록 하죠. 자, 직류와 교류입니다. 직류, 교류, DCAC.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자, 직류는 전류의 방향이 일정해요. 그래서 전압의 세기가 일정합니다. 전압의 세기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 제품에 손상을 거의 주지 않는데요. 단점이 뭐냐면 발전기의 구조가 복잡해. 장거리 송전이 어려워. 그러니까 발전기가 있는 발전소를 되게 많이 만들어야겠죠. 장거리 송전이 안 되니까. 어쨌든 활용으로는 건전지, 전화선, 컴퓨터, 라디오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류 어때요? 전압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난리네요, 그죠? 장점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교류 발생기를 만들 수 있고, 변압기를 통해 쉽게 전압을 높일 수 있어 장거리 송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멀리까지도 이동을 할 수,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저장이 쉽지 않아요. 전압의 세기가 고르지 않다라는 것, 그래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제품에 손상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와 같은 직류와 교류의 전쟁,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류 전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음기, 전구 등을 발명하여 발명왕으로 유명한 미국의 토머스 에디슨 회사를 설립했어요.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과학기술자인 니콜라 테슬라한테 에디슨이 설립한 전기 회사에서 발전기를 개량하는 일을 했대요.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건 뭐지? 한때 에디슨의 회사에서 테슬라가 일을 했다는 것,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1문단은 에디슨과 테슬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적이 있는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한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 자, 이들에게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전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 하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빠르게 바뀌는 교류이다. 자, 이 부분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을 찾으라면 대조, 정의, 구분이에요. 다 찾았나요, 여러분? 세 가지? 자, 일단 직류는 전류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교류는 전류가 흐르는

멀리 전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교류는 할수 있어. 그 차이점 맞죠? 근데 모터를 돌릴 수가 없어요. 어때요? 직류하고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교류는 한 전구에 불 정도 들어오게 하는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지. 기계를 돌릴 수가 없다는. 이건 정말 좀 치명적인 단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에디슨의 그 활약으로 전기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쓰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전기 제품 얼마나 많아요. 이 스튜디오에만 해도 지금 전기 제품이 너무나 많아.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는데 기계를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모터를 돌릴 수가 없는. 그지? 그게 초기 교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 해결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초기 직류의 특징과 초기 교류의 특징, 이렇게 전류의 종류와 특징을 이 문단에서 알수 있네요. 자, 이어서 볼까요? 에디슨의 회사를 테슬라가 그만뒀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곧 테슬라 전기 회사를 설립합니다.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교류 발전기의 교류에서도 작동하는 모터를 개발해 버렸어. 이제 교류로도 기계를 돌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야. 테슬라의 성과입니다. 에디슨의 정말 대적할 만한 그런 존재가 돼버렸네요. 교류 모터로 인해 교류로도 모터를 돌릴 수 있게 되자 직류의 장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단점이 부각되겠죠. 멀리 송전이 안 된다는 것. 이후 테슬라는 웨스팅하우스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에 들어가 전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계속했다. 자, 이렇게 3문단 전기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한 테슬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한편 에디슨은 1880년에 에디슨 조명 회사를 세워 뉴욕 맨해튼의 59가구에 110볼트의 직류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1887년에는 미국의 121개 발전소에서 직류 전기를 공급했다. 아, 이제 뭐 열심히 이제 그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직류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직류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잖아. 직류 전기는 전선에 발생하는 열 때문에 2.4km 내에서만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대요. 따라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도시 근처에 발전소를 세워야 하는데, 아니, 도시 근처에 세운다고 해도 2.4km 이내에서만 효과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도시 안에도 발전소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직류 전기를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직류 전기의 한계입니다. 교류는 그런 게 없다 그랬잖아요. 자,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한 교류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까지 가능하대요. 자, 이것이 뭐다? 본격적인 전류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 교류와 직류 간 전류 전쟁의 시작인데, 사실 당시에 에디슨이라는 사람의 그 명성은 어땠을까요? 뭐 앞에도 나오지만 전구 축음기 발명 이후로 에디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다라고 할 만합니다. 사실 뭐 진짜 중요한 것은 전기를 쓰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발전소 만들죠, 뭐 전선 깔죠, 뭐 스위치나 뭐 계량기 이런 거 만들죠. 이런 거다 에디슨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처음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에디슨의 말을 더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 과연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봅시다. 에디슨은 교류는 너무 위험하다며 직류를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교류가 위험해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류의 위험성을 주장한 에디슨인데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 이거 지금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에디슨이 막 실험을 해요. 동물 실험. 동물들한테 교류 전기를 통하게 해서 감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렇게나 위험하다. 어? 아니, 뭐, 직류는 안 그렇겠냐고요. 직류는 흉하게 하면 위험하지. 그리고 그, 전기 의자 실험? 그래서 이제 그 사형 집행할 때 전기 의자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 교류 전기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막 밀어붙였대. 저렇게 교류 전기는 사람을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에디슨도 알았을 거예요. 한계라는 거를, 그지? 근데 이렇게 좀, 약간 좀 비겁한 방법이 아닌가 좀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교류가 직류보다 위험하다는 에디슨의 주장은 그래요. 사실과 달라요. 똑같이 위험하지, 전기인데. 에디슨의 보여주기식 광고 덕분에 초기의 전류 전쟁에서는 에디슨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막 이렇게 보여주기를 하다 보니 그안 보여주는 사람들은 뭐 없으니까 안 보여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5문단 초기 전쟁에서는 에디슨이 우위를 보였다는 내용이죠. 우세를 보였다. 자, 교류 사용을 주장하던 웨스팅하우스는 거의 파산 지경, 회사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에

테슬라는 자신의 발명 대가로 지불되는 특허료를 받지 않겠다고. 와, 대단한데? 웨스팅하우스와 약속을 했습니다. 확신이 있었나 봐요.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류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테슬라의 노력이죠. 그리고 차츰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마침내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사용될 조명 설비 공급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사는 교류 전기로 박람회장을 환하게 밝혔다. 1895년에 있었던 나이아가라 폭포 수력 발전소 건설 공사 역시 와 웨스팅하우스가 따냈어요. 교류의 공급은 크게 확대되었고 에디슨과의 전류 전쟁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는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그렇죠? 자, 입문단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전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내용이죠. 아, 참. 에디슨은 이후에도 계속 직류 사용을 주장했어요. 아쉽죠. 에디슨이 직류를 처음 공급했던 뉴욕에서는 2007년까지도, 어머, 되게 최근이에요. 1600가구가 직류를 사용하다 그해 11월 14일에야 직류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죽기 전 자신의 가장 큰 실수는 테슬라와 그의 연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대요. 자, 테슬라의 연구를 결국 죽기 전에 인정을 했는데, 한번 에디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류의 사용을 주장했을까? 아마도 그 자기 주변의 사람들 때문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회사, 뭐 자기를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뒤에 있으니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이해를 해보자고 들면, 그죠? 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지 맙시다.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내가 틀린 걸 인정하는 그 용기가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스텝 2, 3번이에요. 다음은 직류와 교류의 특징과 전류전쟁의 과정에 대한 내용. 그래, 내용이죠.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직류와 교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조죠. 직류는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장점은 모터를 돌릴 수 있다는 것. 초기 직류에 대한 설명이죠. 단점은 전선을 통해 전류가 흐를 때 전선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여 전류를 멀리 전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자, 초기 교류는 흐르는 방향이 빠르게 바뀌는 전류. 그래서 전류를 멀리 전송하는 데는 유리한데 모터를 돌릴 수는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모터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어서 봅니다. 이제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류 전쟁입니다. 에디슨은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했죠. 1887년에 미국의 121개 발전소에서 직류 전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직류 전기를. 이어서 직류 전기를 쓰는 도시 근처에 발전소를 세우고 초기에는 에디슨의 보여주기식 광고로 에디슨이 우세를 보였지만 결국 이제 죽기 전에 테슬라와 그의 연구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 한때 에디슨이 설립한 전기회사에서 발전기를 개량하는 일을 했는데요. 교류 발전기에 교류해서 작동하는 모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멀리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한 교류 사용을 주장을 했고 테슬라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교류의 공급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 전쟁에서 전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스텝 3, 1번입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초기에 교류는 모터를 돌릴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는 내용 있죠. 테슬라 에디슨은 한때 같은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직류가 교류보다 위험하다는 에디슨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했죠. 오문단. 에디슨은 교류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3번 내용이 잘못되었네요. 테슬라는 자신의 특허권을 포기하면서 교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했죠. 직류 전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시 근처에 발전소를 세워야 했습니다. 멀리 송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윗글에서 서술한 서술 방법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이라고 했는데 힌트는 바로 이 부분이죠. 전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이고 하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빠르게 바뀌는 교류이다. 자, 두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대조. 여기 보니까 직류와 교류에 대한 설명인데 특징이 서로 다릅니다. 차이점 맞죠?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자, 나는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구성 요소로 쪼개는 방법은 분석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는 분석이 사용되지 않았죠. 대상의 뜻을 정확하게 밝히는 방식을 정의라고 합니다. 보면 직류는 항상 한 방향으로 흘러요. 교류는 흐르는 방향이 바뀌어요. 직류와 교류의 개념 설명했으니까 정의도 맞죠.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0: 전류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느냐, 방향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어서 설명한 방법. 구분이죠. 구분의 설명 방법도 쓰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 방법 묻는 문제는 우리 국어 시험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그냥 설명 방법의 이름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설명 방법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적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설명 방법을 잘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어야겠어요. 해서 맞는 것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에디슨과 테슬라의 이 전류 전쟁 꽤나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 지문은 되게 그걸 압축해서 보여줘서 좀 내용이 짧아요. 우리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면 좀 길게 자세하게 나온 자료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궁금하다 싶으면 다른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비문학 주제를 공부하는 하나의 재미가 됩니다, 여러분. 글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알았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다른 자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우리 어휘 보물상자 만나볼게요. 먼저 첫 번째 어휘는 유도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유도라고 해요. 낮에 활동하다 보면 수면 유도 물질이 몸에 쌓인다. 그럼 수면으로 이끄는 물질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어휘는 파산입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하는 것을 파산이라고 해요. 교류 사용을 주장하던 웨스팅하우스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유도 파산 두 개의 어휘를 오늘의 보물로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나요? 이어지는 과학 분야의 두 개의 글, 화학의 달력, 주기율표, 그리고 단풍의 색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 재밌겠다. 그쵸? 과학 수업과도 관련된 내용이니까 미리 읽어가지고 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
1: 창조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연금 유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전기와 자기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정전기, 그중에도 마찰 전기, 그리고 흐르는 전기, 그러면서 오매법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다면, 오늘은요, 자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자기력 같은 거 떠올리면, 여러분들 자석이 쉽게 떠오를 텐데요. 오늘은 그러한 생각을 아주 확장하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질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굉장히 재밌는 도구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석 있으니까 자기장, 이제 전류를 흘려줄 거거든요. 전류가 쭉 돌아가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바로 오늘의 질문, 전류를 흘려줬더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여기 자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석에 보면 N극도 있고 S극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거 뭐냐면

N극과 N극을 여러분 가까이 해요. 그러면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하게 되죠. 그가 우리 청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N극과 S극은요, 서로 끌어당기거든요. 인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자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구하는 곳을 농구장이라고 하고요, 축구하는 곳을 축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 공간이 바로 장, 필드의 개념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바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자기장의 방향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주변에다가 조그만한 나침반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 나침반 바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고, 이 자기장이 눈에 보이면 공부하기 참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의 선, 바로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려서 사용하는데, 이 자기력 선은요, N극에서 나와서 주변을 자석 주변을 돌아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자기력 선은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라는 특징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센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특징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석이 이런 자기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사고를 조금 넓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자석이라고 하는 게 자기장을 갖는데, 그럼 자석만 자기장을 갖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석이 있고요.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주변을 돌아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바로 지금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으로 나타낸 것, 자기력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자석만 우리가 흔히 공부했던 자기장을 갖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기장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자석만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학생답게 자기장 공부한다면, 자기장이라고 할 때는 아,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지.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전류가 흐르는 선, 우리가 도선, 전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지금 도선, 전선이 있다고 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만 자기장이 형성되냐면, 바로 이 도선에, 이 전선에 전류가 흘러야만 그 주변에 마치 자석처럼 자기장을 갖더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장이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렇게 직선 도선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전류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장 형성되지 않는데, 바로 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주변이 마치 자석처럼 자기장을 갖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그만한 나침반을 주변에 보았다 놓고 이 받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었더니 자기장의 방향이 보이더라는 거죠. 일단 자기장의 모양이 어땠느냐? 지금 보면 원의 중심은 같으면서 원의 크기가 다르죠? 우리는 그것을 같은 중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바로 동심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직선 도선의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은 크기가 다른 동심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찾느냐? 이때 우리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요, 이 도선의 전류의 방향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가락이 감아쥐는 방향이 있죠. 즉, 예를 들어 얘가 도선이면 지금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두면 이내 손가락이 감아쥐는 방향이 있다고요. 바로 그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때는 주로 어떻게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나침반의 어느 위치를 이렇게 두고 어느 방향으로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아니 이게 원이어서 계속 돌아가는데 어떻게 방향을 지정해서 말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만 딱 나침반이 놓여진 그 위치에서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도선이 있고 평소에는 자기장 형성되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면 그때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으로 두시고 네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주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면서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은 바로 동심원, 크기가 다른 동심원의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모습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도선을요, 이제 살짝 한번 구부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원형 도선이 되겠죠. 방법은 여러분 역시나 동일합니다. 전류가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선 전류의 방향이 위쪽인 거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오른손 두시고 내 손으로 감아지는 방향, 그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전류가 쭉 가요. 그럼 여기에서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내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방향. 그럼 지금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방향이 되겠죠. 쭉 가서 전류가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엄지손, 지금 엄지손가락 아래 손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 네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지는 방향, 그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라고 여러분 자기장의 방향 찾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본 것이 바로 직선 도선 주위의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전선, 도선을요. 여러 번 칭칭칭칭칭칭칭칭 감은 거거든요. 우리 그걸 지금부터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 바로 코일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 번 칭칭칭칭칭칭 감겨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아, 이름 자체가 일단 코일이고 얘도 평상시에는 자기장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그때는 이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 달라지냐? 사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더 쉽게 공부하긴 하지만 여러분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여기에 보면 지금 전류가요 저렇게 감기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감기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방법을 그대로 써보자고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두면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라고 했죠. 지금 제내 손가락이 네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바로 그 방향을 연결해 보면 그게 바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주셔도 당연히 되고요. 근데 이제 코일에 관련된 문항이 자주 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코일만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가지의 방법을 더 안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코일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저 뒤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 방향으로 오른손에 이번에는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있죠. 그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코일 주변은 어떨 거냐면 바로 우리 막대자석 생각했던 것처럼 내부 자기장의 방향 결정이 됐죠? 그러면 주변을 돌아 다시 들어가는 마치 막대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것은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가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찾았던 방법과 동일하게 당연히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코일은 조금 더 자주 나오니까 새로운 방법까지 익혀두셔도 되겠습니다. 되셨죠?
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코일의 경우에 전류의 방향을 먼저 여러분 화살표 방향으로 두세요. 그럼 그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 오른손으로 설정하시고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있죠? 그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코

화장실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이더라. 그럼 그 방향에서 이제 주변을 돌아 다시 들어가는 모습까지 우리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을 때 자기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석만 떠올렸다고요. 자석이 자기장을 갖는 거? 아, 그거 우리가 알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거 공부했으니까 누군가가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고 하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 아, 그러면 도선이 있고 평상시엔 자기장 형성되지 않지만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선이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여기 주변에도 자기장이 형성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인 거예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만나게 된다면 그때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바로 그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걸요, 자기장 속에서라고 얘기하니까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장은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 M극에서 S극입니다. 이거 떠올려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자석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코일 자체가 자기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코일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도 자기장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 그다음 이 코일 주위에 있는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두 개의 자기장이 결국에는 상호작용해서 서로 자기력에 의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어떤 힘이 발생하더라. 그 받는 힘을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자기력, 그럼 지금 이 힘이 왜 발생했는지 생각해 보면 바로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 그다음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것 때문에 힘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그 원인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전류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이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커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되냐면 이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방법은 뭐냐면 역시나 여러분의 오른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오른손에서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 있죠? 이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으로 두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인데 그냥 편하게 여기가 N극, 위쪽이 S극 향하게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두 개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면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바로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 오른손이어야 돼요. 네 손가락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면서 얘를 N극, S극의 방향으로 두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손바닥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서 그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말굽자석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럼 N극에서 S극, 아, 이거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구나. 라고 찾아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우리한테 줬네요. 그럼 전류의 방향. 그 다음, 자기장의 방향. 그럼 손바닥이 지금 선생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힘을 찾을 수 있는지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니까요. 우리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개념책 21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선근에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거냐면 이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때 이 도선근에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자, 그러면 힘의 방향 찾으라는 거죠. 해볼게요. 자, 일단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죠. 그럼 아래를 향해야 돼요. 그럼 지금 손바닥이 그렇죠. 앞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선근에는 B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몇 번만 연습해보면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또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개념책 역시나 212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요렇게 지금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건지 볼게요. 일단 전지가 있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그러면 플러스극에서 나와서 요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죠.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말급좌석이 있으니까 N극에서 S극의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일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전류의 방향 쪽으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설정하시면 손바닥이 지금, 그렇죠. 위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여기에 지금 깔려있는 이 알루미늄 포일이라고 하는 것은 A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은 두 개의 자기장이 만나야 하는 거고, 하나는 연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상시 존재할 텐데, 그럼 또 하나의 자기장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 거죠.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에는 스위치를 닫아주어야 하더라. 그래서 스위치를 닫으면 힘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 실험의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같은 원리인데 이 알루미늄 막대가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역시나 전원장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플러스극에서 스위치는 닫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전류가 흐르니까 도선 주위에 자기장 형성될 겁니다. 쭉 와서, 아, 전류의 방향은 요 방향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 주위에 자기장 형성됐고요. 그다음 여기 좌석 있어요. 그럼 연구좌석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N극에서 S극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설정해 볼게요. 오른손 중요합니다. 우리 전류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N극에서 S극 방향이면 지금 밑에 방향이에요. 그럼 지금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선생님 쪽을 향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알루미늄 막대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에 지금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니크롬선입니다. 집게를 A 쪽으로 가져가야 할지, B 쪽으로 가져가야 할지, 언제 힘의 크기가 커질까요? 일단 그럼 전류의 세기가 커져야 되는 거죠. 전류가 더잘 흐르게 되려면, 그렇죠. 바로 전류의 흐름,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저항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저항이 작으려면 길이가 줄어들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집게를 OA 쪽으로 더 가까이 가져갈수록 저항값이 작아지고 전류의 세기는 커집니다.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힘의 크기가 커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 오메 법칙과 연결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 해석까지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힘의 방향을 찾는 거 연습했는데, 그럼 이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도선이 한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니까요. 그걸 한 방향으로 뺑글뺑글뺑글뺑글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그걸 바로 전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 한번 볼게요. 자기장 속에서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이거는 연구자석에 의한 자기장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그러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 형성되겠네요. 두 개의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면 바로 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 힘을 이용해서 회전시키는 장치가 바로 전동기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들어본 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는 힘을 이용해서 코일을 회전시키는 장치, 우리는 그것을 전동기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일단 영구좌석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자기장 속에서라고 하는 걸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그 자기장 속에서 우리가 코일을 두는데 코일만 둬선 안 되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둬야 해요. 그래야 자기장 형성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파악하실 수가 있죠. 그럼 요 부분에서는 저 뒤로 들어가는 게 전류의 방향, 돌아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럼 우리 공부했던 것 그대로 힘의 방향 찾아볼게요. 일단 여기입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앞이고요. 그다음 N을 써야 했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손바닥이 지금 위에를 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힘의 방향은 위의 방향이 되겠네요. 즉, 요 부분에 해당하는 도선은 위로 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요 도선 부분 보도록 할게요. 요 코일의 요 부분. 그러면 N극에서 S극이라고 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는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기장의 방향 여전히 N극에서 S극 방향. 근데 저 뒤로 되면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되죠. 따라서 힘의 방향이 아래가 되더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왼쪽은 위로 가려고 하고 오른쪽은 아래로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얘가 위쪽으로 힘을 받는 이유는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전류의 방향 때문에 힘을 위로 받는 거예요. 자, 이제 힘을 위로 받아서 쭉 이동해서 만약에 반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반바퀴로 돌아와도 얘는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엔 계속 위로 힘을 받을 거니까 다시 위로 힘을 받으면 원위치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하던 대로 계속 한 바퀴로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서 코일이 일정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는 역할. 그걸 우리는 바로 정류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정류자의 역할로 한 방향으로 계속 뱅글뱅글 회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 전동기의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방향을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개념책 212페이지에 있는 그림 가지고 왔는데, 전류의 방향 좋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앞으로, 여기에서는요, 뒤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 N에서 S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자고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전류의 방향,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N에서 S 방향. 그럼 지금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정해서 손바닥이 앞을 보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손바닥이 반대가 되죠. 또 원래 위치에서 자기장의 방향, 좌석의 극을 바꾸면 역시나 손바닥이 반대가 되거든요.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은 일정한데 지금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했어요. 그럼 당연히 힘의 방향은 위의 방향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전류의 방향도 바꾸고 그리고 다시 자기장의 방향도 바꾼다면 그때 둘다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동시에 바꿔준다면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A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 요렇게 들어가서 돌아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N에서 S다 요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앞으로 그리고 NS 방향 하면 손바닥이 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가에서는 기역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은 일정한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 거죠. 따라서 디귿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나에서는.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얘는 위로 힘을 받을 거니까 결국에는 A 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결과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방향 찾는 게 종종 출제가 되니까요. 내가 각각의 방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류자의 역할까지
그리고 힘의 방향을 바꾸게 될때 전류의 방향만 바꾸거나 자기장의 방향만 바꾸게 된다면 힘의 방향이 각각을 반대로 하면 반대가 되지만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모두 반대로 한다면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여러분 전동기에 넣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동기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스피커, 세탁기, 전기 자전거, 로봇 청소기, 드론 등그 안에 우리가 모터가 들어가는 대단히 많은 제품들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스피커의 원리, 그리고 그걸 간단하게 나타낸 간이 스피커의 원리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전류, 음성 신호의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 형성되죠? 그리고 나면 요 안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 그럼 자석에 의한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만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결국에 힘이 발생하는 거죠. 그 힘에 따라서 진동판을 지금 진동하게 되면 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원리까지 내가 넣어서 모두 이 전동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곳곳 주변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하나는 자석을 찾으셔야 돼요. 자석에 의한 바로 연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될 거라고요. 그럼 그두 개의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힘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전동기의 이용 각각의 원리까지 여러분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자기라고 하는 그두 번째 소단원의 내용까지 모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오늘 중요한 한 문장 볼게요. 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하여 코일을 회전시키는 장치. 오늘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봤었거든요. 무엇이라고 하는지 빈칸 채워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 여러분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과학 마지막 단원입니다. 4단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 3단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용질의 양이 같을 때 물의 양이 많을수록 혹은 적을수록 용액이 더 진해진다 였습니다. 용액이 진해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물의 양이 그렇죠. 정답은 적을수록 더 진해진다 였어요. 자,

이렇게 용질의 양이 같을 때 용매의 양을 조절함에 따라서 우리는 진하기를 다르게 만들 수 있었고요. 용매의 양이 같다라고 했을 때 용질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또 진하기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꼭 잊지 말고 복습하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퀴즈 정리하고 마지막 과학 4단원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마지막 단원에서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관들, 그리고 각 기관들이 하는 이 역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교재의 176쪽이고요. 우리 핵심 정리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소단원의 제목이 우리 몸속 기관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우리 몸속을 잘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뼈와 근육이에요. 우리 친구들 뼈가 무엇인지 알죠? 몸을 만져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는 건데, 그게 바로 뼈입니다. 뼈의 생김새와 하는 일, 뼈는 모양과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먼저 머리뼈를 만져보면 둥근 바가지 모양으로 생겼죠. 그 다음 팔뼈. 팔뼈도 한번 쭉 만져보세요. 길쭉한 일자로 뻗어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갈비뼈는 여기 이렇게 갈비뼈, 우리의 몸통을 감싸고 있는 뼈지요. 좌우로 길게 휘어져 있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 척추뼈. 등 쪽에 있는 척추뼈를 만져보면 여러 개의 짧은 뼈가 마디마디마디 마디 마디 연결되어서 하나의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리뼈도 만져보면 팔뼈와 비슷하게 일자로 뻗어 있지만 더 길고 더 굵은 모양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몸의 형태를 만들고 몸을 지탱하고 몸속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뼈예요. 자, 뼈가 하는 역할, 키워드 정리할게요. 몸의 형태를 만들고요. 우리 몸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몸속 기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세 가지 키워드는 문제에 자주 등장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근육이 나옵니다. 이 뼈의 단짝 친구라고 볼수 있어요. 근육도 마찬가지로 그 크기와 생김새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왜 근육을 뼈의 단짝 친구다라고 하냐면 근육이 바로 뼈를 감싸고 있고 뼈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뼈가 실제로 움직이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뼈가 스스로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을 통해서 뼈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걸 확인한 실험이 있습니다. 뼈와 근육 모형 만들기 실험인데요. 이렇게 아래 그림과 같은 모형이 바로 뼈와 근육 모형이에요. 이 비닐봉지, 그리고 빨대를 연결하고 끝에 팔 모형을 붙여두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몸의 근육과 뼈를 상징하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비닐봉지는 무엇을 나타낸다? 팔 안쪽의 근육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비닐봉지에 빨대에 후 공기를 불어 넣으면 비닐봉지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뼈 모형이 올라가고 팔 모형이 굽혀진다라고 했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펴져 있을 때에는 비닐봉지가 납작하게 눌려 있기 때문에 길이가 20cm예요. 그리고 팔도 곧게 뻗어 있죠. 자, 이렇게 뻗어 있는 이 모형에서 빨대를 이용해서 이 비닐봉지 안에 공기를 후 불어넣습니다. 그럼 비닐봉지가 납작하게 눌려 있다가 후 불리면서 세로로 커지겠죠. 그만큼 가로의 길이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20cm였다가 17cm로 줄어들었죠. 자, 길이가 줄어들면 하면서 바깥쪽에 있는 이 팔을 당겨오는 겁니다. 팔이 당겨오니까 저절로 팔이 굽혀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하, 팔이 뼈가 그대로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굽혔다 펴졌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붙어 있는 이팔 안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어서 팔이 저절로 딸려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뼈가 굽혀지는 거구나. 이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우리 몸이 움직이는 원리는 바로 근육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를 움직여서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이걸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여기 아래 우리 실제 팔의 모형으로 나와 있지요. 팔을 굽힐 때에는 아까 모형에서 비닐봉지에 해당됐던 그 부분, 비닐봉지 팔 안쪽 근육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줄어들면 팔이 같이 딸려 올라와서 팔이 굽혀지게 된다라는 거. 반대로 팔을 펼 때에는 이팔 안쪽 근육이 이렇게 다시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팔을 쭉 당기게 되겠죠. 팔을 쭉 밀어내니까 이렇게 팔이 다시 펴진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헷갈리거든요. 실제로 팔을 굽혔다가 폈다가 해보면서 이팔 안쪽 근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직접 느껴보고 그리고 경험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소화기관이에요. 우리 친구들 소화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소화. 오늘 급식 먹고 소화가 잘안 돼서 속이 더부룩해. 또는, 오늘 아침 먹은 것이 벌써 소화가 다 돼서 배고파졌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소화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영양소가 흡수될 수 있도록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소화가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화 과정에 해당되는 소화 기관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입이죠. 우리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따라서 입은 소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입 안에 있는 이로 우리는 음식물을 잘게 잘게 잘게 잘게 부수죠. 그리고 혀로 이 음식물과 침을 골고루 섞어서 걸쭉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입을 통과해서 음식물은 쭉 식도로 이동을 해요. 두 번째, 식도 나와 있죠. 입에서 위로 음식물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는 위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위라는 기관으로 이동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쭉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이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위 안으로 들어가요. 위라는 것은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음식물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위에서도 소화 효소가 나와서 이 음식물이 잘게 잘게 잘게 쪼개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돕습니다. 자, 그다음 위에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물러 있던 이 음식물이 시간이 지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구불구불 구불구불 구부러진 긴 관인 작은 창자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작은 창자는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개고 중요한 것은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한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 머물러 있던 음식물이 작은 창자로 내려가면 위에서보다 더 작게 작게 작게 쪼개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음식물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최대한 많이 흡수하고요. 수분도 그만큼 흡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식물 찌꺼기는 그 다음에 이 작은 창자를 둘러싸고 있는 더 굵은 관인 큰 창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큰 창자는 음식물 찌꺼기에서 마지막 남은 수분을 더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큰 창자에서는 더 이상 음식물을 잘게 잘게 쪼개거나 영양소를 흡수하는 건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수분만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분까지 모두 흡수돼서 이제 정말 필요 없는 그 음식물 찌꺼기는요, 바로 마지막 항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렇게 몸 밖으로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를 우리가 대변이라고 하고 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이 그림에서요, 이렇게 음식물 쭉 지나갔는데, 선생님 여기 있는 이세 개, 이 삼총사는 왜 설명 안 하셨어요? 이렇게 궁금했던 친구들 있죠? 간 쓸개 이자라는 이 삼총사는요,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만, 소화 기관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왜냐? 이 음식물이 직접 거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이 실제로 거치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데, 간 쓸개 이자는 음식물이 지나가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소화를 도와주는 액체를 뿜어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식물의 소화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에서 시작해서 식도를 지나

위로 이동을 하고, 위 다음은 작은 창자라는 구불구불한 긴 관을 지나서 큰 창자를 지나 마지막 항문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밖으로 배출된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소화 기관들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호흡 기관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호흡한다 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맞아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것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활동을 호흡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호흡 기관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곳이 바로 코입니다. 자, 코라고 하면 콧구멍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코털과 그리고 점액들이 있죠. 공기가 처음으로 들어오고 또는 마지막으로 나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코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바로 여기 굵은 관인 숨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숨관은 굵은 관 모양이고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예요. 숨관을 통해서 공기가 이동한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굵은 관을 지나서 가지 모양,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긴 숨관 가지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숨관 가지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뻗어 있고요. 어디로 뻗어 있냐? 폐 속에 넓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관과 폐 사이에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를 우리는 숨관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기가 숨관과 숨관 가지를 지나 마지막 폐로 들어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모양, 이게 바로 폐예요. 가슴 양쪽에 한 개씩 있고 부풀어 있는 주머니 모양입니다. 몸 밖에서 들어온 산소는 받아들이고 몸 안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호흡기관 네 가지 모두 기억해 두세요. 호흡 과정,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코에서 숨관을 지나 숨관 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숨을 내쉴 때에는 반대겠죠. 폐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 공기가 숨관 가지를 통해서 숨관으로 이동하고 숨관을 통해 코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호흡의 과정을 순서대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 기관이 나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소화 기관을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했고 호흡 기관을 통해서 산소도 들이마셨어요. 이 영양소와 산소, 우리 몸 곳곳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곳에 전달을 해주어야 돼요. 그 전달을 하는, 즉, 심부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그 피를 과학에서는 혈액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혈액이 온몸을 도는 것을 우리는 혈액순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순환 기관에 해당되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심장이죠. 이 혈액이 온몸으로 순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몸통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위치에 있고요. 펌프 작용을 통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펌프 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므러졌다 펴졌다, 오므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피가 무엇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할까? 바로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면 온몸에 뻗어 있는 이 혈관으로 혈액이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순환 기관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이걸 바로 우리가 순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혈액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에 운반해주고, 즉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고, 또 몸속에서 생긴 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또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설기관도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는 배설기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콩팥에서는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무엇을 만든다? 오줌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오줌은 오줌관을 통해서 쭉 방광으로 이동을 하고, 방광에 오줌을 잠시 모아두었다가 어느 정도 차면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몸을 돌아 노폐물이 많아진 혈액은 콩팥으로 들어오게 되고, 콩팥에서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오줌으로 만든다. 그렇게 오줌이 된 것은 오줌관에 지나 방광에 모였다가 마지막 요도를 통해 밖으로 나간다. 이 순서를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단어는 이 몸속 기관이 서로서로 주고받는 영향에 대해서 나와요. 이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거든요. 자, 운동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제자리 달리기를 하기 전, 그리고 한 후, 그리고 휴식을 취한 뒤에 체온, 맥박, 호흡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실험 결과 체온은 이렇게 운동을 한 후에 올라가고, 맥박도 높아지고 호흡수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반면에 휴식을 취한 후에는 다시 운동 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여러 기관이 하는 일, 몸을 움직일 때는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한데, 따라서 우리는 소화기관에서는 영양소를 흡수하고 호흡기관에서는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기관에서 이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고, 또 온몸에 생긴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는 다시 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우리 몸의 기관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소화기관에 해당되는 질병, 호흡기관, 순환기관, 배설기관에 해당되는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 자세한 것들은 우리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질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은 우리 몸의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세요.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지탱도 하고 몸속 기관을 보호하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뼈였지요. 뼈라고 1번 정답 적어줄게요. 4번,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세요. 우리 몸에 들어간 음식물은 입, 식도, 그 다음 어디? 위, 그리고 작은 창자가 되겠죠. 작은 창자, 그 다음이 큰 창자, 마지막으로 항문을 통해 배출됩니다. 6번,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우리 몸은 호흡으로 몸에 필요한 무엇? 그렇죠. 필요한 것은 바로 산소가 되고, 몸속에서 생긴 노폐물과 같은 것들은 바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7번, 심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가위 표시하세요. 심장입니다. 자, 주먹만하다라는 건 맞지만 가슴 양쪽에 두 개가 있지는 않습니다. 심장은 하나예요. 2번, 펌프작용으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킨다. 이게 바로 이 심장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9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운동을 하면 체온은 올라갑니다. 왜냐? 근육이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호흡과 맥박도 마찬가지로 빨라진다라고 정답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제 단원평가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단원평가 1회 1번부터 시작합니다. 뼈와 근육에 대한 문제예요. 뼈와 근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뼈는 붉은색 아니죠. 뼈는 흰색이고요. 2번에 뼈가 근육을 감싸고 있다. 반대죠. 근육이 뼈를 감싸고 있죠.

3번, 뼈의 생김새는 모두 비슷하다. 아니죠? 다양합니다. 4번에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고요. 5번에 뼈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한다. 아니었죠? 근육의 길이 변화를 통해서 뼈가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2번, 각 뼈의 특징을 찾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세요. 팔뼈입니다. 팔뼈는 길쭉한 모양이죠. 니은의 연결. 갈비뼈. 자, 갈비뼈 만져보면 어때요? 길쭉하지 않고 휘어져 있는 모양이죠. 좌우로 길게 휘어진 모양이고 양쪽에 12쌍이 있습니다. 자, 머리뼈 여러분 만져보면 둥근 바가지 모양으로 생겼죠? 디귿의 연결. 3번에서 4번. 다음은 뼈와 근육 모형에 공기를 넣기 전과 넣은 후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3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기호를 쓰세요. 자, 우리 아까 개념 학습하면서 이 모형 살펴봤습니다. 기억. 비닐봉지는 뼈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 비닐봉지는 바로 팔 안쪽 근육에 해당합니다. 이 니은 공기를 넣기 전과 넣은 후에 비닐봉지 길이는 똑같다. 아니죠. 20cm에서 17cm로 줄어들었죠. 디귿, 공기를 넣으면 비닐봉지가 부풀어 오르면서 팔 모형이 굽혀진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디귿이네요. 4번. 팔을 굽힐 때 근육의 길이와 뼈의 움직임을 쓰세요. 자, 팔을 굽힐 때 바로 오른쪽 그림에 해당되지요. 팔 안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팔뼈는 따라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팔이 굽혀집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문장으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시 답안이지만 우리 친구들 그 의미가 통하게 여러분의 말로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5번에서 6번. 다음은 소화기관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위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소화기관을 찾아 기호와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죠. 자, 기역, 입을 지나서 니은 식도를 지나서 디귿, 위로 들어온 음식물이 리을 작은 창자를 지나서 미음 큰 창자를 지나서 비읍, 항문으로 나가게 되죠. 자, 이 중에서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고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일을 하는 것은 어디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디귿의 위가 되겠죠. 디귿의 위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6번. 위,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미음은 작은 창자를 둘러싸고 있는 굵은 관, 큰 창자입니다. 자, 그럼 큰 창자에 대한 설명 골라보도록 할게요. 입과 위를 연결하는 것은 식도죠.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한다. 이게 바로 큰 창자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항문이고요. 4번에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개서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하는 것은 바로 리을의 작은 창자죠. 5번에 이로 음식을 잘게 부수고 혀로 침과 음식물을 섞이게 하는 것은 기역의 입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7번. 입속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거치는 과정을 쓰세요. 자, 이 소화기관을 우리 친구들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같이 공부했죠. 음식물이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를 지나면서 소화되고 영양소가 흡수되고 마지막 흡수되지 않은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바로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키워드들을 순서대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8번에서 9번. 다음은 우리 몸속의 호흡 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기역에서 디귿 기관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죠? 자, 코를 지나서 공기가 이동하는 이 굵은 관 기역은 바로 숨관이지요. 숨관. 숨관을 지난 공기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여기 니은의 숨관 가지로 들어가죠. 숨관 가지가 되겠고요. 이 숨관 가지를 통과한 공기는 바로 디귿의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9번. 호흡기관에서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에 알맞은 순서대로 기호를 쓰고 기역이 하는 일도 쓰세요. 자, 먼저 코를 지나서 기역인 숨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니은인 숨관 가지를 지나서 마지막 디귿, 폐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중에서 기역이 하는 일, 숨관의 역할을 쓰면 바로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라는 것이 되겠죠. 10번에서 11번. 오른쪽은
주입기에 펌프를 눌러 붉은 색소물을 한쪽 관으로 빨아들이고 다른쪽 관으로 내보내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10번이 위 실험은 우리 몸에서 어느 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는 실험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거 어느 기관을 나타낸 모형이었죠? 이 펌프는 우리 몸의 심장을 나타내고 관은 혈관을 나타내고 붉은 색소물은 혈액이었잖아요. 바로 여기 4번에 있는 순환기관을 나타내는 모형이었습니다. 11번 주입기의 펌프, 관, 붉은 색소물은 우리 몸에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세요. 펌프는 바로 심장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주입기의 관은 혈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혈관 안에 흐르는 붉은 색소물은 바로 혈액이 되는 거겠죠? 혈액. 12번 심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보기에 말을 모두 사용해서 쓰세요. 심장은 어떤 운동을 한다? 펌프 운동을 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킵니다. 펌프 작용을 통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적으면 되겠죠. 13번 다음은 우리 몸속 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은 콩팥이지요. 그 다음 니은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오줌을 모아두는 방광입니다. 자, 1번의 기억은 가슴 양쪽에 있다. 아니죠. 등 허리 쪽에 있습니다. 기억은 오줌이 모이는 곳이다. 이건 방광이지요. 기억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낸다. 맞습니다. 걸러내서 오줌을 만들죠. 니은은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이다. 그건 바로 요도이지요. 니은은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낸다. 이것은 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번 다음은 배설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인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 콩팥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낸다. 니은, 노폐물이 많아진 혈액이 콩팥으로 이동한다. 디귿,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혈액 속의 노폐물이 많아진다. 리을, 콩팥에서 걸러진 노폐물이 오줌이 되어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몸 밖으로 나간다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바로 디귿이죠.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노폐물이 쌓인 혈액이 생겼어요. 자, 그 혈액이 콩팥으로 이동합니다. 니은, 그 다음 콩팥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낸다. 기어, 마지막 그 노폐물은 오줌이 되어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밖으로 나간다. 리을 순서로 나타낼게요. 네, 오늘 준비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뼈를 감싸고 있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과학 4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오늘 우리가 만날 속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주 들었던 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속담은 후에 그리고 뒷북과 관련되어 있어. 그럼 지금부터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지각한 것에 걸리지 않았네. 아싸!
2: 몸이 좋지 않아서 조금 늦었어요.
3: 나 늦은 거 아니고 선생님 심부름하고 왔어.
2: 죄송해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 계속...
0: 오늘의 속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0: 자그마한 나쁜 일도 자꾸 해서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거짓말하는 버릇을 처음에 못 고치면 나중에는 더 못된 짓을 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1: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자전거 도둑, 박완서. 시골에서 올라온 16세 소년 수남이는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의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꼬마 점원으로 일하며 언젠가 야학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성실하게 생활한다. 주인 영감은 수남이의 부지런함을 좋아하여 손님들 앞에서 그를 칭찬하지만 사실은 수남이가 일을 그만두지 않게 하려고 공부를 시켜줄 것처럼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다. 몹시 바람이 심하게 부는 어느 봄날, 수남이는 배달과 수금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거센 바람에 자전거가 넘어져 길가에 있던 고급 승용차에 흠집을 내게 된다. 차 주인인 신사는 수남이에게 수리비로 자전거 한 대 가격인 5천 원을 요구하며 돈을 가져올 때까지 자전거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워놓고 사라진다. 곤란해하는 수남이에게 주변 구경꾼들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라고 부추기자 수남이는 순간적인 충동과 알 수 없는 쾌감을 느끼며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가게로 돌아온다. 자초지종을 들은 주인 영감은 수남이를 도덕적으로 꼬집기는커녕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게 된 것을 기뻐하며 오늘 운 텄다라고 칭찬한다. 수남이는 자전거를 훔쳐 달아날 때 느꼈던 짜릿한 쾌감을 되새겨보는데 문득 점점 큰 쾌감을 느끼기 위해 도둑질을 더하다 보면 자신도 도둑질로 망가진 형처럼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더 큰 도둑이 되기 전에 자신의 부도덕성을 견제해줄 어른인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된 수남이는 결국 도둑이 되지 않기 위해 짐을 꾸려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이 작품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당시 5천 원은 정말 큰 돈이었죠. 순진한 소년의 눈을 통해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른들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지 않기 위해 마음을 잡는 수남이의 모습이 인상적이군요.
0: 오늘의 속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였어. 잘못이 작을 때 이것을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큰 후회를 할 수 있어. 속담의 교훈처럼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라겠어.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길 바라오. 꼭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리튬, 나트륨, 칼륨의 유사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세 원소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기율표에서 1족 원소에 해당한다는 점이죠. 오늘은 실험을 통해서 같은 족의 원소들이 정말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띠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칼륨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지금은 직접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칼륨의 실험 결과는 나트륨의 실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관에 물을 4분의 1 정도 넣습니다. 물은 금속과 반응할 물질이에요. 너무 적으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관의 4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리튬을 쌀알 크기로 자른 후 과정 1을 시험관에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리튬은 금속 중에서도 반응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크기로만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리튬과 물이 만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관찰해봅시다. 과정 2의 시험관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다른 시험관으로 모은 후 그 시험관에 불꽃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 나는 소리나 반응을 통해 이 기체의 성질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이 붙었다가 아니라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관찰해보세요. 이번에는 리튬 대신 나트륨으로 과정 1에서 3을 반복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같지만 반응의 모습이 같을지 다를지 비교하면서 관찰해봅시다. 오늘은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인 리튬과 나트륨의 화학적 성질을 직접 실험으로 탐구해보았습니다. 리튬과 나트륨은 모두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알칼리 금속들은 물과 반응하여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그렇죠. 물과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발생한 기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은 기체에 불꽃을 가까이 댔을 때 퍽 소리와 함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이 기체는 불에 타는 성질을 지닌 수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실험 결과를 통해 리튬과 나트륨처럼 같은 족에 속한 원소, 즉 동족 원소는 서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위치가 원소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을 즐기러 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곳은 바로 Animal Island, 동물의 섬입니다. 자, 오늘 이 섬에서 우리는 이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 거예요. 보통 우리

우리는 곤충이 굉장히 성가시는 거슬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이 곤충들이 우리의 삶과 자연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섬을 탐방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들부터 챙겨야겠죠. 자, 여러분 워크북 교재를 봐주시고요. 오늘의 단어 의미들 같이 따라 읽으면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B 벌, honey, 꿀, provide, 제공하다, bite, 물다, especially, 특히, dead, 죽은, beetle, 딱정벌레,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insect, 곤충, feed on, 무엇을 먹고 살다, fallen leaf, 낙엽, annoying, 거슬리는, 성가시게 하는, silk, 비단, ant, 개미, medicine, 약, wake up, 잠에서 깨우다, buzz, 윙 하는 소리를 내다, flower, 꽃을 피우다. 자, 이렇게 우리 조금 많았는데 18개의 단어를 한번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단어들의 의미를 다 챙겨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지문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건 필기해드리고 언급해드리니까 즐기면서 오늘 지문 한번 탐험해 볼게요. 자, insects, 곤충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곤충들은 can be annoying, 뭐할수 있다? 거슬릴 수 있다라고 해요. 자, annoying이란 단어 우리 방금 봤죠? 거슬리는 성가시게 하는 이란 뜻이었어요. 자, 그리고 요 앞에 선생님이 조금 중요한 이 조동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can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동사라고 해요. 조동사. 조동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동사를 조력해서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조동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나오게 돼요. 자,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거좀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can이라는 조동사의 의미는 어떤 능력 그리고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 해석을 할때 뭐뭐 할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곤충들은 can be annoying, 거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They can bite you. 자, 여기서 they는 앞에서 언급한 곤충들이 되겠죠. 곤충들은 can bite라고 하면 물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bite가 물다라는 동사이고 can이라는 조동사랑 합쳐져서 물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들은 당신을 물수 있고요. Or buzz는 윙 하는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로 아까 앞에서 봤는데 buzz around you니까 당신 주변에서 윙 하는 소리를 내면서 and wake you up. 당신을 깨울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곤충을 싫어하는 좀 가장 큰 이유죠. 뭔가 거슬리잖아요. 그치? However, 자,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어가 나와요. 앞으로 이런 연결 부사는 선생님이 네모 표시로 좀 이렇게 필기를 해 드릴 텐데요. 어떤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연결어입니다. 자, 그래서 however이라고 하지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 앞에서는 곤충들이 거슬리는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however이라는 단어가 나옴으로써 뭔가 뒤에는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죠. 자, however. 하지만 they are actually important in life. 자, 그것들은 어떠하다? actually. 실제로라는 부사인데요. 실제로 삶에서 중요하대요. 그리고 빈칸이 나오는데 이 빈칸은 우리가 뒤에 내용을 읽어봐야 채울 수 있겠죠? 자, 빈칸 뒤를 읽어보면 they provide. 자, 우리 provide 제공하다라는 동사로 함께 썼는데요. 이 제공하다라는 동사는 뒤에 나오는 with라는 전치사 좀 짝꿍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걸 우리는 provide A with B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곤충들은 제공합니다. A에게, 즉, plants and animals, 식물과 동물들에게

우리들에게 제공해요. 무엇을? With many wonderful things. 아, 많은 훌륭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provide A with B. 이거 아래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A에게 무엇을? B를 제공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A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 얘들아? 앞에서는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삶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provide plants and animals, 식물과 동물들에게 제공해요. 무엇을? With many wonderful things, 많은 훌륭한 것들을 제공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A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 곤충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이유가 되는 거지, 이유. 그러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그치, 뭐뭐 때문에 라는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이따가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아, 뭐뭐 때문에 곤충들은 삶에서 중요하구나. 일단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For example.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곤충들이 훌륭한 것들을 제공하는지 예시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We get honey and silk. 우리는 꿀과 비단을 얻어요. From insects. 곤충들로부터요. 자,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 어퍼 포인트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맨 위에서 선생님이 조동사 can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었고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자, 이거 먼저 하이라이트 치고, 그 다음은 provide A with B 구문이었어요. 자, A에게 무엇을 B를 제공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체크되셨으면 우리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Some plants flower. 자, 어떤 식물들은 flower 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flower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꽃이라는 명사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동사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동사의 의미로는 꽃을 피우다. 이런 단어의 의미로 우리가 아까 봤었죠. 자, 어떤 식물들은 꽃을 피웁니다. With the help of 라고 하면 무엇의 도움으로 라고 해석이 돼요. 자, 누구의 도움으로? Of insects. 아, 곤충들의 도움으로 꽃을 피운대요. 자, 그 다음에 like, 뭐뭐와 같은 곤충들이라고 해서 어떤 곤충들이 있는지 예시가 나오죠. Like bees, butterflies and ants. 아, 벌과 나비와 그리고 개미와 같은 곤충들의 도움으로 꽃을 피운다라고 하죠. Many insects, 많은 곤충들, especially는 특히 어떤 곤충? beetles, 딱정벌레예요. 자, 많은 곤충들, 특히 딱정벌레는 feed on, 자, feed on은 무엇을 먹고 살다라는 뜻이에요. 자, 먹고 삽니다. Dead animals. 죽은 동물들과 and fallen leaves, 낙엽들을 먹고 산대요. And thereby, 자, 여기서 thereby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make useful things,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For other plants and animals, 다른 식물과 동물들을 위해. 자, 지금 문장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끊어서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많은 곤충들, 특히 딱정벌레는요, 죽은 동물과 낙엽들을 먹고 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만든다? 유용한 물질. 다른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 빈칸이 나오고요. 읽어볼게요. We use some insects as medicine. 자, 우리는 몇몇 곤충들을 as medicine, 약으로 사용한다 라고 합니다. Do you still think insects are annoying? 여러분은 아직도 곤충들이 거슬린다고 생각하나요? 자, 지금 위에서 곤충들의 어떤 좋은 점에 대해서 나열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는 곤충들을 약으로도 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추가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B에는요, 아, 또한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키를 찾으러 가기 위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위그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전에 우리 A, 뭐가 들어가면 된다 했죠? 아, 뒤에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면 된다. 자, and는 그리고고요. so는 그래서, 뭐뭐 때문에는 because죠. 자, 그러면 because가 있는 3번, 5번만 남겨놓고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b는요. 위에서 곤충들의 좋은 점을 쭉 나열하고, 또한 우리는 곤충들을 약으로 쓸수 있다. 그래서 B에는요, 또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했습니다. 또한이라는 단어, also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번으로 가면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볼까? The benefits of insects. 자, 여기서 benefit이라고 하면 이점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점인 거죠. 곤충들의 좋은 점. 오, 이거 제목이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이번에 food made with insects는 곤충들로 만들어진 음식이 되겠고요. The disadvantages of insects. 곤충들의 단점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아니죠. Products made from insects. 곤충들로 만들어진 제품들. 이것도 아니겠고. Dangerous insec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위험한 곤충들도 아니었죠. 아, 다 글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고 1번이 답이 되겠구나. 자, 3번으로 가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위글에서 찾아서 볼게요. What do insects like bees and ants do? 아, 벌과 개미와 같은 곤충들은 무엇을 하나요? 자, 그들은 도와줍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음에 들어갈 답을 그래서 찾으면 되겠는데요. 자, 벌과 개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문장에 나와 있었어요. Some plants flower with the help of 라고 하면 누구의 도움으로 라는 뜻이었죠. 자, 누구의 도움으로 식물들이 꽃을 피운다? 바로 insects like bees, butterflies, and ants. 아, 벌, 나비, 그리고 개미의 도움으로 꽃을 피운다. 자, 그러면 빈칸에는요. 그들은 몇몇 식물들이 꽃을 피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죠? 자, they help some plants. 그들은 몇몇 식물들이 flower. 여기서 flower는 꽃이 아니고 꽃을 피우다라는 동사가 된다 했죠. 꽃을 피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써볼게요. 자, Tom spends too much time in the shower. 톰은 샤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쓴대요. That can be blank in the morning. 자, 그것은 아침에 뭐할수 있다? 만약 나도 그 화장실을 함께 써야 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거슬릴 수 있겠죠. 자, 우리 거슬리는이라는 단어. annoying이 있었습니다. annoying. That can be annoying in the morning. 그치? 아침에 시간이 없는데 굉장히 거슬릴 수 있다. 자, B번. Take some blank. You will get better soon. 자, 이것을 먹어라. 너는 곧 나아질 거야. 자, 무엇을 먹으면 나아질까요? 우리 글에서 medicine, 약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medicine을 넣어볼까? Take some medicine. 아, 약을 좀 먹어라. 너는 나아질 거야. 그래서 medicine 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훈련을 좀 한번 해볼게요. 교재 90쪽으로 가 주시고요. 1번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은 여러분을 물수 있다. 자, 그럼 일단 그들이라는 주어, they죠. 그리고 뭐뭐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 can이요, can.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래서 they can bite you. 그들은 여러분을 물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2번. 곤충들은 식물과 동물에게 훌륭한 것을 많이 제공한대요. 자, 이거 우리 어떤 구문을 쓰면 되냐? provide, 제공하다란 동사인데,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럼 일단 provide, 제공하다란 동사가 있어요. 누구에게? 식물과 동물에게. 그러면 plants and animals가 먼저 되겠고요. 자, 이들에게 with 무엇을 많은 훌륭한 것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insects provide plants and animals. 즉, A에게 with 무엇을 many wonderful things. 훌륭한 것들을 제공한다. 이 순서의 구문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0: 한번 볼게요. 몇몇 식물들은 곤충들의 도움으로 꽃을 피운다. Some plants. 자, 몇몇 식물들은 꽃을 피우다라는 동사 뭐가 있죠? 그치, flower. 이때는 꽃이라는 명사가 아니고 꽃을 피우다라는 동사다라 그랬죠. 자, flower. 꽃을 피웁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With the help of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다음은 insects. 곤충들의 도움으로 꽃을 피운다. Flower with the help of insects.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4번 보면요. 특히 딱정벌레 같은 많은 곤충들은 죽은 동물과 낙엽을 먹고 삽니다. 라고 하네요. 자, many insects, especially beetles. 여기까지 나왔고요. 먹고 살다 라는 표현으로 feed on이 있었어요. 자, 그럼 feed on 동사를 써줍니다. 자, 무엇을요? 죽은 동물. Dead animals. 이것과 무엇을? And fallen leaves. 바로 낙엽을 먹고 산다. 그래서 feed on dead animals and fallen leaves.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eed on 무슨 뜻이라고요? 네, 먹고 살다라는 의미가 된다. 자, 마지막 5번 한번 볼게요. 또한 우리는 몇몇 곤충들을 약으로 사용한다. 자, 이런 문장도 봤었죠. 그러면 Also, 뒤에 우리라는 주어, 위가 먼저 나와야겠네요. 자, 우리는 뭘 한다? 사용한다. Use. 무엇을? Some insects. 몇몇 곤충들을 뭐뭐로라고 할때 전치사 as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as medicine. 약으로. We use some insects as medicine.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를 다 풀었고요. 여러분, 오늘 꼭 필요한 키가 있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의 독해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세 번째 키인데요. Provide A with B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Provide는 제공하다라는 동사인데, Provide A with B라고 하면 A에게 무엇을? B를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Because they provide Plants and animals. 자, because 뒤에 뭐뭐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그들은 식물과 동물인 A에게 with many wonderful things. 많은 훌륭한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었죠. 반드시 여러분 핵심 표현 노트에 잘 챙겨가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탐험 인증인데요. 네, 세 번째 탐험 인증이죠. 오늘 우리가 봤던 문장을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서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열심히 달려온 탐험대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살짝 떨려. Power up your reading. Reading Power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Reading Power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오늘 독해할 글 제목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독해할 글의 제목은 여러 나라의 생일 풍습입니다. 자, 여러분은 생일을 어떻게 기념하실까요? 우리 그림을 보시면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미역국을 먹기도 하죠. 그리고 생일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저마다 생일을 챙기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생일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 나라의 생일 풍습이라는 주제로 같이 독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요.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A, B, C, D, 그리고 E까지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와 연결되는지 잠깐 살펴보면, Comprehension Check 1번 문제의 문장 삽입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문장이 어느 곳에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까요? 묻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해당 문장부터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해당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을 보시면 other countries celebrate with special food라고 했어요. 우리 celebrate라고 하면요, 기념하다 혹은 축하하다 이런 뜻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기념한다고 해요.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 이 문장이 나올 때쯤에는 특별한 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특별한 음식들이 나올 때 특히 집중하면서 우리 바로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독해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라고 합니다. 또 celebrate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는 키워드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celebrate 하면 무슨 뜻이냐면, 기념하다 혹은 축하하다라는 뜻이에요.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당신은 어떻게 생일을 기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Eating cake or decorating with balloons 라고 했어요. 자,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케이크를 먹거나 아니면 풍선을 가지고 decorating 장식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구문 포커스 하나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or인데요. or 하면요. 앞뒤의 내용을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연결을 해 주냐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또는, 아니면,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여기서는 앞뒤의 ing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케이크를 먹거나, 아니면, 풍선을 가지고 장식을 합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people celebrate birthdays differently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일을 기념하는데 어떻게 기념한대요? Differently, 다르게가 되겠죠. 자, 우리 different 하면요, 다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 우리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면 뭐뭐하게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differently 하면 다르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방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생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혹은 다르게 기념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어떠한 내용이 이어질까요? 세계적으로 각국의 사람들이 생일을 어떻게 기념하는지 그 구체적인 풍습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apanese people give 10 gifts to the birthday person. 네, 한번 끊어볼게요. 일본 사람들은요, 10개의 선물을 준대요. 근데 누구에게?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가 되겠죠. 아, 너무 좋겠다. 생일 선물을 10개를 준대요. 그런데 왜 10개를 줄까요? Because the number 10 is good luck. 1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Good luck. 행운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일본에서는 생일을 어떻게 기념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또 다른 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People in Muslim countries often use green gift wrapping이라고 하였네요. 자, 그러니까 이슬람교 국가의 사람들은요. often use, 종종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green이라고 했죠? 초록색 선물 포장을 사용한다고 해요. 자, 우리 wrap이라고 하면요. 감싸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wrapping이라고 해서 포장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록색 포장을 사용해서 포장을 한대요. To encourage good fortune인데요. 우리 good fortune 하면 good luck이랑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운이죠? 행운을 encourage, 북돋다라는 뜻이에요. 북돋기 위해서 초록색 포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초록색이 뭔가 행운을 의미하나 봐요. 그쵸?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In India, 인도에서는요. Some people shave a child's head. 자, shave 하면요. 면도하거나 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몇몇 사람들은 아이의 머리를 밉니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근데 언제? On his or her first birthday. 첫 번째 생일에. 네, 굉장히 신기한, 특이한 생일 풍습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n Ireland, 아일랜드라는 국가에서는요. 사람들이 lift the birthday child upside down이라고 했거든요. 자, lift 하면 드는 거예요. 자, 생일을 맞은 아이를 들어 올리는데 그냥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upside down이니까 거꾸로예요. 위아래 거꾸로. 자, 위아래 거꾸로 들어 올린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다리 쪽을 들고 머리가 아래로 오도록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쵸? And bump his or her head on the floor. 자, bump라고 하면 꿍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들어 올린 채로 바닥에 머리를 꿍 부딪히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었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도 구문 하나만 볼게요. 우리 여기서 and의 밑줄 쳐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or처럼 and도 앞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 줍니다. 이때 의미는 그리고가 되죠. 여기서는요, 앞 뒤의 동사구를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사람들은요, 생일을 맞은 아이를 거꾸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합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In the Far East, 극동 지역에서는요, people eat rice on their birthday instead of cake. 자, instead of라고 하면요, 뭐뭐 대신에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생일 하면 주로 케이크를 떠올리는데, 케이크 대신에 뭘 먹는데요? 쌀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요, people make a fruit pie. fruit pie 하면 과일 파이가 되겠죠. 과일 파이를 만드는데 위에 생일 메시지가 적혀 있는 과일 파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음식과 관련된 생일 풍습이 있는 국가들도 마무리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독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comprehension check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A부터 E 중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우리 주어진 문장 같이 살펴보았었죠? 다른 국가들은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축하한다, 기념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음식이 나와 있는 부분의 앞에 이 문장이 들어와 주면 자연스럽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 D번으로 골라주셨을까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다음에 그 특별한 음식의 사례가 나오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자, 이렇게 골라주셨다면 우리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위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대요.

빈칸에 적절한 말을 본문에서 찾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 보시면요. 빈칸 are celebrated in many countries라고 했어요. 동사가 지금 수동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축하한다가 아니라 축하된다, 기념된다가 되겠죠? 많은 국가들에서 기념이 되는 날이 뭐예요?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birthday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동사가 복수니까 주어도 복수로 birthdays로 써준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but their customs are 빈칸. customs 하면요, 풍습이란 뜻이에요. 그들의 풍습은 다 같았어요, 달랐어요?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의미로 우리 different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differently 나와 있었죠. 다르게.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다르게가 아니라 다르다가 되어야 하니까 비동사 뒤에 형용사 형태로 나와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가볼게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하나 골라볼 텐데요. 1번을 보시면, 일본에서는 10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로 여긴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10개를 주었죠. 자, 이어서 2번 보시면,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녹색 선물 포장이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는다. 네,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요. 아일랜드에서는 생일에 머리를 부딪히면 불행하다고 믿는다. 여러분, 맞는 내용일까요? 자, 생일을 맞은 아이를 거꾸로 들어 올려서 바닥에 머리를 꿍 부딪히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로 보았을 때는 생일에 머리를 꿍 부딪히는 행위가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일치하지 않겠네요. 자, 이어서 4번을 보시면요. 극동 지역에서는 생일에 케이크 대신 쌀밥을 먹는다라고 하였어요. 자, 이어서 5번 갈게요. 러시아에서는요. 생일 메시지가 담긴 파이를 만든다라고 하였죠. 네, 해당 내용도 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3번 골라주고 이어서 4번 가볼게요. 다음 단어의 뜻풀이를 찾아 연결하세요. 자, A를 보시면요. shave 나와 있습니다. shave라는 건 면도하다 혹은 밀다라는 의미고요. 자, 비슷한 단어, 비슷한 표현으로는 1번이 있겠죠? to cut the hair off of something. 무언가의 머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 B를 보시면요. bump 나와 있습니다. bump는 쿵 부딪히다 혹은 부딪히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hit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해요. hit something by accident while you are moving. 움직이는 동안에 사고로 혹은 우연히 무언가와 부딪히다. 부딪히다. 따라서 3번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C를 보시면 encourage 하면 북돋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to cause something to happen or increase.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늘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위주로 우리 정리해 보았는데,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단어와 구문 정리해 볼게요. 네, 우리 교재 90쪽의 워크북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인데요.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balloon 나와 있는데요. 풍선이죠. 그리고 gift 하면 무슨 뜻? 네, 선물입니다. 그리고 decorate 하면요. 장식하다 혹은 꾸미다가 되겠고요. 이어서 custom 나와 있는데 관습 혹은 풍습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luck 하면 무슨 뜻이에요? 행운.

자, 단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영작 훈련으로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1번을 보시면요. 당신은 생일을 어떻게 축하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로 시작하는 의문문, how라는 의문사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의문문의 어순을 따라서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그들은 종종 행운을 북돋기 위해 초록색 선물 포장을 사용한다. 자, 일단 초록색 선물 포장을 사용한다부터 써줄게요. They often use green gift wrapping. 근데 뭐 하기 위해서? 행운을 북돋기 위해서 to encourage good fortune.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3번 갑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이의 첫 번째 생일날 머리를 밀어준대요. 자, 머리를 밀다 뭐였죠? Shave a child's head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언제? 아이의 첫 번째 생일날이니까 on his or her first birthday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4번 갈게요. 아일랜드에서 사람들은 생일을 맞은 아이를 거꾸로 뒤집어 아이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end를 중심으로 뒤에 있는 동사구와 앞에 있는 동사구를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일단 주어로 people 써주시면 되겠고요. lift the birthday child 들어 올리는데 거꾸로 들어 올리니까 upside dow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특별한 음식으로 축하한다. 다른 나라들은 other countries죠. 근데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축하하는 거니까 celebrate with special food.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나라의 생일 풍습이라는 주제로 같이 독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구문 포커스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의 퀴즈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학 레벨 3를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또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스토리 A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껌화가 벤 윌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독해를 만나보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예습은 필수인 거 아시죠? 교재의 어휘 파트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독해하면서 해석이 좀안 되는 부분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또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의 독해의 힘을 길러줄 리딩 파워부터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바로 as long as 였습니다. 자, 이거를 처음 딱 봤을 때 비교급을 배운 친구들은 아, A는 B만큼 길다라는 해석을 떠올렸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제시되어 있었던 예문이 바로 this table is as long as that one. 그래서 이 테이블이 저것만큼 길어요. 물론 그 해석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것은 as long as 뒤에 주어 동사의 역할이 왔을 때. as long as 주어 동사일 때 as long as는 접속사이다. 그래서 해석을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as long as 뒤에 주어 동사 구조가 오고요. 뭔가 내용이 이어진다면 이제 해석을 아, 주어가 동사

하는 한 이런 식으로 마치 조건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구문이 우리 독해 속에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독해 속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오늘의 독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죠. Have you ever got a piece of gum stuck on the bottom of your shoe? 라고 시작을 하네요. 자, have you ever got, have you ever pp 해서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 있잖아요. 자,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라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a piece of gum 하면은 우리 이제 껌 조각이죠. 그래서 껌 조각이 stuck 하면 달라붙다란 뜻입니다. 달라붙어 본적 있느냐? 그런데 어디에? The bottom of your shoe. 그래서 신발 밑바닥에 걷다가 신발 밑창에 껌이 달라붙은 적 있느냐? 아, 껌 밟아 본적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정확히는 이 개동사가 오형식의 구조를 취하면서 이껌 입장에서는 들러붙는 거니까 PP를 쓴 건데요. 자, 원래 형태는 stick 이라고 해서 달라붙다, 껌은 달라붙어진 상태니까 과거분사 PP 형태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You might have felt annoyed that people would spit their used gum on the pavement. 아마 짜증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 인도에다가 껌을 막 뱉으니까요. 라는 해석이죠. 자, 여기에 있는 might 동 조동사 뒤에 have PP가 같이 오면요. 뭐뭐 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해석을 넣어서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꼈을지도 모른다고요. 다시 한번 annoyed 하면 짜증이 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짜증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실이 사람들이 spit 하면 이게 뱉다라는 뜻이죠. 아니, 왜 씹던 껌을 바닥에 뱉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used gum 그랬으니까 당연히 사용이 된 껌은 씹던 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A의 빈칸이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를 살짝 가보면 우리 1번의 빈칸 AB에 들어갈 알맞은 연결어를 고르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problem solving 팁으로 1번의 A 부분에 들어가는 연결어를 쌤이 가지고 왔고요. 이거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를 이해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however. 요거는 우리가 지지난번에도 배웠었던 그 연결어입니다. 바로 역접의 신호등이었죠. 하지만 그러나라는 뜻으로 이게 뜨면 오른쪽에는 반론이나 반전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앞에가 플러스적인 얘기가 나왔다면 뒤에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고 앞에가 만약에 마이너스였다면 오히려 뒤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역할이다라는 거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evertheless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뒤에는 뭐 반전? 그런데 얘랑은 좀 다른 게 얘는 예상치 못한 내용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해석에서 이미 아, 그럼에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으로 좀 밀고 나가는 느낌의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besides는 게다가라는 뜻으로 우리 in addition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뒤에는 부연 설명이 올 수가 있겠죠. 게다가라고 하면서 앞에서 어떤 같은 주제에 대해서 뭐 1이라는 얘기를 했으면 뒤에는 또그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로 부연 설명을 하는 느낌의 연결어다라는 얘기 예전에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A에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뒤 내용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 앞에서 지금 일단 껌 얘기가 나왔고요. 껌을 밟았어. 누가 씹던 껌을. 아, 정말 짜증이 날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이너스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뒤에가 그대로 마이너스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반전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On London's Millennium Bridge or other parts in London. 그래서 뭐 런던의 밀레니엄 다리 또는 다른 런던의 다른 지역에는요. 이렇게 됐죠? The discarded chewing gum on the pavement has been turned into beautiful art라고 해서 자, 그 버려진이란 뜻이에요. 원래 discard가 버리다라는 뜻인데요. 역시나 과거 분사 PP로 봐서 버려진 추인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씹다 버린 껌이 되겠죠? 어디에요? 다시 이 인도에 누가 씹다가 버

어린 그 껌이요. 동사 이제 나오죠. has been turned into 바뀌었답니다. 뭘로 바뀌었어요? beautiful art. 아주 아름다운 예술로 변화했답니다. 자, 갑자기 여기에서 진짜 짜증났을 거야. 이껌 때문에 라고 했던 마이너스가 어떻게 바뀌나요? 아름다운 예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연결어는? 그렇죠. 바로 however. 그러나 이 껌이, 씹던 껌이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바뀌었대요.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Ben Wilson, the chewing gum man, has created hundreds of tiny pictures. 그래서 이 베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콤마콤마 부연 설명 있죠? 바로 이껌 사나이라고 불리는 벤 윌슨은요, has created, 만들어냈답니다. 창조했답니다. hundreds of s 붙으면 이게 그냥 백이 아니라 수백의 수많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주 작은 그림들. 그러니까 껌 조각이 얼마나 작게요. 그 조그만한 조각에다가 그림을 그리니까 굉장히 작은 어떤 예술 작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He lies on the ground for hours and devotes himself to creating meaningful work.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는 lies 하면 이제 거짓말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휘 공부한 친구들의 이게 눕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를 알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눕는 거예요. 뭐 아마 엎드리는 거겠죠. 쓰려면 어디에 엎드립니까? The ground. 땅바닥에 for hours 몇 시간이고 누워요. 그리고 devotes 그래서 얘가 동사 원 수의 일치. 얘가 동사 투 역시나 수의 일치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evote a 2가 나왔어요. 이때 2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A를 B에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인데요. 얘가 투부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전치사 투 동명사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구조도 중요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reate가 아니라 creating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해석을 가보자면 바닥에 몇 시간이고 누워서 그 자신을 헌신하는 거야. 근데 어디에 바치는 거야? creating. 만들어내는데 meaningful work. 그래서 여기서의 work를 작품이라고 해석해주면 되죠. 이러한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헌신하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껌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B에도 또 빈칸이 나와 있고요. 이 B에 나와 있는 선택지를 또 잠깐 가져왔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as냐, since냐, although냐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좀 전에 본 however, nevertheless 같은 연결어하고는 좀 다르죠. 얘는 이제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하고요. 콤마 찍히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앞뒤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와 콤마 뒤에 나와 있는 주절,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서 해석이 되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as는 사실 뜻이 정말 많습니다. 뭐뭐 할 때, 하면서, 뭐뭐이기 때문에 다양하고요.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도 있고,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고요.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 또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하다. 자, 요거의 관계를 보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를 봐야겠죠? He was arrested for doing this in the past. 자, 과거에는 이거를 한것 때문에 체포가 되기도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콤마 뒤에 보면 Ben hasn't stopped. 자, 체포되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할 법도 한데요. Ben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갔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가요? 이것 때문에 체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en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B에 알맞은 접속사는 although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He is extremely passionate about turning chewing gum into art. 그래서 그는 정말로 열정적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 chewing gum을 예술 작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석해 주시고, He will be able to enjoy his art. As long as 나왔죠. 오늘의 리딩 파워에서 만났었던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온다면 해석을
주어가 동사 하는 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즐길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해석하죠. 그의 작품을요. 뭐 하는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spit their chewing gum on the pavement. 인도에다가 바닥에다가 사람들이 계속 껌을 뱉는 한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계속 그의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에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as long as 다시 한번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를 접속사로 보자. 주어가 동사 하는 이런 식으로 조건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문제 풀이로 이어가 보죠. 자, AB에 들어갈 말 방금 해석하면서 살펴봤습니다. A에는요, 역접의 신호 대 however를 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바뀌는 걸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B에는 해석을 해봤을 때이 접속사절과 주절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을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although 였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People put pieces of gum on the bottom of their shoes. 사람들이 그들의 신발 밑바닥에 껌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 뱉는 거죠. 자, 벤 윌슨은 런던의 밀레니엄 브릿지를 칠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껌 조각의 그림을 그린 거죠. 벤 윌슨은 그림을 새로운 껌 조각에 그린 게 아니라요. Discarded, 버려진 누가 씹던 껌에다가 그렸습니다. 들렸죠? 자, 벤 윌슨이 체포됐어요. 요거까지는 맞아요. 근데 for spitting chewing gum on the pavement. 인도에다가 껌을 뱉은 것 때문에 체포된 거는 아닙니다. 아마도 그림을 그린 거, 그러니까 낙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체포가 된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이 정답인 것 같죠? 벤 윌슨은 can create artwork,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나왔어요. 뭐뭐 하는 한 사람들이 바닥에 껌 조각을 뱉는 한은 윌슨은 예술 작품은 계속 창조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은 이거 어렵지는 않았고요. 우리 앞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he lies on the ground for hours and devotes himself to creating meaningful work 화면에 바닥에 누워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그게 낙서를 했다라는 느낌으로 그쵸? 체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필요한 경우 형태를 바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로랑스 나이팅게일은 돌보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her whole life. 그러면 그녀의 일생 동안 내내 그런 일을 해왔다라는 뜻이 되죠. 그럼 이게 뭐한 겁니까? 헌신하고 바친 거예요. 그녀 자신을 환자들에게 이렇게 됐고요. 우리 아까 전에 단어 중에서 devote 기억나죠? 요거는 과거의 일이니까 ed를 붙여서 devoted라고 정답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목걸이가요. is 빈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Jenny, 그러니까 제니에게 이렇다라는 뜻인데요. because her grandmother gave it to her. 왜냐면 그녀의 할머니가 그걸 그녀에게 주었거든요. 라고 하면서 그럼 어떨까요? 그 목걸이는 제니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아까 meaningful work, 뭐 이렇게 나와 있었나요? 의미 있는 이란 뜻이었죠. 그쵸? 그래서 meaningful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본문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고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words and writing 실력 끌어올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워크북의 어휘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정답을 빠르게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discarded, ed로 끝난 것은 형용사로 어휘에서는 봐야 되죠. 그래서 pp 과거분사로 버려진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고 100가 100이지만 s가 붙으면 수백의라는 뜻이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lie에 눕다란 뜻도 있다. 그리고 디보트가 헌신하다라는 뜻이 있었던 거 알고 있죠? 여기에 있는 to는 전치사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의 구조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영작을 한번

0: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3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 2번은 우리 친구들이 꼭 반드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3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의미 있는 작품을 창조해내는데 자신을 헌신한다 나왔고요. He lies on the ground for hours 까지는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헌신한다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동사 잘 찾아서 devotes. 누구를? himself, 그 자신을. 자, 그 다음에 뭐뭐에 받치는지 to를 써주는 거 기억날 거고, 방금 얘기했듯이 to는 전치사다. 그래서 뒤에 동명사로 이어진다. 자, 뭐 하는데 헌신해요? creating meaningful work, 의미 있는 작품들을 창조해내는데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이것을 해서 체포가 되었다. He in the past 까지 나왔고요. 이제 동사 차례입니다. 체포되다 was arrested. 근데 뭐 때문에? 라고 할때 이유에 전치사 for가 있어요. 그래서 for doing this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인도에 껌을 뱉는 걸 지속하는 한 우리는 그의 예술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We will be able to enjoy his art 까지가 우리가 예술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구요. 이제 우리 reading power에서 나왔었던 지속하는 한, 뭐뭐 하는 한 접속사를 찾아서 가장 먼저 써줘야겠죠? As long as, 그 다음에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는 people, 동사는 continue. 근데 뭘 계속하는 한? to 부정사로 continue to 이어질 수 있어요. continue to spit까지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죠. As long as 주어 동사, 다시 한번 주어가 동사하는 한이라고 하는 구조 꼭 기억해 주시면서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완강 미션 두 가지는요. 먼저 첫 번째, You can stay here as long as you are quiet.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제 확실히 여러분 걸로 해석하면서 문장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as long as를 활용해서 나만의 문장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해야 진짜 여러분께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복습 꼭 잊지 마시고요. 생각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2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동태 관련한 문제들 오늘 실전 문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남은 문제 모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2번부터 보면 어법상 어색한 문장으로 짝지어진 것, 틀린 문장을 골라야 합니다. 그렇죠? A부터 보니까 invitation card 하면 초대장이죠. 초대장이 is sent. 그쵸? 초대장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진 거예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me가 왔어요. 얘는 me는 나에게 보내졌다는 거니까 나에게라는 간접 목적어죠. 그럴 때는 우리 수동태 할때 마치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듯이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to가 빠졌겠죠? 그래서 A가 어색하고요. 자, B도 볼게요. The laundry were doing. The laundry 하면 빨래죠. 빨래감, 빨래라는 건데 빨래가 되고 있다라고 되거나 또는 되었다라고 돼야겠죠. 근데 얘는 지금 비동사만 있다고 수동태가 아니죠? 뒤에 PP까지 있어야 하는데 얘는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빨래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빨래가 능동적으로 뭘할 수는 없으니까 얘는 수동태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were done이 돼야겠죠? 얘가 PP가 되어서 BPP의 수동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리사에 의해서 그 빨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자, 나머지는 다 맞아요. 여러분들 미리 다 풀어 오셨죠?

자, 제인이 초대받은 거예요. 그렇죠? 파티에 초대된 거고, 내가 방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다. 능동태로 쓸수 있겠죠? 그리고 그 건물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3번부터 24번도 어색한 문장을 찾긴 찾아야 하는데, 개수를 우리가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개수를 골라라 아니면 뭐 올바른 기호를 써라 뭐 이런 건 사실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어법성을 판단하면 됩니다. 자, 1번. 어색하죠? 그죠? 키큰 나무는 잘려지는 거겠죠? 저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시제를 봤더니 지난 주말이니까 was cut. cut은 우리가 cut, cut, cut 다 형태가 똑같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was cut이라고 고쳐주면 되겠고요. 1번도 틀렸고. 자, 2번 볼까요? Gulliver's Travels.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이거 무슨 제목이죠? 책 제목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책 제목이 아무리 복수형이더라도 얘는 그냥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항상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was written. 수동태는 잘 썼어요. 그렇죠? 걸리버 여행기가 쓰여졌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데, 이제 비동사의 수가 좀 틀렸다. 자, 3번. People are spoken. 사람들이 말해진다. 중국어를 이상하죠. 사람들이 중국어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people speak이라고 하면 되겠죠. 현재형을 살려서 사람들이 중국어를 쓴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도 틀렸고. 자, 4번. The laptop was broke. 얘는 뭐예요? 그렇죠. PP형은 broken입니다. 수동태를 살리는 게 맞겠죠? 근데 그 노트북이 우리 형에 의해서, 우리 오빠에 의해서 부서졌다, 고장났다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틀렸기 때문에 4개,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도 볼까요? 첫 번째는 the old house needs로 갔어요. 그렇죠? 오래된 집이 필요하다? 오, 이거 수동태가 아닐까 싶은데 뒤에 보니까 어때요? needs to be painted가 돼야겠죠. 여기서 이제 수동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는 여기 부분이 수동태였고 ing를 pp로 고쳐야 하므로 얘는 어색하고요. 2번. The room is filled with. be filled with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저 우리가 be filled with 다른 전치사 by 대신 쓰는 아이들은 수거처럼 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방은 핑크색, 분홍색 장미들로 가득 차 있다. 괜찮죠? 자, 3번. I was made. 자, 여기서는 만들다가 아니고 사역 동사로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켜서 내가 한 거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시켜서 내가 한 건데 여기 봤더니 뭐예요? To be happy 이렇게 가야겠죠. 우리 사역 동사일 때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인 경우에는 수동태일 때 to 부정사로 바꾼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선물이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시킨 건데 결국에는 나는 그 선물 때문에 행복해졌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I was made to 여기는 to를 잘 살렸네요. 그렇죠? To move the boxes by him.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가 박스를 옮기게끔 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시킴을 받고 내가 옮겼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 3이 틀렸기 때문에 2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밑줄 친 A, E 중에 어법상 어색한 거. 얘도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야 하는데, 다만 얘는 밑줄을 줬으니까 범위가 좀 좁으니까 더 쉽겠죠? 자,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자, 원래 bear이라는 동사가 사람을 낳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는 뭐 생명체를 낳다. 근데 낳아진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항상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잘 쓰여 있죠. 자, he was a genius. 그는 천재였고요. he was interesting in painting. 이건 우리가 많이 본 표현이죠. 어색한 게 바로 보이죠. 그쵸? interested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in까지 같이 붙여서 be interested in 하면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림,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sculpture 하면 조각하는 거거든요. 조각, 과학 이런 데다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작품 이름이죠. 모나리자가 was painted. 색칠되고 그려진 거니까 맞고요. 이때 그에 의해서 뭐 이때 그려졌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라는 작품도 was drawn. 얘는 draw의 PP형이죠. 그려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다 수동태입니다.

형태 잘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these two paintings, 이 두 그림은 are none to, 우리 be, none, to, 여기 다양한 전치사들이 올 수 있었죠? 여기는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니까 to를 잘 썼어요. 많은 사람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얘도 괜찮네요. 따라서 정답은 B가 틀렸으니까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에서 27번은 우리말에 맞게끔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돼요. 자, 그 선풍기는 주어겠죠? 미나에 의해 켜졌어요. 선풍기가 스스로 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켜진 거죠. 수동태를 써야 합니다. 뭔가 전원을 켜다는 turn on이니까 이 그런 구동사를 우리가 수동태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얘가 지금 다 같이 묶여서 수동태로 가는데 원래 동사인 I를 BPP 형태로 바꾸고 남아있는 아이들까지 같이 붙여서 다 동사 자리에 써주면 되죠. 그래서 the fan 하고 얘는 단수고 과거니까 was turned on, 어니까 꼭 같이 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by 미나 이렇게 쓰면 되겠죠. 27번도 볼까요? 그 회의는 스미스 씨에 의해 연기되었다 에요. 회의는 이 주어죠. 그 회의는 연기된 거죠. 회의는 뭔가 미루고 당기고 할 수 없죠. 사람에 의해서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put off라는 구동사 역시 BPP off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put은 3단 변화가 똑같으니까 얘는 the meeting was put 이렇게 쓰고 off까지 같이 붙이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by Mr. Smit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은 A와 B의 각각 알맞은 말을 우리가 그냥 쓰면 돼요. 주어진 괄호를 활용해서 보겠습니다. The work must be, 그 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내일까지, 그렇죠? 내일까지 그 일이 끝내야 되고, 끝내져야 하고, 되어져야 하는 거죠. 수동태니까 be done이 오겠죠? PP형은 done이 됩니다. 그리고 thousands of stamps, 수천 개의 우표들이 were collect의 변형이 옵니다. 누구에 의해서 있으니까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수집되었다가 되겠죠? 역시 PP형 collected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에서 33번은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 수동태에서 다양한 전치사들을 쓰는 아이는 그렇죠. 수거처럼 외워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29번에 she's pleased가 왔어요. 그러면 be pleased with. 이건 사실 1초 만에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그죠? 보기가 다 주어져 있고 우리가 수거처럼 외우기로 약속했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로 되뇌어 보세요. Be pleased with를 계속하면 나도 모르게 얘네 둘을 붙여서 말하게 될 거예요. 외우게 될 거니까 계속 소리내서 이 구 표현들을 외워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새 소식에 기뻤다. 그 소식을 알게 되어서 듣게 되어서 기뻤다라는 내용이겠죠. 이어서 30번도 보면요. The sculpture 앞에서 했었죠. 조각, 조각상이 됩니다. 자, 얘가 만들어진다, 뭘로 만들어진다, 그 재료가 나오죠. 우리 be made 뒤에는 of와 from이 다 올 수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화학적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조각상은 딱 보면 바로 돌인 걸 알 수 있죠. 돌의 어떤 형태를 바꾸거나 성질을 바꿔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of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럴 땐 from을 쓰시면 되겠죠. 자, 31번은 I'm worried about, 그쵸?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수학시험이 걱정된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 이어서 32번도 보겠습니다. These shoes 이렇게 주어가 왔습니다. 자, 이 신발들은 자, 사실 여러분 신발을 우리가 왼쪽 하나만 신는다거나 오른쪽 하나만 신는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항상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신발들이라고 해도 뭐 한 켤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신발들은 are made가 왔어요. 뭐뭐하게 어쨌든 뭔가에 의해서 뭐로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무로 만들어졌다. 우리말로는 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뭐뭐로 만들어지다. 일단 be made of도 있고 be made from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고무, 딱 우리가 신발을 봤을 때 이거 고무신인지 아니면 뭐 천으로 만든 신인지 나무로 만든 뭐 나막신인지 우리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사실은 고무 딱 보면 누가 봐도 알아. 그거 우리 물리적 변화라고 한다고 했었죠. 형태만 바뀐 거예요. 성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고무의 성질이.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are made of rubber 괜찮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고무를

고무의 형태만 막 잘라가지고 신발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뭔가 화학적 공정이 들어가, 이걸 녹여가지고 약간 부드럽게 하는 게 들어가고 코팅도 씌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화학적 변화가 조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뭘 쓴다고요? from을 쓰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할 때는요, 원어민들이 말할 때는 of를 훨씬 많이 써요. 왜냐면 누가 봐도 딱 고무인 게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be made of rubber 괜찮아요. are made of 이렇게 가도 괜찮고, are made from rubber도 드물지만, 뭐, 엄밀히 따지면 화학적 공정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크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문법 문제를 풀 때만 물리적 변화냐, 아니면 화학적 변화냐, 그걸 좀 고려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3번. I'm tired of. 얘도 1초 만에 풀어야겠죠? Be tired of. 뭐뭐 하는데 질리는 거예요. 싫증 나는 거죠. 저 나는 매일매일 스페인어를 공부하는데 질렸다. 싫증이 났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4에서 35는 배열 문제네요. 그죠? 우리 한글에 맞게, 한글 뜻에 맞게 배열하면 됩니다. 자, 많은 물고기들이 주어겠죠? 그 어부에게 잡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입장에서는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많은 물고기들 어떻게 하죠? Many fish. 왜 fishes? 뭐 es가 붙을 것 같은데 왜 그냥 fish가 왔나요? 그렇죠. 물고기라는 fish라는 단어는 단복수가 똑같아요. 단수도 fish, 복수도 fish예요. 그래서 비동사가 뭐가 와야 돼요? are이 와야겠죠. 그래서 잡힌다. are caught라는 수동태가 와야겠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by하고 행위자 뒤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many fish are caught. 여기 동사 부분 수동태. 그리고 by the fisherma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35번 나의 아버지는 주어겠죠? 그죠? 일주일 동안 뭐 이런 표현들은 보통은 끝에 들어가죠.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니까. 자, 그 간호사에 의해 누구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살핌을 받았다가 동사예요. 그죠? 보살피다가 아니라 보살피는 행위를 받으신 거죠. 그럼 수동태를 써야겠네요. 자, 나의 아버지는 my father 있고요. 누구누구를 돌보다. 여기 있는 표현을 찾아본다면, 그렇죠. take care of가 됩니다. 자, 구동사니까 얘만 이렇게 taken이라는 PP형이 왔어요. 그럼 앞에 비동사 있어야겠죠. 그래서 my father was taken care of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by The nurse가 이제 행위자겠죠? by 행위자고 for 1 week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father was taken care of. 여기까지 동사. 그렇죠? 수동태 by the nurse 썼고요. for 1 week 기간을 마지막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36에서 37번은 그냥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라.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로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The my aunt가 주어고요. took 동사죠. me 목적어입니다. 자, 그럼 얘는 뜻이 뭐예요? 저 나의 뭐 이모, 고모가 나를 도서관에 데려다 준 거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의 입장에서는 데려가 진 거네요. 그죠? 얘가 주어로입니다. 주격 I로 써야겠죠. 그리고 과거 시제이고 주어가 I니까 was taken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졌는지 taken to the library까지 붙여 쓰고 마지막에 뭐예요? by my aunt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I 주어 수동태 was taken 그다음에 to the library 쓰고 마지막에 by my aunt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7번도 주어 동사 목적어 한번 찾아보면요. 그 군인들이 attacked 공격을 했네요. 적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적의 입장에서는, 적군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았던 거겠죠. 그래서 the enemy 주어로 가고요. 과거입니다. 그러면 was attacked가 되겠죠. 그리고 by the soldiers를 끝에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뒤에 전치사구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얘는 비교적 간단하게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38에서 40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자, this grocery store, 이 식료품점, 식료품점이라고 영어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마트예요, 그렇죠? 뭔가 우리 식자재 팔고 먹을 거 팔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마트에서 이 마트가 built예요. 얘는 지었다는 거죠.

마트가 뭔가를 지을 순 없죠. 마트는 지어진 거겠죠. 2년 전에 지어졌다. 그럼 틀린 부분은 built가 될 거고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was built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39번. 굉장히 간단하네요. When are you born? 자, 이건 딱 봐도 너무 어색하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그대로 하면 너는 어디에서 태어나니? 지금 태어나니? 현재예요. 그렇죠? 아니죠. 너는 어디서 태어났니? 아, 언제 태어났니? 언제 태어나니? 이렇게 되니까 어색하니까 언제 태어났어? 그렇죠? 태어난 날을 묻고 있기 때문에 are이 아니라 과거형 were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번, was the movie star? 일단 was가 비동사고 얘가 주어겠죠? 그쵸? 그리고 appear 왔어요. 자, 비동사가 있는데 뒤에 동사가 또 왔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동사로는 쓸수 없죠. 동사 형태 그대로 쓸수 없고 변형을 해야 돼요. 우리가 be ing 해서 진행을 만들든 또는 be pp를 해서 수동태를 만들든. 그죠? 그리고 on the stage가 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선생님, 그러면 비동사 있으니까 얘는 PP로 바꿔서 수동태로 하면 될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쓴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있겠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많을 것 같아요. 자, appear은 나타나다거든요. 누군가를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appear를 그대로 써야 돼요. 능동태로. 그러면 그 영화 배우가 무대 위에 나타났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일반 동사 의문문은 뭐가 도와줘요? 저 do, does, did가 도와주죠. 근데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러면 was를 did로 고치면 되겠죠. 이렇게 고치는 게 여러분들이 잘안 돼요. 그래서 비동사 있으니까 수동태에 꽂혀가지고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안 된다. 그죠? 능동태로 쓰고 was를 did로 쓴다. 그쵸? 일반 수동태가 아닐 때는 비동사 필요 없잖아요. 능동태로 쓸 때는. 그래서 이 문제 40번 틀린 친구들은 한번더 복습하면서 점검을 꼭 해주세요. 자, 41번에서 2번은 역시 어색한 부분을 고치는데 온전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다 쓰셔야 합니다. 자, Whom was this song written이에요? 자, 누가 이 노래를 썼냐? 노래가 누구에 의해서 써졌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의미는 전달이 돼요. 근데 어법상으로는 어색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볼까요? 누가 이렇게 쓴다면 누가 이 노래를 썼니? 작곡을 했니?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Who wrote this song? 능동태로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고요. 또는 수동태를 살린다면 이 노래 입장에서는 노래가 쓰여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니?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행위자를 우리가 by 목적격으로 쓰는데 원래는 문장 마지막에 쓰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라고 해서 이 누구라는 의문사의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의문사는 또 문장의 맨 앞에 써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 by를 같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의문사가 어쨌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맨 앞에 오므로 by까지 같이 와서 by who 또는 by whom을 쓰는 거죠. who는 뭐 목적격이 who, whom 다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주어가 오는데 수동태일 때는 비동사만 주어 앞으로 오죠. 그래서 was the song written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얘가 좀 어렵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고치시면 돼요. 그쵸? 능동태로 쓰든지 아니면 수동태로 의문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번. The bluebird was had by Juno. 일단 해석을 해보면, 직역을 해보면 무슨 뜻이에요? 그 파랑새는 준호에 의해서 소유되었다예요. 근데 소유는 수동태로 쓸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능동태로.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준호가 파랑새를 한 마리 가지고 있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준호 had the bluebird. 이렇게 고치셔야 합니다. 자, 43에서 44는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고치기예요. 자, can I warn my glasses? 이상하죠? 그쵸? can이 왔어요. 그 다음에 뭐 와야 돼요? 동사 원형. 자, 능수동 따져보면 얘는 능동이에요. 내가 내 안경을, my glasses이니까 내 안경을 쓰는 거예요. 물에서도 쓸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능동이니까 where, 동사 원형 써주시면 되고요. 자, 제주도는 알려져 있는데 by는 같이 쓸수 없었죠. to, for, as만 쓸수 있어요. 그쵸?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거. 이유니까 for로 고쳐야겠죠.

남차가 도난을 당했어요. 그죠? 누구에 의해서? 옆집 남자에 의해서. 괜찮네요. 나무랄 데 없습니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44번에 1번. 자, 상당한 양의 금이에요. 자, 금은 셀수 없는 명사죠. 그쵸? 셀수 없는 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일단 were 안 되죠? 근데 finding은 맞는지 볼까요? 금이 발견을 하나요? 발견된 거죠. 해저에서. 그래서 was found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많은 에너지가 should save요. 얘는 아끼고 절약을 하는 건데, 아니죠. 절약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행성을 위해서. 보통 the planet이라고 하면 행성인데, 우리가 사는 행성은 지구니까 그냥 지구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be saved. 여기 조동사가 있으니까 be saved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이 TV는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이건 우리 너무 많이 쓰잖아요. Made in Korea죠? 그래서 한국에서니까 in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에서 46이네요. 보기와 같이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시오 했어요. 그럼 보기를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보니까 누가 전화기를 발명했나요? 했어요. 자, 그러면 얘도 두 가지가 주어가 될수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발명했습니다. 하나. 또는 전화기는 발명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알렉산더 그람 벨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발명을 했어요. 전화기를. 능동태로 썼고요. 1번은. 그쵸? 두 번째는 전화기가 주어가 됐어요. 전화기는 발명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동태로 쓰는 것.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능동 하나, 수동 하나로 대답을 하면 돼요. 자, 갑니다. Who made this cupcake? 이 컵케이크 누가 만들었나요? 아, 진아가 만들었네요. 능동으로 그대로 쓴다면 진아 made this cupcake. 그쵸? 자, 근데 이제 컵케이크 입장으로 갑니다. 컵케이크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was made를 쓰고 by 진아. 우리 1번에서 진아라는 힌트를 얻었으니까 by 진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6번. Who read this newspaper? 자, 누가 이 신문을 읽었나요? 역시 누가 읽었는지 주어. 능동으로 쓰면요. 우리 형, 오빠네요. 그죠? 그래서 내 오빠가, 내 형이 읽었다 해야 되니까 과거 시제 read 그대로 쓰면 되겠죠? Read this newspaper.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신문의 입장에서는 읽혀진 거네요. 과거 시제로 쓴다면 was read by my brother.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47번, 8번은 지시대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문 써라. 너무 쉽죠? 자, 조동사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원래 수동태는 비동사의 부정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지만 조동사가 힘이 더 세죠? 조동사에 갑니다. 그래서 must not be changed. 이렇게 고쳐야지 부정문이 되겠고요. 자, 48번에 수동태로 바꾸라고 하네요. 그러면 주어. My husband고요. gave 주었어요. 자, 나에게 그 반지를 준 건데 여기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반지는 주어졌다 해야겠죠? was given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간접 목적어 앞에는 전치사 to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was given to m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번 보면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라 했습니다. 자, 일단 당연히 수동태 쓸것 있고요. 주어는 피자. 피자 입장에 수동태에 아홉 단어 써라 했습니다. 자, 그럼 봤더니 그 요리사가 요리를 했네요. 나에게 피자를 요리해 주었어요. 근데 직접 목적어를 지금 주어로 쓰라고 한 거죠. 그러면 the pizza was cooked가 되고요. 간접 목적어에 필요한 전치사. 여기서는 뭐예요? cook은 for를 쓰는 거죠. 그래서 this pizza was cooked for me까지 다 쓰고 마지막에 by the chef라고 하면 아홉 단어의 수동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 50번입니다. 밑줄 친 A에서 이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서 기호 쓰고 고쳐라 했습니다. 자, 봤더니, 자, 원더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얘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I used to be very shy. 나는 매우 수줍었대요. 과거의 일이죠? 지금은 아닌데. 그쵸? 자, 나는 매우 수줍었어요. 초등학생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I was laughed at by. 자, at
마, 이런 표현이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죠. 그렇죠? Laugh at이라는 구동사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웃음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By my friends. 내 친구들에 의해서. 그 놀림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괜찮죠? A는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I was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괜찮은 전치사 썼죠? 그죠? 나는 학교 가는 걸 걱정했어요. 잠자리에 매일 밤에 들 때마다, 매일 잘 때마다, 아, 내일 학교 어떻게 가지? 이런 걱정을 한 거죠. 자, when I saw this movie, 내가 이 영화를 보았을 때, I thought that,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The boy in the movie, 그 영화의 주인공이 could understand, 이해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How I felt,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얘는 나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원더라는 영화가 그 주인공이 약간 안면에 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계속 안 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학교를 가야 되죠. 학교를 가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뭔가 shy해서 학교 생활이 좀 어려웠고 이랬으니까 좀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이 영화를 본것 같아요. 그쵸? 자, after seeing the movie, 그 영화를 본 후에, 자, I was asked면 내가 뭔가 질문을 받았다, 요청을 받았다라는 수동태죠? 근데 뒤에 뭐가 와요? 목적어가 와요. 내 형, 내 오빠에게 물어본 거죠. 또는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능동태가 되어야겠죠. 그죠? 자, 과거의 시제의 맥락이니까 얘는 asked라는 능동태의 동사로 써주면 되고요. 내가 함께 운동을 같이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I was helped. 나는 도움을 받은 거죠. By my mother's food. 엄마 음식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자, 뭐 하려고? 키가 크는데 이 음식 도움도 좀 받았고요. Now I am pleased with. Be pleased with. 뭐예요? 기쁜 거죠. 그쵸? 나는 내 삶에 기쁘다, 만족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모든 실전 문제 다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에 있는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풀어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이 네 번째 단원 대상을 설명해온 단원에 마침표를 찍는 시간입니다. 그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모든 문제를 마저 다 풀어보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열심히 풀다가 말았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 남은 문제들 마저 만나보고요. 서술형 문제 네 문제까지 몽땅 다 풀어볼 거니까요. 우리 이번 시간 집중해서 모든 문제 정복해보자고요.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12번 문제부터 풀어보기 전에, 자, 우리 지금 네 번째 단원 대상을 설명해요 단원 공부하고 있잖아요. 특히 국어는 그래요. 국어는요, 단원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는 것들이 이 교과서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표하고 질문해요 또는 뭐 대상을 설명해요처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단원 제목을 잘 보고요. 그것을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금 대상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요. 가장 좋은 건 내가 직접 이 글쓰기 과정, 계획하기, 글쓰기 공유하기, 점검하기, 글쓰기 단계에 맞추어서 내가 한 편의 글을 직접 써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열심히 우리와 함께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이 시간이 다 끝난 뒤에 우리 친구들은 공책이나 뭐 연습장에다가 내가 한 편의 대상을 설명하는 글쓰기를 직접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골라서 직접 한 편의 글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 시간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번 문제부터 한번 열심히 풀어볼 건데요. 자, 한번 문제 보도록 하죠. 아, 다음에서 순서 구조를 나타내는 말 묻고 있는데요. 구조 나왔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글의 구조 배웠잖아요. 글의 구조란 무엇인가요? 아,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이 바로 글의 구조이고요. 크게 세 가지 구조 배웠습니다. 열거 구조 배웠고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는, 그리고 단계에 따라 차례대로 설명하는 순서 구조,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비교와 대조 구조, 크게 세 가지 구조 배웠습니다. 그런데 12번 문제는요, 이 중에서도 이 순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선택지 1번 보죠. 모두, 2번 차이, 3번 반면에, 4번 다르게, 5번 다음으로 라고 했는데요. 자, 모두라는 건 두 대상이 모두 그래요. 그러니까 A도 그렇고요. B도 그래요. 모두 그래요.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고요. 차이라던가 반면에라던가 다르게는요. A와 B가 모두 그렇지만 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반면에 A는 이런데 반면 B는 그래요. A와 B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비교와 대조 구조에 어울리겠고요. 바로 5번이 순서 구조에 어울리죠. 먼저 이렇게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요. 단계에 따라 설명하는 말 다음으로가 어울립니다. 따라서 12번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잘 보고, 아, 이 글은 열거 구조구나. 이 글은 비교와 대조 구조구나. 이 글은 순서 구조구나라는 것,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12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글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1번부터 보죠.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 설명하는 방법을 열거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특징을 나열하는 것, 첫째, 둘째, 셋째 나열하는 것, 열거 구조 맞습니다. 2번, 시간이나 공간 또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방법을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 구조라고 하죠. 맞습니다. 세 번째,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 바로 요약하기가 아니라 네 글자로 글의 구조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요약하기는 뭘까요? 요약하기, 우리 배웠죠? 요약하기는요, 긴 글을 중요한 내용에 따라 간추리는 것을 바로 요약하기라고 하지요. 따라서 3번은 틀렸습니다.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하면 1번과 2번에 모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4번 문제, 그리고 15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14번 문제는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먼저 글을 훑어보면, 국가유산 지킴이의 나를 맞아, 뭘 알아보자,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 라고 하고요. 다음 문단부터는 이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다음 문단에서는 먼저 이 성덕대왕 신종이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다음 문단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은요, 어떤 구조예요?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고 저래요. 특징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의 구조는 바로 열거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번부터 보죠. 아, 비교와 대조 구조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자, 이렇고 저렇습니다.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째, 둘째 이렇게 하면 확실한 어떤 단서가 되겠지만 첫째, 둘째라는 단서가 나와 있지 않아도 그 글의 내용상 이 성덕대왕 신종이 왜 만들어졌는지, 크기와 모양은 어떠한지 그 특징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와 대조 구조가 아니라 바로 열거 구조네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국가유산 지킴이의 나를 맞아 쓴 글, 그리고 3번 성덕대왕 신종의 다른 이름.

한번 글의 구조, 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정답 고르기 전에 배운 내용 떠올립니다. 자, 우리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 배웠습니다. 먼저 계획하기. 기억하고 있죠? 다음은 글쓰기. 열심히 쓰고요. 다음 공유합니다. 학급 누리집 같은 곳에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잘했는지 되돌아보며 점검하기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뭘 생각해요?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 쓸 건지, 누가 이 글을 읽을 건지, 이런 것들을 쭉 계획하는 게 바로 계획하기예요. 내가 어떤 글의 구조를 선택할 건지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건 내가 무엇에 대해 쓸 것인지 그 대상을 먼저 골라내야 되고요. 그걸 골랐다면 나는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 쓸 테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에 대해 쓸 건지 쓸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디서?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우는 나는 우리나라 국가유산 중에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 쓸 테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까닭, 크기와 모양, 종소리 특징에 대해서 써볼 거야. 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이 과정은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인데요. 설명하는 글을 쓸때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과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자, 맨 왼쪽에 글의 내용입니다. 종묘 제례학의 특징과 가치고요. 이런 내용을 조사할 거래요. 의미와 구성, 역사, 가치. 나 이런 내용을 조사할 거야.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활용할 매체. 나는 이런 매체를 활용할 거야.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신문기사도 보고, 전문가 면담 자료도 살펴볼 거야.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조사할 건지 이렇게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알맞은 건 뭘까요? 1번, 글의 목적인가요? 쓸 내용인가요? 읽을 사람인가요? 정리한 자료 점검인가요? 5번, 조사할 자료 정리하기일까요? 뭘까요? 자, 먼저 어떤 것에 쓸 것인지는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나는 어떤 자료를 조사할 거야, 어떤 매체를 활용할 거야, 즉 조사할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런 걸 조사할 거야, 이런 매체를 활용할 거야. 5번이 정답이고요. 이걸 다 이제 정리하고 직접 조사한 다음에 점검은 그 다음이겠죠.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5번, 조사할 자료 정리하기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부터 19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17번은요, 이 글의 구조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구조를 골라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보죠. 자, 첫째 문단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로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있다. A와 B 두 대상이 나왔습니다. 두 도자기는 모두 나왔습니다.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그렇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 차이점까지 한 문장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미 눈치를 챘나요? A와 B가 나오고요. 둘다 모두 똑같은 점이 있어. 하지만 요런 다른 점도 있어. 어떤 구조? 바로 그 구조. 계속해서 보죠. 자, 고려 청자는 이렇습니다. 고려 청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 문단은 조선 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문단은 고려 청자에 대한 특징, 다음 문단은 조선 백자에 대한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있나요? 반면이 있습니다. 반면. 반면이라는 말은요, 모두와는 달리 A는 이런데, 반면, 그런데 B는 이래요. 차이점을 쓸때 활용하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와 여기는 고려 청자의 특징과 조선 백자의 특징,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겠죠. 이처럼 종합하면서 두 도자기는 모두 이러이러한 점이 다르지만 모두 이러이러한 공통점도 있어요. 두 도자기는 시대는 달라.

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구조는 뭐예요? 열거 구조, 순서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 중에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방금 봤다시피 이 글은요, 두 도자기, 그러니까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우리나라의 도자기, 2번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3번 소중한 문화유산 도자기, 4번 고려 청자에 사용된 무늬, 5번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 도자기. 얼핏 봐서는 다른 것도 정답이 될수 있나 싶지만 제목이라고 있잖아요. 이 제목은요, 글의 내용을 일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글의 전체 내용을 다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제목은요,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거든요. 이 글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3번, 4번, 5번보다는 이 글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2번이 가장 알맞겠네요. 18번 문제 정답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만나볼까요? 다음은 이 글을 읽고 학급 누리집에 올린 댓글이래요. 조언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학급 누리집에 올렸대요. 이건 뭐예요? 공유하기 단계입니다. 계획하기, 글쓰기. 그 다음,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나만 보면 아쉽잖아요. 공유합니다. 그게 바로 공유하기 단계인데요. 자, 학급 누리집에 올렸다면 친구들이 쓴 글을 보고 내 의견, 내 생각을 댓글에 올릴 수가 있죠. 이것도 공유하기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조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새싹천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별명을 가진 친구가 이렇게 기억을 적었습니다. 비교와 대조 구조를 사용하니 두 문화 유산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어. 니은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도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디귿 잘 읽었어 라고 적었는데요. 자, 보통 친구들이요. 학급 누리집에 댓글을 쓰세요라고 하면 꼭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 잘 읽었어. 잘했다. 좋아. 이렇게만 간단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글을 올린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좋아라는 칭찬 좋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그 글을 읽은 사람 입장에서, 요런 점은 조금 더 보완해 주면 좋겠다. 요런 점은 조금 더 보충해 주면 좋겠어. 라는 조언까지 적어준다면 글을 올린 사람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 중에 이건 좀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에 해당하는 문장은 이해할 수 있었어, 잘 읽었어라는 것보다는 니은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도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조언에 해당하는 문장이겠죠. 따라서 니은 기호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처럼 우리도 앞으로 학급 누리집의 친구들의 글을 보고 그냥 좋아, 뭐 잘했어,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조언까지 구체적으로 댓글을 작성해주면 글을 올린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이제 단원 정리 평가 이외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만나볼 건데요. 떡볶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데요. 주제에 알맞은 글의 구조와 그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자, 뭐예요? 자, 선생님은요, 정말 떡볶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가끔씩 배가 출출할 때 떡볶이를 자주 사 먹곤 하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이렇게 딱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면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뭐 만들어 먹진 않지만 사 먹지만, 자, 주제가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주제가 왜 중요하냐? 글의 주제는요,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방법. 그렇다면 어떤 글의 구조가 어울릴까요? 방법이기 때문에 뭐 냄비를 준비한다, 가장 먼저. 그리고 물을 얼마만큼 붓는다. 그 다음 떡을 어떻게 한다. 뭐 양념을 어떻게 한다. 어떤 단계가 나올 겁니다. 꼭 떡볶이뿐만이 아니라 요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고요, 뭘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라는 어떤 단계 딱딱딱딱딱 해야 하는 게 요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단계에 따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글의 구조가 어울려요? 열거, 순서, 비교와 대조 구조 중에 그래요. 바로 순서 구조가 어울릴 겁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 순서 구조라고 적어보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자, 순서 구조의 특징을 생각하며 일정한, 자, 친구들도 참고해서 적어보세요. 일정한 단계에 따라, 일정한 단계에 따라 차례대로 일이나 방법을 설명하는 대에 알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일정한 단계에 따라 차례대로 일이나 방법을 설명하는데 알맞기 때문에 순서 구조의 특징을 생각하며 떡볶이 만드는 방법 이렇게 알맞은 글의 구조와 까닭을 적어보았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서술형 문제 잘 적어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아직 네 문제가 남았습니다. 오늘은요, 서술형 문제까지 네 문제 모두 만나볼 거거든요. 먼저 1번부터 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만나보도록 하죠.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소나무와 잣나무 공통점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공통점을 중심으로 한번 잘 보자고요. 자, 글 속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자, 여기 첫째 문단에서는요. 생김새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는 어때요? 공통점은 아니에요. A는 이런데 B는 이래. 차이니까 말이죠. 다음 문단은 쓰임새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차이점이고요. 자,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소나무와 잣나무는 상록수이자 침엽수라는 공통점 나왔네요. 공통점. 그 앞을 보면 상록수이자 침엽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정답으로 상록수이자, 자, 사계절 내내 푸른 상록수이자 잎이 바늘처럼 뾰족하고 긴 침엽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공통점, 상록수이자, 침엽수.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겠네요. 두 가지 찾아서 잘 적어주면 되고요.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2번. 소나무의 쓰임새 두 가지를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까 이 쓰임새라는 말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소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잘 보죠. 소나무 줄기 겉에서 나온 송지는 현악계의 활에 발라 소리를 좋게 하는 데 쓰이고요. 하나 나왔고요. 꽃가루인 송악가루는 다식을 만들어 먹는 데 쓰인대요. 우리나라 전통 고유 과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뒤부터는 잣나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송지는 잘 보고 적어줍니다. 현악기의 활에 발라. 현악기의 활에 발라. 찾아 쓰시오이기 때문에 잘 보고 그대로 적어줍니다. 소리를 좋게 하는데 쓰입니다. 하나 적어줬고요. 두 가지라고 밑줄까지 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적어줍니다. 바로 이 부분. 가루는 주어 적어주고요. 다식을
만들어.

먹는데, 먹는데, 씁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찾아 적어줘야 됩니다. 1번 송진, 2번 송화가루와 관련된 문장을 이렇게 찾아서 각각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두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자, 3번부터 4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역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자연재해 관련된 글인데요. 자연재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첫째 문단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자연재해는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피해를 말하고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러이러이러한 것으로 기상특보를 잘 살피고 재해 대처하는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첫째 나옵니다. 열거구조.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행동 요령을 잘 설명해주고 있네요. 3번 보죠. 자,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이나 안전수칙을 알아두어야 하는 까닭 이유를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첫째 문단, 첫째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뭐 피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처 방안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 써 보겠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찾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잘 보고 적어줍니다. 피해를 줄일 수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으면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을 알아두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구조를 쓰고 글의 구조를 드러내는 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번 단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읽으면서 이 글은 어떤 구조이지 그 단서를 파악하며 읽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 글은 첫째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의 특징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열거하면서 글을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구조? 우리 배웠던 대표적인 세 가지 글의 구조, 열거 구조, 순서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 가운데 그래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는 바로 열거 구조죠. 따라서 1번에다가는 글의 구조, 열거 구조라고 적어주고요. 글의 구조를 드러내는 말, 단서는 바로 뭐요? 이거죠. 첫째. 따라서 2번에다가는 첫째라고 당당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술형 문제 네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와, 진짜 많은 문제를 우리 만나봤는데요. 자, 그냥 또 헤어지기 아쉽잖아요. 이번 단원 다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오늘의 수강 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열심히 배워봤는데요. 이 많은 배운 내용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 내용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이유와 까닭까지 어디다가 수강구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네요. 또 적으면서 배운 내용도 함께 떠올려 보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풀어본 많은 문제들 중에서 내가 좀 헷갈리거나 틀렸던 문제 꼭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점왕 통합본 공부 이어나가 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요. 과학 2단원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과학 2단원, 혹시 단원명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바로 2단원은 물체의 운동입니다. 우리 물체의 운동 단원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과학에서 정의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그 다음 속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2단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 내용까지 함께 해결을 해볼 겁니다. 어때요? 재미있겠죠? 그러면 우리 2단원 핵심 정리로 먼저 시작할게요.

단원 물체의 운동 핵심 내용을 만나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개념입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제일 처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운동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 여러분. 나 어제 운동했어 라고 하면 뭔가 내 몸이 힘들어지거나 땀이 나거나 그래서 내 몸에 열량을 좀 소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과학에서는요, 운동을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불러요, 과학에서는. 자, 두 가지 낱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물체의 위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면 우리가 운동한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운동하는 물체와 운동하지 않는 물체를 여기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런 그림의 모습이었는데 1초가 지난 다음 이렇게 변했다라고 합니다. 자, 1초 뒤가 됐으니까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면 만약 물체의 위치가 변했다면 아, 그 물체는 운동을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물체와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와, 여기 산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원래 이쯤에서 걷고 있었던 사람이 이만큼 위치가 변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운동을 한 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볼게요. 원래는 이 위치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1초 뒤에 이렇게 위치가 변했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있었던 이 사람이 이번에는 이렇게 달려 나갔네요. 위치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운동하지 않는 물체는 무엇이냐? 시간이 지났지만 위치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운동을 하지 않는 물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던 이 운동기구 그대로 위치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고요. 여기 놓여있는 이 가로등 위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그 다음 나무 아래 이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운동하지 않은 거예요. 위치가 그대로니까요. 나무와 그 다음 의자도 위치가 처음과 1초 뒤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는 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치가 변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물체의 위치 변화로 표현한다. 자, 물체가 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몇 초 동안 또는 몇 시간 동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물체의 위치 변화는 시간에 따른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버스가 원래 가 정류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5분 뒤에 나 정류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버스는 5분 동안 가 정류장에서 나

정류장으로 이동함이라고 운동을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 어렵지 않죠? 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그 다음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써주면 운동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물체의 위치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우리 조금 전에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였잖아요. 이번에는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나중 위치의 방향과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 여기에 있었는데, 5초 동안, 자, 동서남북이죠?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만큼 갔어요. 한 칸이 1m니까 5m만큼을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향과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5초 동안 시간이죠. 사람은 처음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5m 이동했다. 이렇게 운동을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이번에는 강아지의 운동도 한번 살펴볼게요. 강아지가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자, 여기로 위치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북쪽으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북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한 칸이 1m일 때 3m만큼 이동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는 처음 위치에서 북쪽으로 3m 이동함이라고 운동을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개념 3입니다. 물체의 빠르기 비교. 자, 어떤 물체가 더 빠른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요, 이동한 거리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더먼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빠를까요? 아니면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빠를까요? 당연히 더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더 빠른 것이죠. 같은 기간 동안, 시간 동안 이동한다면 더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더 빠르다.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자전거, 자동차, 배, 기차로 나누어서 알아봤어요. 자, 2시간 동안 자전거는 30km를 갔고, 자동차는 120km를 갔고, 배는 80km를 갔고, 기차는 160km를 갔어요. 자, 그러면 2시간 동안 가장 먼 거리를 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기차죠. 그 다음은요, 자동차고요. 그 다음은 배고요. 그 다음은 자전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다면 더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더 빠른 것이기 때문에 기차, 자동차, 배, 자전거 순으로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가장 긴 거리를 이동한 기차가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같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요,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은 물체가 더 빠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하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친구가 같은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걸린 시간이 더 짧은 친구가 먼저 도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빠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상황처럼 이동 거리가 50m로 동일할 때 걸린 시간이 9초, 10초, 8초라면 걸린 시간이 가장 짧은 이 친구가 1등이에요. 가장 빠른 것이 되는 거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가장 짧은 8초인 학생이 가장 빠르다라고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물체를 이렇게 시간이 동일하다, 걸린 시간이 동일하다, 아니면 같은 거리만큼을 갔다라고 전제를 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걸린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 거리가 다를 수도 있는데 매번 이걸 똑같이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물체의 속력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속력은요,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데요. 이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100km를 2시간 동안 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동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니까 100 나누기 2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0 나누기 2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 분수의 나눗셈, 우리 6학년 1학기 수학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쓸수 있다라고 했던 거였죠. 자, 그러면 2분의 100이구나라고 분수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약분을 했을 때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속력은 50이네. 그런데

이 속력에도 단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따 배울게요. 자, 이렇게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이 다른 물체의 빠르기는 속력을 구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속력의 단위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두 가지를 알아볼게요. 일단 킬로미터, 그 다음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그리고 H를 썼어요. 이것은 H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킬로미터 4시라고 읽어줍니다. 자, 이 경우도 그렇죠. 이 자동차는 50km 4시의 속력으로 달리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1시간마다 이 몇 킬로미터만큼을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미터, 그 다음 막대기 S가 있는데요. S는요, 초를 의미하는 세컨드의 S를 딴 거예요. 그래서 미터 매 초라고 읽는데요. 1초마다 몇 미터씩을 가는지 나타낼 때에는 이러한 단위를 써줍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물체의 속력을 알아봅니다. 교통수단의 속력을 구해 빠르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아, 속력으로 빠르기를 비교하자. 교통수단은 자전거 1이 되고, 그래서 20이니까 20km 매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2시간 동안 145km를 이동했어요. 그럼 이동거리 145를 걸린 시간 2로 나누었을 때 145 나누기 2가 72.5이므로 72.5km 매시다. 이렇게 속력을 표현할 수 있고요. 기차는 3시간 동안 450km를 이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동거리 450km를 3시간으로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150이 되어서 150km 매시다. 이렇게 속력을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몇 킬로미터 매시라고 읽었는데요. 이건 다르게 읽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시속 20km, 시속 72.5km, 시속 150km 이렇게도 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따라서 기차, 자동차, 자전거 순으로 속력이 크기 때문에 속력이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우리 물체의 속력 이어서 볼게요. 측정하여 물체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 시간에 실험도 해봤을 거예요. 물체가 두 지점을 지나는 동안의 속력을 구하려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야 합니다. 자, 다른 거리를 달릴 때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속력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m를 이동하는데 2.5초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우리 10 나누기 2.5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아직 이렇게 소수의 나눗셈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10에서 2.5를 몇 번 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죠. 2.5를 네 번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몫이 바로 4가 됩니다. 4 미터 매 초가 되는 거죠. 또는 초속 4미터가 되죠. 20미터를 4초 동안 갔어요. 그럼 20 나누기 4니까 이것은 5. 그래서 5 미터 매 초 또는 초속 5미터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을 비교해 볼 거예요. 4 미터 매 초, 5 미터 매 초. 자, 속력이 바로 5가 더 크죠. 그러니까 20미터를 달릴 때가 더 빠르다라고 물체의 속력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정한 거리를 이동할 때 태엽 자동차에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속력을 비교해 봅니다. 자, 태엽 자동차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이 있어요. 이동 거리가 100cm로 동일하다면 걸린 시간이 4초, 5초일 때 속력은 각각 25cm 매초, 그 다음 20cm 매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속력이 더 큰 파란색 자동차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속력을 구하기 전에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면 걸린 시간이 더 짧으니까 파란색 자동차가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속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수칙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속력과 관련된 다양한 보행자의 안전수칙이에요. 보행자는요, 걸어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뛰지 않고 천천히 건너기. 2번, 보행 중에 스마트기기나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스마트기기나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요, 자, 위험한 소리 같은 것들을 미리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합니다. 3번,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차가 완전히 멈추면 건너야 합니다. 무작정 초록불이라고 건너가게 되면 집중하지 않고 있던 이 운전자 때문에 차에 치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멈추는지 확인을 해줘야 하고요. 4번, 자동계단에서 뛰지 않고 바로 서서 이동하기. 자, 자동계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이죠. 바로 서서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속력과 관련된 다양한 운전자의 안전수칙도 알아볼게요. 자, 운전자는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에는 안전모,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매시 이하로 천천히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30km 이하로 아주 천천히 운전을 하는 게 바로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죠. 3번, 자전거를 탈 때나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자전거를 타다가 쉽게 넘어질 수 있고요. 운전할 때도 사고에 날 수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4번,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일단 정지해서 좌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다면 진행을 해야 하는 거죠. 5번,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자, 가끔 친구들 보면 횡단보도를 그냥 그대로 자전거 타고 빠르게 질주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있는 쪽이 아니라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속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장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설치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요. 먼저 안전띠는요, 여러분들 자동차 타면, 승용차 타면 착용하는 거죠. 우리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갑자기 멈출 때 탑승자를 자동차의 좌석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에어백은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공기주머니가 순식간에 부풀어서 탑승자를 보호해줍니다. 만약 에어백이 없다면 그대로 핸들이나 이런 데에 얼굴을 부딪힐 수 있는데 또는 앞좌석에 얼굴을 부딪혀서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에어백은 마치 커다란 풍선과 같아요. 그래서 폭신하게 우리 다치는 것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자동긴급 제동장치라는 게 있어요. 앞차와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 자동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해서 충돌 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있어요. 후방 카메라는요, 뒤쪽에 있는 카메라를 말하는 거예요. 후진할 때 보이지 않는 보행자나 장애물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줘서 사고를 예방해주고 또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장치도 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라는 게 있죠. 학교 주변 도로에 설치해서 자동차가 시속 30km 이하로 달리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과속방지턱도 있죠.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력을 줄여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합니다. 과속방지턱은요, 여러분 도로 보면 살짝 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런 설치된 물건이에요. 이것은 그냥 그대로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차가 덜컹하면서 아주 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속도를 일부러 줄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되죠. 또 옐로 카펫이에요. 초등학교 근처에 횡단보도 양쪽 바닥과 벽을 노랗게 칠해서 보호자를 보호합니다. 자, 어떻게 보호자를 보호하냐, 보행자를 보호하냐면요. 이 노란색 칠해져 있는 이 부분에 어린이가 이렇게 서 있게 되면요. 주변이 노랗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서 있는 것보다 사람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 옐로 카펫을 많이 설치해 두었어요. 안전 울타리는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도로를 다니다 보면 안전 울타리를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물체 운동 2단원의 핵심 내용들을 선생님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간단한 확인 문제를 만나볼 거예요. 1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이것이 또는 이거가 변할 때 물체가 운동한다고 한대요. 자, 과학에서 운동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무엇이 변한다? 그렇죠. 바로 위치가 변한다. 그럴 때 우리가 운동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위치,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입니다. 다음 2번, 운동장의 운동기구, 가로등, 의자, 나무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지 않으므로 운동하는 또는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운동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운동하지 않는 것이죠.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세요. 3번, 달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함으로 운동하는 또는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자,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5초 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5초 뒤에는 저기만큼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변했죠. 그러면 이것은 운동하는 물체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애 동그라미를 쳐주면 되겠네요. 4번, 괄호 안에 들어가야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물체의 운동은 물체가 이동하는 데 걸린 이것과 물체의 위치 변화로 표현한다. 자,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때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갔던 거? 그렇죠.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물체의 위치 변화였죠.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 바로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5번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친구, 처음에는 이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3초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했으니까 운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운동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운동하는 물체가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지금 운동하는 물체였어요.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운동했는지 표현을 해볼 건데요. 자전거는 3초 동안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몇 미터 이동했다? 8미터 이동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까지의 방향과 거리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맨 처음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방향은 동쪽이 되죠. 동쪽으로 몇 미터만큼? 바로 8미터만큼 이동을 했구나.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되겠어요. 6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이것으로 비교할 수 있다.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래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빠를까요? 아니면 짧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빠를까요? 당연히 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무엇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한 거리로 비교를 하는 거죠. 이동한 거리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해 보자. 7번,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이 다른 물체의 빠르기는 이것을 구해 비교할 수 있대요. 자, 우리가 이동 원리가 같은 것끼리 비교할 수 있고요. 걸린 시간이 같은 것끼리 비교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것들이 둘다 달라요. 그럼 물체의 빠르기는 무엇을 구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속력을 구해 비교를 한다고요. 속력. 알겠죠? 8번,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속력을 구해서 비교한다 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혹시 식을 쓰는 거 어렵지 않았나요? 자, 속력은 이렇게 구합니다. 속력. 바로 속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 거죠. 이동한 거리를 바로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라고 쓰면 바로 알맞은 식이 되는 거죠. 알겠죠? 9번, 표를 보고 파란색 태엽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태엽 자동차가 파란색, 빨간색 두 가지가 있어요. 파란색 태엽 자동차는 100cm를 5초 동안 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속력을 구하려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야 하잖아요. 이동 거리는 100cm, 걸린 시간은 5초이기 때문에 100 나누기 5를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5 곱하기 20이 100이기 때문에 몫이 20이 되는데, 이때에 우리 그 단위는요. 자, 센티미터 그리고 초가 있죠? 그러면 1초마다 20cm씩 운동했다.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cm 매 초라고 단위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20까지만 써주면 정답이에요. 다음 10번, 충돌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났을 때 공기주머니가 부풀어 탑승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쓰시오. 자, 공기주머니가 부푼데요. 마치 풍선처럼. 그렇죠. 바로 에어백입니다. 자, 에어백은요, 말 그대로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알겠죠? 이렇게 확인 문제 10개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 함께 만나볼게요. 수행평가입니다. 1번, 바닷가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 그리고 하나는 5초 뒤입니다. 꽃게 강아지 사람을 운동하는 물체와 운동하지 않는 물체로 분류하여 쓰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꽃게 강아지 사람은 시간이 지났을 때 위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먼저 여기 꽃게를 볼게요. 꽃게 보니까, 오, 여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5초 뒤에도 똑같네요. 그럼 위치가 변하지 않았죠. 그럼 꽃게는 운동하지 않은 물체가 되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는 물체. 그럼 강아지 볼게요. 맨 처음에 여기에 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만큼 위치가 변했죠. 그러면 이 강아지는 운동하는 물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강아지. 그다음 사람도 볼까요? 오, 사람 맨 처음에 어디 있었나? 그렇죠. 사람은

0: 맨 처음에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이동을 해서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면 사람도 바로 운동하는 물체였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위 1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시간, 방향, 이동 거리를 포함하여 표현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운동하는 물체 누구누구 있었죠? 맞아요. 바로 강아지하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맨 처음 있었던 위치가 바로 여기예요. 자, 그러면 강아지가 이만큼 이동을 했는데 우리 동쪽으로 이동을 한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5초 동안 동쪽으로 4m만큼 이동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사람 볼게요. 사람은 맨 처음 위치 어디였나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이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얼마만큼 이동했나요? 그렇죠. 바로 동쪽으로 3m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 걸린 시간. 그다음 처음 위치, 방향과 그다음 간 거리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자, 3번. 운동하는 물체의 공통점을 쓰세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가 바뀌죠? 그렇죠.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아주 좋은 정답입니다. 2번,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각 교통수단의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비행기, 배, 기차, 자동차, 그리고 자전거의 속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속력은 우리 무엇을 무엇으로 나눠야 하나요? 그렇죠.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가 5시간 동안 4,500km를 날았다? 그러면 4,500 나누기 5를 계산하면 900이 되고요. 그래서 비행기는 바로 900km 매시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 배가 4시간 동안 138km를 이동했대요. 그러면 138을 4로 나누어줘야겠죠. 그러면 4, 3, 12, 그 다음 4, 4, 16, 그 다음 4, 5, 20이니까 34.5km 매시의 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차로 3시간 동안 450km를 이동했대요. 그렇다면 450 나누기 3을 계산했을 때 바로 150이 되니까 기차는 150km 매시의 속력을 가지고 있구나. 다음 자동차로 2시간 동안 145km를 달렸다? 그러면 145 나누기 2를 계산했을 때 2, 7에 14, 그 다음 2, 2는 4, 그 다음 2, 5, 10이니까 72.5이구나. 72.5km 매시의 속력. 마지막 자전거로 1시간 동안 20km를 달렸다? 그러면 20 나누기 1이니까 바로 그대로 20이죠. 20km 매시 이런 속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 나타낸 그림을 보고 교통수단을 빠른 순서대로 쓰래요. 그렇다면 가장 빠른 것 비행기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으로 빠른 것 기차죠. 그 다음으로 빠른 것 자동차. 그 다음으로 빠른 것은요? 맞아요. 바로 배예요. 마지막은 바로 자전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교통수단을 빠른 순서대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같을 때 물체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비교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단위가 같다면 그렇죠. 바로 숫자가 크면 됩니다. 속력을 나타내는 숫자가 클수록 더 빠른 물체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단원 단원 평가의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2: 뭐야, 지금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1: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3: 당연하지. 확!
2: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1: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1: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

0: 등을 메모해 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지난 주말에 부모님과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텐트도 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밤에는 하늘의 별도 봤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캠핑을 가고 싶습니다. 와, 캠핑이라니. 나도 부모님과 캠핑 가보고 싶어. 나도 작년에 캠핑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재미있었어. 야옹! 서준이가 친구들 앞에서 주말에 있었던 일을 발표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서준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듣고 있죠? 한 일, 본 일, 들은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경험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친구들 앞에서 경험한 일을 말해본 적이 있나요? 야옹이도 지난 주말에 동물 친구들이랑 공원에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 앞에서 야옹이의 경험을 잘 발표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야옹이가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 앞에서 잘 발표하고 싶은가 봐요. 선생님이 야옹이도 잘 도와줄게요. 오늘은 우리 7단원의 첫 시간이에요. 7단원 마음을 담아서 말해요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자, 일단 우리 7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잘 들어볼 거예요. 그 다음 나의 경험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운 말을 사용해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때요? 이번 단원도 재미있겠죠? 오늘 배울 내용 먼저 만나봅니다. 오늘은요, 7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우와 머리핀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듣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거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죠?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배울 내용, 바로 7단원에서 배울 내용 간단히 살펴보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 130쪽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일 위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해요. 다른 사람의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로? 고운 말로. 자, 고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운 말은 상대방이 듣기 좋은,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고운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말, 또는 아, 나한테 조금 부드럽게 느껴지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 고운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고운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닌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왜요? 왜 고운 말로 이야기해야 되나요? 자, 고운 말로 대화해야 하는 까닭, 고운 말로 말해야 하는 까닭은요. 일단 고운 말로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고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속옷이 고운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친구가 지나가다가 내 어깨를 툭 하고 쳤어요. 그러면, 그냥, 별로 아프진 않았는데, 뭐야! 왜나 치고 지나가? 너 진짜 나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고운 말이 아니겠죠. 그럼 고운 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야, 다음부터는 앞을 잘 보고 다녀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운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야, 앞좀 똑바로 보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한말 때문에 친구가 기분이 상할 수 있죠. 그리고 기분이 상한 친구랑 내 사이는 당연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운 말로 대화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곱게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주변 친구들이랑 사이가 진짜 좋아질 거예요. 우리 7단원 내용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우리 교재 130쪽에 있는 그림 첫 번째 그림 가부터 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요? 아, 친구들이 모둠 책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모둠 책상 만들려고 하면 책상을 낑낑 열심히 밀어야지 모둠 책상 만들 수 있죠? 왜냐면 책상 속에 책도 많고 우리 학용품도 많아서 생각보다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휴, 힘들어. 많이 무겁네 하면서 책상을 힘들게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놀리는 것 같은 표정으로 혼자서 그것도 못 옮기니? 뭔가 무시하는 듯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고운 말일까요? 아니죠. 고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여학생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 남학생이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속상하기도 하고 아, 같은 모둠인데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저렇게 얘기하니 속상해, 서운해, 슬프기도 하고 속으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남자친구는 이 여학생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친구야, 책상이 많이 무겁지? 내가 도와줄까? 와, 남학생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 모든 친구들 분위기 진짜 좋아졌을 거예요. 친구들끼리 사이도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관련 있는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번, 그림가의 여자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기 여자아이 뭘 하고 있나요? 밥을 먹고 있나요? 아니요,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2번, 친구와 싸우고 있습니다. 친구와 싸우고 있지 않죠. 무언가를 옮기고 있어요. 3번, 넘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나요? 아니요, 울고 있지 않아요. 뭔가 학교에서 책상을 옮기는 행동을 하고 있죠? 4번,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 줄넘기를 하고 있진 않죠. 5번, 무거운 책상을 옮기고 있습니다. 네, 정답 바로 여기 있었네요. 정답은 5번, 무거운 책상을 옮기고 있습니다. 정답 잘 찾았죠? 이어지는 2번 문제, 중요한 문제도 만나볼게요. 그림가의 남자아이가 기억과 같이 말했을 때, 그러니까 혼자서 그것도 못 옮기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자아이의 마음은 어떨지 알맞은 것을 찾아보래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뭐 책상을 옮기든 그림을 그리든 줄넘기 연습을 하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뭔가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혼자서 그것도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린 나를 봅니다. 와, 이제 친구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운동장인 것 같죠? 그런데 운동장에서 이 남학생이 줄넘기 연습을 하려는데 줄이 자꾸 걸리네. 줄넘기 줄 하나 넘겼더니 발에 또 걸리고, 한번또 넘겼더니 또 발에 또 걸려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학생이 이렇게 팔짱 끼고 이야기해요. 넌 그것도 못하니? 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친구 지금만 땀이 뻘뻘 나요. 나 줄넘기 빨리 10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여학생이 넌 그것도 못하니? 라고 놀린다면 이 남학생 기분 어떨까요? 그렇죠. 속상하고 슬프고 서운하겠죠? 그러면 우리 이 친구 뭔가 노력하는데 잘안 돼요. 이런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린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요? 친구를 위로할 때에는 이런 말들을 쓰면 좋습니다.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고운 말. 괜찮아. 다잘될 거야. 또는 힘내. 또는 걱정하지 마. 또는 천천히 해도 돼. 또는 넌할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면 친구가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들을 머릿속에 기억해뒀다가 뭔가 힘든 일이 있는 친구, 노력하고 있는 친구에게 힘을 주는 말로 전해져 보세요. 3번 문제 만나봅니다. 그림 나의 남자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 글자로 쓰세요. 아, 이 문제는 정말 쉽다. 그림만 봐도 바로 풀수 있어요. 자, 양손에 뭔가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있는데 기다란 줄이 달려 있네요. 이 줄을 돌려서 두 발을 뛰어넘는. 우리 이거 뭐라고 하나요? 그래요. 바로 줄넘기라고 하잖아요. 줄넘기 세 글자로 씁니다. 줄넘기.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서술형 문제예요. 그림 나의 남자아이에게 고운 말로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지 쓰세요. 라고 합니다. 이 여학생이 넌 그것도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줄넘기가 잘안 돼서 속상해하는 남자아이에게 할 말로 알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고운 말로 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남자아이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아,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언젠간 잘할 수 있을 거야. 또는 넌할수 있어. 포기하지 마. 또는 처음부터 줄넘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나도 예전엔 잘 못했는데 지금은 연습 열심히 했더니 잘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너도 할수 있어. 이렇게 위로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서술형 문제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었다면 모두 다 정답이 되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잘하는 사람은 없어. 너도 잘할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남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두 친구 사이는 정말 가까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개념 만나볼게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신의 경험을 발표해 볼 거예요. 오늘은 먼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경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선생님, 근데 저 경험 익숙한데요? 여러분, 경험 언제 들어보았나요? 그래요. 우리 일기를 쓸때 경험이라는 말 이미 공부한 적 있습니다. 경험은 무엇인가요? 경험은 한 일, 본 일, 들은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모두 모아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야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나의 경험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먼저 이야기 속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 잘 집중해서 들어보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속 인물은 어떤 기분일지 짐작해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야기 속 인물은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네요. 거기까지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 속 인물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인물이 이런 일을 겪었네.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인물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요, 나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내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깊게 공감할 수 있고요. 글의 내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지우와 머리핀이라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떠올려 보는 거예요. 혹시 비슷한 경험은 없었나? 아, 나의 경험과 비슷한 점? 어떤 점이 있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우와 머리핀. 오늘 나는 아빠와 함께 문구점에 가려고 승강기를 탔다. 그런데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작고 귀여운 토끼가 그려진 머리핀이 보였다. 여러분, 문구점은요, 여러분 학용품이나 사무용품을 파는 가게를 말해요.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 한 번쯤은 가본 적이 있죠? 자, 나는 아빠에게 누가 머리핀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아빠는 머리핀을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일 거라고 하셨다. 잃어버린이라는 것은 잊었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서 그걸 아주 갖지 않게 된 것을 잃어버린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원래 자신 거였는데 더 이상 갖지 않게 된 거예요. 놓고 가버린 거죠. 아빠의 말씀을 들으니 머리핀을 잃어버리고 속상해하고 있을 누군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도 얼마 전 승강기에서 아끼는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무척 속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지우는 어떤 경험을 떠올렸나요? 승강기에 있는 머리핀을 보고 자신이 진짜 아끼는 우산을 잃어버렸던 경험, 그 경험을 떠올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어지는 문제 한번 만나볼 거예요. 5번,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아빠와 함께 문구점에 가려고 무엇을 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무엇을 탔나요? 우리 글을 다시 올려다 보면 아빠와 함께 문구점에 가려고 승강기를 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빈칸에 알맞은 말은 바로 승강기겠죠? 여러분, 승강기, 많은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나요? 그래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알고 있죠? 이거 한국말로 말하면 이렇게 승강기라고 합니다. 6번, 지우가 승강기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지우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1번 우산, 2번 가방, 3번 신발, 4번 머리핀, 5번 목걸이. 지우가 승강기에서 발견한 것은? 그래요, 바로 작고 귀여운 토끼가 그려진 머리핀이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인가요? 그래요, 바로 4번이 되겠죠. 4번 머리핀을 발견한 것입니다. 7번, 머리핀을 준 지우는 어떤 경험이 떠올랐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지우는 어떤 경험이 떠올랐을까요? 1번, 아빠와 문구점에 갔던 경험. 2번, 아끼던 우산을 잃어버렸던 경험. 어떤 것이 떠올랐나요? 자, 지우가 승강기를 탔어요. 작고 귀여운 토끼가 있는 머리핀을 발견했는데요. 이 머리핀을 보니까 이 머리핀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
아, 아끼는 머리핀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아, 얼마 전 승강기에서 아끼는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무척 속상했었는데. 이 경험을 떠올린 거예요. 그럼 정답은 1번, 2번 둘 중에 2번이 되겠죠. 아끼는 우산을 잃어버렸던 경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아, 선생님도 아끼던 책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떠올리니까, 여기서 머리핀을 잃어버린 친구의 마음이 조금 더잘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글도 볼게요. 나는 아빠에게 머리핀의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도무지 머리핀 주인을 찾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도무지. 뭐, 선생님, 저 이런 낱말 처음 봐요. 도무지라는 건요, 아무리 해도라는 의미예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아무리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았다. 도무지 노력해도 되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도무지는요, 아무리 해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승강기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띄었다. 전단지는 무언가 알리기 위해서 붙여놓은 종이 같은 거죠. 나는 머리핀 주인을 찾는 안내문을 붙이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 뭔가 좋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나는 문구점에서 예쁜 색 도화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사인펜으로 머리핀 주인을 찾습니다. 라고 크게 쓴 안내문을 만들고 머리핀과 함께 승강기에 붙였다. 빨리 머리핀 주인이 이 안내문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 여러분, 지우는 주인을 찾기 위해 어떤 생각을 떠올렸나요? 아, 안내문을 만들어야겠다. 머리핀 주인을 찾는 안내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구점에서 도화지를 사서 안내문을 만들었죠? 8번 중요한 문제 풀어봅니다. 지우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지우와 비슷한 경험? 지우는 어떤 경험을 했나요? 그래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했어요. 노력하는 경험을 했죠. 그럼 서윤이와 승혁이 중에 비슷한 경험 떠올린 친구는 누굴까요? 서윤, 학교 복도에서 누가 떨어뜨리고 간 물통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선생님께 갖다 드린 적이 있어. 누군가 떨어뜨리고 간 물통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했네요. 어때요? 지우하고 비슷한 경험이죠? 승혁이 볼게요. 친구에게 머리핀을 선물했는데 그 친구가 좋아해서 기분이 좋았어. 친구에게 무언가를 선물해주고 그 친구가 기분 좋아했다는 이 경험은 지우의 경험과는 비슷하지 않죠.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 친구의 이름을 쓰라라고 하면 서윤이의 이름을 써주어야 합니다. 서윤.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9번. 지우는 문구점에서 무엇을 샀나요? 자, 풀을 샀을까요? 가위를 샀을까요? 색연필, 테이프, 색도화지, 무엇을 샀을까요? 여러분 글을 한번 보면 나는 문구점에서 예쁜 색도화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무얼 산 거예요? 예쁜 색도화지를 샀죠. 그러니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지우가 머리핀 주인을 찾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지우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래요. 색도화지에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승강기에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보기 1번부터 볼게요. 1번. 분실물 함에 머리핀을 넣었습니다. 뭔가 그럴듯하지만 지우가 선택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분실물 함에 넣지는 않았죠. 2번.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단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3번. 안내문을 만들어 승강기에 붙였습니다. 와, 정답 여기 있었네요. 자, 집에서 사인펜으로 머리핀 주인을 찾습니다. 라고 크게 쓴 안내문을 만들고 머리핀과 함께 승강기에 붙였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0: 부모님께 부탁해서 주인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부탁한 일은 없었죠? 5번,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친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안내문을 만들어 승강기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지는 글도 한번 만나볼게요. 며칠 뒤, 내가 승강기에 붙였던 안내문에 머리핀 주인이 고맙다는 쪽지를 붙였다. 머리핀 주인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찾게 되어 무척 기쁘고 나에게 매우 고맙다고 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찾아주게 되어 뿌듯하고 행복했다. 여러분, 소중한이라는 것은요, 매우 귀하고 중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매우 귀하고 중요한 물건을 찾아주었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겠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글잘 읽어보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듣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이야기 속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지우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승강기를 탔는데 귀여운 머리핀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걱정되는 마음에, 아,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내문을 만들어 붙이고 결국 머리핀의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야기 속 인물이 어떤 기분일지 짐작해 봅니다. 어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 다음, 인물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인물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이런 방법으로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11번 문제 만나봅니다. 머리핀 주인이 쪽지에 쓴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머리핀 주인이 쪽지를 썼대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1번, 머리핀을 꼭 찾고 싶다는 내용. 2번, 머리핀을 찾게 되어 고맙다는 내용. 3번, 머리핀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머리핀을 꼭 찾고 싶다는 내용은 알맞지 않죠. 왜냐하면 머리핀 주인은 이미 지우 덕분에 머리핀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꼭 찾고 싶다는 내용 알맞지 않죠. 머리핀을 찾게 되어 고맙다는 내용? 네, 정답 여기 있네요. 소중한 머리핀을 찾게 되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우에게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찾게 되어 무척 기쁘고 매우 고맙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머리핀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내용? 이 글과는 관련이 없죠. 정답 2번. 12번, 중요한 문제예요. 머리핀 주인을 찾아준 지우의 마음은 어땠나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뿌듯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1번, 뿌듯했습니다. 정답 여기 있네요. 2번 고마웠습니다는 알맞지 않아요. 이건 오히려 머리핀 주인이 가졌을 마음이겠죠. 3번 부끄러웠습니다. 알맞지 않고요. 4번 질투가 났습니다도 어울리지 않아요. 5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우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1번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어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다음에도 데려다 줄 만점왕 퀴즈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것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해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대화해야 할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국어 공부 재미있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만점왕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국어 시간인데요. 우리 국어 5단원 공부하고 있죠. 우리 국어 5단원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 주장하는 글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글에서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찾아봤었고요. 또 출처를 밝히는 방법도 공부를 했었죠. 인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장하는 말을 할때 준비 과정, 그리고 주장하는 글을 쓸때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때의 우리 글쓰기 과정을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지고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의 공부 내용을 떠올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선생님과 단원 정리평가 1회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두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찾아서 여섯 글자로 쓰시오. 지금 태우와 지연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대화 함께 읽어볼게요. 태우, 휴대전화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자, 어떤 문제인지 바로 나왔네요. 휴대전화 중독 문제. 우리 친구들 중독이 뭔가요? 중독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일을 그만두기 어려운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중독 문제. 휴대전화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휴대전화 하는 것을 멈추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죠. 지연. 그래, 휴대전화는 편리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쉽게 중독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태우,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성을 글로 써보자. 자, 해결 방법은 글쓰기로 가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요, 두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섯 글자로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적으면 돼요? 그렇죠. 여섯 글자. 휴대전화. 중독 문제 이렇게 여섯 글자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을 써야 하는 까닭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우리는 이 단원에서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주장하는 글쓰기는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주장하는 글쓰기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진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 맞죠? 우리 주장하는 글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을 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집중을 해야 돼요.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기철이, 주장하는 글을 쓰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친구들, 주장하는 글에는 주장, 이유,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세 가지는요, 전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고,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해야 되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주장이, 이유가, 근거가 서로 관련이 있나? 뒷받침하고 있나?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점검하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해나. 내 주장을 글로 표현해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건 아니죠. 내

주장을 글로 표현할 때 조리 있게 글로 표현해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지 쓰기만 한다고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이건 아니에요. 자,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해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쓰시오. 자, 지금 주장, 이유, 근거라는 낱말 있는데요. 설명하는 내용 보고 어떤 것인지 우리 낱말 골라서 적어줄게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래요. 자,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근거죠, 근거. 두 번째,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주관적인 이유, 주관적인 까닭,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문제에 대해 내세우는 글쓴이의 의견은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장 이유 근거를 잘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주장은 어떤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이죠. 자,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하는 주관적인 까닭을 우리는 이유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는 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유와 근거는 다른 것이라고 했어요. 같은 건 아닙니다. 이유와 근거의 차이를 우리 친구들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자, 그럼 다음으로 4번,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가, 나, 다 문단이 있는데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가.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르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글쓴이의 주장을 좀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마주하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강조하는 느낌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주장하는 글의 끝부분, 즉 결론 부분임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주장은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이자. 이게 주장이에요. 자, 그럼 나 문단 볼게요. 자, 둘째라고 나오니까 뭐겠어요? 본론이겠죠. 자, 둘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즉,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하나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해요. 이게 지금 주장인 거잖아요. 즉,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인 까닭,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럼 나 문단은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하는 본론 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본론이구나. 자, 이어서 읽을게요.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기회에 불평등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은 매우 중요해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4, 즉 2024년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요 12%라고 합니다. 12%. 1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한 문단, 바로 본론 부분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다 문단 읽어볼게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전보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이게 지금 뭐예요? 글쓴이의 주장이죠.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유를 얘기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지금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주장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내가 이유를 이야기해 줄게라고 하니까 지금 이 부분은 주장하는 글에서 어떤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결론, 본론, 서론 문단이구나.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따라 순서대로 글, 가, 나, 다의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기호를 적는다면 글, 다, 서론, 글, 나, 본론, 글, 가, 결론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풀어볼게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하는 까닭은 서론에서 나왔습니다. 다 문단에서 나왔어요. 볼게요. 1번. 많은 사람이 동등하게 편리해져서? 자, 이것은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하는 까닭보다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이고 나서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닙니다. 2번.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이 매우 높아서 줄여야 돼요? 아니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요구해서? 이런 말 없었고요.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오늘날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아니죠. 5번.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불편함을 겪어서 맞아요. 따라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에서 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아이. 주장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남자아이.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좋은 내용을 가져다 쓰면 안 되겠지? 자, 여기서 가져다 쓰는 거는요. 출처 밝히지 않고 그냥 몰래 가져다 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아이, 그럼 당연하지. 생각해봐. 우리가 열심히 생각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다 사용하면 어떻겠니? 남자아이, 맞아. 내 권리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함으로 뭐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억엔. 자, 여자아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글이나 자료를 나의 것에 가지고 올 때,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고 저작자의 의도도 정확히 이해한 뒤에 그 의도대로 사용을 해야 해. 그래야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오해를 막을 수 있어. 남자아이, 맞아. 그리고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저작자의 의도를 과장하거나 잘못 전달하면 안 돼. 자, 우리가 인용할 때 주의할 점 공부했었죠. 일단 첫 번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자료를 만든 저작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그대로 그 의도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6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기억은 이 부분입니다. 내 권리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함으로 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지? 그거죠? 자, 그러면 피읖 지읒이에요. 뭐 하면 안 되지? 표절. 그렇죠. 표절이라는 것은요,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표절. 표절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7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져올 때, 즉, 인용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우리는 두 친구의 대화에서 주의할 점알수 있었어요. 1번, 좋은 내용이면 막 가져다 써요? 안 돼요. 출처 밝혀야 되고요. 2번, 의도를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죠. 3번,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밝혀야 됩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면. 4번, 내가 가져온 것이니 내 말이나 글이라고 한다? 이거 아니죠. 표절이죠. 5번, 다른 사람의 의도를 과장하거나 잘못 전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5번이 되겠죠? 이어서 8번에서 1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미세 플라스틱 관련 주장하는 글 읽었었죠? 그 글인데요. 일부분 읽어볼게요. 플라스틱 개발과 사용으로 우리는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최근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버려진 플라스틱은 다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라도 지구 환경과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뭐 하재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 지금 이거 뭐예요? 주장이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읽은 건 뭐예요? 오늘날 상황. 지금 미세 플라스틱 많아지고 있어. 플라스틱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야?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해. 지금 주장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서론 부분임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자,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해 주겠어요? 문제점 얘기해 주겠죠. 자, 가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가 뭐예요?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겠죠.

지금 주장이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니까. 자, 첫째,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줄여야 된대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자, 출처 밝혔죠?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자, 이거 뭐예요? 근거네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유죠. 그런데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니까 근거가 되겠죠.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6글자로 쓰시오. 자, 가에 들어갈 낱말 뭐였죠? 여기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6글자 맞죠? 적을게요. 미세 플라스틱. 자, 이어서 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근거와 이유는 있지만 주장은 없다? 아니에요. 우리 주장도 있었고, 이유도 있었고, 근거도 있었죠? 아니죠? 2번, 글의 짜임 가운데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서론과 본론이었죠. 아닙니다. 3번, 글쓴이의 주장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자가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였죠. 4번, 다른 사람에게 대상을 설명할 목적으로 쓴글 아니고요. 주장하는 글입니다. 설명하는 글 아니에요. 5번, 출처를 밝히면서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문단에서 출처를 밝히면서 이유에 대한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억의 내용을 쓴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억은 이 부분입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출처 밝혔죠. 구체적 자료.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근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출처를 밝힘으로써 굉장히 신뢰성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럼 효과가 뭘까요? 1번, 글쓴이의 주장을 더 믿게 하려고, 신뢰성을 더 주기 위해서, 맞죠? 자, 2번, 글의 내용을 좀더 쉽게 하려고, 그건 아니죠? 3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죠. 이것은 지금 더 믿게 하려고,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1번에서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이제 미세 플라스틱 그 글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출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처를 보면 2021년에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이고요. 자, 제목이네요. 제목을 보면 어떤 자료인지 알수 있어요.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예요. 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뒤에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그래요. 이 자료가 실린 곳, 어디에 실려 있는지도 이 뒤에 적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네요. 자, 그럼 이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요, 세계 3위래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10년간 생활폐 플라스틱 발생량이 72%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또 코로나19 전후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한 결과 재활용 가능 자원이 12.1% 증가했대요. 재활용 가능 자원이 뭐예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그러니까 플라스틱, 종이 같은 것들이 더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식당 안 가고 집에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으면서 이런 재활용 가능 자원이 더 증가했겠죠. 그리고 특히 음식 배달이 75% 증가했대요. 결국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가 실린 곳이 빠졌고요. 자, 지금 이 자료가 2021년에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실은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2025년에 출범한 정부 부처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보기에는요, 이 자료는 2021년에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인 것 같은데요. 현재 그 부처명이 기후에너지 환경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11번.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 필요한 요소로 이

추출처에서 빠져있는 것의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빠져있는 것 아까 자료가 실린 곳이 빠져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2번의 동그라미. 이어서 12번입니다. 인용의 출처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기역에 알맞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기후, 에너지, 환경부. 여기에는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후, 에너지, 환경부니까 사람은 아니고 기관이죠? 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인용한 자료명은 무엇인가요? 자료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아니고 자료가 실린 곳은 없었죠? 자, 자료를 만든 기관은 어디인가요? 이게 알맞은 질문이 되겠죠. 이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 관련된.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료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사람 아니고 부니까 자료를 만든 기관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려고 할때 떠올린 문제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문제 찾아볼게요. 학교폭력 문제 어때요? 우리 주변 문제 맞죠?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맞아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쓸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안전 문제도 맞고요. 환경 파괴 문제도 우리 주변 문제 맞아요. 새로운 직업의 종류, 이게 우리 주변의 문제입니까? 문제 상황은 아니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1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이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하여 쓰시오. 자, 주장은 나왔습니다. 인터넷 이용 시간을 줄이자가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라는 것은 주장에 대한 주관적인 까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이유를 생각해 줄 때는 우리 친구들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주장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주제와 관련하여 읽었던 뭐 책이나 혹은 신문이나 혹은 다른 자료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떠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유를 적어주어도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이 이유를 적어볼게요. 인터넷 이용 시간을 줄이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떠올려 보면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라고 해보고요. 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면 친구들과 멀어지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인터넷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적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근거 없이 주장과 이유 중심으로 말한다? 근거도 있어야죠. 틀렸습니다. 2번, 결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을 말한다? 이건 서론에서. 3번, 본론에서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거 맞죠? 4번, 이유와 근거 대신 많은 내용을 인용하여 말한다? 이유와 근거도 말해야죠. 아닙니다. 5번, 서론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거나 글의 내용을 정리하며 말한다? 이건 서론이 아니라 결론이겠죠. 자, 따라서 알맞은 건몇 번이에요? 그래요.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번도 풀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할세 가지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주장하는 글쓸때 제일 먼저 계획하기 단계 있잖아요. 자, 그때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글을 쓰는 이것은 무엇인지, 글의 이것은 무엇인지, 글을 읽을 이것은 무엇인지, 누구인지. 자, 그럼 초성이 뒀네요. 기역, 글을 쓰는 기역은 무엇인가? 글을 쓰는, 그렇죠.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에 따라 글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목적 생각해야 되고요. 자, 니은, 글의 이것은 무엇인가? 자. 자, 지읒지읒 보고 우리 친구들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죠? 주제. 주제를 먼저 정해야 되죠. 주제. 자, 그리고 세 번째, 글을 읽을 그쵸. 사람은 누구인가? 자, 읽는 사람에 따라 표현 방법도 달라지고, 읽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글의 목적과 글의 주제, 글을 읽을 사람을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17번에서 18번 문제인데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주장하는 글쓰기 단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하죠.
계획에서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푼 것처럼 이제 글의 주제 정하고 목적 정하고 읽을 사람 설정하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생성합니다. 주장, 이유, 근거를 떠올려 보는 거죠. 자료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조직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쳐쓰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점검하고 조정하기라고 적혀 있고, 지금 모든 단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점검하고 조정하기. 지금 주장하는 글을 쓰는 각 단계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이것을 계속 점검하라는 겁니다. 계속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하면 조정하라는 겁니다.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조정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이 글쓰기 과정을 할때 이렇게 일방향이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향이 아니라 어떤 단계로도 계속 되돌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과정 중심 글쓰기이다. 점검하고 조정하기. 우리 이번 단원의 핵심이었죠.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들어갈 활동과 보기의 내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역은 지금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자, 글의 목적 생각하기, 계획하기 맞죠? 자,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내용 생성하기인데요. 아, 보니까 글을 쓰기 전에 글감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떠올리기. 자, 떠올리는 게 내용 생성하기 맞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디귿은 내용 조직하기죠. 마 보니까 뭐예요? 마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 조사하기. 조사하기는요, 내용 생성하기죠. 내용 조직하기가 아닙니다. 틀렸죠? 자, 그리고 리을은 표현하기예요, 지금. 사 보면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글쓰기니까 표현하기 맞죠. 자, 그리고 미음은 고쳐쓰기인데요. 봐 보면 쓴 글에서 수정할 부분 찾아 고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쳐쓰기 맞죠. 자, 따라서 잘못 짝지어진 것은 3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림에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가 연결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그림 봤을 때 우리 주장하는 글쓰기의 단계가 점검하고 조정하기라고 적힌 다음에 이렇게 모든 단계가 연결이 되어 있었죠. 왜 이렇게 각 단계가 연결된 거예요? 맞아요. 언제라도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자, 쓰기 과정은 마음대로 해도 되기 때문에 아니고요. 쓰기는 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고요. 표현하기가 글쓰기의 시작임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죠. 표현하기 전에 우리 해야 될것 되게 많아요. 그래야 좋은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고쳐쓰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시 할수 있고요. 쓰기 과정은 언제든지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표현한 겁니다.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다음 질문과 관련 있는 쓰기 과정에서 내가 쓴 글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그럼 아래 질문이 어떤 쓰기 과정인지부터 생각해 볼게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해서 글의 내용을 조직했나요? 그럼 어떤 단계예요? 내용 조직하기 단계죠. 자, 그럼 내용 조직하기 단계 점검 질문을 찾아주면 됩니다. 1번,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했나요? 이거는 계획이죠. 글의 내용은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요? 내용 떠올리는 거니까 내용 생성하기. 글의 짜임을 고려해 주장 이유 근거를 조직했나요? 맞죠. 내가 떠올린 내용들을 관련 있는 것끼리 잘 묶었나요? 조직했나요? 맞죠.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통일성 있게 표현했나요? 이건 표현하기 단계죠.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고쳐쓰기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을 생각할 때, 글과 문단에서 각각 점검할 질문을 한 가지씩 쓰시오. 자, 우리 글 수준에서는요, 주제 잘 드러나는지 점검 질문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문단 수준에서는요,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적절하게 썼는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적절하게 썼는지 우리가 점검 질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회 풀어볼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오늘은 직장 상황입니다. 바로 마감 전 야근 지옥 Part 1. 되겠습니다.
1: 정말 네. 이 야근 제가 아하. 여동생이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직장인으로서.
0: Okay. Right.
1: 근데 야근 때문에 집에 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시즌이. 아 그때는 아하. 와 언제 끝나 도대체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나 좀 바쁜 시기가 있죠.
1: 있어요.
0: 그렇죠? 그런 시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또. 계속 일만 하고 싶겠어요. 빨리
1: 맞아요.
0: 가고 싶은데
1: 네.
0: 뭔가가 특히나 마감일이 다가왔다? 그럼 또 지켜야 되거든요.
1: 아유, 그럼요.
0: Right.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내용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아니, 왜 아직 여기 있어? 9시가 지났는데.
1: 동료의 이야기인가
0: 그런
1: 봐요.
0: 것
1: 야근을 하고
0: 같아요.
1: 있는.
0: 아니면 뭐 상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1: 그죠,
0: 그렇죠?
1: 그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아, 근데 이런 지금 말들이
1: 예.
0: 일상적으로 직장 생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영어 아닌가요?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That's right.
1: 아, 이쯤에서 마무리해. 언제까지 쓰려고 그래? 뭐밤샐 거야? 뭐 이런 얘기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1: 네.
0: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왜 아직 여기 있어? 9시가 지났는데? 응?
2: The time.
1: 9 o'clock. Why? Why? Come back home. Why?
2: Why come back home?
1: Yes.
2: I'm not home.
1: You have to come
2: I have to
1: home.
2: go home.
1: Go home. So late.
2: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1: Too much work?
2: I want to go home, but I have
1: 아유,
2: too much work.
1: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2: Huh?
1: Just go home.
2: Just go home.
1: It's okay. Just.
2: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1: 데드라인?
2: Yeah, I wish I could go home,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1: 내일까지?
2: Tomorrow.
1: 오케이, 그러면은
2: Do you
1: stay.
2: want to help me?
1: I have to go home.
2: You don't
1: Sorry.
2: want to?
1: 아, no. Okay, bye.
0: 아이고. 아니, 근데
1: 네.
0: 그렇다고 저기 상대방한테,
1: 예.
0: 저기 뭐냐, 상대방이 그랬다면서요. 그럼
1: 네.
0: 같이 일하는 거 어떨까?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 이렇게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 예, 저는
0: 아하.
1: 그냥 혼자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적극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0: 각자 하는 거죠. 네,
1: 예.
0: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직장 생활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일부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렇죠?
1: 그쵸.
0: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4: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0: Just wrap it up and go home.
1: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갈 건데요. 아니, 왜 아직 여기 있어? 9시가 지났는데.
3: 그죠?
2: 지금 직장 동료 혹은 뭐 부하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3: 아하.
2: 근데 밤 9시가 넘었나 봐요.
3: 그러네요. Why are you here? It's past 9. 아, 근데 지금 여기에 사실 뭐가 안 들어가도 말은 되죠.
2: 그렇죠.
3: Why are you here?
2: Why are you here?
3: 근데 아직이 넣어야 되나 봐요. 아직을. 그래서 why are you still here? 예전에 until이라고 써가지고 많이 면구스러웠어요. 예, it's past 9. 9시가 지났다.
2: Right. 자, still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3: Yeah.
2: Perfect. 아직, 여전히 라는 단어입니다. 이 still이 없으면 말은 되지만 당신은 여기 왜 있는 거죠?
3: 오.
2: 아예 왜 왔냐는 걸로 오해가 될 수도 있겠죠?
3: 먼저 are you officer?
2: 그죠.
3: 예, 뭐, 경관님.
2: 뭐, 저, 여기서 뭐 일하는 사람 맞아요?
3: 네.
2: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So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그 훔치다 할 때 S-T-E-A-L과 스펠링도 틀리지만 발음 자체가. 그렇죠. So steal 이렇게 E 이러면 안 돼요. 얘는 입모양 벌리지 않은 상태로 편하게 갈게요. 두 번 갑니다. Still, still,
3: still, still.
2: There you go. Okay. 자,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Hold on one second. 지금 past 9 할 때 past라고 돼 있죠?
3: 네.
2: Okay.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있죠?
3: 어, 네.
2: 얘랑 발음이 같아서
3: 거의 비슷해요.
2: 원어민들도 예. 이렇게 실수해버려요.
3: 아.
2: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3: past 과거 아니에요?
2: 아, 과거란 뜻도 되고요.
3: 네.
2: 지난.
3: 지난.
2: 이란 뜻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과거형으로 지나갔다.
3: 네.
2: Right?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소리가 비슷하니까 의미도 대충 비슷한 것 같으니까 원어민들도 이걸로 쓰는데
3: 예.
2: 우리가 몇 시가 지났다라고 할 땐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써야 돼요.
3: 아.
2: 몇 시가 지난. 이렇게 해서 past 그 다음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3: 그럼 얘는 뭐가 지나갔을 때 쓰는 거예요?
2: Something just passed by.
3: 아하.
2: 이런 식으로 동사 과거형으로 쓴다든가 할 때 쓰게 돼요.
3: Yes.
2: Okay. 자, 그래서 past 뒤에 시간을 쓰게 되면 어떤 시간이 넘은, 뭐뭐가 지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3: 네.
2: Alright. So, 예를 들어서 10시가 지난, 그럼 어때요?
3: Past 10.
2: 그러면은 9시가 지난.
3: Past 9.
2: 자, 문장 만들게요. 벌써 10시가 지났어. 그러니까 뭐, where are you? 전화를 딱 걸면서 where are you? 그러면서 10시가 벌써 지났다.
3: It's already past 10.
2: Ooh, nice. It's already past 10. Where are you? How about this? 너 알잖아. 9시가 지난 거. 9시 지난 거 알잖니? 어떻게 할까요? 너 알잖아.
3: You know, it's past 10.
2: 아, 여,
3: and
2: 9. 그렇죠.
3: Yeah.
2: You know, it's past 9.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실수하지 말자고요.
3: 네.
2: P-A-S-T. 읽어볼게요. Yeah. It's already past 10.
3: It's already past 10.
2: You know it's past 9.
3: You know it's past 9.
2: There you go. 자, 여기서는 왜 출퇴근 안 했냐? 이런 느낌으로
3: 그쵸.
2: 갈게요.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3: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2: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약간 여기 dark circles.
3: 그렇죠.
2: 내려가지고.
3: 어깨가 축 처져 있겠어요.
2: 아는데 일이 너무 많아.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I know, but I have too much 일.
2: 아이고. 나눠주세요.
3: I know에서 먼저 끊고.
2: Yes.
3: But I have too much work. 여기까지겠는데요?
2: 오케이.
3: Okay. 예.
2: 얘는 중간에 끊기가 애매하죠.
3: 애매해요.
2: 네.
3: 그래서 여기 일이 많다고 할 때는 우리가 work.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쓴다고 하셨으니까요.
2: Nice. Okay, so I know. 여기까지 문장 끝날 수 있습니다.
3: 네.
2: But 하면서 이어가죠. I have too much work가 있어. 정답?
3: You yeah. Got
2: it. 일이라고 하는 거, work는요,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I have one work, two works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3: 네.
2: 그렇죠? So work는 셀 수 없는 흔히 불가산 명사. 라고 쓸 수가 있는데
3: 네.
2: 자 이렇게 셀 수 없는 거가 많다라고 할 때는요 너무 많다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해서 too much 명사 이렇게 써주면 너무

0: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아, 나물 너무 많이 마셨어. 이거는 너무 많은 물을 난 마셨다.
1: 어, I drank too much water.
0: 그렇죠? I drank too much water. How about this? 넌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 이렇게
1: Oh,
0: 얘기할 때, 넌 먹어 너무 많은 소금을.
1: you eat too much
0: 아,
1: salt.
0: 그렇죠. You eat too much salt.
1: Yeah.
0: 여기서 말한 salt는 사실 salty한 음식들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1: 그쵸, 그쵸.
0: Okay? 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And again, water, salt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개념으로 셀수 없다고 취급하기 때문에 much라는 단어를 앞에 쓰게 되고요.
1: 네.
0: 아, 근데 사실 영어가 참 애매한 게요.
1: 예.
0: 어떤 거는 셀수 없을 것 같지만 셀수 있게도 취급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 맞아요.
0: 이렇게 컨테이너에 셀수 있는, 이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셀 수도 있다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해상, 바다인데,
1: 예.
0: 다른 지역의 바다를 여러 개 얘기할 땐또 waters를 쓰기도 해요.
1: 아,
0: 근데 굉장히
1: 정말.
0: rare한 케이스죠. 여기서는 그냥 물이란 개념입니다.
1: 그리고 컵한 잔, 두잔할 때도 a cup of water.
0: 그죠? 못 세니까 컵으로 나눈다든가. 오케이?
1: 예.
0: 자, 읽어볼게요. I drank too much water.
1: I drank too much water.
0: You eat too much salt.
1: You eat too much salt.
0: 자, 여기서 조금 더 추익을 넣어보겠습니다.
1: 예.
0: 쿠키 너무 많이 먹었어.
1: 아이고.
0: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I ate too
0: 쿠키를 너무 많이 먹었어.
1: many cookies. 와우.
0: 와, 이제는 속지 않아요.
1: 예.
0: 여러분, 쿠키 셀수 있어요, 없어요?
1: 셀수 있습니다.
0: 있죠? 그러니까 too much가 아니라
1: Too many.
0: too many. 쓰는
1: Yes.
0: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집중해서 하진 않겠지만, 아, 셀수 있는 단어는 복수명사로 한 다음에 거기 앞에 many를 쓰는구나.
1: Yeah.
0: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피곤한 느낌으로, right?
1: Yeah.
0: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1: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0: 자, 다음 미션 문장 한번 볼게요.
1: 네.
0: 아휴,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1: 오.
0: 근데 말하는 사람은 좀 쉽지만 이게 또안 되거든요.
1: 그쵸. 왜냐면 내일에 내가 또 해야 되잖아요.
0: 결국 내가 나와서 해야 되거든요.
1: 그래.
0: 해줄 거 아니잖아요.
1: 그러면 오늘 어차피 이렇게 늦게 끝난 김에 다 하고 가는 게 마음 편하거든요.
0: Right.
1: Just to wrap it up and go. Wrap it up. 오, 이게 싸버리는 건데, 그거를. 그냥 싸버려. 랩이니까. 그리고,
0: 나눌 수 있죠.
1: 예, 집에 가. Go home. Yeah.
0: 오케이. 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익숙한 단어 나왔죠?
1: 네.
0: So, just wrap it up.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쵸? And go home. 정답. Perfect. 자, home 앞에, 왜 집으로라고 했는데 to 안 붙여요? 하실 수 있지만은, 아시죠? Home은 집이란 명사도 되지만,
1: 네.
0: 집에, 뭐, 집으로라는 부사도 될수 있기 때문에, to가 필요 없습니다.
1: 네.
0: 오히려 넣으면 집으로 가. 이렇게 두번
1: 아,
0: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1: 어색하네요.
0: 어색할 수 있어요.
1: 네.
0: Okay? 자, 아무튼 home 이렇게 썼고요. 비슷한 게또 있습니다. 요거 전에 한번 제가 말로만 한것 같아서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re, there, downtown, uptown 이런 것들은 명사로도 되지만
1: 네.
0: 명사도 돼요. 그렇지만 부사로 쓸 때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전치사 앞에 안 써도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로부터라고 할 때, 이럴 때는 막 from을 꼭 써야 되기는 해요. from there
1: 네.
0: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독해 같은 것도 많이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흡수할 겁니다.
1: 네.
0: OK, 자, wrap up 나왔어요. wrap up. 아까 슬기 씨가 wrap up 하는 게 뭐라고요?
1: Wrap it up. 그냥 그거를 싸버려. 그러니까 싸다잖아요, 랩이.
0: 짐 같은 거 싸는 거잖아요. 아니면
1: 에.
0: 포장을
1: 에,
0: 하거나.
1: 맞아요.
0: 맞아요. 그런 거에서 온게 맞습니다. So, wrap up을 한다는 거, 뭔가를 wrap up 한다는 것은 이렇게 쌓아서 난 집에 가는 거예요. So, 결국 마무리하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회의, 수업 이런 거할때 엄청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리더가 자, 마무리합시다. 이런 느낌 있죠?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1: 네.

0: 자,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하자. 뭐죠? 하자.
1: Let's.
0: Let's. 그러면 자, 회의를 마무리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1: Let's wrap up the meeting.
0: 그렇죠. Let's wrap up the meeting.
1: Uh-huh.
0: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단순하게 it을 써도 돼요.
1: 네.
0: 그것. 그러면은 요 사이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1: 예.
0: 대명사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우린 그걸 마무리했어. 아주 아주 나이스하게.
1: 아하.
0: 나이스하게.
1: We wrapped it up nicely.
0: Nicely.
1: 아하.
0: We wrapped it up nicely. 그럼 우리 아주 마무리 깔끔하게 했어. 많이
1: 부러워요.
0: 쓰겠죠.
1: 마무리 잘하는 사람 부러워요.
0: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요. 오케이, wrap it up. Let's wrap it up. 이런 말 엄청 많이 들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슬기 씨도 예를 들어 어떤 촬영 같은 거 하잖아요.
1: 네.
0: 그런 거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 장면을 촬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오케이, let's wrap this up.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듣게 될 겁니다. 오케이? 어차피 결국 할리우드 가실 거기 때문에
1: 아, 글로벌 스타 가야 돼요.
0: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1: 예. 네.
0: 자, 읽어 볼게요. Let's wrap up the meeting.
1: Let's wrap up the meeting.
0: We wrapped it up nicely.
1: We wrapped it up nicely.
0: 그쵸.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Just wrap it up and go home.
1: Just wrap it up and go home.
0: Alright. 말이 쉽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문장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1: 예.
0: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항상 보통 늦게 왜 갈까요?
1: 늦게 가는 이유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할 일도 할 일이지만 동료가 갑작스런 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동료의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조금 아파요.
0: 네?
1: 그러면은 그 동료가 같은 부서의 팀원인데 그 일이 마무리 못 되면은 가끔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이렇게 딥하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1: 너무 많이 갔나요?
0: 오케이. 그냥 예. 마감이 다가온 거죠. 네. 그 정도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동료 애와 이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을지
1: 맞아요. 아주 뜨거워요.
0: 네.
1: 예.
0: 자 볼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마감이 내일이야. 그래서 못 가.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아, 마감이 뭔가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를 발표하거나 제출해야
0: yeah,
1: 되거나
0: like 예.
1: I wish I could 그럴 수 있으면 I wish이지만 나도 좋지만 but the is tomorrow. 마감이 tomorrow야 이거네요. 그 마감이 뜻하는 말이 알아요. 끝나는 그거잖아요. 끝나는 선. 그 finish line.
0: 오.
1: 예. 비웃지 마세요.
0: 아니, 비웃은 거 아니라 그냥 너무 귀여웠습니다.
1: 잘 썼죠, 근데.
0: 알겠습니다.
1: 생각이 너무 창의적이잖아요.
0: The finish line
1: is tomorrow. 내일이 마감날이야.
0: 마감날이다.
1: 예.
0: 자, 맞는지 한번 볼게요. I wish I could, but the beep beep beep is tomorrow.
1: 아, 데드라인. 그거 라인 맞네.
0: 같은 라인인데.
1: 아.
0: finish line은 뭔가 이제 마지막 들어오는 점을 말하고요.
1: 그렇군요.
0: Deadline이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 one word입니다.
1: 예.
0: 그래서 마감, 기한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업무 관련된 마감일 이걸로 쓰게 되죠.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 due date을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due date
0: 처음 들어본 거 아니? 아, 들어본 거 처음
1: 예,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익숙하진
0: 네.
1: 않은데요.
0: 아마 사전을 찾아보셔도 여기서도 뭐 마감, 기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둘 다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1: 네.
0: Deadline,
1: due date.
0: 중요한 건 이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뭔가를. 그렇죠? 제출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마감인데
1: 네.
0: Deadline, 벌써 dead가 거의 죽은이란 뜻이죠.
1: 그렇죠.
0: 강력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수준의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회사 같은 데서 그쵸 어떤 리포트를 제출하는데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1: 네네네.
0: 이건 넘기면 나는 진짜 해고당할 수도 있어.
1: 그쵸.
0: 이런 정도로 강하게. 그래서 회사에 어떤 뭔가 제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에세이 같은 거 그런 거 내는 거 있죠.
1: 음흠.
0: 이런 것들은 데드라인이라고 많이 씁니다.
1: 아.
0: due date 같은 경우에 얘도 마감일이긴 한데요.
1: 예.
0: 얘는 안 지켜도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한 번 또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약간 융통성이 있는 그런 느낌?
1: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0: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뭐 카드 값을 내야 되는데
1: 네.
0: 그 뭐 언제까지 마감 뭐 기한 이렇게
1: 그쵸,
0: 있죠?
1: 결제 기한?
0: 그럴 땐 영어에서 due date을 많이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 안 내도 돼요는 아니고
1: 네.
0: 이번에 만약에 못 내면 다음번에 조금 뭐 돈을 더
1: 연체료.
0: 연체료를 내거나 아니면 기회 뭐 설명을 저희한테

0: 때 해주면
1: 예.
0: 뭐 좀 힘든 시기였다.
1: 좀 봐주죠.
0: 그럼 플렉서블하게 해주겠다.
1: 맞습니다.
0: So 얘가 조금 부드러워요.
1: 그렇구나.
0: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 지금 데드라인 내일이야. 나 이래서 못 간다는 거 강조해 준 거죠.
1: 네.
0: 자, 여기서 잠깐 뭐 하나 볼게요. I wish I could. 이거는요.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기 때문에
1: 안 돼요.
0: 그건 불가능이기 때문에 네.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아마 가볍게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뭐 하나 볼게요. 아, wish하고 hope하고 다 바라는 거 아닌가?
1: 맞죠.
0: I wish, I hope, right? I hope는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1: 아.
0: 희망이 있어요.
1: 맞아, 맞아.
0: 아,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슬기, I hope you can come to my party. 오면 좋겠어. 나 한번 기다려볼게. I hope you can come.
1: 네.
0: 근데 슬기 씨가 만약에 미국에 살아요.
1: 예.
0: 그날 아예 외국에 있는 거예요. 올 가능성 제로입니다.
1: 네.
0: 이럴 때는, 오면 좋을 텐데 가로치고 못 와서 아쉽다. 이게 I wish입니다. 이 경우는 I wish 뒤에 뭔가 가정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아무튼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1: 없어요.
0: 없어요. 못 가요. I wish I could go home, but I can't.
1: Yeah.
0: 그게 줄여져 있는 표현인 거예요. Do you understand? So 얘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 픽스해놓고 고정해놓고 쓰는 경우 엄청 많아요.
1: I wish I could.
0: I wish I could.
1: Yeah.
0: 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들으면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슬기 씨가.
1: I wish I could, but I'm busy.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네.
0: 예를 들어서, Do you think you can come to my party, 슬기? My birthday party is tomorrow.
1: Oh, I wish I could, but I'm busy.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1: 그쵸?
0: 결국 못 오는 거 100%.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1: I wish I could, but it's not easy.
0: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투자 관련한 얘기를 네. 했을 때, 내가 막 무조건 뭐 이렇게 profits 이익을 예. 남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어서 아쉽다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죠.
1: 네.
0: 그러면 연기 한번 해볼까요? I wish I could, but I am busy.
1: I wish I could, but I'm busy.
0: 두 번째는요. I wish I could, but it's not easy.
1: I wish I could, but it's not easy.
0: There you go. 자,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1: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Just wrap it up and go home. Just wrap it up and go home.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왜 아직 여기 있어? 9시가 지났는데.
1: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0: 네, 두 번째는요.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1: Just wrap it up and go home.
0: Wrap it up and go home. There you go.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2: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3: Just wrap it up and go home. Just wrap it up and go home.
2: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목소리) 네, 입으로 직접 문장을 만드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Past. 스펠링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1: 네.
0: Right, past 시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1: Mm-hmm.
0: 자, 9시가 지났는데 is로 주어를 잡으세요. 9시가 지났어.
1: It's past 9.
0: It's past 9. 자, 두 번째.

0: 벌써 10시가 넘었어.
1: It's really past 10.
0: Really? 벌써,
1: It's
0: 벌써.
1: already past 10.
0: Okay.
1: Yes.
0: 자, 세 번째. 9시 지난 거 알잖아. 너 알잖아. 9시 지난 거.
1: You know it's past 9.
0: You know it's past 9. Just like this.
1: Yeah.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s past 9. It's already past 10. You know it's past 9. Very, very good.
1: Yeah.
0: 자, 다음은요.
1: Wrap up.
0: Wrap up. 이렇게 뭔가 포장지로 싸는 느낌도 있지만,
1: 네.
0: 뭔가 마무리하다. 어떤 세션
1: 그쵸.
0: 같은 것을. 자,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오케이.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그것을 멋지게 마무리했어. 우리는 그것을 멋지게, 아주 나이스하게 마무리했어.
1: We wrapped it up nicely.
0: Yes. We wrapped it up nicely. 과거형이죠. 그쵸?
1: 네.
0: 자, 두 번째. 회의를 마무리합시다. 그 회의를 마무리합시다.
1: Let's wrap it
0: Up, wrap.
1: up.
0: 회의가 영어로 뭐죠?
1: Let's wrap up the meeting.
0: 그렇죠. Let's wrap up the meeting.
1: Yeah.
0: Just like so. 세 번째입니다.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그걸 마무리하고, 그냥 그걸 마무리하고 집에 가.
1: Just wrap it up and go
0: Ooh,
1: home.
0: nice. Nice and smooth. So just wrap it up and go home. Alright? 읽어볼게요. We wrapped it up nicely. Let's wrap up the meeting. Just wrap it up and go home.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1: 예.
0: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3: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2: Just wrap it up and go home.
3: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5: Oh,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4: Oh, just wrap it up and go home.
5: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4: Oh, you have to stay.
5: You want to stay?
4: No. Oh, I have to go home.
5: Yeah. You sure?
4: Bye.
0: Yes!
1: 와우.
0: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Okay. 자,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내 전화기가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phone is gone from the
0: There
1: table.
0: you go. From을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Wrap up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그걸 마무리합시다. 그걸 마무리합시다.
1: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Unit 113. EAR. Let's go. Phonics EAR. Ear, ear, ear. Ear, ear.
1: Ear, ear.
0: Ear, hear.
1: Ear, hear.
0: Ear, fear.
1: Ear, fear.
0: Ear, tear.
1: Ear, tear.
0: Ear, near.
1: Ear, near.
0: Ear, clear.
1: Ear, clear.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세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에 소리가 나는 알파벳 E와 아 소리가 나는 알파벳 A 그리고 르 소리가 나는 알파벳 R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Ear Ear Ear Good job! 그럼 ear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귀, ear예요. 여기 ear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귀로 다양한 소리와 음악을 듣죠. 귀, 영어로 ear, ear, ear. Excellent! ear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듣다, hear예요. 여기도 역시 ear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가 방금 배운 귀, ear로 hear, 듣죠? 듣다, 영어로 hear, hear, hear.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ear 소리 날까요? 아, 두려움, fear도 ear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무서운 거를 보면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 친구들은 뭐가 가장 무섭나요? 두려움, 영어로 fear. Fear. Fear. Very good. 또 ear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눈물, tear예요. 역시 ear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가 슬플 때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려내리죠? 눈물, 영어로 tear, tear, tear. Perfect! 이 단어도 ear 소리가 나요. 바로 가까운 near예요. 여러분, ear 소리 들렸나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을 가까운 곳이라고 하죠. 가까운 영어로 near, near, near. Very good. ea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맑은 clear예요. 우리가 깨끗한 하늘이나 바다를 볼 때 맑다라고 표현하죠. 맑은 영어로 clear, clear. Clear. Great job! Wow! 이렇게 ear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Logan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에 소리가 나는 알파벳 E와 아 소리 나는 알파벳 A 그리고 R 소리 나는 알파벳 R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Ear
2: 네, 아주 잘했어요. Ear Then let's say it three times.
1: Ear, ear, ear.
2: Good job! 우리가 배운 첫 번째 단어 여기 있어요. 자, 이거는 영어로 뭐죠? 이걸로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1: Ear.
2: 네, 아주 잘했어요. 귀, ear. 봐봐요. 우리 그럼 이 얼굴에 ear를 한번 그려봐요. 그럼 로건이가 그린 ear 볼까요? Here, two ears. 아주 잘했어요. 그럼 귀, ear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Ear, ear, ear.
2: Good job. 그 다음은 우리가 방금 배운 ear로 듣는 건데요. 듣다 영어로 뭐였죠?
1: Hear.
2: That's right. 듣다 hear. 여러분 ear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로건이가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Ear, ear, hear. Ear, ear, hear. Ear, ear, hear.
2: Excellent. Ear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정말 무서운 거를 보면 아주 두렵잖아요. 두려운 영어로 뭐였죠?
1: Fear.
2: That's right. Fear. 자, 그럼 우리 로건이가 fear 한 표정을 한번 지어볼까요? 와우! 아주 무서워요. 자, 그럼 우리 fear 한 얼굴을 그려볼 건데요. 무서운 표정 로건이가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두려운 표정 한번 볼게요. 와우! 아주 두려움에 빠진 얼굴이에요. 너무 잘 그렸는데요. 자, 그럼 두려움 fear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Ear, ear, fear. Ear, ear, fear. Ear, ear, fear.
2: 너무 잘했어요. 또 어떤 단어가 ear 소리 났죠? 아, 로건 우리가 울 때 눈에서 뭐가 툭툭 흘리죠?
1: Tear.
2: 네, 눈물 tear. 여기도 역시 ear 소리가 나네요. 어떡해요. 이 사람은 슬프게 울고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한번 그려봐요.
1: Well, I want to use this one.
2: Okay.
1: It's really good. I like that one.
2: 그럼 로건이가 그린 tear 볼까요? 어머나, 이렇게 펑펑 울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 보여요? 그럼 눈물 tear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Ear, ear, tear. Ear, ear, tear. Ear, ear, tear.
2: Excellent. Ear 소리가 나는 그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멀지 않은 것을 가까운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영어로 뭐였죠?
1: Near.
2: 네, 아주 잘했어요. Ear 소리 나는 near. Now, let's say it again.
1: Ear, ear, near. Ear, ear, near. Ear, ear, near.
2: That was very good. Ea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맑은 날씨, 맑은 물. 이거를 어떤 단어로 쓰죠, 우리가?
1: Clear.
2: Correct. 맑은 clear. 자, 그럼 우리 같이 clear라는 단어를 써볼 건데요. 오늘 배운 소리 어떻게 썼죠? 굿잡! 아주 잘하는데요. 맑은 clear. 우리 그럼 다시 말해볼게요.
1: Ear, ear, clear. Ear, ear, clear. Ear, ear, clear.
2: Great job! We did it! 와우! 너무 잘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주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Let's chant!
0: Let's go! Phonics E-A-R Ear, ear, ear. Ear, ear.
1: Ear, ear.
0: Ear, hear.
1: Ear, hear.
0: Ear, fear.
1: Ear, fear.
0: Ear, tear.
1: Ear, tear.
0: Ear, near.
1: Ear, near.
0: Ear, clear.
1: Ear, clear.
2: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ear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ear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개념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8강인데요. 오늘은 1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1단원의 개념과 그 글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친구들, 더욱더 집중해서 선생님과 재미있게 공부해보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5번 문제까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북이 준비해야 되겠죠? 자, 북이고요. 7쪽. 우리 친구들 펴주세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6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6번, 7번 문제는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 우리 배웠죠? 어떤 시예요? 오늘부터는 이라는 시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1년입니다. 쉬엄쉬엄 둘러보며 산에 오를래. 자, 지금 장소 나옵니다. 지금 등산한대요. 쉬엄쉬엄 천천히 걸으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등산을 한다고 하네요. 자, 2연. 흠흠. 이게 무슨 냄새지? 자, 등산하면서 어떤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어떤 냄새냐면 뒤에 나오죠. 산속 그득. 줄렁이는 초록빛 향기. 향기인데? 초록빛 향기래요. 초록빛? 우리가 산에서 맡을 수 있는 초록빛 향기라 하면 그래요. 나무 냄새, 풀 냄새, 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은 숲에 가서 그숲 냄새 맡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기분도 좋아지고요.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 편안해지거든요. 자, 그런 냄새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3년 보겠습니다. 호우, 이건 무슨 소리지? 자, 어떤 소리인지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뻣뻣뻣구릇. 후루후루룩. 자, 새 지저귀는 소리죠? 산속 가득 울리는 돌림노래 소리. 새들이 돌림노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3년까지 나오네요. 이 부분까지 읽고 우리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 시에 말하는 이가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쓰시오. 자,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래요. 산에 오를래라고 되어 있죠? 지금 산입니다. 있는 곳은 산. 자, 이렇게 시에서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어요.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 자, 여기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산에서 나는 냄새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으래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다시 볼게요. 자, 기역은 쉬엄쉬엄. 니은은 초록빛 향기. 이게 바로 산에서 나는 냄새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네요. 자, 디귿은 뻣뻣뻣구릇. 이것은 새 지저귀는 소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정답은 니은입니다.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7번 됐죠?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부터 10번까지는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줄넘기라는 시 공부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줄넘기 하는 모습을 표현한 시로 줄넘기 하는 그 모습, 줄을 뛰어넘는 모습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줄이 돌아가는 모습도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시였죠. 자, 1년부터 읽겠습니다. 빙글빙글 줄이 돌면 사뿐사뿐 뛰어올라. 자, 줄이 도는 모습, 뛰는 모습, 감각적으로 느껴지죠? 자, 2연, 줄 위에서 폴짝폴짝. 발 걸릴라, 조심조심. 3연, 빙글빙글 땅이 돌고, 빙글빙글 하늘 돌고, 살짝살짝 뛰어올라. 자, 땅을 밟을 때에도 사뿐사뿐 땅을 밟자. 자, 지금 이 친구는요,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줄을 뛰어넘고 있냐면, 사뿐사뿐

돌짝 살짝살짝 줄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가볍게 소리 없이 뛰어오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줄넘기 줄에 발 걸릴까봐 조심조심 조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줄넘기 줄은 빙글빙글 잘 돌고 있네요. 자, 이시 읽었죠? 물음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 시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기분을 알맞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시속 말하는 이의 기분. 1번, 친구들과 줄다리기를 해서 신난다. 자, 줄다리기가 아니라 뭐예요? 줄넘기를 해서 신이 나는 거죠. 2번, 줄넘기 줄이 끊어질까 조심스럽다. 줄이 끊어질까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라요. 줄넘기 줄에 발이 걸릴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3번, 친구들과 줄넘기 줄을 넘어 신난다. 맞죠? 4번, 혼자서 줄넘기 줄을 넘어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면 이 친구가 폴짝폴짝 사뿐사뿐 그렇게 열심히 줄넘기를 할까요? 이 친구는요, 지금 줄넘기 줄에 발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재미없다면 그렇게 성의를 기울일까요? 아니죠. 틀렸습니다. 5번, 줄넘기 줄이 빙글빙글 돌아서 어지럽다. 자, 지금 줄넘기 줄이 빙글빙글 돈다는 부분은 있지만, 돌아서 어지럽다. 이런 표현은 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틀렸죠?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건몇 번,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9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 표현을 이 시에서 찾아 쓰시오. 자,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 표현을 찾으래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땅에 조심스레 발이 닿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이 시에 있었는데요? 마지막 부분 기억나나요?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사뿐사뿐 땅을 밟자.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땅을 밟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죠. 자, 그러면 감각적 표현 뭐예요? 사뿐사뿐입니다. 사뿐사뿐 적어주면 되겠죠? 정답은 사뿐. 사뿐. 자, 이 부분에서 땅에 조심스레 발이 닿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자, 사뿐사뿐이란 소리 없는 거예요. 소리 없이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을 흉내낸 말입니다. 사뿐사뿐. 우리 친구들 기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복도에서는요, 사뿐사뿐 걸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시를 낭송할 때 주의할 점과 떠올린 생각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왼쪽에 보면 시를 낭송할 때 주의할 점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네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낭송할 때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하느냐? 자, 그것을 찾아서 알맞게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한다. 그쵸? 우리 시를 낭송할 때 시의 분위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분위기에 맞게 읽는 것이 낭송이니까요. 자, 2번. 시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는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주의할 점이죠. 3번. 행과 행, 연과 연 사이는 쉬어 읽는다. 4번. 마음에 드는 부분을 강조해서 읽는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읽는 것이 낭송이니까 내가 시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강조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생각을 읽고 알맞은 것과 연결해 줄게요. 1번. 시속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봐야 되겠어.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본다면 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시의 분위기를 생각한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2번. 연이 끝나는 행에서는 조금 더 쉬어야겠구나. 자, 이거 뭐예요? 행과 행, 연과 연 사이는 쉬어 읽는다. 그러니까 연이 끝나는 그 행에서는 좀더 쉬어 읽어야겠구나.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자, 3번. 폴짝폴짝 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생각해 봐야겠어. 그러니까
시속 인물이 폴짝폴짝 뛸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보고 어울리는 목소리로 읽어야 되겠어. 그거죠. 자, 따라서 2번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빙글빙글이라는 말이 재미있으니 이 부분을 잘 표현해야겠어. 내가 이 시를 읽었는데 빙글빙글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 표현할 거야. 강조할 거야. 이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는요. 굉장히 좋은 문제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우리 친구들 잘 풀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번에서 12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슬비의 대답이라는 글의 일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교통안전지킴이 님과 슬비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교통안전지킴이 님, 학교에 일찍 오는구나. 즐거운 하루 보내렴. 자, 지금 인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슬비가 자신감 넘치고 큰 목소리로 네, 그럴게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주 잘했죠. 자, 두 번째 상황. 담임 선생님과 슬비가 대화를 나누고 있죠.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듣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해봐. 자, 지금 슬비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슬비 담임 선생님과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을 하니 공손하고 인정하는 말투로 네, 선생님. 네, 그럴게요. 자,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슬비의 대답은 똑같아요. 하지만 목소리와 말투가 다르지요. 따라서 똑같은 말을 했을지라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입니다. 슬비와 선생님의 대화 상황을 알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생님과 슬비의 대화 상황은 조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죠? 1번, 인사하는 상황 아니고요. 2번, 조언을 듣는 상황 맞습니다. 3번, 칭찬을 받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죠. 4번, 설명을 듣는 상황. 선생님 4번도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것은 설명이라기보다는 조언이죠. 설명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이 친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게 설명입니다. 뭐 개념을 설명할 때.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앞으로는 듣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해봐. 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숙제를 발표하는 상황도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역과 니은에서 알수 있는 슬비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슬비가요, 기역에서도 네, 그럴게요. 니은에서도 네, 그럴게요로 대답을 했지만 지금 다른 말투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슬비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역은 슬비가 자신감 넘치고 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신감 있는 마음이겠죠. 자, 기역은 자신감 있는 마음입니다. 네, 그럴게요.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낼 자신이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이죠. 자, 니은. 네, 그럴게요는 지금 공손하고 인정하는 말투로 말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마음일까요?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자, 이런 마음일 때 이런 말투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께서는요, 이런 말투를 보고, 아, 슬비가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있구나. 이 정보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는 적절한 말투와 목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친구들. 자, 그래서 니은은 2번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당황하고 급한 마음은 아니죠. 두 가지 상황 모두 아닙니다. 자, 12번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3번부터 15번 문제 우리 함께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글, 레오의 특별한 꿈의 일부분인데요. 먼저 가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부분이네요. 깊고 깊은 숲속에 꿈마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장소 배경이죠. 꿈마을.
꿈마을 사람들 머리에는 각자의 꿈이 담긴

대리 하나씩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 읽을 때 대리라는 거 되게 낯설잖아요. 자, 이런 문장 읽을 때 천천히 이 문장을 음미하면서 머릿속으로 그 장면 하나를 만드세요. 그러면 이야기 이해하는 것이 되게 쉬워요. 꿈마을 사람들 머리에 대리 있었다. 그런데 이 대리에 꿈이 담겼다. 이렇게 읽으면서 알았죠? 자, 그런데 레오의 머리에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오는 대리 없었다는 거죠. 레오가 말합니다. 아, 나는 왜 대리 없을까? 왜 대리 없는 걸까? 레오는 대리 생기기를 간절히, 절실하게 바랐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바라다와 바래다 꼭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자, 바라다는 뭐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간절히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래다는요, 햇빛을 받아서 색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절히 바랬습니다 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간절히 바랐습니다입니다. 우리 친구들,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읽을 때 바라다 이런 표현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정말 바라다로 나오는지 바레다로 나오는지 다 바라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델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 이제 나 읽을게요. 레오는 용기를 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법의 숲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난생 처음 보는 마법의 숲에 도착한 레오는 비밀의 문을 열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난생 처음이라는 말에서 지금 마법의 숲에 레오가 처음 왔다는 것을 알수 있죠?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 그런 뜻입니다. 마법의 숲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때 숲을 지키는 황금새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레오는 조심스레 황금새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요. 조심스럽게.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황금새는 레오를 데리고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법사를 만나게 해준 것이죠. 황금새를 따라간 레오는 드디어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레오는 마법사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마법사님, 저도 특별한 대를 갖고 싶어요.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가, 나 읽었습니다. 자,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13번. 레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알맞지 않은 거. 1번. 레오는 꿈마을에 살고 있다. 맞아요. 2번. 레오의 머리에만 대리 없었다. 맞죠? 3번. 레오는 대를 갖는 것이 소원이다. 맞아요. 4번, 레오는 대리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아니죠. 레오는 대리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대를 갖고 싶어요. 아니죠. 5번, 레오는 마법사를 찾아갈 용기는 없었다? 아니에요. 용기를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법의 숲을 찾아갔다고 했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5번 되겠네요.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자, 기억이죠? 레오의 표정이나 몸짓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 부분이에요. 그때 숲을 지키는 황금새가 나타났습니다. 자, 놀란 레오는 조심스레 황금새에게 부탁했대요. 자, 레오는요, 지금 놀랐어요. 그리고 황금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자, 지훈이. 황금새에게 편안한 몸짓으로 다가갔을 거야? 아니죠. 지금 레오가 놀랐잖아요. 편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 소윤. 황금새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을 거야. 맞아요.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소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니은에서 알수 있는 레오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레오가 마법사에게 말한 부분이죠. 마법사님, 저도 특별한 대를 갖고 싶어요. 자, 레오의 마음 어때요? 간절합니다. 절실합니다. 1번. 레오는 누구나 갖고 있는 대를 간절히 갖고 싶어 한다. 맞아요.

그 간절함이 느껴지나요? 자, 동그라미. 2번. 레오는 친구들과 다른 특별한 대를 가졌다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 아니죠. 지금 이 부분에서 레오는 아직 대리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은요, 1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요, 16, 17, 18번 또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 글을 읽고 3개의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의 특별한 꿈 일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지요. 이제 마법사가 레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이야, 대를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 생명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니까. 대의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능력을 만들 수는 없단다. 능력 없는 대 모양만 만들 수 있대요. 레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대를 머리에 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뭐만 이래도 될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자, 나무 마법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떡하지? 가짜 될 모양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하나? 자, 고민하고 그리고 결국 가짜 될 모양을 만들어 주었죠. 될 모양을 만들어 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레오야,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한다. 자, 가짜 될 모양을 다룰 때의 주의할 점이죠. 그리고 마법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진짜 대리, 꼭 대리 생길 거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마법사는요, 레오에게 진짜 대리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레오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16번입니다. 기역의 말을 듣고 레오가 마법사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우리 기역의 말은 지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지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은 이 부분이에요. 얘야, 델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 생명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니까. 델의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능력을 만들 수는 없단다. 즉, 진짜 델 만들 수 없어. 능력이 없는 가짜 될 모양만 만들 수 있지. 자, 이 말을 듣고 레오가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바로 뒤에 나오죠.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될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졸랐어요. 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될 모양이라고 정답을 적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될 모양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죠? 16번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7번 문제 풀어볼게요. 마법사가 일러준 대리 생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마법사가요, 가짜 될 모양을 다룰 때 주의할 점도 알려주고, 진짜 대리 생기는 방법도 알려줬죠? 진짜 될 생기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대리 생긴다고 했어요. 자, 1번, 가짜 대를 달고 다닌다 아니고요. 2번, 다른 사람의 대를 뺏는다? 아니죠. 3번, 친구들의 대를 부러워한다? 아닙니다. 4번, 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자, 이런 말한 적도 없고요. 5번, 간절한 마음으로 대를 기다린다. 정답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어서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니은에 알맞은 마법사의 표정과 몸짓을 쓰시오. 자, 누구의? 마법사의 표정과 몸짓을 쓰래요. 자, 니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레오야,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자, 이것은 가짜 될 모양을 다룰 때의 주의할 점을 마법사가 레오에게 일러주는 거죠. 자, 이때 마법사의 마음 어때요? 지금 레오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짜 될 모양을 다룰 때의 주의할 점도 알려주고 또 진짜 델이 생기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표정은 어떤 표정? 레오를 불쌍히 여기는 표정. 자, 몸짓은 나무 마법사니까요. 레오를 고개를 숙이면서 레오를 바라보는 몸짓 이런 거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표정 한번 적어볼게요. 나무 마법사의 표정은요. 레오를 불쌍히

여기는 표정.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몸짓은요. 고개를 숙이고, 레오를 보는 몸짓. 자, 이렇게 선생님은 적어줄게요.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18번까지 해결했고요. 선생님이랑 두 문제 남았는데요. 19번, 20번 문제는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스크림 사오는 길에 생긴 일이라는 교통안전 드라마 봤죠? 그 드라마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가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맞아요. 지금 서유리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서유리가 도진이와 주아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났고 속상합니다. 자, 나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주하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 날 뻔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놀라서 주하에게 다가오면서 교통 안전 수칙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옆을 잘 살피고 건너야지. 맞아요. 지금 주하가요,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불 켜지자마자 건넜어요. 자, 그런데 교통 안전 수칙은 뭐예요?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죠.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아에게 이렇게 교통 안전 수칙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내용을 알맞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1번, 가에서 아이는 친구들 때문에 놀라서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다고 화를 냈다. 맞아요. 너희들 때문에 놀라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잖아. 자, 화를 냈습니다. 2번, 나에서 친구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길을 건너는 여자아이 대신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아니죠. 나는요, 교통사고 날 뻔한 아이에게 엄마가 교통안전 수칙을 일러주었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19번은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말주머니에 해당하는 목소리와 말투로 알맞은 것을 모두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이 말을 어떤 목소리와 말투로 하면 좋을지 알맞은 것 연결하라는 겁니다. 자, 이 가, 어떤 말투로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마음을 생각해 보면 되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자, 가, 타이르는 말투? 아니에요. 걱정하는 목소리? 아니죠. 따지는 듯한 말투 어때요? 너희들 때문에! 자, 괜찮습니다. 짜증나는 듯한 목소리 이것도 어울리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나.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옆을 잘 살피고 건너야지. 자, 타이르는 말투 어때요? 자, 타이르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지금 교통 안전 수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계시죠? 자, 타이르는 말투 좋습니다. 자, 걱정하는 목소리 좋죠. 지금 주아가 사고 날 뻔했어요. 어머니 얼마나 놀라고 걱정스러우시겠어요?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나는요, 1번, 2번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어요. 자, 친구들,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선생님과 8시간 동안 1단원 내용 공부했는데요. 1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한 중요한 개념들,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요. 알았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2단원 공부합니다. 북일 교재 다시 가지고 선생님과 2단원에서 또 새로운 국어 개념 공부해 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

네, 첫 번째 장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뭘 하고 있나요? 뭔가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어렸을 적에 기타를 치던 어떤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실이나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하다. 네, 우리가 상기시키다, 다시 생각나게 하다라는 동사 있죠? 요거는 영어로 remind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remind. 한번 더, remind. 네, 잘하셨습니다. remind, 어떤 식으로 문장 속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장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녀는 나에게 회의를 다시 떠올리게 했어요. 그렇다면, she reminded me of the meet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세트로 쓰이는 표현이니까 같이 봐주셔야 돼요. remind,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다. of까지 세트로 봐둡니다. She reminded me of the meeting. 그녀는 나에게 회의를 떠올리게 했다. So remind는 of랑 세트로 외워두세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is song reminds me of my childhood. 네,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이죠. 노래를 들었더니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이 노래는 나로 하여금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한다. Reminds me of my childhood. 네, 그래서 of랑 세트로 봐두는 것까지 잊지 마시고 이 장면과 함께 remind of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하고 있나요? 카메라 앞에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어난 일이나 정보를 공식적으로 알리다. 우리가 보고하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영어로 report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report. 한번 더, report.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볼게요. 그 학생은 문제를 선생님께 보고했어요. The student reported the problem to the teacher.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재판의 결과가 내일 보도될 것입니다. The result of the trial will be reported tomorrow. 이첫 번째 문장은 학생이 문제를 보고한 거죠. 그냥 능동태로 쓰였고요. 두 번째 문장은 수동태로서 보도가 될 것이다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be reported라는 수동태 형태로도 쓸수 있는 거 봐두시고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이한 사람을 두고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그죠? 좋은 점이나 잘한 일을 말로 높이 평가하다. 네, 그러니까 칭찬하다라는 동사죠. 영어로는 praise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praise. 한번 더. praise. 네,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 볼게요. 선생님은 그 학생을 칭찬했어요. 그러면 the teacher praised the student. 하면 되고요. 또 부모님은 자주 아이들을 칭찬해 줘요. Parents often praise their childre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 박수 쳐주고 있는 이 장면과 함께 praise 단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요.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나 방법을 의견으로 내놓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가운데서 이건 어때? 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동사 제안하다. 영어로는 suggest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suggest. 한번 더. suggest. 네, 잘하셨어요. 문장 봅니다. 첫 번째. 그녀는 새로운 생각을 제안해 냈어요.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 새로운 생각을 이런 거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suggest죠. 그래서 she suggested a new idea. 네,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고요. 또 이럴 때도 있죠. 아, 잠깐 쉬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 저는 잠깐 쉬자고 제안했어요. I suggest, 제안해요. 저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I suggest taking a break. 아까 여기는 과거형으로 ed 붙였었고요. 이번에 현재형으로 잠깐 쉬자고 제안해요. I suggest taking a brea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사고가 지금 나 있는데 그 앞에 표지판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봐주세요. 위험하거나 문제가 될수 있는 일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서 경고하면서 표지판에 붙여져 있죠. 네, 경고하다라는 동사는요, 영어로 warn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warn. 한번 더. warn.

좋아요. 그러면 문장 봅니다. 일기예보는 폭풍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일기예보, weather report입니다. The weather report warned people about the storm.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표지판은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경고해요. Signs, 이 표지판이죠. Signs warn drivers of dang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을 경고하는 warn 단어까지 공부해 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쭉 복습하고 퀴즈 풀면서 확실하게 암기하고 올까요? Quick review 시간입니다. 다섯 개 장면, 그리고 오늘 배운 다섯 개 단어 매치해서 암기하는 시간이에요. 쭉 살펴보고 퀴즈 진행합니다.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노래를 들었더니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이 노래는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이 단어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remind입니다. 네, 다음 그림입니다. 이 표지판은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쵸? 네, 경고하다.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정답 warn입니다. 퀴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가운데 여자가 서 있는데 막 박수 쳐주고 있는 이 장면 기억하시죠? 네, 칭찬하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나요? 네, 칭찬하다. 영어로는 praise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remind, report, praise, suggest, warn까지 그림과 함께 외워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문장 만들어 볼 차례죠.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말하기 행동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를 골라 문장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수 있겠죠. Teachers often praise students for their effort. 선생님들은 그들의 학생들의 노력으로 학생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나만의 문장 만들기까지 하면서 단어 복습 잘 해두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3강 고대 서아시아와 지중해 세계 형성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4개의 문명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지중해 동부에 있었던 에게 문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고대 서아시아 세계 형성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 두 문명에 있는 지역을 합쳐서 우리는 서아시아 세계라고 부르거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과 이란 지역까지 포함하는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모두 통일하는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방법이 달랐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달랐고 어떤 통치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일단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등장했던 파르티아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대 지중해 세계 형성으로 갈 겁니다. 지중해 동부의 에게 문명이라고 했던 문명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에게 문명에서 시작됐던 국가가 바로 그리스라고 하는 그 문명인데 그리스가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되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리고 이게 이어서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2강에서는 알렉산드로스 제국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유럽 문명 발전에 되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컷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부터 좀 중요하게 바뀌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페르시아와 아테네와 로마의 정치체제가 다 특징적으로 달라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강력한 왕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제정 혹은 왕정, 군주정이라 부르게 됐고 아테네 같은 경우는 민주정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통치했고요. 로마 같은 경우는 귀족과 평민이 약간 일종의 협의, 회의를 통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공화정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부터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모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문명이 이 서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 그 지역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과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포함해야 되고요. 나중에는 아라비아 반도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지역, 크게 보자면 다섯 개의 지역을 서아시아 세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지중해 동부까지 포함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개방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국가가 다 분열 상태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통일했던 국가가 등장했는데 바빌로니아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가가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다음에 다시 혼란스러워졌어.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통일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고 되게 안정적으로 통치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각각의 문명도 통일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은데 이 모든 세계를 통일한 국가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쪽에 위치했던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수한 기마전술, 철제무기와 전차를 앞세워서 기원전 7세기경에 서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와있던 이 지역들을 많이 통일했다라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넘어서. 게다가 이집트의 일부 지역까지 지배하게 되면서 그 위세가 아주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통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권.

일단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하고 도로를 정비하면서 구강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들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했잖아요. 지배했다라는 거죠. 이들의 그 군사력에 너무 취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피정복민들,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만 통치하면 얘네들은 내말 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피정복민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앞에서는 강한 상대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히게 되지만, 그가 없어지거나 그의 힘이 약해졌을 때 언제든지 그를 몰아내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피정복민들도 아시리아가 힘이 강할 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통치를 받게 되지만, 아시리아의 힘이 조금 약해지거나 피정복민의 힘이 강해졌을 때 언제든지 반란이 등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의 멸망도 이러한 강압적인 통치에서 영향을 받아서 발생했습니다.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멸망하게 됐고, 결국에 통일되었던 서아시아 세계가 다시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나라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 명칭이 나오면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란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란은 여기에 위치합니다. 이란 고원에서.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이 이란 쪽에서 등장한 그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외곽에 위치해 있던 그런 지역이었죠. 하지만 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국가가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재통일하게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세, 키루스 2세 때 이제 기원전 6세기경에 서아시아 세계를 재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멸망 이후에 분열되어 있었던 서아시아 세계를 키루스 2세 때 재통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키루스 2세는 아시리아의 통치를 봤을 거잖아요. 강압적으로 통치했을 때, 아,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반란이 발생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드는구나. 이거를 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키루스 2세는 어떻게 하냐면, 피정복민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들의 뭐 종교라든지 관습이라든지 그런 걸 인정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피정복민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지도자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야, 큰 우리 변화가 없네? 그러면 그냥 우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내기 좋은 포인트가 어떤 거냐?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키루스 2세 관용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계의 왕, 위대한 왕, 바빌론의 왕, 키루스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바빌론의 왕 나왔다고 해서, 아, 이거 함무라비구나, 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키루스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선진화된 그 지역을 지배하고 나서부터 여기를 파괴하지 않고 여기를 그대로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너네들 파괴하러 온게 아니고 그 안정적으로 해방시키러 왔어. 통치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바빌로니아의 왕이라고도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루스가 바빌론 왕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함무라비 들어가지 마세요. 자, 나의 군대는 평화롭게 도시에 진입하였고 어떤 혼란이나 공포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군사들이 백성들의 재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빼앗지 않게끔 주의를 시켰다라는 거야. 그리고 흩어져 있던 원주민들을 모아서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좀 익숙한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전에 이제 바빌로니아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게 신바빌로니아인데, 이들이 헤브라인들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라인들이 원래 고향에서 떨어져 살면서 되게 핍박받고 살고 있었는데, 키루스 2세가 야, 너네들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관용적으로 통치할게. 라고 하면서 됐던 것이죠. 당연히 헤브라인들은, 와, 키루스 2세가 우리를 괴롭히러 온게 아니라 우리를 좀 해방시키러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키루스 2세의 그런 인기라든지 지지율이 높아졌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제국을 통치하기가 더 편해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키루스 2세가 이 재통일해 놓은 그 발판에서 더 발전시킨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통치체제를 안정화시킨 왕은 언제나 출제 포인트 1순위입니다. 자, 이집트와 지중해 연안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키루스 2세를 넘어서 더 확장된 제국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국이 넓어졌으니까 통치 방법도 그만큼 더 세심하게 바뀌어야 됐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통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전국을 20여 개의 주로 나누고요.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의 총독들을 파견하면서, 야, 너네들이 이 지역 다스려!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 총독이 다스리다가, 아, 다리우스 1세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좀 힘도 약해진 것 같은데? 반란 좀 일으켜볼까?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1세는 언제든지, 아, 이 총독의 반란이 걱정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감찰관들을 총독 근처에 붙이게 됐는데, 그들을 왕의 눈과 왕의 귀라고 부릅니다. 다리우스 1세가 왕이니까, 다리우스 1세의 눈과 귀처럼 사방에 있는 총독들을 잘 감시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총독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국이 넓다 보니까 이 제국 그 빠르게 그 지역을 넘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도로를 왕이 직접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왕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이르는 그 도로를 왕의 길이라고 했고요. 하폐와 도량형. 도량형은 단위를 말하는 건데 단위 같은 것들을 통일하면서 안정적으로 제국의 시스템을 만들었던 게 다리우스 1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왕의 길을 보면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도로를 왕의 길이라고 하고요. 각 지역의 총독들을 파견했고, 총독들을 감시하는 감찰관들을 파견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선진화된 문명, 발전된 지역에서 시작된 국가가 아니고, 이란이라고 하는 일종의 외곽 지역에서 발전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중심지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쪽이 아니라 이란 쪽에 있다라는 거좀 특징적인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서아시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명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누가? 다리우스 1세가요. 근데 유일하게 지배하지 못한 문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세계였습니다. 그리스 세계는 에게 문명부터 시작해서 이쪽 지역에 있었던 그런 세계인데 다리우스 1세 입장에서는 아, 저기까지 내가 먹으면 점령을 해버리면 아, 내가 이 세계를 완벽하게 통치하는 역사상 없었던 그런 지도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나마 다리우스 1세가 계속 그리스 세계를 침공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잘안 됐어요. 이따가 그리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통치 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멸망했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이 패배로 인해서 왕권이 약해지니까 결국 우려하던 바와 같이 총독들이 각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됐고 이 틈을 타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기원전 4세기경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공격해서 정복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등장했던 국가가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정복을 한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 멸망 이후에 등장했던 이란계 계통의 그런 국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기원전 3세기에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건국했고요. 발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면서 중국, 인도, 로마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중국과 인도와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넘어서 유럽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파르티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근데 이 국가는 어떻게 멸망하게 됐냐면 로마와 오랜 전쟁 동안 싸웠어요. 그러면서 점점 쇠퇴하게 됐고요. 파르티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정점에 있고 그 중심에서 시스템으로 국가를 통치했잖아요. 완벽한 중앙 집권 체제의 왕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파르티아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 개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그런 국가였어요. 그래서 왕이 있지만 그 왕은 뭔가 내가 힘이 독보적으로 세거나 시스템적으로 확보된 왕이 아니고 여러 이제 세력들 중에 대표자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돈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결국 내부 반란이 발생했고
그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국가도 파르티아에 속해 있었던 그런 그 세력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역으로 등장하게 돼서 파르티아를 점령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문화를 한번 보면요. 이때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조로아스터교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선의 신을 숭배했던 그런 종교고요. 다리우스 1세가 이를 되게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제적인 문화도 있습니다. 여러 문명이라든지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페르세폴리스에는 다리우스 1세 때부터 건설했는데 만국의 문 등의 여러 지역에 있는 건축 양식이 적용됐던 그런 건축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유리 공예술과 정교하고 화려한 금속 세공술을 통해서 황금으로 동물이 장식된 단검이나 잔 등이 제작되었다. 이게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도 발견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을 선과 빛의 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과 어둠의 신 아리만이 대립하는 공간으로 보았다. 페르시아의 지배자는 아우라 마즈다가 자신에게 신성한 권력을 주었다고 하면서 조로아스터교를 적극 보호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신권 정치에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왕이 아후라 마즈다의 권위를 빌려서 통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로서 보호를 했던 것이고요. 조로아스터교의 최후의 심판, 구세주, 천국과 지옥 등의 교리는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교하는 거 많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역, 우수한 기마전술 보유하였다. 맞죠? 니은, 피정복민을 가혹하게 통치하였다. 가혹하게 통치한 거 맞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관용적으로 통치했죠. 비교하셔야 됩니다. 디귿, 타실리나제르 벽화를 제작하였다. 이건 신석기 시대의 내용이고요. 리을,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이건 에게 문명에서 미케네 문명과 크레타 문명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자, 그럼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섬도 엄청 복잡하고, 섬도 많고, 해안선도 복잡하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통일된 국가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도시국가 형태로 여러 개의 분열된 형태로 정치체제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폴리스라고 합니다. 자, 폴리스 의미부터 한번 볼게요. 중심 도시와 주변의 농촌 지역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공동체 국가를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폴리스가 있는데 그 폴리스 중에서 대표적인 폴리스가 스파르타와 아테네라는 거죠. 자, 폴리스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종교 및 군사의 거점으로 폴리스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점점 확대가 되면서 폴리스는 커지게 되고 원래 폴리스는 아크로폴리스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시장과 집회 장소 등이 위치한 시민들의 생활 공간을 아고라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여러 개의 폴리스로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은 서로 적대시하고 막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적대시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같은 종족이야, 같은 민족이야라고 하는 동족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종교, 생활 습관들이 다 비슷했기 때문에 4년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이 체육대회를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모였기 때문에 이제 체육대회 같은 걸 했던 건데 이런 이제 올림피아 제전에서 유래가 됐던 게 바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초점 맞춰야 되는 게 아테네와 스파르타 비교하는 거 많이 나와요. 아테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테네는요. 민주정치로 발전했는데 상업활동 등으로 부유해진 평민들이 군대의 주력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야, 나도 이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에 많은 걸 기여하니까 나한테도 참정권,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고 요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귀족과 대립하게 됩니다. 자, 이 참정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보통은 왕과 귀족이라고 하는 소수의 지배계급한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아테네에서는 평민들이 이걸 요구했다라는 거죠. 귀족과 계속 대립하는데 평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전쟁이 확대되면서 평민들의 힘이 필요했거든요.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돈을 지원했거든요. 자, 그래서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 때, 아, 이 평민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아, 이들 좀 수용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즉, 모든 평민들한테 다 참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평민들 중에서도 돈이 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참정권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솔론의 이 정책은 많은 호응을 받았을까요? 아쉽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족 입장에서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귀족 입장에서는 야, 평민들한테 참정권을 왜 줘?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솔론을 되게 싫어했고 평민들 입장에서도 야, 줄 거면 다 주지.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서로 불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솔론이 이제 실각하게 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냐면 독재자가 출현합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혼란스러웠거든, 아테네가. 그래서 이 독재자가 이 혼란을 잠재우고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독재자의 상황, 그 출현을 경험했던 아테네 사람들은 야, 차라리 독재자가 등장할 바에는 우리가 좀 공존하는 게 낫겠다. 귀족과 평민들 공존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 등장했던 클레이스테네스 때는 이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도편추방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편추방제 한번 살펴보면 투표를 시행하기로 하면 어떤 투표냐면 이제 약간 독재자, 즉 참주가 될것 같은 사람을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널판으로 아고라를 두르고 10군데의 입구를 남긴다. 사람들이 그 입구를 통해 부족별로 들어와 글을 새긴 면을 아래로 하여 자신의 도자기 파편, 줄여서 도편을 내려놓는다. 도자기 파편의 수를 센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동시에 6,000표 이상을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정리하고 10년간 도시를 떠나야 한다. 즉, 독재자가 등장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잘 보이지 않으신가요? 어떤 거냐면, 투표를 통해서 독재자를 몰아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악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악용이 많이 됐어요. 내 라이벌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편추방제를 통해서 도시에서 추방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이 도편추방제의 의 자체가 뭐냐면, 참주를 막기 위한 그러한 법률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부족제를 개편하면서 참정권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많은 평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의 정책에 방점을 찍었던 인물이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한컷 그림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군주정, 즉 다리우스 1세가 어떻게 통치하는지가 중요하고 아테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의 확대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그리고 그중에서도 아테네 민주정을 완성시켰다라고 평가하는 페리클레스. 너무너무 중요하고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라고 하면 페리클레스를 안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페리클레스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르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는 대표적인 아테네 라이벌 국가입니다. 그리고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그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켰던 도리스인들이 세웠던 폴리스가 바로 스파르타였던 거죠. 그러니까 미케네 문명 입장에서는 이들은 침략자였던 거죠. 자, 이들은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군국주의적으로 지배합니다. 즉, 군대가 국가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시민이 정복한 지역의 원주민을 군사적으로 지배합니다. 도리스인들이 미케네 문명을 파괴하면서 이 지역을 통치했어요. 도리스인들이 힘이 강하니까 지배층이 있지만 여전히 이 지역은 대다수의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대다수의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바로 강력한 군사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은 농사를 짓기보다는 강력한 군대 훈련을 받아서 군사력을 키워서 이제 그런 식으로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특징이 남성 시민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엄격한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서도 스파르타에 대한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보면 엄청 어릴 때부터 가혹한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그게 스파르타 시민들의 역할이었던 거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 대다수의 원주민을 통치했던 것.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좀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라고 했었죠. 자, 페리클레스의 정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페리클레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시고요. 첫 번째 정책이 관직자와 배심원을 추첨으로 선출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공직에 들어갔을 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원래
공직에 들어가면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경제적

정부로 압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계점도 존재하는데 여성, 노예,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시기에 페리클레스 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는 권력이 소수의 손이 아니라 전 국민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공적인 책임이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보다 위에 둘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출신이 아니라 그의 실제적인 능력이다. 어떤 사람에게 국가에게 봉사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정치적으로 빛을 못 보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수당제와 추첨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 세계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가 발전을 잘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등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고 이걸 이끌었던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 아테네가 되게 성장하게 됐고 이걸 좀 질투했던 폴리스가 바로 스파르타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내부에서 결국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테네가 주도했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가 주도했던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 것이죠. 이거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예상을 깨고 스파르타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오랜 내분을 통해서 그리스 세계가 이때 약해지게 됐고요. 결국에 기원전 4세기경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국가에서 정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의 폴리스는 쇠퇴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두 전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보시면, 자,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오는데 아테네 근처에서 있었던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테네가 주도적으로 성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 고전 문화를 살펴보자면요. 그리스는요,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의 문화가 발전됐고,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저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미케네 문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트로이 전쟁과 트로이 전쟁 이후의 내용을 좀 문학서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고요. 역사책으로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투키디데스의 역사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포인트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철학적으로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소피스트는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중시한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진리의 절대성과 객관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와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폴리스가 싸우게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 혼란을 틈타서 성장했던 국가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국가인데, 마케도니아를 이끌었던 국왕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가 정복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 세계를 통치하게 됐고, 이집트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까지 멸망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만든 제국이다라고 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국이 한 번에 넓어졌다 보니까 이걸 통치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하면서 그두 세계 간의 융합을 좀 깨했던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을 가혹하게 몰아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관리로 등용하면서 우리 제국 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동서 문화 융합 정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의 사후에 제국이 분열되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만들어진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오늘 배운 역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인 거 아시죠?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0: 우리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헤쳐나가죠.
1: 저 단 하나가 지금 무게가 2톤이고요. 현재 길이는 지금 이제 4m 30 정도 됩니다.
0: 먼 바다. 닷의 무게와 조류의 속도를 견디며 바다 깊은 곳에서 잡아올린 은빛의 갈치. 어부들이 바다로 나오는 이유이자 삶의 목표입니다.
1: 어쨌든 힘들 때도 있고 그래도 이 고기가 아이들이 올라오는 그 시연, 그 재미.
2: 우리 인생 자체라니까요, 바다는. 바다에서 시작되고 끝나고 육지는 다음은 바다 생활을 하기 위한 잠깐의 휴식체라고 봐야 되잖아.
0: 바다는 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먹고 산다는 것의 의미와 같은 곳을 향해가는 동료들의 소중함, 그리고 역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용기. 그래서 바다 사나이들의 항해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항구는 바다 사람들의 터전입니다. 목포항에서는 한 달에 두 번 물때만 맞으면 출항을 준비하는 갈치잡이 어부들을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바다를 운명으로 여기며 살아온 박서 선장. 곧 열흘간의 긴 항해를 떠날 참입니다.
1: 저희가 한 10일 정도 먹을 식료품이라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지렸다가 먹고 나오죠. 저희 육지하고 똑같아요. 먹는 게 뭐 반찬이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먹는 거와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좀 뭐 생선도 요리 많이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고기 종류를 좋아하는 볶음 요리. 그래서 양파도 좀 큰 걸로 볶음 요리 많이 먹습니다.
0: 바다에서 열흘, 육지에서 다시, 또다시 바다에서 열흘. 어부들은 바다의 시간에 맞춰 살아갑니다. 바다에 나가기 전 철저한 점검은 필수입니다.
3: 주관장님 뭐 하셔요?
4: 우리 숨습니다.
3: 네?
4: 그리스 넣어요. 암호 방지.
0: 72톤의 거대한 배 위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선원들이 열흘 동안 갈치와 생선을 보관할 얼음을 싣습니다. 얼음은 곱게 갈려서 갑판 아래 어창에 보관됩니다. 최종 점검은 선장의 몫입니다.
1: 또 나 나름대로 또 점검을 해야 되니까 혹시 덜 실어진 거 있는가, 뭐 부식 같은 거나 그물이라든가 뭐 캠퍼스. 그런 이제 선원들은 잘 몰라요. 선장이 봤을 때 좀 안 되겠다 싶으면 또 갈아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0: 바다 사나이로 30년을 살아왔지만 출항하기 전 여전히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1: 나가보자.

0: 철다처럼 무장한 뱃머리에 선장이 자리를 잡습니다.
1: 꼭 성스러운 날 그런 마음이죠. 이번에 나가서 또 사고 없이 영향 많이 나오겠도록 항상 그런 마음에서 빌고 나가죠. 나갈 때
0: 배를 수호하는 선왕신에게 술을 바치는 뱃사람들의 오랜 재향의식.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풍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매기들의 배웅을 받으며 항구를 벗어나는 어선들. 이제 곧 기회의 바다가 이들을 마중할 것입니다. 갈치잡이 배가 거센 조류를 쫓아 나아갑니다. 어부들은 물살이 살아난다고 표현하죠.
1: 저희는 이제 한번 추락하면 조류 날짜가 한 10일 정도 되기 때문에 10일 정도 바다에 있습니다. 조류가 처음부터 좀 약하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데부터 공략을 해가지고 깊은 데로 천천히 지금 이동할 계획입니다.
0: 이 시기 갈치잡이 어선들은 주로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에서 갈치를 잡습니다. 서해와 남해는 태평양에서 밀려온 많은 양의 물이 수심이 얕은 곳으로 몰리면서 조류가 빨라집니다.
2: 철은 봄철이에요, 지금 철이. 갈치철이 아니라 봄철인데 하도 배들이 많이 몰려있어가지고 자리 싸움을 하니까 그냥 혼자서 지금 갈치 있는 거 하고 한번 와본 거죠. 꼭 그 자리만 고기 있는 게 아니니까 어근이 있으면 이제 또 여기도 고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다녀보는 거죠, 혼자서.
0: 갈치잡이 배의 뱃머리에는 거대한 철닷 4개가, 뒤편에는 1톤짜리 그물 4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 철닷과 그물로 갈치를 잡습니다.
3: 우리 선장도 고기 잘 잡아요. 젊은 사람이 부지런해가지고 잘 잡으니까 좀 훨씬 그게 좋죠.
0: 8명의 선원들은 3년 이상 7년 가까이 바다 위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1: 지금 같은 경우 하루에 4번씩 계속 해야 되니까 선원들이 많이 힘들죠. 고기가 물이 조류가 약해지면 나와버리기 때문에 투강도 빨리 하고 악망도 한 기타 어장보다 한 시간 정도 빨리 악망을 해야 돼요.
0: 바다에서도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망망대해에서 조류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투망을 하러 출발합니다. 30년이란 시간, 조류를 이해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4: 많이 걸리지, 못 봐. 갈치나 내려보면.
0: 자신을 믿고 망설임 없이 투망을 결정합니다. 뱃머리에서 철닷을 내리면 본격적인 갈치잡이가 시작됩니다. 철닷에 연결된 밧줄들이 무서운 속도로 풀려나갑니다. 배는 줄을 풀며 조류가 흐르는 방향을 향해 곧장 후진합니다. 투망을 할 지점에 도착하면 그물이 조류의 힘에 의해 펼쳐지도록 배 뒤편에서 그물을 풉니다.
1: 아니.
5: 잘 되는 거예요?
1: 예. 조류에 의해서 그물이 나가야 되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0: 배에서 내린 거대한 닷과 그물은 일종의 함정입니다. 조류가 흐르는 지점에서 펼쳐진 그물이 입을 벌린 채로 기다리며 조류에 밀려오는 갈치를 잡죠. 그 모습이 아귀를 닮았다고 해서 안강망이라고 불립니다. 오래전부터 서해와 남해에서는 조류를 이용해 그물을 풀고 물고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조업을 해왔습니다.

0: 이게 선조 때부터 내려온 어장을 지금 현재 좀 현대식으로 바꾼 건데 그 조력으로만큼은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130m의 그물이 조류를 타고 펼쳐집니다.
2: 나오시오.
1: 갈치를 잡기 위해서는 조류가 강해지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바다에서도 결국은 타이밍인 것이죠.
2: 빨리 투망을 끝내야 또 선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합니다.
1: 선장의 계획에 따라 선원들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선장이 투망을 서두르는 이유는 조류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살이 약한 때에는 갈치들이 그물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그물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한 시간 정도 서둘러서 그물을 올립니다.
2: 그물 올라올 때 떨리는 것은 없는데 기대감은 이제 그물 올릴 때 기대감을 갖고 올리는 거죠.
1: 과연 선장의 선택과 판단이 옳았을지. 밧줄을 당겨 100m 깊은 곳에서 1톤의 거대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드디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그물. 적지 않은 양의 갈치가 쏟아집니다. 곧이어 올라온 두 번째 그물도 묵직합니다.
3: 이거 양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작업하는 사람들 욕심이 아무리 많이 줘보셔 적다 그러지. 이게 갈치가 씨알이 자니까 싸요. 그러니까 열을 때는 이제 크기보다 양으로 이게 이제 크게 이게 많이 잡힌 거 아니에요.
1: 선장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갑판 위의 갈치들이 증명합니다.
2: 드는 것은 젓갈용이죠. 젓갈용. 예, 저 정도 사이즈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포를 떠가지고 이제 말려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이제 젓갈용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1: 갑판 위에서는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갈치는 성질이 급해서 잡히자마자 죽어버린다고 알려져 있죠. 얼음물에 보관해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갈치일수록 더 관리해야 하죠.
3: 갈치를 오래 놔두면은 이 배알이 약해가지고 창이 터져요. 그런 게 저 냉에다 넣으면 창이 안 터지니까 냉에다 넣는 거예요.
4: 다른 건 안 넣었잖아요.
3: 이제 이것은 자니까 좀 덜 터져요. 늦게 터지고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특별히 관리하는데 이것은 이제 가격이 좋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거예요.
1: 갈치는 최고 1m 50cm까지 자랍니다. 그 길이는 자란 횟수에 비례하는데 7년 정도까지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거기 넣어! 거기 넣어! 넣어!

0: 나라의 창고에 쌓이는 상자를 보면 그날의 손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사람이 욕심이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확실히 많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건 사람 욕심인데.
2: 노조할 때는 그런 사람 갔다 가는데 한 8천만 원이 넘어가면 1억을 꿈꾸죠. 그러다 보면은 조급 강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강도보다 이제 좀 더 빨라져요. 더 세지고. 왜? 아, 조금만 나오면 1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걸 채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0: 천장이 보기에 아직 채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닻을 올리고 다음 조업지로 향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이 넓은 바다에서 어부들은 자신만의 장소를 찾습니다.
1: 그냥 풀어다 보면 조업지가 있는데 마크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8년 동안 조업지 마크 위 아래 있는 마크가 그러니까 엄청 많죠, 이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를 믿고 땡! 여기 오면 고객이 된다. 그냥 오는 거고. 믿고 오는 자리, 여기 자리는.
0: 기회를 만나면 그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장은 다시 한 번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믿습니다. 그물을 내릴 타이밍을 노립니다.

0: 수원이 계속 올라오는 거 15.6도로 계속 올라오는 거.
1: 그렇지.
0: 수원이 15.6도요. 아까씨 15.4도, 2도 나가더만 저녁머리 9시 40분인가 10시 아니요. 그럼 토막했다가 9시, 막 7시. 7시에 내도 되겠구먼. 어쩌라?
1: 난 일반 7시에 내려.
0: 7시 내지, 뭐가 뒤치겠나, 설마 오래 갔지.
1: 어디 우리는?
0: 나가, 나가. 그러면 이제 살살 나가. 건물 다 차고, 뒷구멍을, 시카메라 볼게, 뒤에 밀고 나가고, 캠퍼스 따로 나가요. 내려갈게요.

0: 선장의 예상대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는데 한참 바쁘게 움직여야 할 갑판 위에서는 모든 작업이 멈춰 있습니다. 그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 뒤로 길게 뻗어야 할 그물이 배 옆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1: 왜 무슨 일이에요?
2: 아, 아니 전후가 안 바뀌었는데 이제 선장이 좀 너무 빨리 하다 서두다 보니까 그물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이제 발라가지고 이제 투망하는 거예요.
0: 평소라면 조류를 타고 배 뒤로 펼쳐졌을 그물이 조류가 흐르기 전에 투망한 탓에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며 꼬여버린 것입니다.
3: 그물 위에 올라간 거다 보고 밑에 내려간 거다 보고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게 그물을 안 풀어주면 그물이 찢어져요. 풀어줘야 돼요. 거기도 안 들고.
0: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선장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4: 노아철! 노아철!

0: 자, 가봐요.
1: 가봐보라고, 가봐보라.
2: 늘 한 걸음 물러서 있던 갑판장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갑판장은 모두에게 멘토 같은 존재입니다. 바다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연륜과 지혜가 쌓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비로소 그물이 바로 잡혔습니다.
0: 한 잔만 갖고 와. 물, 물.
1: 한 잔 다 됐어? 한 잔. 에이, 아까 한 잔 다 됐어?
2: 선장이 한숨을 돌립니다. 선원들도 잠시 멍한 상태로 있습니다.
3: 당시 선장이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해서
4: 잘 해결된 거죠?
3: 예, 예. 해결은 금방
0: 뛰어오세요.
3: 바다에 나오는 즐거움은 있지만 그에 따른 또 부담감과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많이 있죠. 그 모든 다른 선택은 저의 몫이죠.
2: 다시 고요해진 바다에는 지친 마음을 위로하듯 잔잔한 바람이 붑니다. 바다에서 보낸 30년. 남들은 거칠고 험하다는 바다가 선장에게는 운명 같았습니다.
3: 끊지 못하는 중독, 이 바람, 바람. 바다에 나오면 육지에서 뭐 인위적인 바람보다 이 바다에서 이 밀려오는 이 바다 냄새, 이 시원한 느낌, 청량감, 그런 게 좋은 것입니다.
2: 처음 배를 탔던 18의 낯선 바다. 20대의 바다는 치열했고 30대의 바다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바다의 품에서 성장했고 인생을 배웠습니다.
3: 바다는 누구를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다른 사람과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게는 3-4일씩 막 날을 세면서 조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힘들 때 막 한번 잘까? 어쩔까? 아니 해야지. 자신과의 싸움이죠. 남만과 대립이 되지 않는. 그것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바다를 내주니까 그게 좋아서 계속 바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묵묵히 삶을 꾸려가는 무명의 어부들에게 기회를 가져다준 바다. 그 소중한 바다에서 어부들이 다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물을 한 번에 올리지 않습니다. 선원들은 그물을 당겼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3: 고기 털려고요, 고기. 고기, 고기. 고기를 털어야 되니까. 한쪽으로 몰아야 되니까.
2: 그물을 당겼다 놓으면서 앞쪽에 뜬 갈치들을 그물의 맨 뒤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그물을 빠져나갑니다.
3: 그물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잘 자란 것은 아직 나가죠.
5: 저 만져도 돼요?
3: 예?
5: 만져도 돼요?
3: 나중에, 나중에 잡죠.
2: 배에서 그물을 당겼다 놓았다 하는 사이 그물이 늘었다 줄면서 생기는 공간으로 작은 물고기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물로 갈치를 잡는 어선들은 크기가 35mm보다 작은 그물은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얘가 끝자루 부분이거든요. 끝자루 부분을 우리가 지금

0: 45mm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45mm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많이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죠. 어족보를 위해서 많이 방생도 하면서 하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상층에도 살린다고 그물망도 이렇게 열어놓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업 방식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1: 서해와 남해에서 살아가는 작은 돌고래 상괭이. 바닷속에서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 중간에 5m의 구멍을 내 상괭이가 그물 속으로 들어오더라도 탈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0: 우리가 악망을 하다 보면 조류가 약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병어라든가 갈치, 작은 갈치는 괜찮은데 큰 갈치들이 일로 많이 한류에서 많이 역청에서 많이 나가죠. 일단은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원보호도 해야 되고 이중 겁니다, 솔직히.
1: 소중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선택에는 감수해야 할 현실이 따랐습니다. 그만큼 어획량이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어획량이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 어선들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에 몰래 들어와 설치하는 싹쓸이 그물, 물고기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설치하는 범장망이라는 그물은 축구장 두 개 길이의 거대한 그물로 그물 코도 2cm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들까지 싹쓸이해 갔습니다.
0: 중국이 딱 거기를 막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못 들어와요. 근데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을 하려다가 중국배들이 하나도 손을 가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들어왔어요. 좋은 일이죠.
1: 박수아 선장은 지난해 봄 해경과 함께 중국의 싹쓸이 그물 30개를 철거했습니다. 그물 속의 물고기들은 풀어주고 불법 그물은 전부 폐기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물고기들이 돌아왔습니다.
0: 올해 꽃게 많이 나죠. 작년에 짱어패들인데 이제 아마 저기지 않나요? 거의 저희 쪽도 풍년 들었어요. 모든 바다가 풍년이 들어오고 비를 내려놨다는 게 있어요.
2: 누가 아무것도 모를 텐데. 아무도 모를 텐데.
0: 제 양심이 알죠.
2: 바다를 왜 지키려고 하십니까?
0: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에서 온전 방수도 한다 하지만은 그런다 해갖고 뭐 지구가 내일 망한다 해가지고 뭐 오늘 사과나면 안 심을 거예요.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죠. 우리가.

0: 밤하늘에 달과 조명이 나란히 떴습니다. 바다의 시간에 좌우되는 갈치잡이는 야간 조업이 허용됩니다.
1: 밤낮이 어디가 있어, 밤낮이. 밤낮이 없다. 바다에는 밤낮이 없다. 밤낮 비오나 무조건 파도만 안 놓고 돼. 무조건 파도만 안 놓고.
2: 조류에 따라서 투망하고 왕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밤에 조업도 이렇게 서슴없이 조류가 가면 이 시간에도 조업을 해야 됩니다.
0: 62의 갑판장과 젊은 외국인 선원들이 갈치를 선별합니다. 묵묵히 갈치를 선별하는 젊은 선원들. 갑판장도 허리를 펼 틈이 없습니다.
1: 배에서 한국 사람이 둘이 선인데 한국 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야 돼. 애들이 따라서지 우리가 솔선수범 안 하면 같이 안 해버려요. 그게 내가 외국 애들보다 한 발자국을 더 뛰어서 뛰어야 되고 두 번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지 애들한테 야 이렇게 해라 한번 말을 듣지. 내가 안 오고 시키면은 안 들어요.
3: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1: 그래서 정신없이 하는 거죠.
0: 멀리까지 와준 외국인 선원들이 고마우면서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다가 외면받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 수산산업에

0: 문제가 많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배를 타고 일을 하고 같이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삼면을 지켜야 하는데 이제 우리 세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는 지킬 사람이 아마 이 선장도 애국애들이 할 확률이 높아요. 이제.
1: 우리의 밥상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기를 바다 위의 어부들은 바랍니다. 밤.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인 바다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립니다.
2: 기동이 안 돼, 아예 안 되겠어.
3: 안 되고 가봐야 잘라. 제가 대화 잘라거나 하면 시간을 늘어보면 양만 늘어보겠어. 그래서 사업을 안 가려고 잘라.
2: 악마 해놓고 그럼 잘라. 지금 그 나머지 줄은 걷어 올릴 수 있어.
3: 나머지가 다 올렸어. 그니까 이제 속도를 갔는 네가 당만, 엄만 갔는 말 있지.
2: 아, 네가 당밖에 안 갔다고? 네가 봤으면 일하기 좋겠구만. 배다 차가지고 악마 하고 나서 가시오. 지금은 숙불 가물었다고 배장 그 어구에다 틀에다 찾아줘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저배 벤다를 걸어주니까 뭐야 좀 메라시, 간단히 메라시오.
1: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어선 한 척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물이 스크류에 감겨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선을 끌어 그물을 놓은 위치로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이제 곧 조류의 흐름이 바뀔 시간. 물의 흐름이 바뀌면 그물이 엉켜버릴 수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합니다.
2: 지금 현재 우리가 투막한 시간이 썰물 투막인데 지금 조금 있으면 이 썰물 투막한 시간이 물이 또 바뀔 시간이 돌아오니까 배 그 프로펠러 끓는 것보다 지금 악막을 먼저 해야죠. 큰 사고가 덜 나니까. 그래야 큰 사고가 덜 나니까.
1: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2: 왼쪽, 왼쪽, 왼쪽. 배님을 밀고 나는 호해로 가고 그러면.
1: 두 배의 선장이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해결합니다.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고 다시 망망대해 홀로 남겨집니다.

0: 밤 늦은 시간 지친 어부들이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당깁니다. 거칠고 험한 바다에서 어떤 고된 삶을 이어가는지 육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1: 되게 즐겁게 일하실 것 같아요.
2: 그래요? 열심히 해야지라.
1: 열심히 하는 거랑 달라요. 되게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2: 인상 쓰고 오면 더 힘들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1: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십니까?
2: 에?
1: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세요?
2: 열심히 살아도 남들이 뭐 한다고. 근데 열심히 해도 남들 눈에 안 차고 그러는데 열심히 해야지라. 안 그러겠어. 그래도 저 열심히 한 거다고, 어영구이 한 거다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다 똑같아. 어영구이 한 게 더 힘들어. 눈치보니라 뭐 하니라 훨씬 더 힘들어. 열심히 한 게 더 힘들어. 아, 열심히는 자기 몸에 따라주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잖아. 한도는 벗어지면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 하지. 근데 어영구이 눈치 보고 하는 것은 남 눈치 보는 게 더 힘들다니까.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다 보면 이리 피고 저리 피고 하다 보면은 그게 더 힘들어. 하다 보면은 아니 자기 몸에 따라주는

0: 그래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자기 남편을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 그러면 되지.
1: 바다 위의 삶도 육지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다에서는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내 스스로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거기 나! 너!
1: 어느새 배 주변이 밝아졌습니다. 텅 빈 채로 출발했던 어창이 갈치로 가득 찼습니다.

0: 이제 육지로 돌아갈 시간.
1: 항시 아쉬움이죠. 나올 때는 즐거움, 바다에 나오니까 즐겁고 들어갈 때는 다 못한 것 같아, 못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이 항시 남는 거예요.
0: 열흘의 긴 항해를 마친 갈치잡이 배가 목포로 귀항합니다. 항구가 이들을 맞아줍니다.

0: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갈치와 물고기들을 육지에 내립니다. 어부들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갈치입니다.
1: 얼음을 좀 해버려라. 양지석, 얼음을 조금 더 마시오.
0: 갑판 아래에 있던 갈치가 모두 밖으로 나오면 비로소 긴 항해에 마침표가 찍힙니다. 이 갈치들은 전국 각지로 보내져 어부들의 자부심을 전할 것입니다. 또 일부는 목포에 남아 목포 특유의 풍경을 만들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목포역 근처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낮까지만 열리는 도깨비시장입니다.
2: 이제 이 지붕은 없는데 이 고기는 제일 좋은데. 1등. 좋은 물건 많아요.
3: 좋은 물건.
2: 아침에 조합에서 딱 와가지고 풀고 12시면 싹 팔아버려요.
0: 이 시장에 가면 그날 항구에 어떤 생선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갈치는 1년 내내 빠지지 않죠.
4: 앞에 좋지 막 잡아갖고. 야, 한 달에 2만 원. 항대도 많아, 아구도 많아, 고우면 2만 원. 그날 그날 장사를 하겠다미래. 그날 그날 팔아야 될게. 싸겠어. 장시에 가 손님이 많아.
0: 목포 어디를 가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은 목포에는 수입산이 없다는 것. 신선한 생선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 작은 시장은 목포 사람들에게 부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5: 잘라드릴까요? 잘라 조금 넣어주세요.
0: 어린 시절 엄마 손잡고 기다리며 맡았던 갈치 비린내가 생각나는 풍경.
6: 어떻게 드실 거예요?
7: 어떻게? 구워 먹지, 구워 먹어. 갈치는 구워 먹어야 맛나.
0: 항구에서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흥정이 빠지지 않습니다.
8: 36만 원짜리.
9: 이거 뭐라고 그래요?
6: 갈치 뭐 하시려고요?
8: 하려고.
6: 요즘 갈치값이 비싸네, 갈치금이.
8: 어? 볼만만 해. 사람도 비싸요. 좋지.
0: 시장에서는 여전히 얼굴이 신용입니다.
10: 됐어. 됐어.

0: 내일 맞아, 열리게 돼.
1: 대학교에 20만 원 남은 거예요. 내일 줄게.
2: 메마르고 팍팍한 세상. 시장에는 갈치가 있고 사람 사는 풍경이 흐릅니다. 갈치는 특유의 식문화도 만들었습니다. 전라도는 한정식이 유명하지만 목포에서는 서민적인 남도 백반을 더 많이 찾습니다. 7,000원짜리 백반을 시키면 육류와 어류, 나물 등 20가지 반찬이 밥 한 공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차려지죠. 갈치 속젓도 빠지지 않습니다.
3: 약간 입맛을 돋구는 약인데 감초역할. 입맛 없을 때 갈치 속젓에다가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밥 비벼 먹으면 입맛이 다시 도신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지면 다른 젓갈로 대체하면 꼭 찾는 분들이 있어요.
2: 젓갈의 비린내와 맛을 잡아주는 마늘과 청양고추. 갈치 속젓은 갈치의 내장을 갈아서 만듭니다. 다진 마늘을 비롯한 갖은 양념을 골고루 무쳐내는 갈치 속젓은 전라도를 대표하는 젓갈 중 하나입니다. 갈치 속젓은 가짓수를 채우는 반찬이 아닙니다. 뜨거운 밥 위에 갈치 속젓을 얹어 먹으면 안전자리에서 밥 한 그릇이 금방 사라질 정도입니다.
4: 뜨거운 밥에 딱 올려서 먹었을 때 그 맛이 입안에 퍼지는 맛이 감칠맛이 있어요.
5: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먹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말려서도 이렇게 향상 올라요. 말려서 그 찜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6: 조림.
5: 조림 같은 거요.
2: 쌈이나 고기를 먹을 때 쌈장 대신 곁들여 먹는 갈치 속젓. 갈치는 밥상 위의 풍경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선원들은 몸보신도 하고 시원하게 이발도 했습니다.
7: 올라가겠습니다. 잘 쉬셨어요?
8: 예. 잘 쉬었습니다.
7: 며칠 만에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8: 3일?
7: 3일? 어때요? 이렇게 가기 전에는?
8: 다 똑같죠, 뭐. 항상 하도 많이 나댕이 나서 다 똑같아요.
2: 어부들에게 항구는 일상입니다. 바다의 삶과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축적된 시간이 다르고 우리가 변화에 익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9: 이번은 한국 최초 바다에 나왔는데 돈 벌어가는데 기분 나쁠 거 뭐가 있겠습니까? 나올 때는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많이 잡아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2: 다시 어부들이 바다로 나아갑니다. 아니, 잠시 들렀던 육지를 떠나 바다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품어주는 기회의 바다로 돌아갑니다.
10: 말벌 보고 우리 시간 놓인다.
11: 전시 이렇게
12: 판 총 뛰어 이렇게
11: 무엇을
12: 이렇게
11: 해보는 건데
12: 지금 도 꽃게가 최고다.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입니다. 만나 승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조동사를 복습하는 실전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실전 문제 중에서도 객관식 문제를 풀어 볼 거고요. 이쯤 되면 실전 문제 풀때 호흡이 조금 빠를 거다라는 건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문제 위주로 살펴보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빠르게 빛이 나는 그 단서 중심으로 찾고 넘어가 볼 겁니다. 먼저 다 풀고 채점까지 끝난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1번과 2번, 익숙한 문제 유형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핵심 어법이 무엇이다? 조동사라는 걸 생각하고 선택지를 봤더니 그대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문법의 기본은 무엇이다? 해석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존은 정직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로버트는 강도입니다.

강도 일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강도 일리가 없다에 해당하는 말은 어떤 말 써줘야 될까? 1번을 골라주는 겁니다. 이때 cannot이라고 하는 건할수 없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준다.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sometimes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때때로 가끔요 나는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역시나 나와 있는 것처럼 조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해석을 해보면 일요일마다 내 조부모님께 방문을 했었다, 하곤 했다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걸까요? 과거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곤 했다 라고 할때 우리가 배운 건 무엇일까? would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So I would visit. 내가 방문을 하곤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자, 3번부터 5번은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모두가요, 따르다,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지킨다?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울까? 아, 왠지 의무를 나타내주는 말이 자연스러운 것 같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땅이 젖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뒤에는 have PP가 나와 있어요. 조동사 have PP는 무엇이라고 했죠? 과거의 어떤 상황을 추측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일, 후회하거나 아쉬움을 나타내주는 말을 할때 조동사 have PP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젖어 있는 거니까 아마도 맥락상 여기 들어갈 말은 할 것이면 틀림없었다라고 하는 였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추측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위에는 의무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고 아래에는 must,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했을림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과거의 추측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주면 될까? 4번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고 넘어갈게요. 자, 이어지는 4번입니다. 역시나 한번 더 볼까요? You leave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메시지를 남기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볼게요. We 다음에 익숙한 또 have PP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에게 돈을 주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이 뒤를 봤더니 but we didn't. 그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 위의 말과 아랫 말을 생각을 해 보면 아 일단 could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볼게요. Could you라고 하는 건 공손하게 부탁하는 말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남겨실 수 있나요?라고 하는 요청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could를 넣으면 could have given 그에게 돈을 줬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잘 통하니까 우리 몇번 고르면 돼요. 5번을 고르면 된다. 계속 우리는 해석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자, 이번에도 빈칸이 뻥 뚫려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무언가가 들어가야 될지 확신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두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너는 have left. 역시나 또 have PP가 나와 있습니다. Some food for me. There's nothing to eat.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너는 내게 무엇을? 먹을 음식을 남겨줬어야 하는데, 너왜안 그랬어? 이런 말인 거겠죠. 그랬어야지란 말이고, 그럼 여기도 뭐라고 하면 될까? should를 똑같이 넣어볼게요. 여기에 should를 넣으면, 그렇게.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여기도 should를 넣으면, should I listen to? 제가요, 들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의무의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르면 된다? 1번으로 고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에서 8번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어떻게 골라야 한다? 주어와 동사부터 잡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핵심 어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걸 뽑아낼 수 있을까? 그 반짝이는 단서는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금지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지를 봤더니 should와 함께 배웠던 ought라고 하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정의 의미를 만들어 줘야 될까? 그게 바로 이 문제 출제 의도입니다.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Not to, don't to,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부정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 안 된다는 not

라고 써야 합니다. 그러면 1번에도 이런 표현이 보이고 3번에도 보여요. 그러면 차이가 무엇일까? 뒤를 봤더니 1번은 동사 원형이 나와 있고 3번은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정답은 몇 번? 1번임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한다. 자, 이어지는 7번입니다. 나는 차라리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좋겠어. 아, 차라리 이거 할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조동사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would rather. 그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would rather 찾았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도 앞에 포인트처럼 ing가 나와 있고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조동사는요. 그 뒤에 무엇이 나와야 한다?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몇번 고른다? 자연스럽게 2번을 골라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8번입니다. 그녀는 아마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모른다라고 약하게 추측을 하는데 그 앞에 의미가 못했을지도라고 해서 현재가 아니라 과거였던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 상황을 추측하기 위해서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써줄 거예요. 그러면 했을지도 모른다는 may have pp인데 여기서는 하지 못했을지도라고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줘야 되니까 may not 써줘야겠죠. 그러면 may not have라고 나와 있는 어디를 봐야 될까? 3번을 보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녀는 may not have understood it well.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예쁘게 나와 있으니 몇번 고르면 된다.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고르면 안 돼요. 4번은 현재 사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니까 시제가 맞지 않죠. 자, 이제 9번에서 10번입니다. 심호흡 한번 할게요. 후, 왜 그렇다?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익숙한 유형이긴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도 참 어렵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풀어야 한다? 우리는 핵심 어법, 문법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한다. 어법상 어색한 걸 찾아볼 겁니다. 우리의 핵심 어법은 조동사이죠. 조동사는 다른 문법과 마찬가지로 해석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조동사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9번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그 조동사의 특징, 의미는 무엇일까요? 쭉 한번 봤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처음에 그냥 대강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정답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4번 한번 볼게요. Do you turn down the volume, please? Turn down은 여기 뒤에 이렇게 볼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낮추다란 의미예요. 그러면 너 볼륨 좀 낮춰줄 수 있어? 왠지 의미가 통하는 것 같지만 문법만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의미가 어떻다? Please라고 이렇게 붙여서 요청을 할 때는 do you라고 일반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Can you, will you, could you와 같이 우리가 배웠던 그 요청의 말을 써서 얘기를 하지 do you와 같이 얘기하면은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도대로 어색한 거몇 번? 4번을 골라야 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알 수가 있다. 그냥 기계적으로만 문법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항상 해봐야 되는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0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 문제 의도는 무엇일까? used도 보이고, would도 보이고, ought와 다양한 조동사 표현들이 보이는데, 2번 한번 바로 볼게요. 그는 한때 요리사였는데,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의미는 잘 통해요, 역시나. 하지만, 우리가 또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앞, 위에 있는 used와 아래에 있는 would, 전부 하곤 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습관적인 사실을 얘기해 주지만, used는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그러나, would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는 쓰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출제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어때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 be가 있으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 He used to be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자신있게 2번 고르고, 우리 이제 어디로 간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와, 지금 또이큰 화면에 꽉 채우게 문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문장도 아니고 막두 문장씩 있고, 그렇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색한 걸 모두 고를 건데 우리는 그 핵심 어법을 역시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봐야 될까요? 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I'm certain. certain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So I'm certain이라고 얘기를 하며 확실하다. 나 이렇게 확실하다고 생각해.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확신을 해. 그게 확실해. 그녀는 아마도 거기에 머물렀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거좀 느낌이 어때요? 그냥 떼놓고 보면은 각각 어법에 맞는 말이지만 연결했을 때 어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뒤에도 그 확신하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서 might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써야 한다. must라고 해서 였음에 틀림없다라고 강하게 추측을 하는 말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을 골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어디로 가봐야 될까?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대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그녀는 can have sung this terrible song. 어떤 말일까요? 아, 하고 싶은 말은 그녀는 이러한 끔찍한 노래를 불렀을 리가 없어. 그랬을 리가 없어. 라고 부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추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can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될까요? 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can't라고 고쳐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또몇 번을 고를 수가 있다? 4번을 자신 있게 고르면 되고, 나머지 문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문법상 어색한 부분은 없다. 자, 이어지는 12에서 13번은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접근을 하는데, 5개 중에서 4개는 분명히 오류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역시나 조동사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본다. 1번 보면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won't be able to, 할수 없을 것이다. be able to와 will을 활용한 거예요. 여기서는 부정문으로 쓰였죠. 거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문제는 왜 여기에다가 ing 형태를 썼을까요? 조동사 표현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1번을 자신 있게 지워주면 돼요. 틀렸다. 2번, will you able to? 분명히 1번에서 be able to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비동사가 빠졌죠. 이렇게 표시해주고 틀렸구나 지워줍니다. 3번 볼까요? 그 음식은 off라면은 굉장히 안 좋은 느낌으로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맛이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요, can be a good cook. 직역을 해보면, 여기 그대로 해석해보면 그는 좋은 요리사가 될수 있을 것이다. 가 아니겠죠. 부정을 해야 됩니다. 왜? 앞에 음식의 맛이 정말 끔찍했다고, 나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정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 can't라고 써주는 게 자연스럽다. 자, 이어지는 4번입니다. 그는요, has to, 해야 합니다. take the class last night. 또 어색해요. 지난밤에, 어젯밤에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들었어야 합니다. 해야 했어요라고 하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줘야 되죠. 자, 이 부분을 과거로 바꿔줘야 된다. 자, 5번 볼까요? 리나는요, has to apologize.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재 의미 잘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5번을 맞다라고 골라주고. 자, 이어지는 13번. 그는요, 샀다고 해요. 그녀에게 꽃을 사줬대요. 꽃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말. 그녀를 좋아해야 한다. 가 아니라 꽃을 사줬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 좋아하는 감정이, 호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좋아해야 한다가 아니라 분명히 좋아할 거야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를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적은 것처럼 must라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계속 지워가 보는 겁니다. 조이는요, might can?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조동사와 조동사가 연달아 나오는 건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can이라고 하는 걸 be able to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이 부분 잘못되었구나. 지워보고요. 3번. Would you rather? Would rather. 하는 편이 낫겠다. 하는 편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 맞나요? 한번 의미를 볼게요. 너 차라리 대신에 이것을 사용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네,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면 자신 있게 3번을 골라준다. 그 4번과 5번,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4번 보면, 걱정하지 마. 너는 그것을 끝내면 안 돼가 아니라, 끝낼 필요가 없어 라고 불필요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게 좋으니, must not이 아니라 어떤 표현? don't have to를 써줘야겠죠? 자, 그러면 지워지고 5번. I would like 다음에는 to가 나와서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빠졌죠? to가 빠졌죠. 그래서 나는 그의 노래들을 듣고 싶습니다. 듣기를 원해요 라고 말을 완성해 주는 거고, 그러면 정답 몇 번? 3번이구나. 자, 이어지는 14번은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게 분명히 몇개 있을 겁니다. 틀린 걸 지워 나가다 보면은 옳은 문장들이 나올 거예요. 1번 볼게요. 주디는 행복해 보입니다. 그녀는요, 그 시험을 분명히 통과했을 거예요. 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미가 통하죠? 그러면 1번.

맞구나. 자신 있게 고르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문제 1번이 정답으로 들어오면 많은 친구들이 갈등을 해요. 아, 1번이 맞나라고 고민을 하는데 자신 있게 고르고 나머지 선택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들은요, 경기를 이겼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의미 잘 통하죠? 맥락 잘 맞습니다. 그러면 2번도 맞아요. 오, 또 불안해집니다. 이거 둘다 맞다니. 3번. 그 남자는요, 여기에 어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요, 여기에서 돈을 훔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미상 여기 없었다라고, 어제 여기 없었어요라고 얘기했으면 이렇게 그랬을지도 몰라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정을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녀는요, should have told me. 내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맞을까요? 뒤를 보면 나는 그녀가 말했던 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럼 앞뒤 말이도 안 맞죠? 말했어야 한다가 아니라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내가 그걸 기억한다고요. 이렇게 이어져야 되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should 말고 must로 강하게 추측을 해줘야겠죠. 그다음에 5번입니다. 그는 내게 거짓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거짓말을 했어. 나는 그를 믿었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믿으면 안 됐었는데라고 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자, 15번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밑줄 치는 would의 쓰임이 다른 걸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would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곤 했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물론 would rather도 있지만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주는 말이 쭉 나와 있는데 딱 하나의 선택지에만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찾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몇 번일까? 3번입니다. 그는 말을 했대요. 그가 뭐할 거라고요? 다음에 금메달을 딸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곤 했습니다라는 게 아니죠, 전혀. 아, 여기서의 would라고 하는 건 말한 시점, 그것과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과거시로 will을 would로 써준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 1, 2, 4, 5번에 밑줄 친 would는 하곤 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주는 말이다. 자, 이어지는 16번입니다. must의 쓰임이 다른 하나를 고르래요. 우리 앞에 문제와 동일하게 의미를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must는 무엇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이죠. 의무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추측을 나타내거나. 그러면 의무인 게 있고 추측인 게 있을 겁니다. 바로 한번 1번부터 볼게요. 그는요, failed the test. 시험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frustrated라는 건 실망한 겁니다. 굉장히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좌절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좌절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라는 거죠. 이거는 강한 추측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도 다 추측이냐라고 보는데 놀랍게도 2번부터 5번은 맥락을 해석해 보면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럼 5번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나는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 커피는 뜨거워야만 하지. 라는 건 어떤 말일까요? 우리말로도 야, 커피는 뜨거워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야만 해. 라고 무슨 규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must라고 하는 건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강하게 얘기하는 느낌이 있다. 자, 이어지는 17에서 18번. 우리말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 소녀는요, must have known.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분명히 그랬을 거야. 라고 과거에 강한 추측을 해줘야겠죠. 그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어디 있을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들을 알았던 것이 틀림없다. 아마도 3번과 4번 중에서 고민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3번은 아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현재 어떤 상황을 추측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시점은 과거이니까 4번을 골라준다. 18번입니다. 나는 자, 어디에 반짝이는 단서가 보이나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didn't have to, don't have to의 과거형입니다. 불필요를 나타내는데 시점이 과거이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어디 있죠? 바로 정답 3번이죠. 나는 교장 선생님을 principal, 교장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만날 필요가 없었다. 이거 필요가 없다라고도 현재 시제 고르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말인 걸까요? 뒷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그는 시험에서 떨어졌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시험에 떨어졌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인 can't를 골라줘야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20번입니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좀만 더 힘내주세요. 제임스는요, have pp 나와 있습니다. 어허, 그럼 뒤에를 봐야겠죠? That was the last bus today. 그게 오늘의 마지막 버스였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줍니다. Shouldn't have pp. 그 다음에 the bird. 그 새는요, will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동사 나와 있으면 조동사가 연달아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대신에 be able 그리고 to까지 써주면 의미가 통해요. 정답은 4번이다. 자, 21번입니다. 빈칸이 3개이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너는 the chocolate before it melted. 그것이 녹기 전에 초콜릿을 먹어야 한다, 먹었어야 했다. 과거가 뒤에 나와 있으니까 과거를 골라줍니다. 자, 그럼 벌써 후보가 2개밖에 없는데. 그녀는요, 만화책들을요, 그녀가 어렸을 때 읽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습관을 나타내 주는 건 used to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낚이지 말고 함정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골라주면 정답은 3번이고 이러나 저러나 이 빈칸에는 will이 들어가야 한다. 자, 22번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야 합니다. 개수를 찾으세요. 참 어렵죠. 하지만 또 한번 우리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조동사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녀는요, was able to 까지는 좋아요.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ing 썼을까요? 아니죠. 원형으로 써야 합니다. 어색한 걸 찾으랬으니까 하나 찾았어요. So overcome이라는 건 극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B. 의사는요, 말을 해야 합니다. 그의 환자에게 진실을 말을 해야 합니다. 라는 거 맞아요. 어법상 어색한 거 고르는 거니까 이거 고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그는요, 그녀가 떠나기 전에 도착. 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시점이 과거이니까 여기도 과거로 써야 되는데 왜 동사 원형이 왔을까요? have pp 써야겠죠? 찾았다. 마지막 D. 너는 had better work sunglasses? had better. 하는 편이 좋다. 해라. 라고 뭔가 강하게 충고하는 느낌이죠. 여기는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왜 were? 라고 하는 과거형 엄하게 썼을까요? 자, A, C, D 찾았습니다. 그러면 정답 몇 번? 3개니까 4번을 골라줍니다. 자, 이어지는 23번.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를 또 골라야 돼요. 자, 이번엔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자, A부터 볼게요. 그녀는요, 분명히 슬플 거야. 언제 그녀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슬펐을 거야가 맞겠죠. 시점이 안 맞습니다.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있었다가 되겠죠. 왜? Last night이라고 하는 과거쯤이 나와 있으니까 시점이 잘못되었네. 그 다음에 C. 너는 이 소식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떤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통합니다. 그럼 자신 있게 골라준다. D는 맞을까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나는 그것을 봤어야 했는데, 까지는 맞는데, by next week. 다음 주까지 봤어야 했는데, 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봐야 한다라는 게 의미상 잘 통하죠? 아, 시점이 맞지 않는구나. 그러면 하나이니까 2번을 골라주면 돼요. 자, 이제 4번입니다. 어법상 옳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좀만 더 힘내주세요. 이번엔 옳은 걸또 짝을 지어볼 거예요. A번 해석해봐야죠. 그녀는 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읽었어야 했습니다. 맞나요? 의미 잘 통하고 형태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골랐어요. 그녀는 이번에 B로 넘어왔어요. Does not to 볼 것도 없죠. 부정을 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not to라고 써야지 does not 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지워지고요. C. 너는 아마도 이것을 무료로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가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may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can 대신에 be able to 썼고 뒤에 동사 원형까지 잘 썼네요. 자, A, C 골랐어요. D. It might have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라고 시점이 어때요? 이렇게 과거이면 안 되겠죠. Might have rained가 아니라 그냥 might rain. 비가 내릴 수도 있다. 내릴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해야 되니 잘못되었다. 자,
자, 2 한번 보겠습니다.

0: 물론 선택지에는 A, C를 포함한 게 1번과 4번인데, 그러면 E는 볼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실제 시험이라면.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봐야 되니까 E를 간단히 볼게요. 그는요, 곧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 갑자기 긴장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가 아니라, 긴장할 겁니다. 긴장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강한 현재 추측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잘못되었죠. 그래서 A, C. 정답은 1번이다. 자, 이제 마지막 25번입니다. A에서 F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의 개수를 골라야 돼요. 자, 그럼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맥락을 보면 주문을 하는 상황이에요. 먼저, 저는요, 소고기를 좀 먹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다음에 이렇게 메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B, What would you like to eat, Jin? Jin, 너는 무엇을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볼 때 would like to 쓸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채소를 먹을래, 차라리. 무엇 대신에? 고기 대신에? 고기보다는 까지는 좋지만, 여기 to를 쓰지 않고 무엇을 써야 된다? 의미상 than을 써야 되니까 하나 찾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you should have had meat today. 오늘 고기를 먹었어야 해. 가 아니라, 고기를 먹어야 해. 라고 시점이 달라져야겠죠. 이거 현재형으로 써줘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볼게요. 너는 아마도 오늘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최근에. 최근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맞네요. 자, 마지막. Can I have chicken? 제가 치킨을 먹어도 될까요? 치킨을 먹어도 될까? 라고 Can I로 물어보는 건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찾았어요. C와 D가 잘못되었으니까 정답 몇 개? 두 개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3번입니다. 자, 오늘 바쁘게 또 문제를 풀어오면서 조동사 복습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남아있는 주관식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이머 공기템입니다. 또 만났습니다. 자, 4학년 1학기 만점왕에서는 공기템을 계속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기템 한번 볼 건데, 지난 시간에 공기템이 무엇이었었죠? 바로, 짜잔, 토이였습니다. 토이에는 이렇게 오징어 다리처럼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기템은 바로 절차입니다.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오늘은 절차. 토이 절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든지 뭔가를 만들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이 음식을 만들 때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빵을 놓고요. 그 위에 계란 지단을 놓고요. 그 다음 또 빵을 놓고요. 그 위에 채소를 넣고 다시 한번 빵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절차대로 해야 맛있는 샌드위치가 나오게 되겠죠. 하물며 토이도 절차가 꼭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토익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공기템 출발!

아, 진짜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이 음악. 아, 어떡할까? 자, 그러면 신나게 한번 보겠습니다.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마련하기라고 했습니다. 자, 의견을 마련한다. 뭐, 음식을 마련한다. 준비물을 마련한다. 마련한다는 얘기는 갖춘다는 얘기죠.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견을 낸다. 의견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의를 할 때에는 여러 사람이 필요한데, 그 중에 사회자가 필요합니다. 예능의 뭐 MC처럼 이 토의에서의 사회자는 누가 토의 의견을 내는지 정해주기도 하고, 또 토의할 때 필요한 예절을 미리 또는 예의를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게 주제죠? 토의 주제. 자, 지난 시간에 토의 주제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 여러 의견, 다양한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 그리고 그 참가자들 모두에게 관련 있는 주제여야 한다. 그리고 해결 방법이 참가자들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 자, 그런 조건이 여기 토의 주제에는 필요하다고 했고요. 야, 여기 사회자가 토의할 때의 예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손을 들어 의견을 발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얘기할 때 끼어들면 안 되고요. 그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예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김시현 학생이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아마 뭐 손을 들었든가 이렇게 했을 걸로 짐작을 하고요. 여기 시현은 토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가 되겠습니다. 자, 토의에 사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참가자도 있다는 거.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관리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유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그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붙여 놓아 주어야 됩니다. 색칠 도구를 관리하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모두 물건을 조심해서 사용할 테니까요. 그 친구가 야, 너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가져가. 갖고 와. 야, 이렇게 챙겨주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조심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훈 학생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저는요. 매일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정리를 좀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자, 역시 이 정훈 학생도 의견을 말한 다음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색칠 도구를 정리하며 물건을 소중히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만 힘들지. 이렇게 여럿이 함께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야, 이거 참 힘든 일이구나. 앞으로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지 하고 깨달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 이번엔 최예서 학생이 발표해 주십시오. 이 예서 학생이 뭐라고 뭐라 뭐라 뭐라, 왜냐하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친구들의 의견이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뭘까? 자, 지난 시간 공기템 기억하십니까? 의견에서는 한두 가지의 의견만 나오면 안 되고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이 중에 정말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의견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에 우리에게 적절한 의견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의견을 찾아내보자. 이 말이 되겠고요. 토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지 찾아 써보시오. 자, 찾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다시 한번 보세요. 뭐였을까요?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문제와 맞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토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계산입니다. 예. 굉장히 발전한 말하기 형태가 바로 토의가 되겠죠? 사회자가 말한 토의할 때 지켜야 할 예절 두 가지 무엇이었을까요? 손을 들어 발표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 말할 때 끼어들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요두 가지가 사회자가 말한 예의가 되겠고요. 예절이 되겠고요.

시현의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시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찾으셨어요? 교재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 색칠 도구를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어디 있을까요? 3번에 있군요. 자, 3번에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을 의견과 이유로 구분해서 기호를 쓰시오. 자, 이것은 이 공기템이 가져온 겁니다. 이 게이머 공기템이 가져온 거고, 여러분은 교재를 보세요. 자, 교재에서 기역, 니은 찾으셨나요? 항상 문제를 풀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눈도 이렇게 부지런해야 돼요. 위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부지런하게 눈도 딱 이렇게 움직이고, 손도 부지런해야 돼. 자,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어요. 의견은 기역이었죠? 니은은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의견과 이유가 적절하게 붙어 있어야 그 의견은 나중에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이거 좋은 의견이야. 이렇게요. 자신이 예서라면, 자, 아까 그 예서 부분은 비어 있었었죠. 예서라면 어떤 의견과 이유를 말했을지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해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그냥 예시 정도의 답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시로만. 예시로 어떤 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통 교실에서, 학급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일 처음 붙는 것이 뭘까요? 물론 말도 이래저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겠지만 제일 먼저 이런 게 붙죠. 안내문. 안내문이 붙는 것이 보통일 겁니다. 그렇죠? 색칠 도구를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하고 정리해야 되는지 안내문 붙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가 그렇게 정리를 안 해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문을 붙이면요. 그걸 보고, 아, 이건 여기다 넣으란 뜻이구나. 아, 요 색깔은 여기다 놓는 거네. 하고 알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유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수행평가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야, 자, 이거 아주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외우는 방법도 이 게이머 공기템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이 중요하겠죠. 자, 어떻게 하면 색칠 도구를 잘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할까요? 색칠 도구 쓰지 맙시다! 뭐 이런 건안 되겠죠. 토의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색칠 도구를 빌릴 때마다 이름을 쓰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적절한 의견의 첫 번째 조건.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뭘까? 색칠 도구를 빌릴 때마다 이름을 쓰면 좋겠다고? 그거 괜찮다. 그 이름 쓰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친구가 아마 실천할 수 있을 거야. 자, 의견의 실천 가능성. 실천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의견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어, 맞아. 그래. 그러면 누가 색칠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자, 뭘까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누가 색칠 도구를 사용했는지 이름 때문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뭘까요?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의견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의견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뭘? 근데 말이야. 이름을 쓸 공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공책도 마련해야 돼. 그리고 공책에다 쓰면 이걸 제대로 썼는지 또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겠는데? 이건 뭘까요? 그 의견에 단점.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이런 단점. 단점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글자만 주, 실, 이, 단, 주실, 이던.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 주제에 맞는지,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이유가 적절한지, 단점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단점이 적을수록 좋은 의견이 되겠죠. 주실이던.

친구들이 제시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색칠 도구를 빌릴 때 이름 쓰자였지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색칠 도구를 빌릴 때마다 이름을 쓰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 자, 아까 색칠 도구를 빌릴 때마다 이름 쓰면 어떤 점이 좋다라고 했을까요? 누가 색칠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다. 자, 이것은 장점이 되겠죠. 장점. 자, 3번. 3번은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름을 쓸 공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게다가 공책이 있으니까 공책을 또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이건 뭘까요? 단점.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황으로 본다면 색칠 도구를 빌릴 때 이름 쓰면 좋겠어 라는 의견에는 단점이 두 개, 장점이 하나다. 이렇게도 정리하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름 쓰면 좋은 점에 동그라미 표시요. 여기 3번에 동그라미 했습니다. 자, 기역에서 티겟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네. 이거 뭘까요? 기역은 실천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토의를 좋게 이끌어가고 있는 생각이에요. 실천 가능성이 있어. 좋아. 누가 색칠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까?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의견이야. 좋은 의견인데, 그런데 말이야. 이름을 어디다 써? 공책에다 써야 되잖아. 야, 이거 공책도 마련해야겠는데? 근데 이름을 잘 쓰고 갔는지, 빌려만 가고 이름 안 쓰고 그냥 가는 친구도 있잖아.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봐야겠어. 관리하는 친구도 필요해. 아, 이거 좀 번거로운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그 의견의 단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실천 가능성도 엿보고 이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생각하고 또 단점은 혹시 없는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의라는 건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생각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좋은 의견인지 안 좋은 의견인지. 실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연불이라고 하죠? 말만 그냥 꺼낸 것인지. 그래서 토의를 잘하는 사람은 생각도 잘하는 사람, 물론 말도 잘하겠지만 생각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생각할 점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민주.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생각해야 돼. 맞아. 주실 2단에 주 나왔습니다.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도 마련해서 말해야 돼. 주실 2단에서 2 나왔습니다. 의견의 단점이나 실천 가능성까지. 오, 주, 실, 이, 단, 다 맞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랬네? 그럼 누구지? 수현. 아니죠. 생각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는 주실 2단. 자, 요것이 잘 갖춰진 의견이라면 좋은 의견이다. 또 의견이 적절한지 우리가 요걸 주실 2단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 토의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절차가 나왔습니다. 절차를 잘 지켜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듯이 토의도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절차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의 주제를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이건 뭘까요? 주제 정하기죠. 주제 정하기. 자, 토의 주제는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무엇으로 정해야 돼요? 문제죠. 문제점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토이니까. 아, 요즘 우리 반에 어떤 일이 있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지금 생각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있지. 색칠 도구를 제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문제. 그럼 나는 이 의견을 내야겠다. 하고 의견을 마련합니다. 의견 마련하기.

의견을 내어놓는 것을 마련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색칠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어. 모둠별로 어쩌고저쩌고. 왜냐하면 어쩌고저쩌고. 아, 그래? 그럼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때? 나는 이런 의견이 좋은데?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때? 뭐, 이렇게. 자, 이거 뭘까요? 의견을 이제 마련했으니까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의견 모으기. 여러 사람의 의견 다 마련되어 있죠. 지금 자그마치 참가자들이 넷입니다. 넷이면 네 개의 의견이 있겠죠. 이 의견들을 한데 모아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선택을 해야겠죠. 우리 모둠에서 결정한 의견은, 자, 여기 나왔습니다. 의견 결정하기. 어떤 의견이 결정하기에 좋을까요? 바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수 있는 그 의견, 그 의견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 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의견 모으기, 함께 있어야 모으게 되겠죠. 혼자서 못 모으겠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모아진 의견 중에서 좋은 의견으로, 가장 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1에서 사는 토의의 절차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한번 이어볼게요. 1번이니까 토의 주제 정하기. 따라라라란 따. 2번은 주제에 맞는 의견을 마련하는 것. 의견을 꺼내놓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따다다다단 따. 3번. 마련해둔 그 여러 의견들을 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 모아, 모아야죠. 자, 그래서 따다다다단 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으로 함께 결정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 결정을 할때 어떤 걸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주제에 맞는지,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의견인지, 그 다음에 이유가 적절한지, 그 다음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실이다. 자, 이걸 잘 생각하면서 주실이다. 이제 다 외웠죠? 이 공기템. 의견을 결정해주면 끝! 그림 1에서 토의 주제를 정할 때 생각할 점을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토의 주제는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우리 모두와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관련이 있는 주제여야 한다.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주제여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어야 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지, 남이 찾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안 돼. 요거 다 외우셨을 공기템인 것 같습니다. 그림 2에서 살펴볼 내용으로, 여기 2 있죠?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 2입니다. 어떤 의견이 좋을까? 아! 생각났어. 이 의견이야. 자, 이거 뭘까요? 의견을 마련하기죠. 자, 의견을 마련할 때 어떤 것을 잘 살펴봐야 될까요? 재미있는 의견인가? 이런 친구 좀 있죠. 딱 손들어서 말을 딱 하면 친구들이 와! 웃는 거. 그걸 즐기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재미보다는, 네, 적절한 의견인지가 중요하겠죠? 실천 가능한 의견인가? 예, 요거 좋지요? 토의 주제에 적절한가? 어른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자,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적절한가? 이거 뭘까요? 주실, 이, 단. 단이 없네.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하지요? 자, 그러면 살펴볼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 끝. 아주 쉽죠? 주실이다. 그림 3에서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의견 모으기. 한데 지금 모여 있잖아. 모여 있으니까 의견도 모아지겠지. 의견 모으기. 자, 저는 모둠별로 색칠 도구를 사용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어, 그래. 나는 이런 의견. 어, 그래. 나는 이런 의견. 어때? 자,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모으고 모아요. 의견 모으기. 이때 주의해야 될 것. 뭘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죠? 친구가 말할 때 끼어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남, 그 친구가, 이 친구가 만약에 딱 끼어들면, 왜냐하면, 여기서 똥 끊기겠죠? 그러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의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어때? 주실이든, 이렇게. 사회자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말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사회자가 없다면 차례를 지키면 됩니다. 이런 순서로, 아니면 이런 순서로, 뭐 이렇게. 그다음, 다른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합니다. 경청은 이렇게 다가가서 듣는 거예요. 예. 그 친구가 얘기할 때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다가가서 듣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 것이 경청의 한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학급의 토의 주제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짝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자, 학급의 토의 주제. 여러 의견.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올 만한 주제여야 한다. 예, 아니요. 이건 토론의 주제일 것이다. 그렇죠? 찬성, 반대. 이것도 토론의 주제다라고 했어요. 우린 지금 토론은 배우고 있지 않아. 네, 토의. 짝은 어떻게 바꿀까? 이 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거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죠? 저 교실 청소 구역을 어떻게 나눌까? 여기 요 부분, 아니면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급식 메뉴를 어떻게 더 다양하게 만들까? 현장 체험 학습에서 모둠은 어떻게 구성할까? 점심시간에 급식을 받는 순서는 어떻게 정할까? 오, 전부 다 다양하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이 답은 뭐지? 아, 알겠다.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 문제에서는. 학급의 토의 주제구나. 그렇다면 3번이 정답이겠구나. 알맞지 않은 거. 왜? 급식 메뉴는 우리 학급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해결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학급 토의 주제로는 알맞지 않고요. 다음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모두 쓰랍니다. 어떻게 하면 학급 1인 1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야, 운영하지 마. 그냥 뽑지 마. 이건 아니죠. 어떻게 운영할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까인데 뽑지 마. 이건 아니죠. 자, 매주 1인 1역을 가장 열심히 한 친구를 뽑아서 칭찬하자. 1인 1역을 하루씩 체험해보자. 자, 그래서 민영, 세민, 이 친구들이 의견을 알맞게 말했고요. 29번의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그 이유를 생각해볼까요? 자, 의견, 여러분의 의견. 매달 돌아가면서 1인 1역을 바꿔서 하자. 이런 거 많이 아이디어가 나오죠? 매달은 너무 길어요. 매주 어때요? 뭐 이런 것도. 실제로 하고 있는 학급이 참 많죠? 이유도 꼭 써야 됩니다. 이런 것은 서술형 수행평가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의견은 고집이야. 아시겠죠? 예. 이유 없이 의견만 내뱉는 건 고집이에요. 자, 고집 피우는 사람이 안 되고 싶으면 이유를 적절하게 잘 넣어야 됩니다. 1인 1역을 골고루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평하게 활동하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들이죠? 골고루요. 공평하게요. 이런 말참 좋아하죠? 자, 이렇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매주 돌아가면서 해요.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다음 의견과 그 의견에 알맞은 이유를 찾아 선으로 한번 이어볼까요? 학급에 필요한 1인 1역을 신청받아서 운영해요. 매주 1인 1역을 가장 열심히 한 친구를 뽑아 칭찬하면 어때요? 학급 1인 1역을 체험해보고 원하는 것에 지원하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알맞은 이유를 한번 여러분이 연결해보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1인 1역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요.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으면 보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신나서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유를
연결해 줄수 있고요.

1인 1역을 직접 체험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걸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원하는 1인 1역에 지원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연결했고요. 모든 친구들의 의견이 적절한지 살펴볼 때 생각할 점을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글자. 주실이단. 네. 주실. 주제에 맞는 것.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 이유가 적절한 것.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 주실이단. 의견의 단점은 없는가? 그렇죠. 찾아야 되죠. 나와 같은 생각의 의견인가? 그럼 무조건 좋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토의 주제에 알맞은 것,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 되고요.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적절한지 알아봐야 됩니다. 주실이단. 자, 정답이 아닌 것. 예,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것. 2번이 되겠고요. 의견을 결정할 때 기준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의견을 결정해요. 자,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죠. 토의를 열심히 했어.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의견이 다 모아졌으니까 이 중에 가장 좋은 의견을 결정하자. 이럴 때에 어떤 기준으로 이 의견을 제일 좋은 의견을 결정해야 될까요? 많은 친구가 원하는 의견으로 결정해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다수결이라고 하죠. 다수결. 가장 많은 수를 선택한 그 의견으로 결정하자 이 말이에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의견으로 결정하자. 이거 안 하려고 우리 토의한 건데, 그죠? 자, 그래서 명주야 다시 생각해 줘봐. 의견을 실천했을 때 장점이 가장 큰 의견으로 결정하자. 어떻습니까? 예, 누가 뭐래도 답은 명주.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공기문 나갑니다. 토의 주제는 거짓말로 한번 정해봤어요. 거짓말이 주는 피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봐주세요.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한번 토의를 해보자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많이 많이 모아주세요. 그중에 어떤 의견이 가장 좋은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판단해보세요. 의견을 결정해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공기팀 게이머였습니다.

0: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요.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도 골든글로브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혼자 되게 독하게 달려와서 골든글로브를 타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상을 받았다서 기쁜 게 아니구나. 팀이 좀 하위권에 쳐져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처음 뵀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김성근 감독님과 처음 뵙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냐 그러면 바로 이 클럽으로 엄청나게 홍보훈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이빙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그때는 여기 막 글러브에 가죽도 다 찢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감독님과 그렇게 하면서 처음 만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훈련을 했냐 그러면 2루에서 중계 플레이 뭐 우중간 빠지는 거 우이트 설상 빠지는 거 따라가서 잡아서 공 서드 공 3루 공 홈 던지는 훈련을 둣박스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던져서 둣박스 던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던지고 났는데 팔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 사람 팔이 이렇게 할 정도로 훈련이 가능한가 했는데 시키시더라고요.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얼마 안 있다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조그만 하는 플레이 하나 절대 어떤 누구도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진짜 김성훈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날 때마다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통하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거의 아침 7시 반부터 이제 원리역 들어가서 끝나고 나면 저녁 9시 로테이션으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급하게 빵과 우유를 대처하고 앞에는 막 우동 있고 막 일본 막 모밀 있고 막 초밥 있고 엄청 많은데 그림이 떡입니다. 먹지는 못하고 급하게 들어가서 빵과 우유를 대처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 운동 끝나고 나면 진짜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바로 야간 연습 나가서 이제 9시 반에 끝나거든요. 9시나. 그게 이제 하루 일과예요. 연습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 너네는 연습량이 부족해. 이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연습량을 통해서 아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필요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 팀이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몰라. 하지만 이 상황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짜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독님과 만난 팀은 정말 뎁스도 강하고 아, 이 선수가 야구를 이렇게 잘하던 선수였어? 할 정도로 안에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끄집어내 주셨던 것 같아요. 선수마다 다 공격, 수비 주로 다 투수마다 매번 다 잘 던지고 그럴 선수는 없잖아요. 주자가 있을 때 잘 던지는 투수가 있고 주자가 없을 때 잘 던지는 선수가 있고 근데 감독님께서는 이 선수들의 요소 요소의 장점만 잘하는 부분만 가지고 기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은 정말 기계처럼 잘 굴러갔던 전국노무의 돌멩이같이 잘 굴러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라이벌 팀이었던 이제 서울의 이종국 형이나 뭐 고영민 뭐 이렇게 발 빠른 야구를 추구하는 그런 팀과 라이벌 구도가 되다 보니까 뛰는 야구, 수비를 잘하는 야구, 또 홈런을 잘 치는 타자들이 모든 걸 잘 배치가 되어서 이 라이벌 팀과 경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팀을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팀이 우승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장기를 비유하자 그러면 포가 해야 될 역할, 차가 해야 될 역할, 마, 상, 쫄 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양 팀에서 너무 잘 배치되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걸 가지고 국가대표까지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 야구의 황금 세대, 황금 시절을 시작하게 해준 메달일 수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대한민국 야구가 9전전승으로 금메달을 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도 아 멤버가 좋다 멤버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아 이승엽 형님의 2대5의 포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근유의 이종욱의 고영민의 이용규의 차를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었고 유현진의 김광현의 윤성민의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또 뭐 진가병 베테랑 포수의 강민우의 신구 조화가 너무 잘 맞아떨어졌었고 아 그게 팀인데 너무 홈런 타자만 빵빵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가학교에 동아리도 많고 과연 나는 어떤 동아리를 선호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그 동아리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학교 교내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만 생각하면 아 나도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어디에다가도 놔둬도 능력있고 나는 항상 소중한 사람이다. 어디에서든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금메달 기운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기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폼이 제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딱 10년을 국가대표 생활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오타니 선수 볼을 안 따치고 그때 이제 프리미어 12 제1회 대회였는데 그때 제가 또 주장을 맡으면서 국가대표 이제 선발 명단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제 명단이 좀 많이 바뀌게 되면서 근데 이 멤버로 과연 나가서 국가대항전을 칠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 주장으로서 팀이 경기하지 개인이 야구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뭉치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단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 정근호가 참 훌륭한 리더였구나.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전을 이기고 나서 모두가 막 너무 신났었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야. 내일 결승이 있잖아. 결승도 이기고 나서 축비를 듭시다.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을 8대0으로 완벽하게 이기고 딱 우승했을 때 그 누군가의 리더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멤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 팀워크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대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대표 다가 아니에요. 국가대표를 들어가서 멤버들과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본인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엄청 강해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야구를 은퇴하고 나서 본인들이 해왔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에서야 그때의 소중함, 그때의 최선을 다하고 그때 결과를 내야 했다는 이유를 이제서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과 어떤 팀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야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과를 갈 수도 있고 공과를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떤 과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안에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본을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하면서 그 다음에 결승에서 미국을 만나서 8대0으로 꺾고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가 전국민의 국가대표 마지막 은퇴 경기일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온 부상 이후로 이제 실력 저하 이런 것들 찾아오면서 이제 국가대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었는데 저 때 기억에 왜 많이 남냐 그러면 수많은 올림픽을 통해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WBC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쁨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 고참이 되어서 대표팀에 들어가서 주장을 하면서 우승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때 도쿄에서 일본의 심장 도쿄돔에서 한가래를 받았던 기억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열심히 달려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성근 감독님과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저는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의 정근우는 아마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독님과 함께했던 두 번째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감독님과 함께했던 그 시즌은 제가 항상 타율을 3할을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떠나고 나서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매번 본인이 훈련을 시키시니까 이 선수가 조금 안 좋아졌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연습으로 다시 좋아졌던 그림으로 좋은 타격품으로 많이 빨리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감독님이 떠나고 나면 슬럼프가 찾아올 거잖아요. 선수는 어떤 사람이든지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슬럼프라고 느끼고 싶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슬럼프라는 말이 이제 생긴 것 같은데 그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나가고 나서부터는 3할 타율을 좀 기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떠난 다음에는 이제는 알았죠. 감독님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자.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홈런도 치고 슬럼프도 이제 없고 이제 감독님의 트라우마도 없이 잘 흘러갔었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잡아줬을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해서 고등학교 맨날 합숙훈련을 했었고 대학교 성인이 되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서 부모님과 같이 했었던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손을 내밀고 싶기도 했었고 누군가가 저를 잘 인도해 주기를 바랬었고 근데 어떤 누구도 믿지 못했었고 근데 그 순간에 나타나신 분이 김성근 감독님이시지 않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저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준우승을 하고 나서 마무리 캠프를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둘째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라는 얘기가 이제 왔길래 감독님께 말씀드렸죠. 그래, 당장 들어가라. 대신에 병원은 내가 알아봐 줄게. 와이프 병원까지 세심하게 알아봐 주시는 분에게는 저를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비행기 티켓이 저녁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합니까? 짐 쌉니까? 했더니 아니다. 폰고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남은 시간에 또 폰고를 두 박스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네, 연습만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연습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대신하게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매년마다 감독님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본인의 마음을 맡기고 손을 내밀지는 모르겠지만 그 손 잘 잡아서 본인에 대한 마음의 치유와 갈 길을 조금이나마 이제 보상받는다 그러면 너무 좋은 길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이분과도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또 너무 힘들고 지친데 친구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친구가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진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또 친구 한 명. 또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스승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을 믿고 단 한 명씩이라도 그 자리에서 찾아 헤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픔과 힘듦을 잘 이겨내 나가면서 좋은 시절을, 좋은 시간들을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 저보다 많은 분들이 많겠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겠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뭐 우승, 골든글러브, 뭐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만큼 본인들이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그리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브레이크도 좀 밟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놀러 갈 건 놀러도 가고 다 해봤자 세상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저를 뛰어넘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막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안 돼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태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요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에 대한 걱정을 제가 들쳐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영어 실력과 재미를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뭔가 설레는 그런 일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한번 책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영어 품사 그 1탄 준비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품사에 대해서 조금 더 친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따로 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I pleaded with my mother, sharing all my dreams with her. She listened to me. Then she said,
2: Robinson, your father and I just want you to be happy. But what you ask of us is too much.
1: So I decided not to listen to my parents. I vowed that one day I would leave and not tell them. Chapter 2. My Friend James. One day, I was in the city on business for my father. There, I happened to run into my friend James Foe. James told me that he was preparing to set sail for London the very next day. I wish I could go with you, I said.
0: Robinson Crusoe, I go to sea. 나는 바다에 간다. 세 번째 이야기

0: 읽고 있습니다. I pleaded. Plead라는 것은 애원하다.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애원한다라고 하죠. 간청하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I pleaded with my mother. 나는 나의 어머니에게 가서 애원했습니다. 뭘 하면서 sharing, 나누면서 all my dreams with her. 그녀에게 나의 꿈들을 이 말씀을 드리면서 share 이라는 것은 공유하는 것이죠. 뭔가 음식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의 꿈을 공유한다라는 말이 어머니에게 나의 꿈을, 즉, 로빈슨 크루소의 꿈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모든 나의 꿈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머니에게 간청했습니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She listened to me. 그녀는 나를 들었습니다. Then she said. 그리고 나서 그녀가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Robinson, your father and I just want you to be happy. 로빈슨아, 나와 너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와 나는 단지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란다. 즉, 일단 한 문장 더 읽어볼까요? But what you ask of us is too much. 우리는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인데, 그러나, but what you ask of us, 네가, 즉 로빈슨이 아들인 네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묻는 것은 너무 많구나. 즉, 너무 과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부모인 입장에서, 아들아, 나는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네가 말하는 걸 들어주면 네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즉, 위험에 처한다거나 다친다거나 목숨을 잃거나 무언가 좋지 않은 게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네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요청하는구나. 우리의 기준에서 벗어나는구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둘러둘러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로빈슨 크루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로빈슨 크루소가 좀 낙담할 것 같습니다. 낙담한다는 말은 많이 좌절하고 실망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So I decided not to listen to my parents. 결국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나는 decide는 결정하다입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Not to listen to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을 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 그러면은 바다에 빠질 거야. 너는 그러면 위험에 처할 거야. 너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너는 돌아올 수 없을 거야. 이런 모든 말들을 나 이제 안 들을래. 그냥 나는 my way. 내 뜻대로 할 거야. 나의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I vowed that one day I would leave and not tell them.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I vowed. Vow라는 것은 맹세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맹세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하고야 말 거야. 이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That one day, 어느 날, I would leave. 나는 어느 날 떠날 거라고요. And not tell them. 그리고 부모님께, 즉, 여기서 them은 바로 mother, mom and dad가 되겠죠. mother and father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떠날 거라라고 나는 맹세했습니다. 즉,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죠. 이게 멋있다고 봐야 될지 아닐지 무모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은 일단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떠난 건 아니니까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또 생각은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I pleaded with my mother, sharing all my dreams with her. She listened to me. Then she said,
2: Robinson, your father and I just want you to be happy, but what you ask of us is too much.
1: So I decided not to listen to my parents. I vowed that one day I would leave and not tell them.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Chapter 2, My Friend James. 제2장입니다. 내 친구 제임스. 자, 제임스가 지금 로빈슨 크루소를 같이 가자고 꼬시는 거 아닌가요? 받아러요. 자, 이렇게 제가, 저는 책을 읽을 때 제 생각을 조금씩 넣어서 읽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약간 추측을 해본다거나, 혹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서 그 순간순간, 아, 이렇게 되겠네, 아, 저렇게 되겠네, 이렇게 추측을 해서 읽으면은 책에 훨씬 더 몰입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추측이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수수께끼가 아니잖아요. 책은 쭉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나의 생각을 넣어서 읽으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조금 더 이 책을 아 이게 맞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책을 온전히 느끼면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든 한 문장이든 한 단락이든 읽으면서 아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펼쳐지겠다 만약에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통해서 추측하는 것 매우 좋은 활동이라고 합니다.

할수 있겠습니다. 추측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임스가 뭘 하자고 할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One day, I was in the city on business for my father. 어느 날, I was in the city. 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On business, on business. business라고 하면은 흔히 일이나 업무를 의미하는데요. On business라고 하면 출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for my father,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보러 혹은 아버지를 대신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출장차 도시에 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There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the city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즉 도시에서 I happen to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발생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happen to라고 하면은 우연히 뭐뭐했다. run into는 run into. 바로 뛰어가다가, 누군가로 뛰어가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마주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누구랑 마주쳤냐면 my friend James Foe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 친구 James Foe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우연히 도시에 갔는데, 제임스야, 제임스 포, 잘 지냈니?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James told me that he was preparing to set sail for London the very next day. 아, 이 제임스가 문제네요. 제임스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James told me. 제임스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me라는 것은 바로 로빈슨 크루소가 되겠죠. 지금 나의 입장에서 쓰고 있죠. 제임스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He was preparing. 그는 준비하고 있다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To set sail. 항해를 시작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For London. 어디로 가냐면 런던. 즉, 영국의 수도이죠. 이 런던으로 가는 항해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가냐면 the very next day. 지금 마주친 이 바로 다음날. The very라고 하면 바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런던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는다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포인 자기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I wish I could go with you. I said. 나는 너랑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내가 말했습니다. 지금 너무 가고 싶은 거죠. 친구가 간대요.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 나도 진짜 가면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오늘은 영어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문법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꼭 알아야 하는 영어 품사 1탄입니다. 영어 품사는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영어 품사는 단어의 특징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품사는 최소 8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품사가 8개다라고 하는 학자님들도 계시고요. 혹은 9개다라고 하는 소수의 학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dog, school, happiness, dog, 개죠. 학교, 이 건물, 학교죠. school. 그다음 happiness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행복한 것을 딱 떠올리면, 어떤 친구들은 막 부모님과 여행 가는 걸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이스크림 먹는 그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잠에 드는 그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나 그런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he dog runs라고 했을 때 the dog가 바로 명사입니다. 개가 뛴다. 그러면 그 개가 바로 명사입니다. 어떤 거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거의 명칭, 이름이 바로 명사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영어는 이 명사가 또 나오고 또 나올 때 반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쓰냐 하면 바로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대명사입니다. 명사를 대신하니까 대명사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대명사는 어떤 게 있냐면 I, you, he, she, it, we, they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It runs. 그래서 여기에 the dog runs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문장이 다시 나온다면은 the dog를 쓰지 않고 it runs라고 쓴다라는 것이죠. 왜? 개는 사물로 영어에서 보니까요. 자, 그다음은요. 세 번째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뭐냐면 움직이는 활동이나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사라는 게 예를 들자면 eat, go, is, has 뭐 이런 기타 등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먹다라든가 혹은 가다라든가 뭔가 이다라든가 맞죠? 행복하다, 뭔가 이다,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뭔가 그 상태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나 어떤 동작, 행동을 나타낼 때 이런 동사를 꼭 사용하죠. 그래서

0: 제일 처음에 어떤 명사가 나온다면 it runs에서 it 바로 아까 그 강아지가 있었죠. The dog가 있었죠. 그러면 그 강아지가 뭐 한다고 해요? 뛴다. 그래서 뛴다라는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runs를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뛰긴 뛰는데 예를 들어서 빨리 뛴다라고 한다면 이 부사를 쓰면 됩니다. 빨리, 빠르게라는 게 바로 부사이거든요. 이 부사는 누구를 수식해 주냐면 지금 여기에 하나 먼저 설명을 드리면 it runs quickly. 그러면 그것은 뛴다. 걔가 뛰잖아요. 근데 어떻게 뛰는데? 빨리 뛴대요. 그러면 누구를 수식해 줍니까? 누구를 좀더 꾸며주고 화려하게 해준다고요? 바로 저기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quickly는 저기에 밑줄 친 run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빠르게 뛴다, 빨리 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사라는 것은 덧붙이는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는 꼭 필요한 단어가 아니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부사. 부라는 게 뭔가 더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더해지는 말이어서 이렇게 부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부사는 동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부사도 수식할 수 있고,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추후에 부사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네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나왔었죠? 명사, 대명사, 그리고 동사와 부사 나왔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 강의에 2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음원으로 이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1: Chapter 2 My Friend James. One day, I was in the city on business for my father. There, I happened to run into my friend James Foe. James told me that he was preparing to set sail for London the very next day. I wish I could go with you, I said.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 Plead. Plead. I pleaded with my mother, sharing all my dreams with her. Vow. Vow. I vowed that one day I would leave and not tell them. Business. Business. One day, I was in the city on business for my father. Happened to. Happened to. I happened to see your brother at the bookstore. Run into. Run into. There, I happened to run into my friend James Fo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Dream입니다. 쉬운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Dream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꿈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영어는 이런 특징이 있죠. 바로 하나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품사가 다를 때도 있답니다. 그 품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문 속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문, Do you often dream at night? 너는 종종 dream, honey, at night, 밤에 종종 dream, honey, dream이라는 것은 바로 꿈꾸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동작입니다. 너는 밤에 종종 꿈꾸니? 그렇죠. 꿈을 꾸다라는 동사로서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품사에 대한 강의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동사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은 또 다릅니다. 꿈을 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She saw tiger. 그녀는 보았습니다.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봤냐면 그녀의 꿈을 꾸다에서 봤는 게 아니라 꿈 안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꿈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밤에 자면서 머릿속에 뭔가 떠올리는 그 꿈, 그 명칭이 바로 명사,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도 거기에 무언가가 덧붙여지고 어떤 형태가 변하지 않더라도 영어 단어는 품사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문장에서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말하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수학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학하니까 우리 친구들, 걱정 많은 친구들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선생님도 수학을 정말 정말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자신감이 없거나 못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아, 어떤 부분에 함정을 걸릴 수 있겠다.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걸 선생님이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그런 함정들 피해가면서 수학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요령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핵심 정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받아올림이 없는 세 자리의 수의 덧셈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자, 우리 받아올림이 없는 세 자리 수를 덧셈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자릿수에 맞춰서 덧셈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거 하나 있습니다. 덧셈할 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 잘 살펴보면 습관적으로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처럼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받아올림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계산을 했을 때 굉장히 낭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뒤에 1의 자리 수, 그다음 10의 자리 수, 그다음 100의 자리 수를 더해주는 연습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받아 올려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낭패가 생긴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뒤에서부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계산을 하는데, 자, 우리 이렇게 계산을 하면 5 더하기 8은 여러분들 13이죠? 아, 10모형짜리 하나를 더 만들었네요. 그럼 10모형짜리에 이렇게 하나를 올려줍니다. 자, 그럼 10모형이 총 8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10모형 8개 2개 합치면, 자, 10모형이 10개, 즉, 100모형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100모형 하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100모형 하나 올려주고, 그럼 10모형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0, 그리고 100모형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100모형 1개, 6개, 1개 합치면 몇 개예요? 8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릿수에 맞게 덧셈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받아내림이 없는 세 자릿수의 뺄셈 같은 경우도 1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받아내림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자, 1의 자리부터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자, 5개에서 6개를 뺄수 있나요? 없지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10모형 하나를 여러분들 1모형 하나로 다 쪼개야 됩니다. 자, 그렇게 쪼개면 10모형짜리 다 쪼갰어요. 그럼 몇 개가 생겨요? 10개가 생기죠. 자, 그럼 총몇 개를 가지고 있나요? 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5개 중에서 6개를 빼버리면 그렇죠. 9개가 남지요. 9개가 남고

자, 그러면 우리 신모형 두 개에서 네 개를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개에서 네개 여러분 뺄 수가 없죠. 그럼 또 백모형에서 또 가지고 옵니다. 백모형을 신모형 10개로 나누면 자, 우리 신모형이 총 12개가 생기네요. 자, 12개에서 네 개를 빼면 8개가 남지요. 그리고 백모형 8개 남은 거에서 두 개를 빼니까 6개. 자, 요렇게 우리 친구들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볼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볼게요. 261 더하기 423을 100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자, 200 더하기 400. 그러면 60 더하기, 그렇죠. 20이 되겠죠. 그리고 1 더하기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 자리마다 더해주면 60 더하기 20은 여러분 80이죠. 자, 1 더하기 3은 4예요. 자, 이세 자리 수를 전부 더하면 정답은 684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볼까요? 수 모형에 알맞은 식을 쓰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48입니다. 자, 백모형 몇 개? 5개 있고요. 지금 신모형 4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모형 여러분들 몇개 있나요? 8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백모형 하나 없어졌네요. 자, 그렇다는 것은 백모형 1개, 1. 자, 신모형 몇개 없어졌어요? 4개 다 없어졌네요. 4. 그리고 1모형은 3개를 없앴네요. 3.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남은 건몇개 됩니까? 자, 백모형 4개 남죠. 자, 신모형은 하나도 안 남았어요. 0. 하나도 없어요. 자, 1모형 5개 남았습니다. 5. 자, 그래서 우리 143, 405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153 더하기 784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 1의 자리에서부터 계산을 해줘야 돼요. 왜? 받아올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받아내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 더하기 4는 그렇죠. 7. 자, 5. 자, 근데 이 자리가 여러분들 의미하는 게 그냥 5일까요? 아니죠. 이 자리는 10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50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50 더하기 8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신모형으로 몇 개가 만들어져요? 13개. 그러니까 130이 되네요. 자, 그런데 그럼 130이면 백모형으로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자, 백모형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럼 몇개 남아요? 3개 남지요. 자, 백모형 하나 더 만들어졌으니까 백모형 9 해가지고 937 나오고요.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빼는 거예요. 1의 자리부터 빼는데, 자, 2에서 9뺄수 없으니까 우리 10의 자리에서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죠. 신모형 있던 거, 하나 있던 거다 쪼개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모형 10개 생깁니다. 자, 그러면 12, 12개 중에서 9개를 빼니까 3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없는 거에서 4개를 어떻게 빼지? 백모형 하나 가지고 와야죠. 자, 백모형 하나 가지고 오면 4개 남고, 자, 여기에 신모형 10개가 생기겠죠. 자, 신모형 10개에서 4개를 빼면 여러분 6입니다. 그리고 백모형 4개에서 3개 빼면 1이죠? 자, 그래서 163 우리 친구들 적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건데요. 380에서 317을 더해봅시다. 380에서 317을 더해주면, 그렇지요. 자, 우리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주면, 0 더하기 7은 7, 8 더하기 1은 얼마요? 그렇죠, 9. 3 더하기 3은 얼마요? 그렇죠, 6. 그래서 우리 정답 697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2번 보겠습니다. 959 빼기 158이에요. 959 빼기 158. 자, 계산을 해주면 9에서 8, 우리 1의 자리부터 계산해야 된다고 여러 번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자, 9에서 8 빼주면 하나 남지요. 자, 5에서 5 빼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여기 안 쓰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 자리, 10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나타내줘야 되겠죠. 0. 자, 그 다음에 9에서 1을 빼주면,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9가 아니라 900인 거예요. 900에서 100을 빼주면 800, 그러니까 800의 자리 8,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2번은 80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5번 볼게요. 계산 결과를 찾아서 선으로 이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계산해봐야 되겠죠. 175 더하기 228 해볼까요? 자, 5 더하기 8은 그렇죠. 13이에요. 자, 10모형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하나 올려주고. 자, 1모형 3개 남았어요. 자, 8개, 2개. 우와, 그럼 10모형 몇 개? 10개. 10모형 10개는 무슨 모형으로 바꿀 수 있다? 100모형으로 바꿀 수 있다. 100이죠? 자, 100이니까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 10모형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0. 자, 1 더하기 1 더하기 2. 자, 하면은 100모형 4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403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 이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맞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621 빼기 164 계산을 해주면요. 자, 1에서 4못 빼니까 우리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개가 됐네요. 1모형. 자, 11에서 4를 빼면 7이죠. 자, 10모형 1에서 6뺄 수가 없어요. 우리 100모형 하나를 분리해야 됩니다. 자, 10모형 10개짜리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11개에서 6개 10모형을 빼면 5개가 되겠고요. 자, 100모형 5개에서 하나를 빼면 4개가 남겠죠? 자, 그래서 457. 우와, 문제가 정확하구나. 자,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보겠습니다. 덧셈식에서 숫자 1이 나타내는 수들의 합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여기 1, 1 있는데, 자, 이 1은 그냥 1이 아니죠. 자, 9 더하기 6은 여러분은 15예요. 10모형 하나를 더 만들어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건 10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8 더하기 4, 10모형이 총 12개가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100모형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100모형 하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0과 10을 더해주면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110이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자, 마트에서 초콜릿 하나, 과자 한 봉지 샀어요. 자, 초콜릿과 과자 가격 모두 얼마인지, 자, 모두,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해줘야겠구나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30 더하기 690을 더해보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자, 올라가고 9 더하기 6 하면 얼마예요? 15. 자, 그러니까 1000? 1000짜리가 하나 만들었네요. 아, 100개가 또 10개를 또 넘었어요. 1000 단위 만들어서 152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모두 얼마예요? 1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두 수의 합과 차를 각각 구해보는 겁니다. 합이라고 하는 건 더하기. 차라고 하는 건큰 수에서 작은 것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합 볼게요. 801 더하기 239를 더해보겠습니다. 자, 더하면 1 더하기 9. 자, 하나 올라가지요.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3, 4. 8 더하기 2는 얼마예요? 10. 자, 그러니까 10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왜? 하나 이 앞으로 더 올라가서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100모형은 없어요. 자, 그럼 1000짜리 모형 하나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104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합은 얼마? 1040 구할 수 있었고요. 우리 차 보겠습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되겠죠. 차를 보면, 자, 1에서 9뺄수 없으니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라, 여기도 없군요. 자, 그럼 이 앞에서부터 가지고 봅시다. 자, 7개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다음 처음엔 여기가 10개였겠죠. 근데 10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또 하나를 분리해야 되겠죠. 10모형짜리를 1모형으로. 그럼 10모형이 여긴 9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여기 1모형 10개예요. 자, 11개에서 9개를 빼면 2개고, 10모형 9개에서 3개를 빼면 6이죠. 자, 100모형 7개에서 2개를 빼면 5입니다. 그래서 차는 얼마예요? 562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9번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돼요. 자,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고쳐야 돼요. 자, 8에서 7 더하면은 5. 그럼 하나가 올라갔겠네요. 자, 하나 올라갔으면, 자, 1 더하기 5, 6 더하기 5가 되면 11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11이 돼야 되는데, 아, 이 부분 잘못됐구나. 잘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만들어져서 올라갔는데, 1, 4, 6. 다 더해주면 여러분들 얼마인가요? 그럼 11이죠. 아, 그럼 또 여기 하나 올라가고, 그럼 여기 또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잘못된 부분, 이두 부분,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고요. 자, 이거 알맞게 고치면, 5, 그 다음에 여기가 1,
1 해서 정답은 1115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더큰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살짝 귀찮을 수도 있지만 두 개를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겠죠? 자, 왼쪽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439 빼기 157입니다. 9개에서 7개 뺄게요. 그럼 몇개 남지요? 2개 남아요. 와, 10모형 3개에서 5개 뺄래야 뺄 수가 없겠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모형 하나 가지고 와야죠. 그럼 100모형 3개 남고. 자, 10모형 10개 됐습니다. 자, 그럼 10모형 10개. 13개네요, 총. 13개에서 5개 빼면 10모형 8개 남고요. 자, 100모형 3개에서 하나 빼면 2개 남죠? 282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 보겠습니다. 902 빼기 623입니다. 자, 2에서 3뺄수 없으니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없어요. 자, 그러면 100모형 하나를 분리를 하는데, 그럼 10모형 10개가 생겼겠죠? 자, 그런데 하나를 여기 또 줘야 돼요. 왜? 여기도 없으니까, 1의 자리도. 자, 그럼 여기는 10모형 9개 있겠고. 자, 여기 1모형 10개 가져왔습니다. 그럼 12개에서 3개를 빼면 9죠. 자, 9에서 2 빼면, 90에서 20 빼면 여러분들 7. 자, 800에서 600 빼면 200이 되겠죠? 그럼 279입니다. 자, 280이랑 279 중에 더큰 것? 왼쪽이 되겠네요. 왼쪽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1번 볼게요. 바르게 계산한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바르게 계산한 게 어떤 건지 볼까요? 자, 4 더하기 6을 했더니, 하나 올라갔지. 10. 자, 그러면 1 더하기 7 더하기 8, 8 더하기 9는, 17. 그렇지. 자,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6 등, 엥? 8? 아니죠, 여러분들. 9가 돼야 되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우리 0에서 9를 빼야 됩니다. 뺄 수가 없지요.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 하나 빌려옵니다. 자, 10개를 만들었어요. 자, 10개에서 9개 빼면 하나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없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모형 부셔, 부셔. 자, 100모형 부셔서 10모형에다 갖다 줍니다. 그럼 10모형 10개 생겼어요. 자, 10개에서 2개 빼면은, 엥? 9개인가요, 여러분들? 아니죠. 8이 돼야 되죠. 자, 7에서 5 빼면 2는 맞았어요. 자, 그럼 바르게 계산하는 거는 이맨 오른쪽 게될 텐데, 맞는지 볼까요? 자, 10 되고요. 5 더하기 5, 또 10이고요. 자, 9 더하기 9니까 18. 하나 올려주고, 8에서 1800. 맞네요. 따라서 우리 11번은 맨 오른쪽 문제가 바르게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2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겁니다. 차례 차례대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차례 차례대로 계산을 해 보죠, 선생님이랑. 752 빼기 476. 자, 해 봅시다. 자, 해 보면 2에서 6 뺄래야 뺄 수가 없겠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10모형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자, 10모형 부셔 부셔. 그럼 이제 4개 남았죠? 자, 그럼 1모형으로 10개 만들어졌어요. 자, 12개에서 6개 빼면 1모형 6개 남네요. 자, 10모형 4개에서 10모형 7개를 뺄래야 뺄 수가 없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모형 부셔 부셔. 자, 그러면 10모형 몇개 생겼어요? 14개 생겼죠. 14개에서 7개 빼면은 오호라 10모형 7개예요. 그리고 100모형 6개에서 4개 빼면 2예요. 좋아요. 그럼 여긴 276이 되겠군요. 자, 그럼 276에서 808을 더해보겠습니다. 276 더하기 808을 해주면요. 자, 6 더하기 8하면은 14. 10모형 하나 생겼다. 14. 자, 1모형 4개 남고요. 1 더하기 7 하면 여러분들 10모형 8개. 그리고 2 더하기 8 하면 10이죠. 아하, 그럼 1000모형짜리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100모형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 1번. 아, 1번이 아니라 우리 1000모형짜리 하나 생겼으니까 내려주면 1084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12번 문제까지요. 잘 풀어봤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빠르지만 그래도 쏙쏙쏙쏙 이해 잘 되시죠? 자, 그럼 이제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이에요. 보자마자 이 문제 왠지 선생님의 지금 생각으로는 여기에 막 별표가 막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몰라요. 이거 질문해야지. 이거 어떻게 풀어? 아, 난 모르겠다.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알고 보면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사실은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정말 쉬운 문제예요. 자, 규칙입니다. 자, 네모랑 이렇게 생긴 건, 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주냐면, 아, 그래? 그럼 이거는 왼쪽 거, 오른쪽 거 더해준 다음에 오른쪽 거한번더 더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똑같이 이 규칙대로 해주면 되겠죠. 아, 364랑 193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거 한 번 더 더했네? 193 또 더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계산해 볼게요. 364 더하기 193 해주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그렇죠. 7 하나 올라가고 5, 557입니다. 자, 557에서 193또 더해줘 볼까요? 자, 더해주면, 자, 우리 하나 올라가고, 자, 1 모형 하나도 없고요. 6, 그 다음에 10, 5, 또 여기 하나 올라가죠? 자, 그럼 6 더하기 1이니까 7. 아하, 750이구나. 그래서 정답 750 찾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이해를 하냐가 문제거든요. 자, 이런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말자. 어떻게 하자? 약속한 대로 그냥 계산해 주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예요. 은세미가 오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미터를 더 달려야 하는지 구해볼 겁니다. 오호. 자, 은세미가 오늘의 목표를 이룰 거래요. 자, 몇 미터를 더 달려야 되는지. 자, 나는 오늘 오전에 195미터 달렸대요. 자, 오후에 얼마 달렸어요? 268미터를 달렸대요. 자, 일단 목표가 얼마예요? 600미터군요. 자, 그럼 600미터를 달성했는지, 아니면 더 달려야 되는지 알아보려면 오늘 내가 달린 거를 일단 더해봐야 되겠죠. 더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95 더하기 268. 자, 해주면요. 자, 5 더하기 8은 여러분들, 그렇죠. 10모형 하나 생기고, 1모형 3개. 자, 그럼 10모형이 10개, 16개가 됐네요. 자, 그럼 100모형 하나 만들어줄 수 있고, 10모형 6개 남습니다. 자, 100모형 다 더해주면 4개가 되는군요. 아하, 463이구나. 자, 그래서 이 더한 값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자, 우리는 몇 미터를 더 달려야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럼 600m에서 이 463을 빼줘야 되겠죠? 자, 600에서 463을 빼보겠습니다. 600에서 463을 빼주면, 자, 가져올 수 없어요. 여기도 가져올 수 없어요. 이런. 그럼 100모형을 부셔 5개로 만듭니다. 자, 그럼 10모형 10개 생기는데, 1모형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10모형도 하나 부셔. 그러면은 9개 남죠? 그럼 1모형 10개 돼요. 자, 1모형 10개에서 3개 빼주면 7개. 10모형 9개에서 6개 빼주면 3개. 자, 100모형 5개에서 4개 빼주면 1개.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미터 더 달려야 된다? 그렇죠. 137미터를 더 달려야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이 무엇인지 볼까요? 100이 5개, 10이 9개, 1이 2개인 수다.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100이 5개, 10이 9개, 1이 2개. 그럼 얼마? 592죠. 자,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100이 6개, 10이 4개, 1이 8개. 그럼 648. 8이에요. 그러면 우리 592랑 648에 무엇을 구해라? 합, 더하기를 구해라. 자, 그럼 더해봅시다. 592 더하기 648. 자, 1, 1의 자리 개수. 자, 모형 개수 생각해보세요. 2개, 8개. 우와, 그럼 10모형 하나 만들 수 있다. 10모형 하나, 그리고 1모형은 하나도 안 남죠. 자, 그러면 10모형 10개, 14개 됐네요. 자, 그러면 100모형 하나 만들어줄 수 있고, 10모형은 4개 남습니다. 자, 100모형 6개, 12개 됐네요. 그럼 1000모형 하나 만들어줄 수 있고, 2개 남지요. 자, 1000모형 하나 생겼으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1242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번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어김없이 별표가 막 엄청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어려우니까요.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뒤에서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4에서 뭘 뺐는데 8이 나왔어. 세상에, 내가 4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몇 개를 줬는데 8개가 됐네. 우와, 우린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빼서 이렇게 더큰 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앞에서 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그럼 앞에서 가지고 오면, 자, 우리 4개밖에 없었는데 1모형 14개가 됐겠죠. 그럼 14개에서 몇 개를 뺐더니 8개가 될까요? 그렇죠. 6개를 빼줘야 8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어떤 수에서 9개를 뺐더니 3개가 됐대요. 헉,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역시 앞에서 빌려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수인 9에서 9를 빼도 0인데 3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하나를 빌려오겠습니다. 자, 그럼 뿌셔뿌셔. 그럼 6개에서 하나 빼니까 5. 아, 여기 찾았다. 그럼 여기가 이제 궁금하겠네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10개라고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개에서 9개를 빼면 하나가 남아야 되죠. 그쵸? 자,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3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수에서 9를 빼야 3이 나올까요? 그렇죠. 12. 자, 그럼 여기 2겠네요. 아니죠, 여러분들. 2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왜? 2라고 쓰면 사실 얘는 그럼 11개인 거죠? 왜 앞에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실 하나가 더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12가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12, 10모형 12개에서 9개를 빼서 3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 여기에 정답은 5, 3, 6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하지만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해결을 해보자. 받아내림을 잘 생각하면서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우리 17번 보겠습니다. 세영이는 길이가 4m인 리본 가지고 있었어요. 자, 선물 포장하고 남은 리본 2m 36cm일 때 선물 포장하는 데 사용한 리본 몇 c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자, 단위가 일단 다릅니다. 단위가 나오는 문제에서 중요한 건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 그럼 단위를 맞춰줘야 되면 무엇으로 맞춰줘야 되냐? 우리가 가장 공통적인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자, 얘는 센티미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없네요. 자, 그런데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죠. 자, 여러분들 1미터는 여러분들 몇 센티미터예요? 100센티미터예요. 자, 그럼 4미터는 400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400센티미터에서 2미터 36을 센티미터로 바꾸면 236cm가 되겠죠. 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계산할 수 있겠다. 자, 그럼 400에서 236을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얼마 나옵니까? 400에서 236을 계산을 해주면요. 자, 계산을 해주면 4, 그 다음에 6, 1. 아하, 164cm구나. 자, 라는 걸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거 정리를 해보면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 단위를 똑같이 맞춰주시고 뺀 것을 여기 풀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줄글로 안 썼는데요. 안 쓰셔도 돼요. 다만 무엇은 있어야 될까요? 이 과정이 드러난 식은 여러분들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 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어떡하지, 선생님?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785 더하기 351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계산하면 6, 그 다음에 3 올려주고 1 올려주고요. 1136이 나옵니다. 자, 그럼 1136보다 여러분들 커야 돼요. 자, 그럼 1136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요? 자, 일단 똑같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136이 되려면 자, 1136이 돼야 돼요. 579 더하기 네모가 1136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모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네모를 어떻게 구하느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2 더하기 네모가 5예요. 자, 네모는 얼마예요? 3이죠? 자, 근데 2 더하기 3은 5니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5 빼기 2는 3이니까 네모가 3인 걸 찾았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역시 1136에서 579를 빼줍니다. 자, 빼면, 자, 이렇게 7. 자, 그다음 0. 12개에서 7개 빼면 5개. 자, 하나 더 빌려줄게요. 10개에서 5개 빼면 5개네요. 아, 557이구나. 자, 그런데 557을 여기다 넣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557보다 하나 큰 수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얼마? 558이 되겠죠.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은 558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수에 254를 더해야 할걸 잘못해서 뺐더니 398이 됐대요. 자, 어떤 수에 더해야 될걸 잘못해서 빼서 254를 뺐더니 398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숫자를 찾아줘야 되겠죠? 자, 원래 숫자를 찾으면 우리 398에서 254를 더해줘야 돼요. 자, 더해주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냐면요. 자, 하나 올려주고 또 하나 올라가고, 자, 그러면 65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근데 652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래 바르게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에 더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요? 254를 또 더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냐면요. 90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래 답 구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 과정 뺐다가 더했다가 다시 또 원래대로 더해야 되는 이 과정.

과정을 여러분들 풀이 과정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그리고 1의 자리가 가장 크게 나오게 만들면 되는데요. 자, 100의 자리가 크게만 나오게 만들려면 900 더하기 800을 해주면 돼요. 자, 하면 얼마가 나오냐? 1700이 나오죠. 다음 우리 10의 자리, 그렇죠. 60과 40을 더해주면 1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1의 자리, 2와 0을 더해주면 2지요. 자,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여러분들 얼마? 1802가 나오게 됩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우리 최종 미션 선생님이 드리죠. 자, 우리 서연이의 사탕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에 남긴 사탕의 개수 몇 개인지 우리 친구들 정답과 이 풀이 과정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수학 1단원 처음 같이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1단원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내신 실전 문제 11번부터 18번 문제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도 탐구 문제 8문제 전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1번 문제 풀이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림은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상태의 질산칼륨 수용액 209g을 20도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질산칼륨의 양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이 숫자를 보면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60도에서 이 질산칼륨의 용해도는요, 109거든요. 근데 웬 209?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잘 보시면 그냥 질산칼륨을 녹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질산칼륨 수용액 전체가 209g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섞여 있는 용액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상태는요, 용매인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인 109g이 더해져서 그래서 이 수용액 전체가 총 209g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 있는 수용액을 20도까지 냉각을 시켰을 때 질산칼륨이 얼만큼 석출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도에서의 질산칼륨 용해도를 보니까 32g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말은 뭐냐? 나는 처음에 109g의 질산칼륨을 넣었는데 20도로 냉각시켰더니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이 32g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넘치는 양은요? 석출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석출량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77g입니다.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표는 온도에 따른 물에 대한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60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 50g 그리고 황산구리 15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녹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황을 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60도입니다. 60도의 물 100g에는요, 질산칼륨은 최대 109g까지 녹을 수 있지만 현재 50g을 녹였다라는 뜻이고요. 또 황산구리는 최대 40g까지 녹을 수 있지만 15g을 녹인 상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까요? 물을 더 첨가하면 황산구리가 석출될 수 있을까요? 자, 물은 물질을 녹여주는 용매입니다. 용매가 늘어나면 더 많이 녹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석출된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니은 용액의 온도를 0도까지 낮췄을 때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건 어떤지 한번 볼까요? 0도까지 냉각시켰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0도에서의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13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처음에 50g을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질산칼륨은 석출이 되겠죠. 자, 근데 황산구리는 어떤지 볼까요? 0도에서 황산구리의 용해도도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14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황산구리 우리 15g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황산구리도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간 셈이 되어버려요. 따라서 황산구리도 함께 일부 석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질산칼륨 얻을 수 있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디귿입니다. 용액을 20도로 냉각한 후에 석출된 물질을 거르면 그때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얼만큼 녹아 있겠느냐.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20도로 냉각시켰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20도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32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다 녹일 수 있는 양이 바로 32g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50g을 넣었든 안 녹였든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만 용액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산칼륨은 32g이 녹아 있습니다. 황산구리도 볼까요? 황산구리에
용해도는 20도에서 20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넣어줬던 양 자체가 15g밖에 없기 때문에 이 15g은 모두 다 용액 속에 녹아 있는 상태일 수 있고요. 따라서 15g이 녹아 있다라는 설명이 맞는 설명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 용해도 숫자만 보고 20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 넣어줬던 양까지 잘 봐주셔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디귿입니다. 13번입니다. 그림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게 어떤 분리 방법인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방법과 동일한 원리를 이용한 예시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질산칼륨 60g과 소량의 다른 종류의 고체인 황산구리를 1g 모두 다 녹였습니다. 자, 모두 다 녹인 후에 얼음물로 냉각시켰더니 고체가 다시 되었대요. 이 방법은 재결정이라고 하는 분리 방법이었습니다. 재결정은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었냐면요. 바로 물질마다 이 용해도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요. 이 보기 중에서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한 예시를 골라라라고 다시 바꾸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증류탑을 이용한 것, 우리 이것은 끓는 점차리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2번 신선한 달걀을 고르기 위해서 달걀을 소금물에 넣었을 때 신선한 달걀이 밀도가 커서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작아서 떠오름으로써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은 밀도를 이용한 예시였습니다.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탁한 술에서 맑은 액체만 따로 얻어내는 거 끓는 점차를 이용한 증류법이었고요. 볍씨를 소금물에 넣어서 가라앉고 뜬 것을 이용해서 좋은 볍씨를 선별하는 것도 밀도를 이용한 예시였습니다. 자, 5번. 염전에서 소금과 함께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물을 증발시켜서 다시 소금만을 재결정시킨 방법. 이것이 바로 용해도 차이에 대한 예시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그림은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이 장치의 이름? 거름 장치였었죠. 그래서 이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이 물질들은 그냥 쭉 따라서 비커에 모이게 되고, 녹지 않은 그런 물질들만, 고체 상태의 물질들만 이 거름 종이에 걸러져서 이 고체를 따로 분리해내는 그런 방법을 우리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물질의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실험 장치이다. 그렇죠. 어떤 물질은 녹고 어떤 물질은 녹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함으로써 고체만을 분리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 이 장치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액체라면 모두 다 그냥 쪼르르르 이 거름 장치를 통과해서

그래서 모두 다 아래에 모일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디귿, 설탕과 모래가 섞여 있는 혼합물을 물에 넣은 다음에 이 장치로 걸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설탕은 아래로 빠져나가고 물속에 녹을 수 없는 모래만이 그 고체만이 걸러져서 따로 분리해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때 걸음종이 위에 남는 것은 설탕이 아닌 모래이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증류탑을 이용하여 원유를 분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수정 전에 9버전인 친구들은 디귿 보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 게시판 확인하셔서 이 수정된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가열장치 분석을 해볼게요. 원유는요,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된 혼합물입니다.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 이 증류탑에 넣어서 가열을 시키죠. 그러면요, 이 아래일수록 온도가 높고요,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가열을 시켰을 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기화돼서 위쪽을 먼저 차지하고요, 그래서 결국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에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은 아래쪽에 배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두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기억.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가장 위쪽에서 먼저 끓은 A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끓어나오는 물질도 A라고 답을 하셔야 합니다. 디귿, 끓는 점 차이가 작은 혼합물이 아니라 큰 혼합물일수록 끓어나오는 타이밍이 달라지고 더잘 분리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그림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물과 에탄올은 서로 섞이는 액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한 곳에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지금 가열을 시키게 되면 물과 에탄올 중에서 누가 먼저 끓어오를까요? 끓는 점이 더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끌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체가 되어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갔더니 차가운 물과 만나게 되면서 다시 액화가 되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곳에 모여서 액화된 이 B라고 하는 물질은 먼저 끓었던 에탄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보기 기역. 혼합물을 분리한 후 A에 남아있는 것은 에탄올일까요? 물일까요? 자, 이거는요, 끓는 점이 먼저 낮아서 끓어서 B로 분리된 것이 에탄올이라고 했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한 남아있는 이 A는 에탄올이 아니라 물이라고 보아야겠죠. 따라서 기역은 틀린 보기입니다. 니은, B에서 기체가 액체로 변한다? 맞습니다. 차가운 물을 만나면서 다시 액체로 변하는 거 액화현상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B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입니다. 이 장치는 혼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의 물질의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먼저 끓어나오는 애가 더잘 분리가 되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인 5번입니다. 17번입니다. 그림 가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방금과 똑같은 그런 장치가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그 혼합물의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걸 분석을 해보면요. 이 혼합물이 같이 가열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가 에탄올의 끓는 점인 78도에 다다르게 되면 이 A라고 하는 구간에서는 주로 에탄올이 끌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다시 액화돼서 에탄올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가열이 돼서 물의 끓는 점인 100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이 B 구간에서는 물이 끌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A 구간에서는 주로 에탄올이 끌어나오고 B에서는 주로 물이 끌어나온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끓인 쪽은 왜 나올까요? 갑자기 액체가 팍 끓어서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실험 도구였습니다. 4번, 찬물은 기화되어 빠져나온 물질을 다시 액화시켜서 모으기 위한 장치 맞고요. 물과 식용유 혼합물을 이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하기 쉬울까요? 자, 지금 이 혼합물은요, 물과 에탄올로 서로 섞이는 성질을 가진 액체예요.

또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도 아닌 것이죠. 끓는 점이 높은 물이 먼저 끓어 나올까요? 우리 끓을 때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올라온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4번, 액체 혼합물은 한 번의 증류만으로 완전히 분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주로 먼저 끓긴 하지만 그 순간에도 끓는 점이 높은 액체도 일부는 증발이 되기 때문에 기화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한 번의 증류만으로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보통 증류는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증류탑에서 원료를 분리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 증류탑에 원유를 넣고 가열시키면은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이렇게 분리가 돼서 목적에 맞는 기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고난도 탐구 문제 1번부터 또 다시 풀어볼게요. 그림은 주어진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물질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자,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가질문을 했더니 얘는 설탕, 아니오에는 공기와 우유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에는 혼합물인가가 해당할 수 있을까요? 혼합물인가라고 물어봤는데 예, 설탕이 나왔습니다. 설탕은 순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바꾸자면 순물질인가라고 바꾸면 얘네들은 혼합물이기 때문에 맞는 보기로 고칠 수가 있겠죠. 니은, 그렇다면 나를 분류했을 때 나에는 불균일 혼합물인가가 해당할 수 있을까요? 불균일 혼합물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공기, 아니오는 우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균일한 혼합물이고 우유는 불균일한 혼합물이기 때문에 니은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디귿, 그렇다면 공기와 우유는 각 구성 성분 물질의 특성이 모두 나타날까요? 혼합물은 각각의 구성 성분이 그냥 독자적으로 각자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물리적으로만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성 성분의 물질이 그대로 특성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혼합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그러면 물과 소금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누가 물이고 누가 소금물인지 알수 있을까요? 네, 알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 물은 순물질입니다. 그래서 100도에서 끓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끓는 동안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비가 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 소금이 섞인 혼합물인 경우 그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끓는 동안에도 농도가 달라져서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가 바로 혼합물인 소금물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 A는 물이다. 아니요, 소금물입니다. 니은, 끓는 점은 A가 B보다 현재 더 높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체 액체 혼합물에서는 순물질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디귿, A는 시간이 지나면 구성 성분의 비율이 달라지죠. 소금과 물이 있는데 물이 계속해서 기화되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가 계속 달라지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끓는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3번입니다. 표는 액체 가에 녹지 않는 물질 A, B, C, D 밀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액체가 나타났고요. 그 액체 모두 다 녹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고체 물질 네 가지 종류 중에서 두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그 녹지 않는 액체 가에다 넣어서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두 고체의 혼합물이 있는데 얘를 분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했냐면요. 바로 이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으면서 액체 가처럼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바로 밀도가 중간인 액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죠? 그래야 한 고체는 얘보다 밀도가 커서 가라앉고 한 고체는 얘보다 밀도가 커서 떠올라서 분리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둘다이 액체보다 밀도가 크거나 둘다 작다면 분리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의 구성 물질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은요. 둘다이 액체보다 밀도가 작거나 혹은 둘다이 액체보다 밀도가 큰 걸. 골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액체 가의 밀도가 0.78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은요, 둘 다, A와 B 둘다 0.78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 AB를 액체 가에다 넣어

떴을 때 어떻게 될까요? 둘다 밀도가 작으니까 둘다 떠오르겠네요. 이 경우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봤을 때 액체 B, 액체 가인 0.78이 딱 중간에 오는 두 고체 혼합물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림은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많이 봤었던 그림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액체는요, 서로 섞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이두 액체 혼합물을 분리해낼 수 있다고 했었죠. 지금 A는 밀도가 작아서 위에 떠올라 있는 것이고요. 네, 밀도가 작아서 떠올라 있는 것이고, 액체 B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두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했었죠? 단순했죠. 그냥 꼭지를 열면 밀도가 큰 B가 먼저 쪼르륵 따라서 나오고, 분리한 다음에 새 컵을 가지고 와서 다시 꼭지를 열면 또 위에 있는 액체 A가 쪼르륵 나와서 분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억을 볼까요? 밀도는 현재 A가 B보다 클까요? 아니죠. 밀도가 작은 것이 위에 떠오릅니다. 니은, B를 먼저 분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죠. 지금 현재 밑에 있는 것이 더 먼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먼저 분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디귿, 이 실험 장치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를 분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도 차이를 이용한 두 액체 혼합물 분리할 때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왜냐하면 이 A와 B가 서로 섞이게 된다면 층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분리를 해내기가 어려워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붕산과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곡성과 이를 이용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보죠.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과정입니다. 80도의 물 200g에 붕산 40g과 염화나트륨 60g을 녹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액을 20도까지 냉각시켰고, 그랬을 때 어떤 물질이 고체가 됐기 때문에 그 고체를 거름 종이로 걸러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과정 나에서 거름 종이 위에 남게 됐던 그 물질, 재결정됐던 그 물질이 누구며 또 얼만큼이 석출되었을까? 석출량을 계산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80도의 물이 200g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는 보통 용해도를 이야기할 때 용매를 100g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용매가 200g이라는 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80도에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요, 대략적으로 35.9보다는 더 높으니까 뭐 38이라고 해볼까요? 38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물이 100g 있을 때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양이고요. 물이 200g, 두 배가 있다면 그만큼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도 두 배가 됩니다. 즉, 200g의 물에는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이것의 두 배인 76g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보다 적은 60g만 녹였잖아요? 아, 정말 둘다 녹아있을 수 있네요. 야, 염화나트륨 녹아있을 수 있네요. 자, 그럼 붕산도 한번 볼까요? 붕산의 용해도를 보니까 80도에서 붕산은 약 이번엔 한 28일까요? 자, 28g까지 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200g 있기 때문에 두 배인 56g까지 녹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0g만 넣었네요. 아, 붕산도 모두 다 녹을 수 있네요. 자, 처음에 이 상황에서 모두 다 녹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20도로 냉각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그때의 용해도도 또 읽어주시면 돼요. 20도에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요? 바로 이렇게 눈금이 써 있죠? 35.9라고 써 있죠? 그러면은 물이 200g, 두 배가 있다면 최대 몇 그램까지 녹일 수 있는 걸까요? 두배 해서 염화나트륨은

71.8g까지 녹일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60g을 녹였어요. 근데 여전히 71.8g까지 녹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석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붕산 한번 볼까요? 붕산의 20도에서의 용해도를 보면요. 5호입니다. 즉, 물 100g에는 최대 5g까지 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물 200g 가져왔잖아요. 총 10g까지 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넣어줬던 붕산은 40g이네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넣어줬던 40g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인 10g을 빼준 이 30g은 고체로 다시 석출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붕산이 30g 석출된다.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6번 문제는요. 바로 이렇게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한 사례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기를 볼게요. 사금 채취하는 거, 이것은 밀도가 큰 것들만 따로 빼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밀도차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증류탑에서 원유를 끌어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분리해내는 것. 이것은 끓는 점차를 이용한 예시에 해당합니다. 자, 바닷물로부터 증류수 만드는 것도요. 바닷물을 끓여서 먼저 끓어나오는 물만 따로 액화시켜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끓는 점차를 이용한 것이고요. 합성한 약품에서 소량의 불순물을 정제해내는 것이 바로 이 방법과 같은 용해도차를 이용한 예시에 해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소금물을 이용한 신선한 달걀 고르는 것은 뜨고 가라앉는 것을 이용한 밀도 차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입니다. 그림은 증류탑을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물질들의 끓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요. 딱 끓는 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범위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이 자체도 이미 여러 물질의 혼합물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끓였을 때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끌어나와서 A 부분부터 차지를 하고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고 아래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한번 보기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원유는 혼합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를 넣고 가열했을 때 끓는 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물질로 분리가 되었던 것이죠.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석유가스는 A에서 분리되어 나온다. 자, 석유가스를 찾아보니까 이 중에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에 해당합니다.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가장 먼저 끓어서 이 위쪽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데요. 따라서 A가 바로 석유가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끓는 점이 비슷할수록 분리가 더잘 될까요? 끓는 점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더 먼저 끓고 나중에 끓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잘 분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있는 3번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증류를 이용하여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시로 또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하천의 모래 속에서 금을 걸러낸다. 더 무거운, 즉 밀도가 큰 금만을 이렇게 쳐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걸러내는 것은 밀도 차이를 이용한 예시에 해당하겠고요. 신선한 달걀을 고르기 위해서 소금물에 넣어서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는 것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이 또한 밀도입니다. 자, 그런데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탁주에서 소주를 만드는 것은 먼저 끓어나오는 물질만 차갑게 액화시켜서 깨끗한 술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것이고 이 방법이 바로 증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기름은 물 위에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 또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떠오른 기름을 걷어내는 원리였습니다. 5번, 혈액을 원심분리기에 넣어서 혈구와 혈장을 분리하는 것도 밀도가 큰 혈구는 가라앉고 작은 혈장은 떠오르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모든 문제들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는 이 1단원, 물질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18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쓰기 시간이죠. 우리가 월요일 날 수동태, 오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쓰기로 다시 한번 활용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만들어 보실 거고요. 문장 다 만든 다음에는 만들어 놓은 문장들 자,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문장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산타나가 기타 연주를 시작하도록 아버지에 의해 권유받았다. 네 개의 말덩어리잖아요. 말뭉치죠. 자, 그럼 1, 2, 3, 4번 그거 순서 정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1, 2번이 뭐예요? 아버지가 권유받았다. 이게 지금 주어동사 기둥이잖아요. 영어로도 똑같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권유받은 게 아니군요. 산타나가 권유받았죠. 그래서 산타나 권유받았다. encourage라고 하는 단어. 자, courage 앞에 en이 붙었습니다. en이 붙어서 동사가 된 경우에 무조건 타동사라 그랬죠. courage가 용기의 뜻이라고 했고요. encourage는 그래서 용기를 북돋우다, 장려하다, 권장, 권유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둥 나머지들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권유받은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권유를 받았으니까 이건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아이를 어디 넣느냐만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산타나가 이거 하도록 권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 투부정사의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산타나가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encourage는 대표적인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였습니다. 따라서 보호로 이 아이가 3번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권유받았나요? 아버지에 의해서 권유받았으니까 by his father는 문장 맨 끝으로 집어넣을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3번, 4번 이렇게 문장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먼저 한글어구부터 먼저 재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산타나가 권유받았어요. 보호가 되겠고요. 자, 이것 그의 아버지에 의해 MD가 맨 뒤로 가면 되겠고요. 이걸 지금 영어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어요. Santana was encouraged. 자, 그 다음에 to begin playing the guit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동사구조니까 begin이 타동사고요. 그래서 이하에 목적어가 온 거예요. 근데 목적어 안에 play가 또 동명사잖아요. 그래서 playing이 타동사에 ing가 붙었으니까 뒤쪽에 자기의 목적어를 또 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 전체 어구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연주하기를 시작하도록 권유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아버지에 의해서 권유받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 자, 복기, 암기 준비되셨습니까? 자, Santana was encouraged to begin playing the guitar by his

father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그 playing은 to play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목적어를 ing로 취해도 되고 to 부정사로 취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문장을 만약에 능동의 문장으로 다시 바꾸면 여러분들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His father encouraged Santana to begin playing the guitar. 이렇게 되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러시면 1번 문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유, 2번은 4개도 아니고 3개네요. 1, 2, 3번 배열하는 거예요. 자, 영문으로는 어구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이 뭐예요? 이게 기둥이죠. 쇼가 예상된다. 뭐할 거라고? 다음 달에 방영될 것이라고. 3번이죠. 자, 그러면 쇼가 다음 달에 방영되는 거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쇼가 예상된다, 방영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쇼가 방영되는 게 맞으니까 요 둘은 어때요? 여러분들 보호 관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xpect도 대표적으로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자주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인데요. 저렇게 수동태가 되면 be expected to가 되고 뒤쪽에 이 행위는 주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쇼가 방영되다의 개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주어와 동사 보어 이렇게 이 형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시면 먼저 한국어로 어순 정리 이렇게 할 거고요. 자그 다음에 영문으로는 이렇게 갑시다. Show is expected to be televised next month. 이렇게 수업하고 나면요, 딱 끝내고 나면 끝나고 나서 이제 똑똑한 학생이 손 들고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next month가 다음 달이잖아요. 다음 달인데 왜이 시제가 지금 현재 시제인가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똑똑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성분들을 잘 잘라서 잘 나누어서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이 next month가 수식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 next month는 방영되는 시점을 수식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방영이 될 거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ext month는 to be televised를 수식하는, 그 굳이 따지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 왔죠? 이거는 수동태 동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수동태 동사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수동태의 부정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구조고, 따라서 이 아이는 자, 부사가 나와서 이렇게 수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이런 혼돈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 납득이 되셨나요? 예. 그래서 자, 요 내용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시면 이 내용 간단하니까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how is expected. 어떻게 될 거라고요? 자, to be televised next mon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next month가 누구를 수식하는지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수식의 대상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글을 쓰시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문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보호로 수동태 이하의 보호를 취하는 5형식 동사 expect를 활용해서 문장 한번 좀 만들어 봤고요. 자, 세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일부의 TV 프로그램들은 재밌고, 그리고 진지하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고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그래서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의 문장과 뒤쪽의 문장으로 나눠보는데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재밌고, 그리고 진지하다. 아싸, 쉽다. 알겠죠? 자, 그럼 아래쪽에서 좀 골라줘 보세요, 여러분들. 일부의 TV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Some TV programs가 1번이 될 거예요. 자, 재밌다가 뭐죠? 자, funny가 되겠죠? 그런데 funny는 이제 여기서는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비동사와 보호로 구성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를 먼저 찾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2번입니다. 그럼 재밌고, 3번. 그리고, 4번. 진지하다, 5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가. 그럼 그래서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So 이렇게 되겠죠.

집어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불리운다. dramatic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1번. 그 다음에, 불리운다. 어딨어요? 자, it's cold가 되겠죠. They are cold. 그 다음에, 자, 3번. dramatic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dramatic 맞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역시 보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어부터. 자, 일부의 프로그램들은 재밌고 그리고 진지하다. 그래서 그들이 불리운다. dramatic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순이 지금 한국말 어순에서 딱 하나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요거 요거 다음으로 이렇게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영문으로 다시 가져가십니다. Some TV programs are funny and seriou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 dramatic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드라마 아시죠? 예, 드라마라고 하는 단어와 comedy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재밌으면서도 진지하고 뭐 요런 그런 장르를 우리가 지금 dramati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dramatic라고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dramatic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dramatic라고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단어 개수는 많았지만 잘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역시 여기에 있죠. BPP 이하가 완 BPP 이하에 수동태 이하의 명사가 왔다. 얘를 도대체 뭘로 여러분들이 보고 정리하며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자, 주어와 동격이기 때문에 보어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요. 자,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TV programs are funny and serious. So, 자, 그래서 they are called a dramat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까지 마무리 짓고요. 네 번째 문장으로 이동합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학생들이 이것도 1, 2, 3, 4번, 네 번이네요. 그네 개의 말뭉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거 하기 위해서 요거 하도록 종종 요청받는다. 자, 그러면 기본은 뭐예요, 여러분들? 1번, 2번은 이거죠. 학생들이 종종 요구받는다가 문장의 뼈대잖아요. 그 영문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생들이 자, 요구를 받습니다. 종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자, 동급생들과 함께 작업하도록 요청받는다는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동급생들과 함께 작업을 하도록 요청을 받는 거예요. 자, 수동태 동사 뒤에 지금 투부정사가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 투부정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주어가 이거 하도록 요구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로 보셔야 되고 따라서 수동태 동사에 어디로 가요? 뒤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이 3번이다. 그런데 동급생들과 함께 작업을 왜 해요? 다양한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요 전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네 덩어리가 아니네요. 제가 좀 잘못 봤네요. 이거 전체를 여러분들, 자, 지금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사실은 요 뒷부분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면 요거는 지금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동급생들과 작업을 할 수 있도록인데 다양한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작업하다를 수식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뒤쪽으로 가서 4번이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나누지 않고 전체를 지금 하나로 지금 봤기 때문에 요것도 3개 나열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carry out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건 중등용 그런 어휘가 아니라 자, 의미를 좀 여러분께 좀 드렸어요. 자, carry는 운반하다의 뜻이지만 out과 결합되면 수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 따위를 수행하다의 뜻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한국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요 세 번째 말뭉치가 조금 깁니다만 영문으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ork with the

0: pe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peer라고 하는 단어 혹시라도 모르셨으면 잘 알아두세요. peer는 동급생, 동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과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 to er을 여러분들 분석해 보시면요. to 다음에 자동사가 왔고 얘는 뭐예요? 부사구가 되겠죠. 누구와 일하는지. 그 다음에 목적이 뭐예요? 작업을 하는 목적이 바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to 이하도 앞쪽에 있는 work라고 하는 to work라고 하는 부정사를 수식하는 부사구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시면 자, 요 문장도 처음부터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tudents are often required. 뭐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랬어요. 자, to work with their peers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하기 위해서요? To carry out various tasks 이렇게 되어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마무리가 잘 되었을 것 같고 마지막 자 문장으로 가서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로고가 전 세계 각지의 그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딱 세 덩어리예요, 여러분들. 1, 2, 3번만 정하시면 됩니다. 얘가 만들어질 건데요. 그러면 얘는 역할이 뭘까요? 도대체 로고가 만들어지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대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얘는 지금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 2, 3번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얘가 만들어질 건데 이거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BPP 다음에 to 부정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네, 제가 지금 부사라 그랬잖아요. 왜? 로고가 홍보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주어가 뭐뭐 한다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create라고 하는 단어를 5형식 동사 편에서 배우신 적도 없죠? 종합하면 자, 똑같은 to 부정사가 수동태 동사 이하에 등장했는데 이 녀석은 여러분들 부사구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어부터 어순 정리하면 새로운 로고가 만들어질 건데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 동사, 자, 부사적 수식어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로고가 살아있는 무슨 회사도 아니고 직원들도 아닌데 뭘 홍보합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휘 하나 정리하도록 하죠. Promote는 별표 3개예요. Promote는요, 나아갈 진짜예요. 우리 진격한다 라고 할 때 진짜 있죠? 그래서 승진, 증진, 촉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축제를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네, 바로 홍보한다로 번역을 자주 하게 된다라는 점까지 정리하면 되겠고요. Around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 맨날 어디 어디 근방에 라고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점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1번, 2번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뜻이에요. 시간과 장소. 자, 그런데 장소의 뜻으로 쓰일 때는 어디 어디에 저녁에서 여기저기에 walk around the town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기저기에 라고 여러분들 번역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복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A new logo will be created to promote the festival around the world. 이렇게 돼 있었던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한번 반복해보고 오시죠.
1: Santana was encouraged to begin playing the guitar by his father. The show is expected to be televised next month. Some TV programs are funny and serious, so they are called a dramedy. Students are often required to work with their peers to carry out various tasks. A new logo will be created.

0: it to promote the festival around the world.
1: So,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형식의 수동태 이제 좀 완벽하게 숙지가 좀 잘 되었기를 바래요. 자, 오늘 강의는 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 4강에서는요, 이제 지난 시간 3강에 이어서 이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인데, 이쪽 파트는요, 전부 다 시험 문제 밭입니다. 출제위원이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는 파트인데, 이쪽 파트에서 그럼 또 전부 다 정리를 다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큼은 꼭 정리하셔라 라는 것들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각종 권리 관한 등기 절차 파트에서는요. 첫 번째가, 소유권 파트와 소유권 외의 권리 파트로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질 거거든요. 그럼 소유권 파트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올 건데, 일단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는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다 코스니까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서는요,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전 등기의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자주 내고 있는 게 신탁과 환매입니다. 근데 신탁과 환매만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이쪽 파트는 공부하는 것 전부가 문제밭이기 때문에 매매로 인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유증으로 인해서, 수용으로 인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인해서 이런 내용까지도 기본 골자적인 기본 개념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오늘은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인데 신탁과 환매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파트는요, 지역권, 요즘 이제 전세권, 용익권에서는 전세권이 빈도가 높았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지역권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권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항상 저당권이겠죠, 저당권. 자, 그렇게 해서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는 전부 다 이쪽에서는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가 없습니다. 전부 다 시험 지문이니까, 여러분이 등기법을 공부할 때, 앞서서 배운 내용도 있고, 우리가 5강에서 배울 내용도 있지만, 4강에서 배우는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4강 내용 내용을 접근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첫 번째가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소유권 등기 이렇게 나올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합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통합해서. 통상 출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를 나눠서 내는데, 이제 소유권 등기 말고 소유권 외의 권리를 좀 많이 내고 싶을 때는요,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통합형의 문제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볼게요. 자, 미등기 건물. 자, 미등기 건물. 건축물 대항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5.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인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 거죠. 대장상 최초 등록한 자 가능하고요. 그 자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 가능하고요. 또는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가능한데,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후 양수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 관계에 부합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죠?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 그 말이다.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 오. 이걸 우리는 여러분이 저랑 배울 때는 모두 생략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네요, 토지.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 증명한 자는 토지에 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는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3번이네요. 자, 그럼 선생님, 우리가

공부를 할때 보니까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도 보존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즉, 특별자치도지사, 요즘은 중요하죠.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만, 토지는 안 되고요. 건물에 한해서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다? 토지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지 않는 자는 직접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요, 진정한 소유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은 3번. 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통합형의 문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를 볼게요. 역시 36회 시험에도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통합형의 문제가 나왔죠. 옳은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과 연후를 기록한다. 보존 등기는 원인과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 유일한 등기 사건입니다. 틀렸고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5. 시장의 확인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의 확인에 의해서 할수 있는 자는 토지가 아니라 뭐다? 건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무슨 등기부터 한다? 보존등기. 5.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해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존등기 파트에서 직권 보존등기의 사유는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뿐만 아니라 가압류 등기를 할때 또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때 마지막 임차권 등기 명령 에 의한 등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암기할 때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임차권에서 법원에서 가가 경임이가 이런 유형의 등기 촉탁이 있을 때만 등기하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네 가지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나면요, 어떤 경우라도 직권으로 보존 등기는 할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 3번. 32회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모한 것은 옳은 것은 역시 32회 때도 뭐다? 통합형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는 할수 없다라고 되는데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라고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한 것이지 소유권을 처분하지 말자라고 약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지 기간에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뭐하다? 가능합니다. 없다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원인 증명 정보로 여기서 키워드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죠. 매매 계약서가 반드시 원인 서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 즉 매매 계약이니까 매매 대금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 매매 대금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이때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라면 이때는 매매 목록을 뭐 해야 한다? 첨부한다. 5. 이때 이 디귿 지문 조심해야 되죠.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경우라면요,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등기부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라는 것까지 함께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5. 그다음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경우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만약에 공유문을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을 해놨는데, 그럼 공유자가 전원이 공동으로 하셔야지 한 사람이 가서 약정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우리 지난 3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렇죠. 어떤 느낌이에요? 내용을 읽어보고, 아, 이거는 단독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지문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을 찾으면, 니은하고 띠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가져가야 될 거, 거래 가액과 니은 디귿과 관련되는 지문, 이 거래 가액과 관련되는 지문은 꼭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거잖아요. 자, 원인 서면은 반드시 매매 계약서여야 합니다. 이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럼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통상 신청 정보에 거래 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거래 가액은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매매 대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 가액을 기록한다. 이렇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 매매 목록이 첨부된 경우, 매매 목록이 뭐가 되었다? 첨부된 경우에는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출제인이 가끔씩 어떻게 내냐면요.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경우와 첨부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경우는요.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이 두개 이상일 때. 두개 이상일 때와 부동산이 한 개인데, 매도인 또 수인, 매수인 또 수인일 때. 이렇게 해서 요 내용만큼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의 필수 지문이니까 여러분이 꼭좀 챙겨서 이 내용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우리가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5회 시험이네요. 그냥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내었지만 대부분 뭐다? 소유권 등기에 관한 내용이죠. 물론 4번, 5번 지문에서는 권리 변경 등기가 있지만 대부분 통합행위 문제이지만 소유권 등기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유증은 포괄 유증도 있고 특정 유증도 있는데, 포괄이든 특정 유증이든 어떤 경우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이라고 되는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둘 다.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근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도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유증은 포괄이든 특정이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포괄 유증은 187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특정 유증은 186조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하는 이를 수리합니다. 수리할 수 없다 했으니까 또뭐 한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상속 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수 없다라고 했는데, 법정상속분에 상속 거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상속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이 있고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거든요. 자,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상속인들 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으면 법정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속인들끼리 모여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니 해가지고 협의를 할수 있거든요. 그때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상속 등기 경료 전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할 경우 원인 일자는 협의 분할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입니다. 근데 원인 일자가요, 협의 분할 일로 보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법정 상속 등기가 이미 되고
이후에 협의 분할을 했을 때는 협의 분할이 원인일지

0: 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죠? 법정 상속 등기 전에 협의 분할을 했으니까 이때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사망한 날짜가 원인 일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권리 변경 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부의 제공이 없으면 뭐한다? 부기 등기로 할 수는 없다. 부기 등기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무슨 등기로 해야 한다? 주등기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승낙서가 없으면 뭐로 가고? 주등기. 반대로 승낙서가 있으면 뭐로 간다? 부기 등기.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은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실제 이 4번 문제는 1, 2, 3, 4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이고 5번 지문은 주등기, 부기등기에 관한 내용인데 실제 제가 다음 강의가 되겠지 5강에서 주등기, 부기등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때는 주등기, 부기등기에 관해서 여러분이 5강 강의 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이 내용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4번 문화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환매특약.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문항으로 환매와 신탁 등기를 한번 바라볼 건데요. 그럼 환매는 이런 경우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게 특약을 하는 겁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신에게 제가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는 주겠지만 향후 5년 이내 내가 당신에게 지급받은 매매 대금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고 나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특약이 뭐다? 환매 특약입니다.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인데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되거든요. 그럼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갈 거잖아요. 넘어감과 동시에 갑이 매도인이 당신한테 받은 매매 대금을 을 너에게 다시 지급하고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하나 보류해줘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뭐다? 환매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우리는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라? 동시에 이 소유권 이전과 환매 특약 등기는 따로따로 신청해서는 아니 되고 어떻게 해라? 동시에 신청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환매 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 권리자로 하는 환매 등기는 할 수 있다.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기고 을로부터 다시 갑이 소유권을 찾아오겠다라는 것이 환매특약이거든요. 그래서 환매권자는 제3자로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환매특약 등기는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환매특약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즉 지분에 관해서는 환매 특약 등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환매 기간은 등기 원인의 그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왜?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록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필요적 기록 사항은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록 사항이고요. 필요적 기록 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그럼 달리 말하면 뭐다? 매매 대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매매 비용. 요 두 가지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에 있어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다시 말하면 매매 대금. 그리고 매매 비용. 이것은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신탁. 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아셔야 됩니다. 저를 기준으로 해본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의 재산권을 을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어떤 계약으로? 자, 갑이 을에게 야, 나의 재산권의 관리를 너가 좀 맡아줄래? 그게 뭐다? 신탁입니다. 그럼 우리 재산권을 맡으려면 뭐는 받아와야 돼요? 소유권 이전은 받아와야 되죠. 여기서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때 갑이라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길 때 수탁자 을에게만 맡기면 조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여러 명을 둘 수도 있거든요. 재산권의 관리인을 여러 명을 둘 수도 있는데 그 여러 명이라면 그 신탁 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뭐다? 합유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 소유 형태 관계는 공동 소유 형태 관계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근데 신탁 재산의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재산권의 형식은 무슨 물어보겠다? 예, 합유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36회 때 이 지문이 나왔을 때는 아주 신탁 등기가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1번이고요. 신탁 원부에 신탁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할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할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안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 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의 신탁 원부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 근데 이 시험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지문에서 1번 지문과 5번 지문은 1번, 2번, 4번, 1번, 4번, 5번 지문은 신탁에 있어서 필수 암기사항들이에요. 근데 2번하고 3번 이런 지문들까지 여러분이 함께 다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서에도요, 2번과 3번 지문들이 기본서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탁은 신탁과 관련되는 지문을 해석을 할 때 너무 지문이 많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정리하고 가려면요, 신탁 등기 공부 하나만 하는데도 여러분은 10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만큼 신탁과 관련되는 등기 유형 자체가 방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은 우리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 공부하실 때 기본서에 신탁 등기 절차 해가지고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만 체크해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전세권 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 A 건물에 대해서 누구 소유입니까? 을 소유죠. 을 소유. 을 소유의 무슨 건물? A 건물이 있다. 이 말이네요. 대해서 누가 갑과 을이라 했으니까 을이 무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전세금은 얼마로 했다? 5억. 기간은 몇 년? 2년. 이렇게요. 체결을 하고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는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예,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등기는 존속기간을 기록해야 한다. 출제인이 문제 낼 때 이걸 쏟아달라라고 낸 거죠. 존속기간은 원래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존속기간은 기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이 있을 때는 기록을 해주는 게 임의적 기록상이거든요. 그래서 존속기간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 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는 약정이 있으니까 존속기간은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전세금은요, 약정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필요적 기록상이고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상이라는 거 여기서 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 자,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전세권 또 일부가 넘어가야 되죠. 그럼 넘어갈 때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양도액은 반드시 기록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법정 갱신된 경우, 이때 법정 갱신 이 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전과 동일한 내용이 갱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효력은 발생하는데 만약에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뭘 해야 한다? 등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전세권자가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할 때는 처분 행위거든요. 처분 행위를 하려면 뭐 해라? 등기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지 않아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간 변경을 위한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해야 뭐가 가능하다?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갑과 병이 A 건물 일부에 대한 전전세 계약에 따라 전전세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 건물 일부일 때 들어가는 서면이 뭐다? 도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담보권 확인하겠습니다. 담보권. 자, 담보권 파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그럼 저당권에서는 이제 저당도 있고 근저당도 있다, 그죠? 저당과 근저당을 합쳐서 나올 때는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따로따로 나올 때는 근저당에 관한 설명이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은 그건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은 이렇게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되는데,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 뭐다? 예, 임의적 기록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동일한 채권에 관한 두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를 할 땐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첫 번째 정리해드릴 게 뭐냐면, 이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작성하는 거냐면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두 개가 아니라요, 다섯 개 이상. 그럼 다섯 개 이상의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전세 목록이라고도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공동전세 목록도 전세에 들어가는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다섯 개 이상일 때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한다는 것도 함께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 일부가 양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일부도 뭐 한다? 이전해 줘야 되고, 그때는 뭘 기록해라? 양도해. 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등기는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채권의 평가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 저당권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냐면요, 채권액과 채권액 또는 채권의 평가액,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는 채권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떨 때는 채권의 평가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죠. 금전소비대차액이 뭐예요? 돈 빌리는 계약한다고요. 돈 빌리는 계약을 하면서 나의 목적 부동산, 즉 대표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죠. 그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일 때는 채권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당권 설정 계약이란 종된 계약을 할 때 주된 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친구한테 고등어 1,000마리를 빌리면서 나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등기부에는 고등어 1,000마리 적으면 모양새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어 1,000마리 밑에다가 그걸 평가한 금액, 금원 50억 뭐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할 때는 뭘 기록한다?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채권이면 채권에, 금전채권이 아닐 때는 채권에 뭐다? 평가액,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저당. 여러분 기본서에서 공동저당만큼 꼭 좀 정리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의 배당받은 금액을 기록한다 되는데, 매각 대금도 기록하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도 함께 기록합니다. 그래서 둘 다 기록의 대상이라는 거. 즉 공동 저당에서는 필요적 기록 사항과 그다음에 대위 신청까지 함께 해서 정리를 꼭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4강 강의를 마쳤고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5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될 겁니다. 근데 4강 강의의 내용을 마무리를 해드리면, 4강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파트는요,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1강, 2강, 3강을 정리해 오면서 이런 부분만 꼭꼭 가져가자 했잖아요. 그런데 4강 내용,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는 기본서 내용에 있는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하나씩 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4강 내용을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마카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는요, 고졸 검정고시 정리의 가장 마지막 시간으로서, 자, 대단원 중에서 3단원과 4단원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변화와 다양성,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두 개의 대단원을 다루는 만큼 좀 압축해서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강의 포인트로 다뤄질지 한번 그것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화학 변화와 지구광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는 화학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환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산, 염기, 중화 반응까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어서 지구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는요, 자, 지질시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대멸종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평형 유지에 대해서 파악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태계, 뭐 생태 피라미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요, 열기관과 변압기의 이용, 에너지 전환을 알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환경 변화와 함께 에너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기관, 변압기, 전력 수송, 그리고 에너지 전환까지 모든 것들을 한번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할 이야기들이 많죠? 제일 먼저 화학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변화의 첫 시작은요, 바로 산화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산화환원은 거의 매회 출제가 된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들인데요. 산화환원 두 가지가 헷갈린다고 하신다면 하나만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산화만 기억하시면 환원은 반대일 테니까요. 환원이 편하다고 하시면 환원을 기억하고 산화는 반대야 라고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산화라는 것은요,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 관점에서는요,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한다는 거죠. 산화환원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환원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환원은 산소는 잃는 것, 전자는 얻는 것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것이 산화가 되었습니까? 환원되었습니까? 혹은 어떤 것이 산화되었고 어떤 것이 환원되었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한번 두 가지의 사례를 갖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반응식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반응하는 물질 중 산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환원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반응식 속에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반응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반응하는 물질 중 이런 건이 중에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중에 산화가 된 것과 환원된 것을 찾아보죠. 자, 일단 산소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산소를 얻는 것이 산화이고요. 산소를 잃는 것이 환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산화구리는 무엇이냐면요. 구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산소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제 산소가 없네요. 우리는 산소를 뭐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산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무엇이다? 환원되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아, 환원된 물질은 산화구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논리로요. 자, 여기는 탄소는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되었죠. 산소를 얻었다는 거예요. 산소를 얻었습니다. 산소를 얻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산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산화된 물질은 탄소입니다. 이렇게 골라내실 수 있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산소 관점에서 보았네요. 이제는 전자 관점에서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러스가 있다는 건 이온이라는 거죠. 자, 은 이온이 있었습니다. 그때 플러스가 있다는 건 양이온이라는 것으로서 전자가 없어서 혼자 플러스가 놀고 있는 상태, 이런 걸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양이온이라는 건 플러스가 놀고 있어요. 왜? 전자가 부족하니까 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플러스 양이온이요. 이제는 중성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놀고 있던 플러스가 이제 놀지 않아요. 왜냐면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전자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자를 얻었다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환원된 것은

은이온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동일한 논리고요. 자, 여기는 구리 볼까요? 구리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구리 이온이 되었다는 건 거예요. 분명히 중성이었는데 이제 플러스가 놀고 있어요. 플러스야 왜 놀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짝꿍 전자가 나가버려서 그래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전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에 우리는 산화라고 얘기한다고 앞서 정리했죠. 따라서 산화된 물질은 구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화환원을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학식 속에서 산화환원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예시들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연소가 된다든가 뭔가가 녹이 쓴다든가 갈변, 과일의 갈변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산화환원이라고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이 같은 예시는 무엇과 복합적으로 나오느냐? 중화반응과 섞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화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반응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산이 무엇이고 염기가 무엇인지부터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화반응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산부터 체크하죠. 산이라는 건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요. 하나의 식을 보면 이런 거죠. HCl, 얘를 물에 넣으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으로 나뉘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H2SO4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에 녹으면 두 개의 H 플러스와 함께 SO4E 마이너스 나뉩니다. 물에 넣었을 때 이렇게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산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수소 이온에 의해서 산의 성질, 산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요, 염기도 한번 볼까요? 염기라는 것은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염기로요. 자, 수산화 나트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 하고요.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수산화 이온을 내어놓더라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OH요. 수산화 칼륨으로서 K 플러스 하고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는 거죠.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어놓는 것을 염기.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것을 산이라고 합니다. 문제 속에서 이렇게 주고 나서 이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데 관여하는 이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수소 이온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것들을 제시해주고 이들의 공통적인 성질과 관련된 이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수산화 이온이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산과 염기에 대한 문제가 각각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들을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혼합해 볼게요. 산과 염기를 혼합하게 되면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결합하면서 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바로 중화 반응입니다.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더라. 그때 이들이 반응하는 개수비는요, 한개대한 개입니다. 1대 1의 비율로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수소 이온이 더 많다면은 그 수산화 이온에 따라서 물의 개수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 1의 개수비로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이런 중화 반응 또한 예시를 체크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산성화된 토양에다가 석회가루를 뿌리는 이유는 산을 줄이기 위해서 염기를 뿌리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속이 쓰려요. 그러면 제산제를 먹습니다. 산을 줄이기 위해서 염기를 먹는 것이죠. 또요, 생선 요리에 레몬이나 식초를 뿌리는 이유는 생선의 비린내는 염기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염기를 줄이기 위해 산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줄이기 위해서 반대되는 것을 집어넣는 이런 과정 속에서 중화 반응을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앞에서 보았던 산화환원의 예시, 그리고 지금 보았던 중화반응의 예시가 섞여 나왔을 때 어떤 것이 산화환원인지, 어떤 것이 중화반응인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학 변화에 대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화학 변화에 대한 얘기, 중화 반응에 대한 얘기를 좀더 이어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서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예시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시에 대한 것들과 함께 산과 염기가 반응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을 중화열이라고 한다는 그 열에 대한 개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을 우리 뭐라고 한다? 중화열이라고 한다. 그럼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하는데 그때

온도를 체크하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가장 높은 점.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화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중화점의 온도가 제일 높은 이유는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할 때 그들의 반응 개수가 가장 많은 것에 온도가 제일 높을 것이다와 같은 생각들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들도 한번 체크해두세요. 이게 바로 중화열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질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환경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질시대에 대한 이 그림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게 되고요. 이런 것은 이렇게 막대 형태가 아니라 둥근 원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다양한 형태로 나와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지질시대의 정의를 내려볼까요? 지질시대란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우린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눌 수 있죠. 누가 봐도 월등하게 선캄브리아 시대가 길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길이가 이 순서대로 깁니다. 고생대가 그 다음으로 길고요. 중생대, 신생대의 길이가 가장 짧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빈칸 뚫렸을 때 각각의 어떤 시대가 들어갔는지 말씀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표하는 화석들도 매칭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지질시대의 특징과 화석에서요. 선캄브리아 시대는 굉장히 긴 시기이지만 화석이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생물의 수가 굉장히 적었고요. 화석을 남기기에는 몸의 단단한 부분이 적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굉장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받으면서 화석이 남아있기 어려웠죠. 이게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캄브리아 시대의 그래도 특징들에 대한 화석을 얘기해보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을 얘기할 수 있겠고 스트로마톨라이트 하면 선캄브리아 시대를 떠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보다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나머지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화석들이 되는 것이죠. 고생대부터 볼까요? 고생대는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의 생물들이 급증한 시기가 바로 고생대입니다. 그러면서 고생대 때는 물속에 있던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한 시기가 바로 고생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 5번의 대멸종 중에 3번의 대멸종 그리고 엄청나게 큰 아주 큰 대멸종이 이 고생대 말에 일어난 게 바로 고생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린 이 내용들이 귀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대의 대표적인 것들 삼엽충과 갑주어가 가장 대표적인 고생대의 대표적인 생물과 화석의 모습으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생대로 가보도록 할까요? 중생대는 전 지질시대 중에서 가장 온난하여서 빙하기가 없었을 거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중생대로서 이런 중생대를 파충류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써볼까요? 파충류의 시대. 파충류가 굉장히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그래서 공룡하면 이 중생대를 떠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룡 발자국, 공룡 화석 하면 중생대를 떠올려 보시면서 암모나이트도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충류 시대 썼으니까 여기는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포유류의 시대. 포유류의 시대라고 해서 포유류의 시대 신생대입니다. 신생대의 대표적인 것들 매머드 화석과 함께요. 화폐석을 떠올려 보시면서 인류의 조상인 유인원의 등장들도요. 이 신생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더불어 신생대는요. 세 번의 뭐 그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식의 표현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간단한 특징들과 함께요. 대표적인 화석들의 모습들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이 같은 그림들과 함께요. 사진과 함께요. 시대들을 매칭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요즘에는요. 대멸종의 그림과 같이 묶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대멸종 한번 보도록 하죠. 대멸종이라는 것은요. 지질시대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생물종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을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지질시대 중에서 총 5번의 대멸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총 5번의 대멸종 중에 아까 고생이 많았다 고생대라고 얘기할 만큼 고생대는 대멸종이 3번에 걸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이 대멸종이 가장 큰 대멸종입니다. 전체 시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의 생물이 사라진 대멸종이 바로요. 고생대 말이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중생대의 대멸종이 있으면서 중생대 대멸종의 이 대멸종이 끝나면서 신생대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빈칸을 보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매칭해 보시고 여기를 이렇게 빈칸 뚫어 놓고 요 시대의 대표적인 화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삼엽충, 갑주어 이런 식으로 화석들을 매칭하는 연습들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질시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어서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은 생물 다양성을 구분하는 명칭들부터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뜻하긴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실제로 각각의 정의들이 각각 문제로 출제가 종종 되기도 합니다. 일단 유전적 다양성부터 볼까요?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같은 종의 생물들 사이에서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다양한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똑같은 쥐인데 그들끼리 조금씩 달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무당벌레인데 그들의 등의 무늬나 색깔들이 조금씩 달라. 똑같은 기린인데 그들끼리 조금씩 달라. 같은 생물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씩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전적 다양성으로서 유전적 다양성에 나타나는 이유로 우리는 유전자의 차이를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요, 종다양성입니다. 종다양성이라는 건 일정한 지역에서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며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다양성으로서 다양한 생물들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분포할수록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정의만 나왔다고 한다면 예전에는요, 자, 이런 식으로 표의 형태로 막 나오고 나서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 중에서 어떤 지역이 가장 종다양성이 높습니까? 이걸 구분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생물들이 고르게 분포한 것이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통해 확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건 얼마나 삶의 환경이 다양한가, 환경의 다양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물,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로서 어떤 지역은 다 바다이겠지만 어떤 지역은 바다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숲도 있고요, 습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식지가 다양하다면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런 다양성이 높아지면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명칭들과 함께 생물 다양성을 정의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보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게 되면은 먹이 그물들도 복잡해지게 되고요. 먹이 그물, 먹이 사슬들이 복잡해지게 되면 한 생물종이 사라져도 대체할 수 있는 먹이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에 유리합니다.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들도 풍부해지게 되죠. 의식주 자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원료 등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으니 생물 다양성은 중요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데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드는 걸까? 우리는 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원인들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았으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 나오겠죠. 이 또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들이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아닌 것은 노력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본단 말이죠. 따라서 둘을 구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감소하는 이유 무엇일까? 서식지가 파괴되고, 서식지가 도로나 철도 등에 의해서 잘리고, 또 불법적으로 포획을 하거나 남획을 하거나 외래종이 들어오거나 환경 오염이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생태 통로를 통해서 끊어진 서식지를 연결해 주거나 멸종 위기종을 보호할 수도 있겠고요. 종자 언행을 통해서 유전자를 보호하는 역할들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인과 노력들까지 정리하시면서 생물 다양성 파트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태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는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생물적 요소는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또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예시까지도 물어보게 되거든요. 생산자라는 것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식물이나 조류 있죠. 이 조류는 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조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류라든가 식물 플랑크톤이 이 생산자에 속하게 됩니다. 소비자라는 것은 생산자나 다른 소비자를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분해자의 경우는요, 우리가 세균이라든가 버섯, 곰팡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물적 요소가 있고요. 이런 생물적 요소만 갖고 생태계가 이루어지진 않죠. 이런 생물 요소를 감싸고 있는 환경들,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같은 것을 우리는 비생물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태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때 이런 비생물적인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 주기도 하고요. 이런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 주기도 하고요. 생물들끼리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요. 자, 하나의 사례를 보도록 하죠. 빛의 세기와 식물의 잎 두께라고 해서 빛의 세기가 식물 잎 두께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되는 겁니다. 빛이 강하다면 잎의 두께가 두껍고요. 빛이 약하다면 이렇게 잎의 두께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림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이같이 식물의 잎의 두께에 관련된 비생물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빛 혹은 빛의 세기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사막여우와 북극여우의 모습들을 주고 이렇게 사막 똑같은 여우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의 몸집의 차이와 함께 말단부의 크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온도 때문이다 라고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례를 주면서 그들의 모습에 무엇이 영향을 주었습니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때 이 같은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태 피라미드도 볼 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생태 피라미드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가 되는데요. 자, 생태 피라미드라는 것은 먹이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에너지량이라든가 생물량이라든가 개체수를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쌓아 올린 것을 우리는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에너지량이나 생물량이나 개체수의 경우는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쌓아지면서 점점 이렇게 좁아진 형태의 생태 피라미드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여기를 뭐 A, B, C, D 이렇게 물어보고서 생산자,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 각각에 대해서 뭐 예시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아래가 무엇부터 지시가 되었는지 나머지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하위 단계에서 위에 있는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간다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요. 생태계 평형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된 생태계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종의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생태계 평형이 회복된다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회복되는 형태의 이 그림을 순서배열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체크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생태계 평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린 열기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열기관은요,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 계산적인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정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열기관이라는 것은 연료를 연소시켜서 태워서 발생한 열로, 자, 일을 하는 장치를 우리는요,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했던 이 문장을 그림에 빗대어서 보면은, 자, 열을 공급해 줄 거예요. 그럼 이 열기관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일을 하면서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근데 내가 공급한 만큼 모두 다 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에너지는 이렇게 저열원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숫자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내가 100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했어요. 그때요, 이쪽으로 80만큼의 열이 빠져나갔다 합시다. 그럼 일은 얼만큼 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100을 공급했는데 이쪽으로 80이 빠졌다면 한 일은 2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서요. 100을 공급했습니다. 20만큼의 일을 했네요. 얼만큼 빠져나갔을까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100은 20 더하기 80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이것을 Q1은 W 더하기 Q2의 형태로 이렇게 식의 형태로도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문자 형태를 체크해 보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열기관이 얼마나 효율적

0: 일하는지 우리는 열효율도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열효율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급한 거 대비 한 일이 얼만큼 이하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숫자로 한번 볼까요? 공급한 거 100만큼 공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일은 얼만큼이에요? 20만큼이에요. 곱하기 100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20%가 바로 이 열기관의 열효율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공급한 것 중에 열기관이 한 일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했던 과정을 수식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 이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기관에 대한 얘기이고요. 계산하는 것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전자기유도에 대한 얘기도 보도록 합시다. 자, 아마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전자기유도라는 것은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전자기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를 우리는 유도전류라고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전기를 얻어낼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발전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발전기라는 것은요, 자, 역학적 에너지 움직임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로서 이렇게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이 전기를 생산하여서 보내는 과정을 우리는 전력 수송이라고 합니다. 그때 수송되는 과정 속에서 전기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전압을 높일 수 있어요. 그때 전압을 높일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변압기는 전압을 바꾸는 장치를 우리는 변압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요. 그 방식은요. 이렇게 코일을 감은 횟수에 따라서 변압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압은 코일을 감은 수에 비례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죠.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는데요. 지금 1차 코일을 10번 감았고요. 2차 코일을 20번 감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때 2차 코일이 40V라고 한다면 코일의 감은 수에 전압은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감은 수가 1대 2라면 전압도 1대 2여야 합니다. 따라서 1차 코일의 전압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느냐? 20V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압기에 대한 계산을 해보시면서 감은 수와 전압은 비례관계고 전류의 세계는 반비례하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팍 올려서 전력을 수송하면 손실되는 값이 줄어든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다양한 발전 방식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에너지 파트들을 공부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발전 방식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회차에 따라서 발전 방식들은 계속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핵발전부터 시작해서 화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수력발전, 연료전지 회차마다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각의 발전 방식의 기본적인 에너지 전환 관계들이 빈칸 뚫렸을 때 이야기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이 같은 전환 방식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에너지 발전 방식에 따른 장점과 단점들을 모두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오염물질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고갈의 위험은 있는지 없는지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씩 비교하시면서 정리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발전 방식과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3시간에 걸쳐서 과학 검정고시에서 나오는 중요한 핵심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핵심 정리를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체크가 되었다면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좋은 성적 나오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 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0: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토익의 지성쌤입니다. 자, 이제 거의 여러분들 절반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장 구조 다 끝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삼형식부터 해가지고 예배 동사까지 다 잡았죠. 그러면 절반은 끝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여기까지 잘 하셨으면 일단 절반 끝낸 거라고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는 예외적인 것들, 좀 추가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이 뒤따를 텐데, 일단 구조는 다 잡았다고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오늘 강의도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동태 들어갈 텐데, 역시 수동태도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제가 첫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듯이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동태 핵심은요, 행동의 주체보다 행동의 대상을 앞세우는 거예요. 즉, 기본적으로 주어동사, 목적어, 동사 기준점으로 왼쪽에 주어, 오른쪽에 제품이 목적어죠. 이게 기본적인 문장 구조입니다.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 능동태죠. 하지만 동작의 대상, 행동의 대상을 앞세우는 것이면서 결과적으로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즉,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동사는 비동사 PP형태로 쓰기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약속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는 뭐 목적어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 이렇게 막 들어가거든요. 목적어가 원래는 뒤에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 주어가 돼. 네, 그러면 반란 일으키면 배에서 피가 나지. 그래서 BPP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잊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뭐 배에서 피가 아니고요. 그냥 주어 뒤에 비동사 PP 형태를 수동태라고 우리는 잡아두자고요. 그래서 능동태 뒤에 목적어를 받으면서 문장 성분이 끝나는 것처럼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동작을 받는 형태로서 더 이상 성분이 없는 게 맞습니다.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에 의해서 뭐 이런 의미를 만약에 필요로 쓴다면 뒤에 전명구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선택적인 거고요. 어쨌든 문장 성분은 주어 뒤에 비동사 PP까지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으면 능동태가 정답이 되겠고요. 없으면 수동태가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매니저는 빈칸 동사 뒤에 the proposal 목적어 명사 확인하셨으면 제안했습니다. 승인했습니다. 능동태가 정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 새로운 서비스는 출시했습니다. 능동태고요. was launched. 출시되었으면 수동태가 되겠죠. 자, 빈칸 뒤에 지금, 명사 있네? 능동태. 아니고요. 자, 문장 끝에 시간 표현들은 모두 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달에라는 그냥 부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문장 끝에 지금 시간 표현이 부사인지 명사인지 아직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토익은요, 해석 시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형태만으로, 제가 지금 문법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문법적인 성분만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해석을 겸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문법적인 도움을 당연히 받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비스라는 게, 보세요. 이게 목적어라고 만약에 생각했어. 막 헷갈려. 해석을 해보세요. 능동태로서 출시했습니다, 지난달을. 맞습니까? 이게 목적어라면 동작의 대상인데, 지난달을 출시했다가 맞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라는 시간에 부사로서 해석이 잡혀져야 되고요. 주어라는 게 출시가 되었다라고 수동태로 잡는 것도 해석상 훨씬 더 자연스럽죠. 여러모로 수동태가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감정동사 별표 3개 적으시겠습니다. 감정동사. 토익에서 정말 중요성을 강조를 드려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동사는 그 정도로 자주 나오고요.

헷갈림을 유발하거든요. 네, 감정 동사는 사람 사물. 감정 동사는 사람 사물. 감정 동사의 분사라는 것은 ing나 pp 형태인데 형용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목적어 유무가 아니고요. 사람, 사물, 이분법적인 판단으로 구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을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뭐 집단, 사람이 모인 집단,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협회 등등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PP 형태, 감정을 받는 해석을 가지고요.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감정을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ing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 동사만큼은 사람 사물, 사람은 감정을 느끼고 사물은 감정을 주는 거. 자, 기쁘게 하다라든지 흥분시키다라든지 아니면 즐겁게 하다 등등등 만족시키다, 매료시키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감정 동사들 실제로 감정 동사가 맞습니다. 나는 지루합니다. 우리말은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말 한국어는 수동태라는 게 없거든요. 한국어는 수동태가 원래 없습니다. 혹시 한국어에 수동태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없습니다. 우리말은 피동이라는 게 있는데 수동태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태의 해석을 두루뭉술하게 잡아요. 보세요.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 주 정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힘듦을 느끼는 대상, 사람이기 때문에 I am tired. 네가 되는 거고요. 이번 주가 주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 주는 힘듦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 주는 힘듦을 주는 사물이거든요. 이번 주가 힘듦을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주어라면 This week has been so tiring. 이런 식으로 ing가 되는 거예요. 나 정말 영화 보고 지루해. 아니면 그 영화는 정말 지루해. 우리말은 똑같잖아요. 하지만 나는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I am bored가 되고요. The movie, 영화가 주어라면 boring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써 감정 동사는 사람 사물로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당연히 형광펜으로 체크하시면서 암기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족이 될 때까지. 나는 만족스럽다. I am satisfied. 만약에 뭐 이번 강의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강의가 주어라면 satisfying이라는 ing가 들어와주는 게 맞는 거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I am pleased. 저는 기쁩니다. 발표하게 되어가지고. 자, 무엇을 우리가 운영을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을 내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pleased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어 자체에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회사라든지 뭐 도시, 뭐 서울시는 혹은 우리 회사는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pleased, PP 형태 맞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사람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그 느린 응답이 주어인데요. 그 고객 서비스 팀으로부터의 느린 응답은 전명구이기 때문에 묶이겠죠. 항상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 주어를 기준점으로써 비동사가 역시 문장의 기준점, 중심이 되겠고요. 뒤에는 감정 동사의 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적인 동사라면 비동사 뒤에 ing는 능동 형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겠고요. 비동사 뒤에 PP는 수동 형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감정 동사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주어가 사람이라면 감정을 느끼는 PP 형태, 주어가 사물이라면 감정을 주는 ing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린 응답이라는 건 사물이기 때문에요. disappointing, 실망스럽다라는 이 ing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동사의 ing나 PP 형태의 분사들은 일반적인 형용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감정을 받는지, 주는지, 받는지, 주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예외적인 동사로서 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맨 뒤에 옛 동료들은요. have pp. 능동태예요. 지금 시제가 현재 완료라는 것인데 다음 시간에 보실 겁니다만은 능동태로서 목적을 취하겠고요. have been pp라는 것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 빈칸 뒤에 rom이라는 명사, 목적어 확인하셨으면 능동 형태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맨 뒤에 옛 동료들은 그 방을 페인트칠을 했다라는 게 맞겠고요. 그 뒤에 전명군 역시 괄호 정리가 쭉 되겠습니다. 자, the way 방식인데요. 이 설명들이 쓰여진 방식. 지금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자, 이거 조금 고급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면 여러분 지금 상위 1%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웬만해서는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자, 지금 주어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주어 뒤에 주어 동사 나온다면 무조건 괄호 묶으세요. 무조건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말하자면

그 사이에 that 정도가 생략이 된 건데 주어 뒤에 주어 동사 무조건 괄호 묶어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뭐 the item 물건인데 I want 이런 겁니다. 주어 뒤에 주어 동사죠. 물건은 물건인데 내가 원하는 물건 이런 식으로써 네. the girl 그 소녀 여성분인데요. I like 내가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써 주어 뒤에 주어 동사가 붙는 것은 무조건 꾸며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방식인데 이 설명들이 쓰여진 방식까지 끊어보시겠습니다. 이 설명들이 쓰여진 방식은 자 비동사 기준점이 되겠고요. 그 뒤에 역시 감정 동사의 분사네요. Confuse라는 것은 혼란을 주다라는 감정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자체가 방식이란 사물이죠. 방식은 혼란을 느낄 수 없습니다. 혼란을 주는 대상이겠죠. Confus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회화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꽤 많이 들었거든요. 나 지금 헷갈려. 나 지금 굉장히 헷갈려. 이런 문장을 엄청 귀엽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제. I am confusing.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I am confusing 하는데요. 그거는 내가 혼란을 주는 느낌이고요. 내가 만약에 혼란스럽고 헷갈리면요. I am confused라고 하셔야죠. I'm confused. I'm confused.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아무리 귀엽게 하시더라도 I am confusing은 잘못된 겁니다. I'm confused. I'm confused. 근데 왠지 발음적으로 confusing이 좀 귀엽긴 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잘못 쓰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아니었었어요. 네, 실제로 모르고 썼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confused. 나는 혼란스럽습니다. The way 그 방식은 confusing, 혼란을 줍니다. 감정의 ing는 주는 거고 pp는 받는 겁니다. 자, 3번은 지금 동사 문제인데 자, proceed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들은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없거든요. 빈칸 뒤에 목적어 명사가 존재하네요. 타동사가 정답이 되는 것인데, process는 처리하다, 가공하다라는 대표적인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문을 처리할 것입니다. upon receipt, 받자마자. 너의 주문을 받자마자 정도가 되겠고요. proceed는 토익이 사랑하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proceed 꼭 암기하세요. to를 취하면서 어디 어디로 이동하다라고 쓰거나, proceed to. to라는 게 방향성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로 이동하다. proceed with를 취하면서 무엇 무엇을 진행시키다라고 쓰거나, 네, 무엇을 진행시키다. 그래서 proceed to 이동하다, proceed with 무엇 무엇 진행시키다. 네, 대표적인 자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를 바로 취하지 않겠고 전치사와 함께 목적어를 취해주는 게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세 문제 깔끔하게 정리하셨고요. 자, 이제 예외적인 동사를 보실 텐데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형식과 오형식인데요. 기본적인 사형식 동사들은 목적어를 두개 취하기 때문에 수동태 뒤에도 명사 목적어 성분이 남을 수도 있는 예외적인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문 보실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주어일 때는 받는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해석상 반드시 목적어 명사를 남기고 사물 주어일 때는 주어진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목적어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말씀드리면 헷갈리죠. 영어 문장으로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그 판매 직원은 주었습니다. 사형식. 누구에게? 나에게. 자, 무엇을?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이론상 목적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수동태 가능한 겁니다. 먼저 내가 주어가 되면 I was given이 되고요. 나는 받았습니다가 되고요. 영수증이 주어가 되면 영수증이 was given, 주어졌다가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해석상 차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지금 당장 헷갈리시면 친구한테 혹은 우리 그 여러분 사랑하시는 엄마한테 한번 카톡 보내보세요. 나 오늘 받았다? 엄마, 나 오늘 받았다? 뭐 이렇게 보내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뭘? 우리 딸뭘 받았는데? 설레시면서 막 물어보실 거 아니겠어요? 막 그럴 때, 숙제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받았다라는 것은 해석이 완전하지 않은 거죠. 무엇을 받았는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동태지만 예외적으로 명사 목적어가 필요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I was given.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반면에 사물이 주어라면요. 영수증이 주어졌습니다. 끝났어요. 영수증이 주어졌다. 해석상 완전합니다. 더 이상 성분 필요 없습니다. 뭐 나에게라는 것은 해석상 필요할 수도 있고 없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예외적인 부차적인 전문가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수동태로서 문장 성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주어일 때는 주어진다라고 쓰이면서 예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안 어려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주어일 때는
수동태 뒤에 명사가 남는 예외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역시 예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무엇을? 영수증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수동태의 첫 번째 예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형식인데요. 오형식은 목적어 뒤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역시 수동태로 만들어 보신다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동작을 비동사 PP로 받겠죠. 그 뒤에 형용사나 명사 보호가 그대로 뒤따르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 뒤에 보호인, 형용사나 명사가 남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온이라는 주어는요, 간주가 됩니다. 까지 끝났죠. 일반적인 수동태라면 문장 성분이 끝났겠지만, 오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유력한 도전자라는 명사 보호가 남는 거예요. 그 뒤에 전명구는 괄호 정리가 되는 거겠고요. 간주됩니다. 유력한 후보자로서 간주가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baseball field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기준점 두 개의 구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절이 꾸며주는 것인데, 그 뒤에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일반적인 삼형식 타동사라면 지금 빈칸 뒤에 또 하나의 명사가 있기 때문에 능동태가 정답이에요. 하지만 컬 오형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즉, 능동태로서도 목적을 취할 수 있겠고, 수동태로서도 명사 보호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해석만이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구장은 두 개의 지역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야와 외야를 불렀던 지역이 아니죠. 해석이 어색하죠. 그래서 내야와 외야라고 불리는 구역이라는 수동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형식은 예외 동사. 너 자동차는 남겨져 있습니다. 역시 leave 오형식의 동사로서 목적어 뒤에 보호를 취하는 오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수동태로서도 뒤에 형용사 보호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뒤에 형용사 남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오형식의 동사밖에 없다는 점. 너의 자동차는 방치된 채로 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On the street. 거리에. 정도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자,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실게요. 1번. 제니는 비동사 뒤에 지금 빈칸 PP 형태. 즉, 이 비동사와 함께 밑줄 치어지는 동사 덩어리, 비동사 뒤 수동태가 될 텐데, 그 뒤에 $5,000라는 명사 목적어 혹은 명사가 존재하네요. 그 뒤에 전명구는 괄호가 정리되기 때문에 무시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뒤에 명사가 나왔다. 일반적인 수동태입니까? 예외적인 수동태입니까? 예외적인 수동태겠죠. 사형식 또는 오형식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ward라는 게 수여하다. 사형식의 주다 결 동사이기 때문에 제니 수여 받았습니다. 무엇을? 5,000달러를. 이런 구조가 완성이 되고 해석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 미스터 만델라 씨는 역시 비동사와 함께 수동태를 만드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만은 지금 give라는 게 사형식의 수여 동사. 그죠? 목적을 두 개 채운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뒤에도 명사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선생님, receive도 받는다는 거? receive라는 것은 그냥 원래 받았다, 원래 받는다라는 일반적인 삼형식 타동사예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려면 was가 없어야 돼요. 주어 뒤에 바로 received가 되면서 뒤에 목적어를 취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죠. 이걸 원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비동사와 함께 수동태를 만드는 구조가 맞는 거겠죠. 자, 3번. digital TV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절이 꾸며주는 것인데, 그것은 허락해 주는데, 방송국들에게, 자, 무엇을? 프로그램들을 방영할 것을 어떻게 훨씬 더 높은 화질로까지 끊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대절이 좀 길었었는데 구조가 조금 어렵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대절이 동사 나오고 두 번째 동사가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앞까지 끊어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어를 수식해주는 성분이 되겠고요. 어쨌든 기준점 동사는 불립니다라는 예입니다. 불립니다. 그리고 컷. 오형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보호가 그대로 뒤따르겠죠. 그죠? 컷. 부릅니다. 목적어를 보호라고 부릅니다. 수동태로 만들어 본다면 주어가 되면서 불립니다. 비동사 PP가 되겠고 그 뒤에 보호 성분이 그대로 뒤따르겠죠. 정답은 HDT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판매는요. 예상된다. 예상한다. 중에서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상이겠죠. 수동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줄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동태 문법 문제 세줄 정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동태 비동사 PP에서는 문장 성분이 끝나는 게 맞죠. 그 뒤에는 수식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부사라든지 전명구가 뒤따르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품질 관리는 must be implemented,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까지 끝나는 거죠. 그 뒤에 부사는 부수적인 성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요청.

문장은 cannot be processed.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까지 수동태 문장 전부 끝났죠. 그 뒤에 전명구는 해석상 필요하다면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없어도 뭐 그닥 문제 될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버의 문제점들 때문에. 자, 그리고 예외 첫 번째, 두 개의 예외가 있습니다. 사용시 동사들은 수동태 뒤에 명사 목적어 성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받았습니다. award가 수여하다. 사용식이기 때문에 수여받았습니다. 무엇을? 금메달을까지 명사 목적어까지 끌어보시고요. 그 뒤에 전명구는 역시 괄호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녀는 받았습니다. 역시 수동태겠죠? 하지만 사용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unenviable task. 정말 탐나지 않는 업무를. 탐나지 않는. envy가 탐나다, 부러워하다 동사거든요. envy. I envy you. 난 너가 부러워.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enviable 이라는 것은 able 전미사 형용사는요. 무엇을 할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만한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 앞에 접두사 어리 붙었으면 부정의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 누구도 탐내지 않을 만한 업무를 받았다라는 게 맞겠죠. 역시 수동태지만 사용식이기 때문에 명사 목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전명구는 역시 괄호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외는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보호를 취하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더라도 수동태 뒤에 그 보호 성분이 그대로 뒤따르겠죠. 그것은 형용사나 명사 보호입니다. 그죠? 그 새로운 일은 만들어졌습니다. 수동태지만 형용사 보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뭐 덕분에요? Pioneering. 정말 그 선구적인 연구 덕분에라는 것은 전명구가 되겠고요. 자, 그것은 간주되었습니다. 수동태지만 오형식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형용사 보호를 취하고 있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The prisoners. 그 죄수들을 풀어주는 것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기본적인 수동태는 비동사 PP에서 끝난다. 하지만 두 개의 예외가 있는데 사형식과 오형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동사 종류를 조금 더 암기가 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겠죠. 자,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 모든 랩탑스. 노트북이에요, 여러분들. 노트북은 영어로 노트북이 아닙니다. 랩탑스. 랩탑. 노트북은요. 선생님, 노트북 컴퓨터. 아,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랩탑이 맞는 거고요. 자, 동사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아니겠고요. 아니겠고. 자, C번과 D번이 지금 동사 원형인데, C번은 비동사 PP가 되면서 무슨 태? 수동태가 되기 때문에 목적을 취하지 않겠고요. 자, D번은 비동사 ing, 능동 형태가 되면서 목적어를 취해 주겠습니다. 지금은 with부터 네, 전명구로 괄호가 정리가 쭉 되는 거겠죠. 수동 형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Will be replaced. 모든 랩탑들은 교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로 모든 사무실에서, industry, 도시에 있는 모든 사무실에서 언제까지? 올해 말까지 정도가 되겠어요. 자, 수동태 형태 여러분들, 수동태는 비동사 PP입니다. 그래서 동사 덩어리가 몇 개든 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동사 덩어리가 몇 개든 간에, 마지막에 두 덩어리가 비동사 PP로 끝나면 수동태고요. 나머지는 모두 능동태예요. 네. 모두 능동태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비동사 PP로 끝나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be라는 것은 being도 포함을 하는 거고요. 뭐, been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동사 시제를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를 보시게 될 텐데, 수동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두 덩어리가 비동사 PP.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has PP. 능동의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has PP이기 때문에 능동태입니다. 목적을 제외해 주겠고요. 자, has been ing. 능동의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ing로 끝났잖아. 무조건 능동입니다. 목적을 제외해 주겠고요. 자, 이거 어떻습니까? has been pp. 이건 무슨 동이죠? 수동이죠. been pp로 끝났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만 더. 이건 어때요? has ing. 이건 무슨 동이죠? 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장난이었어요. has ing는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능동수동 아니면. 그래서 지금 모든 랩탑들은 will be replaced. 교체가 될 것인데, 수동태가 목적어 취하지 않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쉬핑 빈칸까지가 문장의 첫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겠고요. for 전명구 괄호 묶이겠고요. have a reason 동사 덩어리 밑줄 치고 표시하시겠습니다. with a cost of fuel 연료의 비용과 함께란 전명구도 괄호 묶이겠네요. 자, 빈칸이 그대로 동사 왼쪽에
동사 기준으로 왼쪽에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일단 expensive로 끝나는 것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아닙니다. 자, D번은 부사로서 명사 아니겠고요. A번과 B번 중에서 자 지금 동사가 어떻습니까? 복수 형태죠. 수일치 맞춰가지고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배송 비용 드리겠죠. 그래서 동사 문제는 항상 수일치라는 게 가장 근간이에요. 이거는 습관이자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문법입니다. 수일치를 마스터하지 못하면 800점, 900점이 되더라도 실수가 반드시 발생했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능동수동태 확인하시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제 해석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The company. 역시 문장에 천명사 주어겠고요. 그 다음에 컴마 컴마 보이십니까? 조동사 사이 컴마 컴마는 무조건 괄호 묶이는 수식으로 보시면 돼요. 빈칸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문장 내 동사 없으니까. 자, 잊지 마세요. 동사 있고요. 주어 있고요. 그 사이 컴마 컴마가 있으면 무조건 괄호 묶이는 수식어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Marine Navigation Systems까지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용구라든지 뭐 또 하나의 전용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동사 아닌 Building, ING, 탈락이죠. ING는 뭐라고요? 동명사라고 불리는 명사 또는 분사라고 불리는 형용사 가능하겠고요. 자, 투부정사 역시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A번과 C번. 오, 시제 해석 문제. A번은 과거 동사고 C번이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해석상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걸 고난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변별력을 만들지. 그러니까 아니고요. 제일 먼저 수일치부터 판단하실 습관이 중요하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가 company 단수죠. 문장의 첫 명사가 단수죠. 그러면 복수 형태는 안 되는 거예요.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 지금 과거가 정답입니까? 혹은 지금 현재 진행 형태가 왜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제를 떠나가지고 일단 문법적으로 안 되니까요. 문법이 안 되는 것을 해석이 맞다고 된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습관은 좋은 점수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The anti-aging business. 역시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겠고요.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컴마 컴마 보이시면 괄호 정리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미 벌써 10 billion dollar를 쳤는데 빈칸이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11%만큼 성장할 것으로 1년에, 2021년 동안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A번 동사 아니겠고요. 남는 3개 중에서 수일치 보겠습니다. 네, 주어가 단수 형태. 일단 복수 형태는 탈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능동수동 보실 텐데 그 비즈니스가 예상을 합니다라는 게 능동태가 되겠고요. 예상이 된다라는 게 수동태가 될 텐데요. 일단 해석적으로 비즈니스라는 것은 증가될 것을 예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expect 역시 대표적인 오형식으로서 목적어가 어떤 동작이 될 것을 예상한다. 기대한다라는 오형식 동사로서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 동사들은 특히 이 목적어와 주어가 되면서 주어가 예상이 됩니다. 뭐 할 것으로? 투부정사가 될 것으로.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쓰이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고 자주 쓰인다라고 수동태를 마치 뭐처럼 하나의 수거처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드린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적으로 어떨까 저쩔까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과정이겠지만 빈출되는 것들은 그 형태를 암기하는 것. 그게 바로 시간 단축의 스킬이 되는 거예요. 토익의 스킬이라는 것은요. 뭐 무슨 자리에 뭐, 무슨 자리에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문제 풀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통하는 문제라면 그 정도로 쉽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스킬이 통하는 문제들은 더 이상 스킬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정한 토익의 스킬이라는 것은요. 해석적으로 덩어리 표현들, 어떤 동사가 어떤 목적어랑 결합되는지 어떤 부사가 어떤 동사를 꾸며주는지 아니면 덩어리 표현들, 컬러케이션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 단축의 스킬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꼼수 제발 찾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만 잡아 먹어요. 네, 그래서 예상됩니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11%만큼 증가될 것을 예상이 된다라는 해석이 맞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선택지를 슬쩍 봤더니 감정동사예요. 감정동사는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지 주는지 구분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역시 사람 명사로서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pleased, 기쁩니다. 그 Belovish는 기쁩니다. 발표하게 되어서 무엇을
시티의 워터의 수질을 향상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오늘 수동태 다 마무리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시제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쉬운 문제 파트입니다. 출제위원이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는 파트인데, 이쪽 파트에서 그럼 또 전부 다 정리를 다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큼은 꼭 정리하셔라 라는 것들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각종 권리관한 등기 절차 파트에서는요, 첫 번째가, 소유권 파트와 소유권 외의 권리 파트로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질 거거든요. 그럼 소유권 파트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올 건데, 일단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는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다 코스니까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서는요,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전 등기의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자주 내고 있는 게 신탁과 환매입니다. 근데 신탁과 환매만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이쪽 파트는 공부하는 것 전부가 문제 밭이기 때문에 매매로 인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유증으로 인해서, 수용으로 인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인해서 이런 내용까지도 기본 골자적인 기본 개념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오늘은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인데 신탁과 환매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파트는요, 지역권, 요즘 이제 전세권, 용익권에서는 전세권이 빈도가 높았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지역권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담보권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항상 저당권이겠죠, 저당권. 자, 그렇게 해서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는 전부 다 이쪽에서는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가 없습니다. 전부 다 시험 지문이니까 여러분이 등기법을 공부할 때 앞서서 배운 내용도 있고 우리가 5강에서 배울 내용도 있지만 4강에서 배우는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4강 내용 을 접근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첫 번째가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소유권 등기 이렇게 나올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합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통합해서. 통상 출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를 나눠서 내는데, 이제 소유권 등기 말고 소유권 외의 권리를 좀 많이 내고 싶을 때는요,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통합형의 문제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볼게요. 자, 미등기 건물. 자, 미등기 건물. 건축물 대항상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오. 그러면 보존 등기 신청인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 거죠. 대장상 최초 등록한 자 가능하고요. 그 자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 가능하고요. 또는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가능한데,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후 양수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 관계에 부합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죠?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 그 말이다.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 오. 이걸 우리는 여러분이 저랑 배울 때는 모두 생략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네요, 토지.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 증명한 자는 토지에 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는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3번이네요. 자, 그럼 선생님, 우리가 공부를 할때 보니까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도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즉, 특별자치도지사, 요즘은 중요하죠.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만, 토지는 안 되고요. 건물에 한해서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다? 토지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지 않는 자는 직접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요, 진정한 소유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5.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은 3번. 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통합형의 문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를 볼게요. 역시 36회 시험에도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통합형의 문제가 나왔죠. 옳은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과 연호를 기록한다. 보존 등기는 원인과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 유일한 등기 사건입니다. 틀렸고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오. 시장의 확인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의 확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자는 토지가 아니라 뭐다? 건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무슨 등기부터 한다? 보존등기. 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해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존등기 파트에서 직권보존등기의 사유는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 결정등기뿐만 아니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할 때 마지막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암기할 때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임차권에서 법원에서 가가 경임이가 이런 유형의 등기 촉탁이 있을 때만 등기하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나면요, 어떤 경우라도 직권으로 보존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 3번. 32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것은 역시 32회 때도 뭐다? 통합형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한 것이지 소유권을 처분하지 말자라고 약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지 기간에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뭐하다 가능합니다. 없다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원인 증명 정보로 여기서 키워드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죠. 매매 계약서가 반드시 원인 서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액, 즉 매매 계약이니까 매매 대금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 매매 대금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이때 거래 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라면 이때는 매매 목록을 뭐 해야 한다? 첨부한다. 오. 이때 이 디귿 지문 조심해야 되죠.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경우라면요.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등기부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라는 것까지 함께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오. 그다음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경우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만약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을 해놨는데 그럼 공유자가 전원이 공동으로 하셔야지 한 사람이 가서 약정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우리 지난 3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렇죠. 어떤 느낌이에요? 내용을 읽어보고 아 이거는 단독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지문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을 찾으면 니은하고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가져가야 될 거 거래가액과 니은 디귿과 관련되는 지문 이 거래가액과 관련되는 지문은 꼭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거잖아요. 자, 원인 서면은 반드시 매매 계약서여야 합니다. 이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통상 신청 정보의 거래 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거래 가액은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매매 대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 가액을 기록한다. 이렇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 매매 목록이 첨부된 경우, 매매 목록이 뭐가 되었다? 첨부된 경우에는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출제인이 가끔씩 어떻게 되냐면요,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경우와 첨부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경우는요,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와 부동산이 한 개인데, 매도인 또 수인, 매수인 또 수인일 때. 요렇게 해서 요 내용만큼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의 필수 지문이니까 여러분이 꼭좀 챙겨서 이 내용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우리가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5회 시험이네요. 그냥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내었지만 대부분 뭐다? 소유권 등기에 관한 내용이죠. 물론 4번, 5번 지문에서는 권리 변경 등기가 있지만 대부분 통합행위 문제이지만 소유권 등기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유증은 포괄 유증도 있고 특정 유증도 있는데, 포괄이든 특정 유증이든 어떤 경우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둘 다.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근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도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유증은 포괄이든 특정이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포괄 유증은 187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특정 유증은 186조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하는 이를 수리합니다. 수리할 수 없다 했으니까 또뭐 한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상속 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수 없다라고 했는데, 법정 상속분에 상속 거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상속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이 있고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거든요. 자,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상속인들 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으면 법정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속인들끼리 모여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니 해가지고 협의를 할수 있거든요. 그때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상속 등기 경료 전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할 경우 원인 일자는 협의 분할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입니다. 근데 원인 일자가요, 협의 분할일로 보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법정 상속 등기가 이미 되고 이후에 협의 분할을 했을 때는 협의 분할이 원인 일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죠? 법정 상속 등기 전에 협의 분할을 했으니까 이때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사망한 날짜가 원인 일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권리 변경 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부의 제공이 없으면 뭐 한다? 부기등기로 할 수는 없다. 부기등기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무슨 등기로 해야 한다? 주등기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승낙서가 없으면 뭐로 가고? 주등기. 반대로 승낙서가 있으면 뭐로 간다? 부기등기.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은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실제 이 4번 문제는 1, 2, 3, 4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이고, 5번 지문은 주등기, 부기등기에 관한 내용인데, 실제 제가 다음 강의가 되겠지, 5강에서 주등기, 부기등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그때는 추등기 부기등기에 관해서 여러분이 5강 강의 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이 내용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4번 문항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환매특약.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문항으로 환매와 신탁 등기를 한번 바라볼 건데요. 그럼 환매는 이런 경우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게 특약을 하는 겁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신에게 제가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는 주겠지만 향후 5년 이내 내가 당신에게 지급받던 매매 대금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고 나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특약이 뭐다? 환매 특약입니다.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인데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되거든요. 그럼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갈 거잖아요. 넘어감과 동시에 갑이 매도인이 당신한테 받은 매매 대금을 을 너에게 다시 지급하고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하나 보류해줘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뭐다? 환매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우리는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라? 동시에 이 소유권 이전과 환매 특약 등기는 따로따로 신청해서는 아니 되고 어떻게 해라? 동시에 신청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환매 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 권리자로 하는 환매 등기는 할 수 있다.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기고 을로부터 다시 갑이 소유권을 찾아오겠다라는 것이 환매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환매권자는 제3자로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처분 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환매 특약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오, 즉 지분에 관해서는 환매 특약 등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환매 기간은 등기 원인의 그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왜?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록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필요적 기록사항은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고요. 필요적 기록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그럼 달리 말하면 뭐다? 매매 대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매매 비용. 요 두 가지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에 있어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다시 말하면 매매 대금, 그리고 매매 비용, 이것은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신탁. 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아셔야 됩니다. 저를 기준으로 해본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의 재산권을 을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어떤 계약으로? 자, 갑이 을에게, 야, 나의 재산권의 관리를 너가 좀 맡아줄래? 그게 뭐다? 신탁입니다. 그럼 을이 재산권을 맡으려면 뭐를 받아와야 돼요? 소유권 이전은 받아와야 되죠. 여기서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때 갑이라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길 때 수탁자 을에게만 맡기면 조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여러 명을 둘 수도 있거든요. 재산권의 관리인을 여러 명을 둘 수도 있는데 그 여러 명이라면 그 신탁 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뭐다? 합유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 소유 형태 관계는 공동 소유 형태 관계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근데 신탁 재산의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재산권의 형식은 무슨 물어보겠다? 예, 합유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36회 때 이 지문이 나왔을 때는 아주 신탁 등기가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신탁 원부에 신탁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할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번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할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안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 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의 신탁 원부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 근데 이 시험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지문에서 1번 지문과 5번 지문은 1번, 2번, 4번 1번, 4번, 5번 지문은 신탁에 있어서 필수 암기사항들이에요. 근데 2번하고 3번 이런 지문들까지 여러분이 함께 다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서에도요, 2번과 3번 지문들이 기본서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탁은 신탁과 관련되는 지문을 해석을 할 때 너무 지문이 많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정리하고 가려면요, 신탁 등기 공부 하나만 하는데도 여러분은 10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만큼 신탁과 관련되는 등기 유형 자체가 방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은 우리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 공부하실 때 기본서에 신탁 등기 절차 해가지고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만 체크해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전세권 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 A 건물에 대해서 누구 소유입니까? 을 소유죠. 을 소유. 을 소유의 무슨 건물? A 건물이 있다. 이 말이네요. 대해서 누가 갑과 을이라 했으니까 을이 무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전세금은 얼마로 했다? 5억. 기간은 몇 년? 2년. 이렇게요. 체결을 하고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는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예,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등기는 존속기간을 기록해야 한다. 출제인이 문제 낼 때 이걸 쏘아달라라고 낸 거죠. 존속기간은 원래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존속기간은 기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이 있을 때는 기록을 해주는 게 임의적 기록상이거든요. 그래서 존속기간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 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는 약정이 있으니까 존속기간은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전세금은요, 약정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필요적 기록상이고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상이라는 거 여기서 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 자,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전세권 또 일부가 넘어가야 되죠. 그럼 넘어갈 때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양도액은 반드시 기록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법정 갱신된 경우, 이때 법정 갱신 이 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전과 동일한 내용이 갱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효력은 발생하는데 만약에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뭘 해야 한다? 등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전세권자가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할 때는 처분 행위거든요. 처분 행위를 하려면 뭐 해라? 등기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지 않아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간 변경을 위한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해야 뭐가 가능하다?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갑과 병이 A 건물 일부에 대한 전전세 계약에 따라 전전세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 건물 일부일 때 들어가는 서면이 뭐다? 도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담보권 확인하겠습니다. 담보권. 자, 담보권 파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근데 저당권에서는 이제 저당도 있고 근저당도 있다. 그죠? 저당과 근저당을 합쳐서 나올 때는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따로따로 나올 때는 근저당에 관한 설명이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은 그건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되는데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 뭐다? 예, 임의적 기록.

기록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동일한 채권에 관한 두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를 할땐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첫 번째 정리해야 될게 뭐냐면, 이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작성하는 거냐면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두 개가 아니라요, 다섯 개 이상, 다섯 개 이상. 그럼 다섯 개 이상 해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전세 목록이라고도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공동전세 목록도 전세에 들어가는 목적 부동산이 몇개 이상일 때, 다섯 개 이상일 때, 다섯 개 이상일 때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한다는 것도 함께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 일부가 양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일부도 뭐 한다? 이전해 줘야 되고, 그때는 뭘 기록해라? 양도해. 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등기는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채권의 평가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 저당권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냐면요. 채권액과 채권액 또는 채권의 평가액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는 채권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떨 때는 채권의 평가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죠. 금전소비대차액이 뭐예요? 돈 빌리는 계약한다고요. 돈 빌리는 계약을 하면서 나의 목적 부동산, 즉 대표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죠. 그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일 때는 채권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당권 설정 계약이란 종대한 계약을 할때 주된 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친구한테 고등어 1,000마리를 빌리면서 나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등기부에는 고등어 1,000마리 적으면 모양새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어 1,000마리 밑에다가 그걸 평가한 금액, 금원 50억 뭐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할 때는 뭘 기록한다?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 채권이면 채권에, 금전 채권이 아닐 때는 채권에 뭐다? 평가액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동저당. 여러분, 기본서에서 공동저당만큼 꼭좀 정리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의 배당받은 금액을 기록한다 되는데, 매각대금도 기록하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도 함께 기록합니다. 그래서 둘다 기록의 대상이라는 거. 즉 공동저당에서는 필요적 기록사항과 그다음에 대위 신청까지 함께 해서 정리를 꼭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4강 강의를 마쳤고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5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될 겁니다. 근데 4강 강의의 내용을 마무리를 해드리면, 4강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파트는요,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1강, 2강, 3강을 정리해 오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만 꼭꼭 가져가자 했잖아요. 그런데 4강 내용,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는 기본서 내용에 있는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4강 내용을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4강이고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필수 영단어들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배울 필수 영단어, 포텐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